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복경중리학대학 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0: 원래는 검은 솜조구리를 입은 사람이 34사 연장이라는 말을 듣고는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유착평에서 마지막 전보를 보낸 뒤로 34사와는 소식이 아주 끊겼다. 그는 34사의 일이 항상 마음에 걸려 무전실에 계속 무전을 쳐보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34사 전사를 만나게 된 것이다. 젊은이, 34사라고? 그래, 지금 사형편이 어떻습니까? 고추님은 엉엉 울음을 터뜨리더니 말문을 열지 못했다. 자자자자자, 진정하세요. 진정을 하고 천천히 얘기하세요. 사회에 사람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1: 저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0: 고추님이 울면서 말했다. 뭐? 혼자?
1: 네. 처음에는 5, 6천명이나 됐는데 며칠 싸우고 나니 이 3천명이 죽고 다쳤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진사장은 당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적을 망한다고 했지요. 중앙정대가 강을 건네자마자 저희들은 포위되었고 더는 빠져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2: 포위를 뚫고 나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 예. 군사위원회에서 보낸 전보를 받고 포위를 뚫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적들이 몇 교포로 둘러싸고 있어서 몇 번이나 시도를 했지만은 실패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진 사장은 몸을 가볍게 해야 하니 서류들을 몽땅 태워버리고 간부나 전사나 보총 한 자루만 남기되 칼을 차라고 했지요. 사장도 보총에 칼을 꽂고는 몸소 앞에서 우리를 거느리고 돌격했습니다. 하지만 겨우 200명 남짓이 빠져나왔습니다. 정의동지도 희생이 됐습니다.
2: 빠져나와서는 어디로 갔습니까?
1: 군사위원회 지시대로 흥안 동남쪽 산간지대로 가서 유격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적들이 또 쫓아왔습니다. 그곳은 요족만 사는 지역인지라 말이 통하지 않으니 인민들을 설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식량도 구하지 못한 채 우리는 산에 갇혀 있었지요. 그때 진 사장이 말했습니다. 조총 사령이 호남남부 강서에서 싸울 때도 수백 명밖에 없었지만은 성공했어요. 우리도 따라 배웁시다. 식량은 떨어졌지만은 산에는 풀이 널려 있으니 그걸 먹으면 됩니다. 우리는 정말 산에서 사흘 동안 풀만 먹었습니다.
2: 나중에는요?
1: 더는 버틸 수가 없었으니까 진사장은 회의를 열고 대책을 의논했습니다. 사람들이 역시 한족 지역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포위를 뚫고 도현으로 가기로 결정지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종기관 총 5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사장이 총알이 얼마 없다고 2정을 산에 묻으라고 했습니다. 기관 총수들은 너무 아까워서 총을 묻으며 울었지요. 포위를 뚫고 나오면서 2차례 싸웠는데 도현에 닿았을 때는 8, 90명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2: 왜 도현으로 가려고 했지?
1: 거긴 우리가 봤던 길인지라 얼마쯤 알고 있었으니까요. 만약 정 안 되면은 강서 옛 소베트 구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도현에 간 지 얼마 안 돼요. 하루는 한 수학교 교원이 찾아왔습니다. 현위원회에서 우리와 연락을 하려고 온 겁니다. 우리는 이제는 희망이 보인다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적들이 또 포위해올 줄을 몰랐어요. 수천 명이 왔는데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우리는 싸우면서 동쪽으로 퇴각을 했죠. 점심때 5, 60명이 싸웠는데 오후에는 10명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진사장이 갖고 가기 힘드니 중기관총 2정을 부셔버리라고 해서 결국 마지막 1정만 남았겠죠.
2: 무전기는요?
1: 무전기야 진작 부숴버렸지요. 해질녘에는 사장과 호위병, 통신원 그리고 저까지 네 사람만 남았습니다. 놈들은 우리가 몇 사람 남지 않은 걸 보고 얼른 사로잡으라고 구함을 질러댔습니다. 진 사장은 놈들한테 욕을 퍼부었습니다.
2: 백군 개새끼들아, 죽고 싶으면 어서 올라가 봐라.
1: 그러더니 소매를 겉올리고 중기관총을 집어들고 갈기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놈들이 삼대처럼 쓰러졌습니다. 놈들은 소리만 지를 뿐 감히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진사장도 배에 부상을 입고 말았죠. 배에 난 상처 사이로 창자가 흘러나왔습니다. 기관총도 피로 물들었지요. 우리가...
0: 고추님은 목소리가 떨려 한참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어왔다.
1: 우리가 그걸 보고 상처를 싸매주려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놈들이 막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진 사장은 눈을 부릅뜨고 철을 밀치면서 말했습니다. 어서 쏴요! 하면서 침착하게 창자를 밀어넣었습니다. 제가 기관총을 잡고 놈들을 막았습니다. 호위병이 진사장의 상처를 싸매주는데 진사장이 나한테 부탁이 하나 있는데 들어주겠나?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사장 동지, 무슨 부탁입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는 빙그레 웃으면서 자기 머리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한방 쏴줄 수 있겠지. 백군 놈들이 나를 산재로 잡으면 큰 상을 타겠지만 죽으면 값이 없단 말이야. 우리 울면서 사장 동지 죽어도 함께 죽어야죠. 저희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진 사장은 우리를 나무랐습니다. 동지들은 그래 이런 식으로 동지를 아끼고 싶나 하면서 사장은 호위병의 권총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호위병은 울면서 달아났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진 사장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아요. 나는 어쩔 수 없는 몸이지만 동지들은 어둠을 타서 빠져나가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져나간다면 그게 바로 혁명의 씨앗을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한테는 총알 하나만 주면 됩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호위병과 통신원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때 진사장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연자, 당신은 이 동지보다 나이를 몇 살 더 먹었으니 살이 좀 들었겠지. 오늘 내가 죽는 건 대수롭지 않은 일이에요. 다만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죽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 34세가 오늘 전멸하게 되면 전광을 포고할 사람마저 없으니 그게 괴로워요. 사장은 제 손을 또다시 꽉 잡았습니다. 고추님 동지, 보위를 뚫고 나가 주왕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내가 사장으로서 동지에게 주는 마지막 임무입니다. 맡아줄 거죠? 분명 틀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모두 죽는다.

하면은 전군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꼭 부대를 찾아 중앙에 보고해야 했습니다. 우리 34사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싸웠습니다. 총 한 자루가 남을 때까지 투항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모욕을 받을 리가 없지요. 하지만 들것에서 죽을 해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그는 몰래 저고리를 헤치고 붕대를 찢어 손을 뱃속에 넣고 창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젖먹던 힘을 다해서 물어뜯었습니다. 적들이 발견하자 그는 눈을 부릅뜨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흰 개들아, 가서 상이나 받으라. 그러고는 금방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담담하게 마음을 추스리던 줄래도 끝내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았다. 은혜색 저고리를 입은 사람이 말을 거들었다. 진수상 동지의 일을 우리도 전주에서 들었습니다. 들것을 들었던 사람들의 소식을 전해주었지요. 이민들은 공산당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꼭 좋은 세상을 이룰 거라고들 합니다. 진수상 동지 이야기는 신문에도 났지요. 제가 오면서 신문을 두 장 갖고 왔습니다. 그는 장사에서 나온 대공보 두 장을 꺼냈다. 줄내가 펼쳐보니 살아있을 때와 죽은 뒤 우리 시 오소문 밖에 살던 사람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공산당 비적사장 진수상은 도현에서 우리 군에 사살되었다. 진수상의 원명은 수춘으로서 장사 사람이며 오소문 밖에 와옥가 진씨 주택에서 살았다. 지금 나이는 29살이다. 어머니는 살아있고 아내의 이름은 진강령이며 30살이고 슬아의 자네는 없다. 군인 출신으로서 독립 제7사에서 비적군대에 변조를 하여는 올해 사장으로 되었다. 이번에 강서성 흥국으로부터 출발할 때 사에서는 4천 여자를 보충과 경 중기관 총 40여정이 있었고 의무를 받았다. 도강을 의무하면서 국군에 의해 대로가 끊겨오던 길을 되돌아왔는데 남은 101탄은 중기관 총 5정에 보총 3자로밖에 남지 않았다. 어제 발도에서 패배당한 뒤에는 중기관 총 1정 보총 3자로 분이었다. 사장은 심한 부상을 입었기에 오전 8시쯤 성마향에 이르렀을 때 숨을 거두었다. 다음은 진수상을 효수하여 사람들에게 보였다라는 기사였다. 졸레는 눈을 크게 뜨고 한참 동안 제목만 쳐다보았다. 기사를 읽어 내려가는 내내 눈이 흐려지고 글자가 이리저리 흐른 거니였다. 토벌사령부에서는 홍군 34사 사장 진수상의 머리를 대바구니에 넣어서 오소문 밖에 있는 종살로 오기 돌기둥에 걸어놓고 사람들에게 보이었다. 그리고 이런 포고를 붙이었다. 호남 보안사령부의 말에 따르면 제34사 사장 진수상을 사로잡았고 강서 홍국을 떠난 뒤에 여러 번 국군에게 격파되었으며 파견한 군대에 의해 성마교까지 압송해 왔을 때 상처가 너무 심해 숨을 거두었다. 형량본부 행정부문에서 비적 진수상의 시체를 사진 찍고 동시에 목을 베어보려는 일을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머리를 걸어놓고 사람들에게 보여 모두가 알도록 했다. 기사 아래에는 진수상의 시체를 찍은 사진도 실려 있었다. 졸레는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신문을 호위병에게 건네주며 중얼거리었다. 개자식들 두고 보자. 반드시 이 목숨 빚을 반드시 갚을 날이 있을 게다. 졸레는 애써 마음을 가다듬은 다음 고개를 쉬어들고 전주현 위원회에서 온 사람을 보고 말했다. 고맙습니다. 돌아가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로자를 넉넉히 갖고 왔으니 괜찮습니다. 은혜색 저고리를 입은 사람이 대답했다. 그럼 동지는 어쩔 생각입니까? 졸레가 고추님을 바라보았다.

부추님은 굳센 눈길로 마주보며 말했다. 이렇게 대우를 따라잡았으니 장정을 계속해야죠. 좋습니다. 졸레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럼 우선 사령부에 있으면서 배치를 기다리세요. 이제 곧 귀주에 도착을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것입니다. 출발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들리었다. 나팔 소리는 언제 들어봐도 쟁쟁하고 구성지였다. 고요한 골짜기에서는 나팔 소리가 무진 후에도 미아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었다. 마치 겹겹이 둘러선 산들이 대답이라도 하는 것만 같았다. 무거운 사명을 안고 근심과 환난을 겪을 대로 겪은 대우는 다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묵직한 고통을 안고 있는 귀주는 묵직한 열정으로 홍군을 만난다. 연극쟁이와 백정 이발쟁이가 홍군을 도와 현성을 해방한다. 이른 아침 졸래는 전보 한 통을 받았다. 홍군 1군단 제146탄이 어젯밤 호남 광서 귀주 세성의 변계에 있는 려평을 함락했다는 내용이었다. 홍군 선봉대가 이미 귀주에 들어섰다는 말이었다. 승리의 소식이 반갑기는 했으나 이처럼 순조롭다는 것이 어딘가 놀라웠다. 12월도 벌써 반이나 지난 때라 서리가 몇 번 내리자 귀주의 산들은 온통 누렇게 물들었다. 사천은 해가 내리쬐고 운남은 바람이 불고 귀주는 비가 내려야 겨울 같다는 속담이 하나 틀린 데가 없었다. 어젯밤 내린 비에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홍군은 강서를 떠날 때 챙겨온 옷이 모자란 데다가 두 달 동안 행군과 전투를 계속하다 보니 그것마저 누대기처럼 너덜너덜해지었다.

단편소설 대장정 아홉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3: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선해

아닌 것입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5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 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5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각신약대학방 분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0: 배 아래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좋은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좋은 청심환은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증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청심 치명 발매안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는데요. 약각의 큰 글씨는 청심 치명 발매안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 자체는 그 공능 조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연하게 하고 귀혈이 잘 소통되게 합니다.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하고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슴이 침침하고 부딧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주는 제품 자체가 바로 초원 청심환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병 환자들은 단순 심장에서 심장으로의 불편함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제일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서는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폐혈이 심하다는 것은 뭘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중에서의 일정 심각한 증상에 관한 한 개의 리던 체계를 포함한 학설입니다. 다시 말해서 림상조현표는 그러면 심폐혈이 심한 구체 림상표는 무엇인가? 우리 많은 분들이 심장병으로 주사를 하셨거나 혹은 심부에 물이 찼다고 진단을 받았거나 그 외에 비후성 심근증이라든지 뭐 뇌졸중까지 이미 심장에 혈전이 내려올라가서 뇌졸중까지 쓰러진 경력이 있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왕왕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많이 동반하게 되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심장과 폐혈이 심하다. 그러면 림상에서 주한 표현은 무엇인가? 심장과 폐혈이 심한 구체 증상. 여러분들이 계속 방송을 듣는 분들은 이 방면에서 아주 익숙한 뭐 여기에 대한 인정이 있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가슴이 침침합니다. 기침을 잘 깃습니다. 심장병 환자들은 기침을 잘 깃습니다. 그리고 가래가 많이 생합니다.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특히 거초 구취가 생기는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뭐 치부는 남들이 하나 쓸 때에다 두 개 세 개 그보다 더 많이 쓰고 하루에 남들이 두 번 양치질 그 지절질 한다면 나는 그보다 더 배수를 해도 애들과 대화할 때면 엄마 입에서 냄새가 나 아빠 입에서 냄새가 나 이런 말 지절질 좀 잘해 이런 말을 들을 때에다 하면 어쩔 수 없었는데 본 제품 초원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나니까 지금 완전히 자적으로 하체 해봐도 알기지만 해도 개 식구들하고

0: 물어보게 되면 어? 전혀 냄새가 없네. 아무 냄새도 없네. 이 정도까지 그 확인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좋은 청심환은 심혈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겠습니다. 본 제품 자체는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 주내 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모두 똑같은 우대정책과 똑같은 가격을 실행하게 되었는데요. 한 가게 가격은 바로 199원입니다. 세 가게 한 각, 그리고 아홉 가게 세 각, 열여덟 가게 여섯 각, 이 정도 되면 한 가게 평균 가격이 140원 좌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각은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데요. 세 가게 한 각에게 되면 뭐 한 달 반 좌우, 그리고 아홉 가게 세 각에게 되면 바로 넉 달 한 개 치료 과정입니다. 열여덟 가게 여섯 가게에게 되면 여덟 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데 우리 지구 특점으로 봐서 많은 분들이 외국 생활에 진출하시면서 와서 갖고 나가시거나 혹은 부채 보내거나 이렇게 하는 동안 지금까지는 해관을 지나면서 다른 문제점을 발견한 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시는 분들은 보통 한두 가 갖고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곁에 친인들, 친구들, 이렇게 동료들 갖게 이런 그 모병이 있는 분들을 함께 쓰게 되어 있으니까 비교적 아주 많이 나가는 이런 폐단이 있지만 해도 실어놓고 갖고 나가시면 됩니다. 지금 이 제품 자체는 배달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배달 전화번호는 33-5번, 여기에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 혹은 신약대학방에 직접 가셔도 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원만하게 본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예, 좋은 점심한 씨는 환자입니다. 저는 어제 집에 로촌 썼습니다. 안지나 소나 그저 헐떡헐떡하고 그러고 뒷가슴, 앞가슴이 바늘 쏙쏙 뛰는 것 같은 게 그저 식은땀 그냥 흘리고요. 그리고 입안에서 냄새가 어찌 그렇게 지독한가. 칫솔질 그렇게 여러 번 해도 안 되고 그저 정말 하루에 네 번 다섯 번 해도 안 되고 남이 하나 쓴다는데 네 개 다섯 개 써도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입금 평생에 다 먹고 저 식은땀 다 흘리고 정말 맴돌이 쳤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 선생님까지 한 세 통 싸면 한 더 줍디다. 그래 한 달 칩디다. 예. 그래 먹고 나니까 우선 먼저 예. 그 한 달을 먹고 이봐이 허소하던 게 그게 없어지고 이빨이 아프던 게 그래서 사라지고 예. 땀 흘리면 안 지나서나고 좀 매삼질이 나가던 게 쏙쏙 지르던 게 이렇고 목에서 그렁그렁 하던 게 이렇고 예. 그리고 멀리해서 그저 숨이 헐떡헐떡 하던 것도 그게 가세져서 없습니다.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고 몸이 헷갈아지고 예. 소화가 잘 되고 밥은 뭐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정은 찾은 것 같으라는 게 계속 이거 떨구지 말고 장기적으로 쓰려고 전화드립니다.
0: 예, 모두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자각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본 제품을 쓰시니까 좋은 해결을 가져오셨으니까 아무튼 료성을 따라서 견제하시게 되면 심장병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의 개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해결되게 되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저녁
2: 알선해 줘서.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감사합니다.
3: 예. 저는 심장에 자꾸 후두두 떨리고, 예, 그 다음에 심조통도 있어가지고, 밤에 잠도 잘 못 잤습니다.
0: 예.
3: 예, 근데 그 주민과 뭐, 병원의 약도 먹어보고, 뭐, 어쩔 수 없을 때도. 그래서, 이 광고, 듣고 선생님 광고 듣고 정성심한 혹시 심장이 좋다는데 먹어보다 그래 요즘 한 개를 좀 먹었습니다.
0: 예예
3: 근데 이게 정성심한 뭐 부작용도 없고
0: 효과가 빠르죠. 예예
3: 예,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0: 예 효과가 확실하고 예예 예, 그렇죠.
3: 확실합니다.
0: 예
3: 그래 요즘 심장도 아이 떨기고 증명감 이제 한 개를 좀 먹었는데 그 신조증도 없어지고 밤잠도 잘 자고 그리고 또 혈압이 조절 잘 계시다.
0: 예, 심장병이 100분.

0: 현재 92가 고혈압을 동반합니다. 예예. 예. 예, 심장병 예. 치료되니까 혈압이 조절받으셨단 분들이 기본 비례가 높습니다. 예.
1: 예, 그리고 총 조심하는 또 고려 진주약이지. 뭐 시름 넣고 먹을 수 있어 정말 좋습니다.
0: 네, 그렇죠. 예, 예.
1: 예. 그래서 활동적으로 지금에 또 9가구 주문하다 할 겁니다.
0: 예, 보험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겠다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3325번 연락하면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1: 예, 수고하세요.
0: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아, 저도 심장이 나빠서 좋은 조언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심장이 나빠는 그 미네맥이 없고 조금 바로에 한바도 지역 맥이 없습니다.
0: 예.
3: 그래서 여기 와서 검찰하기 뭐 백분제 70이 무슨 맥했다고도 그래요.
0: 예, 예.
3: 심장이 다투는 게 저달에 했습니다.
0: 예.
3: 그런데 몇 년 되니까에 또 다시 가슴 키우고 숨이 차고 맥없고 그래서 예, 지금 좋은 처신 하나 쓰고 있는데 어느 영 효과가 영 떴습니다. 맥이라고 예. 그래 영 한 발짝 뒤바꾸는 지금 마음대로 뭔데 그래도 숨이 차지 않습니다.
0: 아 그럼요. 예예. 예.
3: 아 우리 집이 취층인데 이전에 내려갈 때는 올라갈 때는 그거 안세 서너 번 샜다가 올라왔는데 지금은 이 좋은 소식 안 했으니까 단숨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0: 아, 심장병이 전형적인 증상이 움직임에 숨이 찬 건데 그게 해결받으셨다 그렇죠?
3: 예, 예. 그 이전에 이거 쓰기 전에 그런 말을 계속 주수원을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0: 예.
3: 막 가슴을 싹 그거 키우고 딱 맡기는 것 같은데 그거에 아이 먹으면 아이 된다고 말한다. 그런데 우선 이거 주수원을 가지고 안 되는데 이렇습니다 지금은.
0: 아, 예.
3: 가슴이 키우지 않고 그렇습니다. 숨도 차지 않고.
0: 예.
3: 아니, 좋은 처신 일 효과도 없고, 예. 아, 저는 더 써서 쓰다 그랬다.
0: 아, 그렇게 해서 좋은 처신만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 배달 혹은 직접 신약대학방에 가셔도 됩니다. 배달 전화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3: 예. 예, 감사합니다.
0: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예. 나도 이 좋은 청심환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4: 나는 약은, 저기, 광고약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중1개하고 천약도 많이 썼는데 효과를 못 봤는데, 이 좋은 청심환 쓰고 지금 많은 효과를 봤어요.
0: 아하, 예.
4: 심장이 좋지 못해서, 저기, 드네이가 숨이 차서 답답해서, 저기, 몇번씩 깨어났댔습니다.
0: 예.
4: 그런 증상도 많이 좋아지고요.
0: 예.
4: 그 다음에 10년도 저기 100이 넘던 게 지금 80으로 정상이 됐습니다.
0: 예.
4: 예, 여러 가지 면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쓰려고 이번에 9가구 사자고 그럽니다.
0: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아무튼 마음 놓고 복용할 수 있는 우수한 효과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없는 특점이 있으니까 열심히 잘 쓰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4: 네, 감사합니다. 예.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는 천신만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5: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구두룩 이제 떨긴 것은 떨김의 소리. 그것도 계속 불안했습니다. 근데 떨기지도 않고 불안하지 않습니다. 약순 후에.
0: 예.
5: 이라고 예. 그것도 이 더우면 심장이 더구나에 막 숨이 아예 올라옵니다.
0: 예. 더운 더워서 추우면 추워서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예, 환경적인 지배를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5: 예. 예. 그래서 지금 더워도 이렇습니다.
0: 예. 그렇죠.
5: 예. 이거 쓰기 전에는 겨울에 대해 가슴 입으로 못 덮었습니다.
0: 예.
5: 그래서. 근데 겨울에도 얘네 이전 안세 썼습니다. 이래, 입을 덮어도 이렇고, 이 약이 선생님 진짜 좋습니다.
0: 예.
5: 그리고 예, 그 다음에 또 이 좀, 그 숨이 찬다. 이 증계로 올라올 때 뭐.
0: 예.
5: 차서, 숨이 차서 증계마다 앉아서 올라왔는데, 이전 단순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
0: 예, 그럼요. 예, 예.
5: 혈압이 높은 게 정상됐고, 예. 잠 못 자는 게 잠을 잘 잡니다.
0: 혈압이 정상 말은 간단하지만 해도 그게 쉽지 않은데 평생 혈압약을 드셔야 되는 건데 뭐 넉 달 그 이상으로서 혈압이 정상 돌아오니까 혈압약 끊었던 분들 꽤나 계시고 있으니까 심장병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었는데 이 보온 제품 쓰셔서 혈압이 조절받으신 분들이 아주 비례가 높습니다. 예.
5: 예, 그리고 예, 기침 자꾸 한다. 그러든지 기침 달라고 목에 가려도 싹 없어졌습니다.
0: 아, 예, 심폐혈이 심한 증상 있게 생겨졌습니다.
5: 예, 증상량 예, 중의약이나 제거한 것 같습니다.
0: 예.
5: 예, 그 선생님이 이렇게 효과서가 달라받아 또 쓰겠습니다.
0: 예, 이 제품 자체는 료정을 따라서 견제할 필요성이 확실히 있습니다. 숨 얼른 내려오지 마시고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길게 견제하시는 게 기본일 겁니다.
5: 예,
0: 건강하세요.
5: 씻어다 선생님이 저는 한 번 씻어도 효과 좋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지금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 보온 제품 초온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셨는데 어제는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넉 달 그 이상으로서 계속 혈압이 정상 범위에 있으니까 끊어봤는데 완전히 다른 문제가 없더라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 펌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심장이 수축할 때는 높은 혈압, 높은 혈압은 120부터 139까지는 정상 범위에 속하지요. 그런 다음에 심장이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는 확장하는 그 순간은 바로 낮은 혈압을 말하는데요. 60부터 90까지 정상 범위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뭐 보온 제품 초온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셨는데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하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온 제품 자체는 우리 심장병의 100분제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혈압이 조절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증상에서 개선을 가져와서 처음엔 심장병이 아닌가 하고 엉뚱한 치료에 매달렸는데 그때뿐이고 장기적인 효과는 달하지 못했는데 보온 제품을 쓰면서 많은 분들이 심방세동이생이 빵찬이란 걸 주의해야 됩니다. 심장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분들 가운데서 적지 않은 분들이 나올 때 진단을 보게 되면 빵찬이란 집이란 빵에 찬이란 거는 보다도 떨린다는 걸 말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은 하루에 10만 차자우 수축 이완 수축에 쟀다 놨다 우리 고무구 같은 거 하루에 10만 차로 쟀다 놨다 하자면 당신은 절대 할 수 없을 겁니다. 심장은 이 일을 합니다. 근데 이 빵찬은 우리 심장 구조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방과 심실 이거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심방 피가 들어오는 칸 심실은 피가 나가는 칸인데 우리 많은 피가 심방 좌심방 우심방 어간에 판막이 있습니다. 심실은 좌심실 우심실 피가 나가는 칸인데 심방의 피가 또 심실로 나올 때 얼젠반 산젠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래서 판막이 모두 4개인데 이 판막이 하루에 10만 차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판막에 이상이 있다면 관상동맥에 이상이 있는 것보다도 더 못지지 않을 정도로서 큰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이때게 되면 많은 큰 병원에서 진단이 나오는데 이야기 되면 판막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돼지 그 심장 판막을 채취해서 이식하는 이런 표단도 있고 여러 가지 부당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판막에 이상이 생겨서 그 수술 받는 건 보통 병원에서 못합니다. 아주 큰 병원에 이런 심장 전문 이런 그 병원에서만이 그 수술이 가능한데 돈도 많이 쓰고 한 3, 40만 거의 써야 될 겁니다. 물론 뭐 이로해서 어느 정도 보험이 해결해 주겠지만 해도 돈도 돈이겠지만 해도 이 수술은 보통 수술이 아닙니다. 수술을 한다음에도 아주 보통 사람처럼 씩씩하게 우리 지금 보온 제품을 써서 심장병 여러 가지 증상의 개선을 가져와서 씩씩하게 마음대로 그런 병이 있었던가 쉽게 활약한다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까지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는 중풍 위험도 이런 그 황찬이 없는 심방세동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중풍 위험이 다섯에서 배 더 높을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부지런히 아무런 10번 생각하고 한번 결정하기보다도 그런 진단이 나왔다면 초온 청심환은 기본으로 견제하는 것이 기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한 번에 복용하는 알수가 24살을 했는데 이런 분들은 25살씩 연속 복용하는

0: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이러면서 진을 벌어서 뭐 심장내과에 가서 진을 벌 검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해도 아무튼 저희 이야기는 여러분들한테 확실한 효과성을 나타내게 하는 이런 차원에서 권념해드리는 이런 차원입니다. 지금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혀끝이 재빨갑니다. 혀주 변두리가 재빨갛다면 간열로 인해서 혀바닥이 재빨갛거나 철개 갖는다면 위열로 인해서 혀끝이 재빨간다면 심장열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열로 인해가지고 심장이 그 산소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입술이 가맣게 질립니다. 짙은 자주색을 느끼는 이것도 심장열의 산소 부족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열의 산소가 만약에 40% 모자란다면 만파 상태 98% 내지 100% 이런 만파 상태가 되는데 심장 혈액 산소가 40% 모자라면 당신은 어느 순간에 쓰러집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1: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0: 예, 말씀하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2: 예, 내 어제 가서 이 보건 통신할 신약 제가 받아 왔는데
0: 예.
2: 식전에 먹음답습니까? 식후에 먹음답습니까?
0: 아, 식후에 복용하시오. 식전 식후가 다 가능하지만 식후에 복용하시오. 식후에 30분 자후에 예. 복용하시오.
2: 한 봉다리에 20알입니다.
0: 예, 예, 한 봉다리씩 보통 증상이라면 만약에 신가 예. 주자를 하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거나 그렇다면 25알씩 하루에 두 번 드시고 보통 심장병 가슴이 침침하거나 잠자기 힘들어지거나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면 20알씩 하루에 두 번 드셔도 됩니다.
2: 예, 하루 그것도 두 번씩 먹으라고.
0: 두 번.
2: 아이, 우리 남편이 좀 소리 나도 놀라고 했네. 어제가 싸웠대.
0: 아, 잘했습니다. 아, 예.
2: 예, 기름기. 언제 먹으라던지 싹 집어오니까 까먹어가지고.
0: 아, 예. 식후에 복용하면. 식후 30분 자후에 복용하세요.
2: 그리고 또 그 신약 잡아서 뭐 빨간 통 하나씩 또 먹으라면 좋다는 식구가 제 그것도 또 쐈습니다.
0: 아, 예, 예.
2: 예, 그 같이 먹으면 더 좋다는.
0: 야, 아, 거기서 식인대를 하세요.
2: 예. 혈압이 영 높단 말입니다.
0: 아, 이 심장병 치료하면. 예. 점차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돼 있을 겁니다.
2: 예, 그랬다는 그건 나도
0: 제가 신신 같고, 예, 예. 보통 40대 중후반부터 남성들은 50대 중후반부터 사이에서는 심장에 이상이 절대 안 생긴다는 이런 보증이 거의 없게 돼 있을 겁니다. 이미 증상이 예. 나타나니까 이 제품 드린 게 맞습니다.
2: 어떤 70이 넘었습니다.
0: 아, 예, 예.
2: 원래 혈압이 높아놓고는 혈압만 선생님 어디 때문에 갔던 사람은 다 놀란다.
0: 아, 그래요? 예.
2: 전통적인지 그래서 양만 아이 주면 계속 양대 30, 그래서 그거 뭐란 말인가.
0: 위험한데요? 예, 예. 좋기는, 예. 25알씩 드세요. 25알씩.
2: 아니, 지금 또 그 봉다리 해치길래
0: 하나. 봉다리 아, 그래서 지금 시도 해보시오. 자기 절로, 예, 예.
2: 두 번씩.
0: 예, 예. 하루에 두 번 꼭 견제하셔. 예, 예.
2: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기원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네, 그 이대성이 저한테 심한 사실 가슴이 답답하고 전화기 잠도 못 자고 두개도 올라 못 가고 하더니 지금 뭐든 하나 사줬습니다. 그 친구분이 보고서 이거 자기도 좀 달랍대다.
0: 예.
3: 아우통 배달해 달랍니다.
0: 예.
3: 배달해
0: 예, 배달 전화번호 33-5번 연락하면 됩니다.
3: 아, 예, 알았습니다.
0: 아, 예, 건강기원입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우리 심장병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숨이 많이 차고 반드시 누워 자기 힘들고 반드시 누워 자자면 누가 내 가슴을 꽉 누르고 있는 가을 느낀다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심열이 정상 범위는 범위로 놓고 말하면 1분의 60부터 100 차가 정상 범위에 속하지만 해도 평균 심률은 1분의 60차 벗어서 7, 80차 자하면 됩니다. 너무 떨어져 40몇 차, 빨리 떼서 100, 20, 30차 모두 위험 심률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자기 힘들고 머리까지 아프고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는데요. 특히 심근경색은 평소에 하품을 대고 하고 어깨가 견전처럼 뜸뜸 아파나고 소화가 때때로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트림을 하게 되었고 입금에서 출혈이 잘 생기고 치아가 흔들거나 치아통이 생기거나 혹은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쉽게 놀라고 하신이 부종이 생기고 다리나 발목이거나 발등이 그리고 다리

0: 배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쥐가 자서 올라오거나 배가 강다짐으로 아파나는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 고동맥의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거나 복강동맥의 심장에서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증상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어떤 분들이 복용할 수 있는가 하면 이미 주자를 하셨거나 주자를 준비하고 있거나 심부의 물이 어느 정도 이미 그거 그 전체에서 빼냈는데도는 계속 어느 정도 남아있다는 이런 분들, 뇌졸중 후유증 환자들, 심근염이라는 감기 뒤끝에 진단을 받으신 분들, 비후성 심근증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막내해서 본 제품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좋은 치료가를 거두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인데 지금 소화가 잘 되지 않더라 이렇게도 하게 되었는데요. 이건 마치 무엇과 같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지도 무치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아프면 엄마가 기가 많이 나가게 되어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서 심장에 이상이 있게 되면 소화 공능도 떨어지게 되어있는, 그러니까 지도 무치란 말이, 이런 말도 있게 되어있고, 심의 동지한다, 심장과 위는 동치된다 하는 이런 말도 있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엉뚱한 치료에 매달려서 돈만 나가고 뭐 간과 콤파체 부담이 가고 이럴 뿐 제대로 심장치료가 되지 않는 분들 가운데서는 본 제품 초원 청심환이 많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나이가 드시면서 혈액공 조혈 공능이 떨어지는 분들 가운데 기본으로서 뭐 갱년기 이후에는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됐는데 청담배 도타이라는 걸 조혈 공능을 도와줍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2: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여러분의 편안한 쉼터,
1: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하는 살롱 토크쇼.
0: 안녕하십니까. 살롱 토크쇼에서 인사드립니다. 윤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최명욱입니다.

0: 자, 오늘은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일상생활의 작은 팁을 알아보는 시간 만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집안 가구 청소 꿀팁인데요. 이 소파나 책장, 식탁, 침대 등 집안 가구는 매일 사용하지만 먼지나 얼룩, 오염이 쌓이기 쉽고 소재마다 청소 방법이 달라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네, 저도 예전에 그 나무 책장에 물 얼룩이 생겨가지고 잘못 닦아 더 깊어진 적이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가구는 구매 비용도 비싸고 오래 사용하려면 올바른 청소와 관리가 필수인데 그 어떤 소재,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이 가구 청소는 단순히 깔끔하게 만드는 것뿐 아니라 가구의 수명을 연장하고 또 가족의 건강도 지켜주죠. 아, 먼지나 세균이 쌓이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나무나 소파, 금속, 유리가구 청소법, 그리고 얼룩, 먼지, 오염별 처리법, 자연재료 활용 가구 청소, 청소 또 가구 보호 팁 등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어떻습니까? 명욱 씨는 집에서 해마다 이제 집안 청소를 하게 되는데 네. 가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청소를 합니까?
1: 저는 그 닥털 먼지털.
0: 아, 예, 맞아요. 예.
1: 닥털 먼지털이라고 요즘 또 그런 세제가 있어요. 슥 문대게 되면요 깔끔하게 맞아요. 얼룩이 다 지워지거든요.
0: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 가구의 본연의 그 색상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이제 기름을 바르는 그런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1: 있죠. 예. 그렇다면 가구 청소를 효율적으로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바로 이제 중요한 것이 청소 도구와 재료 준비라고 봐야 되겠죠.
1: 네.
0: 필요한 도구는 가구 표면 긁힘 방지, 마른 미세 섬유 걸레나 그리고 젖은 걸레, 먼지 제거용 부드러운 솔, 방금 명욱 씨 얘기처럼 그리고 오염 처리 해면, 분사병 청소용 장갑입니다. 와, 네. 참 이 가구 하나 청소하는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하네요.
1: 그리고 재료는요 중성 세제. 식초, 레몬, 베이킹소다 많이 들어가 있죠. 네, 예. 그리고 올리브오일도 있고요. 알코올 소량 등입니다. 특히 미세 섬유걸레는 먼지를 잘 잡아주고 가구 표면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필수에 가깝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첫 단계인데 예전에 그 거친 걸레로 나무가 그를 닦아준 표면에 자국이 생긴 적이 있었거든요.
0: 맞아요. 자, 이렇게 모든 준비가 끝났다면은 가구 소재 확인하기가 필수인데요. 이제 나무나 천, 소파, 그리고 금속, 유리, 인조, 가죽 등 소재마다 청소 방법과 사용할 수 있는 청소재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 가구는 과도한 수분을 피해야 하고 금속 가구는 녹 방지를 위해 건조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 가구 설명서를 찾아보거나 표면 질감을 확인해서 소재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소전의 기본 작업도 굉장히 중요하죠. 먼저 마른 걸레로 가구 표면의 먼지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네, 먼지가 있는 상태에서 젖은 걸레로 닦게 되면 얼룩이 생기고요. 표면이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재도 굉장히 중요하죠.
0: 그렇죠. 이 새 청소재나 자연 재료를 사용할 때는 가구에 보이지 않는 부분, 소파 뒤쪽, 책장 안쪽에 약간 묻혀 색상 이탈이나 표면 손상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청소 순서 정하기도 참 중요합니다. 가구 청소는 위에서 아래로, 앞에서 뒤로 이런 순서로 진행하면 먼지가 다시 쌓이지 않아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책장은 우쪽 선반부터 닦고 소파는 좌석부터 등받이 발걸이 순으로 청소하는 겁니다.
1: 그럼 이제 가구 소재별 맞춤 청소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파 가구 편인데요. 집에서 가장 많은 사랑과 때를 받는

0: 곳이 바로 소파입니다. 네. 여러분 소파 커버 빼서 세탁기 돌리면 뭐 끝이다 생각하십니까? 네, 아니에요. 네, 커버 안쪽 해면 사이의 땀 그리고 각질 음식 부스러기 그야말로 미생물의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준비물이 있습니다. 밀대 회전형이 좋습니다. 그리고 물티슈, 조방세제 한 방울. 그 방법은요. 밀대에 물티슈를 감싸고 세제 한 방울 묻혀서 소파 전체를 쑥 쓸어줍니다. 마치 바닥 밀듯이 쭉 밀면 먼지와 땀자국이 밀대 착착 달라붙습니다. 특히 팔걸이와 머리 바지 부분은 집중 공략해야겠습니다. 네, 주의할 점 있죠?
1: 있죠.
0: 원단이 약한 가구는 물티슈 대신에 마른 극세사철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절대 닫고 바로 앉지 마십시오. 네, 세균이 좋아하는 습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선풍기나 드라이기 찬 바람으로 말려주는 것이 필수입니다.
1: 자, 그리고 이 집안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지금 많지 않습니까?
0: 네.
1: 예, 이 반려동물 털이나 이런 것들은 고무장갑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반려동물 키우는 집들 아무리 뭐 청소해도 돌려도 털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비법이 있습니다. 고무장갑 끼고 소파를 쓰다듬든 문질러 보세요. 그리고 고무정전기로 털이 뭉쳐나오는데요. 뭐 이게 또 하다 보면 재미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저전횡주로 한 번 더 닦아주면 끝입니다.
0: 그리고 음료 쏟았을 때 긴급 대처법이 있어요. 뭐 커피 쏟았다, 뭘 쏟았다 할 때 당황하지 말고 소금을 듬뿍 뿌리라고 합니다. 네, 소금이 수분을 빨아들이고 얼룩도 함께 흡수합니다. 5분 후에 진공 청소기로 쓸어내고 네, 식초와 물을 1:2 비율로 섞어서 분무기로 살짝 닦아내면요. 말끔히 없어집니다. 주의할 점은 색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에 테스트가 필수라는 것입니다.

0: 우리 인생의 3분의 1을 보내는 침대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1: 아닌데요.
0: 어디서 자요? 땅바닥에서 자요?
1: 땅바닥은 아직까지는
0: 소파입니까?
1: 예, 소파죠.
0: 예. 네, 윤일 씨 같은 경우는 극히 드물고 잠은 그래도 침대에서 자는 거예요.
1: 아, 그렇죠.
0: 소파는 앉아있는 곳이에요.
1: 예.
0: 근데 그 침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의 매트리스는 언제 마지막으로 청소했습니까? 네, 안 해봤단 집도 있어요. 네, 매트리스는 땀, 침, 각질, 진드기, 아파트 아지트가 되겠습니다. 깨끗하게 해드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베이킹소다와 진공청소기 마법입니다. 네, 준비물로는 베이킹소다, 채, 그리고 진공청소기 좋아하는 라벤더를 추천합니다. 베이킹소다에 오일 두세 방을 떨어뜨리고 채로 매트리스 전체 골고루 뿌려줍니다. 그대로 30분에서 1시간 딱 방치하고요. 그 다음 진공청소기로 꼼꼼하게 빨아드립니다. 냄새는 제거하고 진드기는 박멸해서 마음까지 평화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1: 자, 그리고 침대 틈새 먼지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침대 머리 뒤와 침대 발치 틈새에 여기에 쌓인 먼지가 알레르기 주범이 된다고 하는데요. 낡은 칫솔에 세제물 살짝 묻혀서 쓱쓱 물걸레로 닦아내면 됩니다. 칫솔이 이렇게 이용할 줄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실 건데 주의사항이 있겠습니다. 매트리스는 3개월에 한 번씩 돌려 쓰시고요. 그리고 물에 적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곰팡이가 피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건식 청소가 원칙이라고 합니다.
0: 네. 마른 상태 청소하는 거죠.
1: 예, 예.
0: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방 가구, 냉장고, 싱크대, 식탁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이제 주방입니다. 기름때와의 전쟁터, 렌지 후드 필터는 언제 빼봤습니까? 네, 기름때가 떨어져서 요리할 때 불 붙기도 하는데 네, 냉장고 청소에 베이킹소다와 식초 스프레이를 뿌리라고 합니다. 냉장고에 곰팡이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죠.
0: 네, 식품을 정리하고 선발을 빼내십시오. 스프레이병에 물 200ml, 식초 50ml, 베이킹소다 한 스푼 넣고 흔들어서 냉장고 안 전체에 뿌려줍니다. 그리고 5분 후에 마른 행주로 닦으면 끝입니다. 특히 고무 패킹 틈새는 칫솔로 닦아내야 합니다.
1: 자, 싱크대 배수구 악취 잡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수구에서 올라오는 악취는 얼음 10개, 굵은 소금 반컵, 레몬 조각. 이걸 배수구에 넣고 찬물로 1분간 돌리세요. 그러면 얼음이 배관을 때려주고 소금이 살균, 레몬이 향을 잡아줍니다. 매달 한 번 하는 것이 좋습니다.
0: 그리고 식탁 기름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문지로 똑딱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식탁 닦는데 걸레 기름때가 밀렸습니까? 신문지 한 장을 식탁 위에 깔고 다리미로 살짝 눌러주십시오. 열과 압력으로 기름이 신문지에 흡수됩니다. 그리고 나서 물걸레로 한 번 닦게 되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네, 신문지 또 다른 진가가 발휘되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1: 자, 그리고 가전제품이나 기타 가구를 어떻게 깨끗하게 청소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TV나 에어컨, 선풍기, 책장은 먼지가 쌓이기 적합한 곳인데요. 따라서 에어컨 필터는 한 달에 한 번은 빼서 물로 씻어야 곰팡이 냄새가 안 난다고 합니다. 꿀팁 알아보겠습니다. 선풍기 날개나 베개 커버로 클리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풍기 날개는 먼지 닦기 짜증나죠. 면 재질 베개 커버에 물과 섬유 유연제를 살짝 뿌리고 날개 사이사이에 씌워서 앞뒤로 문지르면 됩니다. 먼지가 커버에 쑥 들어가고 유연제 향까지 난다고 합니다.
0: 그리고

나무 가구에 흠집이나 유막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네, 마연이지 있지 않습니까? 그 소량만 묻혀서 부드러운 천으로 원형으로 문질러 주십시오. 마요네즈에 기름과 레시틴이 미세한 흠집을 메워주고요. 광택을 살립니다. 근데 너무 많이 바르면 개미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린다면 유리창 물기 제거는 신문지로 할까요? 아닙니다. 네, 커피 필터 종이로 닦게 되면 보풀이 없이 깔끔해집니다. 이제부터 이제 커피 마시고 필터 버리지 마시고 유리창을 닦아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0: 이 가구를 청소했어도 올바른 보호 방법을 모르면 금방 훼손되거나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가구 배치에 주의해야 됩니다. 나무나 유리, 인조 가죽 가구는 햇빛에 직접 노출하지 않습니다. 햇빛이 오래 닿으면 변색, 변형, 건조해져 갈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구와 벽 사이는 5에서 10cm 간격을 띄어서 통풍을 시켜 습기로 인한 곰팡이 발생을 예방합니다. 둘째는 가구 표면 보호입니다. 식탁에는 열판, 컵 등을 직접 올려놓지 않고 받침을 사용합니다. 열로 인해 나무 표면이 뒤틀리거나 얼룩이 생기는 것을 방지합니다. 소파 좌석에는 방 한 덮개나 시트 커버를 씌워두면 얼룩과 마모를 방지할 수 있고 세탁하기도 편리합니다.
1: 네, 그리고 셋째는 정기적인 관리입니다. 네, 나무 가구는 매달 한 번 올리브 오일이나 나무 가구용 광택제를 바르면 수분을 공급해줘서 광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소파는 석 달에 한 번씩 진공 청소기로 깊은 털을 제거하고 필요하다면 드라이 클리닝을 맡겨보십시오. 금속 가구는 매달 한 번씩 마른 걸레로 닦아서 녹 발생을 예방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네, 첫째는 표백제, 산성, 알칼리성, 제거제 등 강한 화학청소제는 가구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표면을 부식시키고 색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거친 걸레나 칫솔로 가구를 닦지 마십시오. 네, 표면에 긁힌 자국이 생겨서 미관을 해칩니다. 셋째는 가구에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강하게 밀지 마십시오. 구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0: 깨끗한 가구는 눈에 보기에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방패입니다. 알레르기와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세균과 바이러스의 서식지를 없애며 더 나아가 깔끔한 환경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깨끗한 집에서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고 편안히 휴식을 취하고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그 모든 순간들이 바로 올바른 가구 관리의 결과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 네, 먼지 하나 없이 반짝이는 거실 소파 위에서 아이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평범한 일상, 또 기름때 하나 없이 깔끔한 부엌에서 정성껏 차려낸 가족의 식사, 또 구석구석 청결하게 정돈된 침실에서 맞는 편안한 수면, 이런 작은 행복들이 모여서 우리 삶을 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갑니다.
0: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팁들을 단순히 한 번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오늘부터 작은 실천으로 옮겨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뭐 처음에는 좀 귀찮고 번거롭고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일주일만 우리가 꾸준히 실천해 가다 보면은 몸이 또 배이죠.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의 집이 훨씬 더 쾌적하고 생기 넘치는 공간으로 변모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1: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청결은 강제나 의무가 아닌 나와 가족을 위한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루 동안 바쁜 일상 속에서 지쳐 돌아온 여러분께 깨끗하게 정돈된 집이 주는 위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거로운 뭐 청소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공간을 선물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하신다면 청소가 더 이상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고 오히려 기쁨을 주는 일상의 의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0: 자, 또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청결의 완벽함보다 꾸준함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대청소를 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10분씩만 가구를 닦고 정리하는 습관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합니다.

0: 자, 오늘은 정말 피곤하니까 내일 하자 이런 생각을 버리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세요. 그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1: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우리가 머무는 공간의 질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은 생각을 맑게 하고 행동을 가볍게 하며 하루하루를 더 의미있게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0: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나눈 다양한 가구 청결 비법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실용적인 정보들을 꾸준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깨끗한 가구, 쾌적한 공간, 건강한 가정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일상에 늘 함께하기를 바라겠고요. 오늘의 꿀팁 여기서만 마무리하겠습니다.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카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 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은 특가인 99원으로 며칠간 판매하고 있는데요. 40곽을 사시면 40곽을 더 드리고 80곽을 사시면 100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우대 정책을 설명드렸는데요. 사지원액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우대 활동을 아주 우수한 우대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사지원액은 이번에 가격적으로 우수합니다. 99원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한 가게. 그러면서 80가게, 100가게 홍남광 치료이기를 주고 명서방은 598원 한 가게를 하게 되었는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12가게 홍남광 치료이기를 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번에 이 우대활동은 특수한 우대활동으로 되어 있으면서 일단 이 우대활동을 이용해서 홍남강 치료이기를 전달받는다면 내 집에다 한 개 병원의 작은 병원을 끓인 것과 마찬가지로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홍남강 치료이기는 우리 인체가 소유하는 제일 최저 주파수 600나미 내지 700나미 홍남강 그 빛을 이용해서 직접 소화계통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 모든 공능은 마지막에는 소화계통을 통해서 간을 통해서 흡수해서 합성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건강한 세포를 만들어지게 하고 불량한 세포를 제거해버리는 이런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이 홍남강 치료이기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적등, 황록, 청남자 7가지 광산 가운데서 먼저는 홍광 치료이기를 썼는데 이번에는 거기에 한 개 광산을 더했습니다. 남광 치료이기. 이런 이기는 아주 드뭅니다. 이러면서 직접 세포를 비추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소화, 흡수 이런 과정이 필요 없이 세포의 재활 훈련을 도와주게 되어 있고 불량한 세포를 저래 따려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없애치우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제품 자체는 만약 콤파치 불편해서 소변이 작거나 콤파치로 인해서 골격통이 생기거나 콤파치로 인해서 귀가 소리가 슬난다든지 그러면 그 콤파 부분에 대해서 홍남강을 딱 비춥니다. 사용 방법도 간단합니다. 그거 딱 코드를 누르게 다

0: 약 이런 그 선택이 있으니까 직접 그거 누르기만 하면은 내가 받아내는 그 각도에서 차원에서 모든 세포의 정상 대사로 돌아가는 이런 좋은 역할을 하게 돼 있으면서 이 그 홍남강 치료기는 하버드 대학의 연구 성과에 속합니다.
1: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아직은 내가 운영서만 같이 쓰는 환자입니다.
0: 아, 그래요? 네. 선택이 네. 너무 우수하죠?
2: 예, 네. 명서만 먼저 썼단 말입니다.
0: 예.
2: 그게, 눈약을 이렇게 그, 거서 이렇게 영양제를 그냥 먹으면 몇 년 동안 그래가 지러, 그건 지러 나이집 때 눈이.
0: 벗어져.
2: 도와, 예. 도와주겠지.
0: 예.
2: 그러니 나 자꾸 먹어가면, 아이 앞에 10보이는 게 각 검사라니까 0.4, 0.3입니다.
0: 아, 0.3까지, 0.4까지, 예. 0.3까지 떨어지면은 그때는 잘 안 보입니다.
2: 예, 잘 안 보입니다.
0: 잘 보입니다. 예.
2: 이렇게 뿌려뿌니까 이런 거서에 아유, 자꾸 이렇게 아유, 애납대다. 예, 무슨 일하자도 그렇고, 무슨 뭐 이렇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래, 이거 무슨 한 야도딸 반을 무슨 썼습니다네.
0: 아, 예.
2: 민서방은 1년 두 달 선지 입장했고, 그러니까 40원에 야도딸. 이 같이.
0: 아, 그래요? 야, 같이 쓰는 게 제일 최선의 배합입니다.
2: 예. 예. 예, 그래, 내, 그, 명서방, 이따, 그, 몸, 세게 도와주세요, 그, 뭡니까?
0: 그렇죠. 사지원의, 그, 예. 기본으로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모든 대사를 유지하고 영양성분을 충분하게 공급해주니까, 예.
2: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눈이 영양이 오지 않았고, 피 흐르지 않았고, 눈이 보이는 게 사지원에 같이 쓰거나 눈이 더 환해집니다, 완전.
0: 그렇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가능합니다. 예.
2: 예, 완전히 더, 이렇게 더 좋아진 거는 확실합니다.
0: 예.
2: 원래 쓴
0: 그렇죠.
2: 것보다.
0: 예.
2: 그러니까,
0: 예.
2: 약 어쨌든 좀 써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원액은 쌓았는데, 이쪽에 명서방에 좀 사서 버린다.
0: 어, 그렇게 하세요. 눈병 치료는, 예. 특히 눈병 치료하게 되면 눈은 간과 담낭하고 관련이 있고, 특히 여기에 눈병 치료약품은 상처열, 폐열, 심장열을 쳐주면서 치료해주게 돼 있기 때문에, 폐, 심장에, 간에 좋아지게 돼 있으니까 눈병 치료약품 명서방은 실은 놓고 쓰면 눈이 밝아지는 데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2: 예. 그냥 멋져가 몸도 처세우는 게 낫을 때.
0: 아, 그렇죠. 몸 처세워지는 게 보통 약 쓰게 되면 간에 부담이 간데 이건 오히려 눈병 치료약품은 간에 부담이 가고 눈이 좋아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 잘 됐습니다.
2: 명서방 배달하겠습니다.
0: 예. 501-7766번에 전화하면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지 지금 사지원에 그 누룩 달 먹었습니다.
0: 예.
3: 근데 내 약을 이 약을 정말 선택 잘 했습니다. 이 효과 너무 좋습니다. 첫째는 이게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예, 아침 일어나면 골이 항상 띠하고 좀 시야에 났는데 이거 먹은 다음에 아침이 뭐 골이 좀 신하고 시원, 골이 이틀곳까지 시원한 감이 납니다. 그러니까 좀 신나서 영 좋고, 그 다음에 이거 생각밖에 밥이 맛있습니다.
0: 소화가 잘 되죠?
3: 예. 예, 소화 잘 되고. 담낭약 떼버리니까 돈 돌려가고 얼마 좋습니까?
0: 그렇죠. 먹는 예, 예,
3: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생각밖에 나는 위는 생각도 아예 한 게 이렇게 치료 잘 됩니다. 결국에 예, 이게 또 예, 나는 원래 콩팥이 실로 하단다, 의사들이 보면.
0: 예. 어, 실로가 있다. 예, 예.
3: 예. 근데 이 콩팥이 소변 샀던 게 어제는 한날 밤에 두 번밖에 안 봅니다.
0: 어.
3: 그러니까 예, 밤에 어제 2시 반에 일어나면 잠이 안 온다.
0: 어, 콩팥이 선이 쉬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 말씀이겠네요.
3: 예, 예. 예. 기억하나. 그 다음에 또 꿈에 자꾸 죽은 사람이 온다.
0: 어, 그러니까, 예, 예.
3: 아침에 일어나면 아슬하다 말입니다.
0: 그렇죠.
3: 예. 되던 게 꿈도 없어지고 잠이 잘 와서 살 것 같습니다.
0: 바로 그렇습니다.
3: 예. 예. 예. 이 민서바이 정말 선생님 맞다나 인삼로경이 다섯 배라 말이 옳습니다.
0: 사지원에게. 예.
3: 예. 다리 맥이 오고 좋습니다.
0: 예.
3: 그리고 내 민서방도 씁니다.
0: 예.
3: 내,
0: 예.
3: 눈이 부옇고 아이 배워서 병원에가 검사할까 병사에 왔답니다.
0: 예.
3: 그래서 이거에 예. 민서방 썼는데 정말 좋습니다. 눈이 시력이 영 높아졌습니다.
0: 어.
3: 시력이 어전에 예. 9점이 됩니다. 9점. 예, 예.
0: 놀랄 정도입니다. 예, 놀랄 예. 정도입니다.
3: 네, 예. 할 날이 그거 아무래도 아이 간다. 그거 선생님이 내 강의 듣고 선생 강의를 너무 재밌게 할까에 건강상식을 잘 알아서 또 영 재밌습니다.
0: 예.
3: 우리 친구들이 보건품 파는 데를 가자 해도 예, 거기가 아이 싸겠는데 가서 뭐 할까.
0: 그래, 예, 됩니다.
3: 선생님이 예.

0: 이것만 딱 강의
1: 듣고. 아, 그래요?
0: 건강상식을 잘 알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1: 예, 예.
0: 예. 그리고 이 명서방은이 내 자꾸 눈곱도 나오고, 피도 쥐고, 바깥에 나가면 눈물도 나던 이중사이 다 웃습니다. 걔네 사리원액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요 명세방 오늘 배달 받자고 전화한 겁니다.
1: 아, 아주 선택이 잘 됐으니까 눈뺑치로는 하지 않으면 마주할 시력이 떨어지다가 실명에 가깝게 되게 되어 있으니까 치료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명서방이라는 이 제품 자체는 시장에서 완전히 인정을 받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선택이 너무 우수한 선택이니까 열심히 견제하기 바랍니다. 다른 후유증이 없습니다. 예, 예.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저도 지금 이, 나는 그, 이 명서방 쓰고 집사람은 저 싸기 보내고 있습니다.
1: 예, 예.
3: 싸기 보내고 쓰는 원인은 저, 이가 남은, 소변이가 진해, 분번하고,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심하면서 계란 먹다 말입니다.
1: 예.
3: 그래서 이것을, 저기, 이 싸기 보내고 쓰기라는데, 야, 약을, 이 약은 어쨌든지, 예, 써서 벌써 얼마 안 됐는데, 혈압이 조절 잘 된다 말입니다.
1: 바로 그렇습니다.
3: 예, 그래, 예. 혈압 조절되니까, 이 머리가 싱하는 증세 없어지더라면.
1: 예.
3: 그니까, 그거 가지고 인진해서 자꾸 고싱하면서 이렇게 정신이.
1: 그렇죠.
3: 예. 예.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거 자꾸 차츰차츰 쓰면 되네. 이랬을 때 약간 도달 되니까 벌써 소변이 쪼는 게 아니다만.
1: 예.
3: 그러니까, 어제 쓰기는 늦었다 넘었었는데, 지금 이 소변이 어제는 많아서 지금 두고 이러면.
1: 예.
3: 예. 그니까, 이 약이 이렇게 저 효과가 빠르다만.
1: 예.
3: 나는 또, 이, 저, 이 명서방은, 이 눈약이가 100m 진다고 하니까, 눈이가, 이거, 야, 정말, 그 특지상한 게 아니면 무지, 그때 창 같은 게, 그래서, 이래서, 그, 오, 부연, 안개 낀 것처럼, 특지상한 게. 그래서, 이거, 근하게 하도, 근하게 썼는데, 정말, 예, 지금은 예, 그 눈이가, 그, 아니, 그 특지상 증세도 없고, 예. 그 보인데도 지금 많이 났다만
1: 눈이 많이 정신 나는 감 느끼게 돼 있죠.
3: 예. 예. 그래놓고는 이 어디 가서나 이렇게 몸에 사람은 이거는 내가 몰랐는데 어디 내가 그래도 안다만
1: 그렇죠.
3: 그러니까 이 약이 이거 저 그렇게 짧게 쓴 거하고 긴 게 쓴 게 잘 차였다만
1: 그렇죠. 예예. 예.
3: 이 약은 근하게 써야 된다만.
1: 예.
3: 그 이 두 가지 약 지금 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니까 예. 꾸준히 그 장기를 내다보길래 이래봐. 활동 좋을 때마다 계속 이분이
1: 쌀라만. 예.
3: 예, 이거 두 가지 다 배달 받자.
1: 아, 싸지 원액 선택과 명서반 눈뺑 치료 약품의 예. 선택은 너무 우수한 선택으로 되어 있으니까 부담 없이 이 제품 자체를 요성을 따라 견제하시겠다며 눈이 밝아져야 세상이 밝아지고 사는 보람이 나고 사지원액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공능을 조절해주는 장수식물이 장수열매에서 분리 추출한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으니까 실험 넣고 쓰시기 바랍니다.
3: 예, 맞습니다.
1: 네,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우대 활동이 진행되는데 특히 이번에 홍남강 치료 위기가 여러분들한테 차려지게 되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이렇게 좋은 치료 위기를 하나 집에다 딱 장만해 놓게 되면 기본으로서 자아 공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젊었을 때 그 공능 자체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으면서 빠른 속도로 쇠포를 통해서 광이라는 것은 일종 립자입니다. 벌이 얼상싱이라고 제가 늘 파라는 것은 립자다 이렇게 되는데 이 립자가 직접 600남이 내지 700남이 이런 립자가 세포를 침투해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세포 정상 공능을 유지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빠야 효과를 빨리 보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제 제가 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많은 그 공능을 통해서 조절해서 그게 흡수돼서 뭐 유해성분과 유익성분을 갈라서 이렇게 하는 이런 관계를 직접 세포 속에 침투되면서 빠른 속도로 좋은 효과를 보게 되는 특히 콤파지 화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낳게 되는데요. 본 제품 지금 사지원액에다가 명서방까지 함께 드시면서 여기에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홍남강 치료기까지 쓰게 되면 기실은 범한테 날개가 달린 셈으로 되어 있으면서 내가 노인이 노인답지 않고 걸음이 가벼워지고 다리가 끄떡끄떡 들리고 맥이 나고 그리고 소변이 깊은 잠을 자게 되면 하루 저녁에 다

0: 70, 80분 일어나는 거 이거 피할 수 있고, 깊은 잠을 자자며 건파지 좋아져서 심장이 좋아져서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은 여기에 인유가 수여되지만 해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어디에만 길이 생기는가 하면 사지 원액은 428가지 영양 천연 활성소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원액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빨리 흡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액은 용해 과정이 필요 없고 직접 흡수가 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는 하루에 두 번 아침 저녁으로 복용하는데 세 번 복용하셔도 됩니다. 우리 지금 우대증처럼 많이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정신이 발딱나고 기억이 잘 되고 소화가 잘 되고 고혈압 기본으로 이 제품 견제하신 분들 가운데 혈압이 정상 돌아오더라. 그리고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신심 있게 말씀드립니다. 한 1년 견제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 혈액검사를 받아보시라. 모든 화살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게 기본으로 제거될 거라고. 이 정도. 그리고 지방과 같은 건 또 해결받고 여러모로서 이 제품 자체는 견제만 하시게 되면 소화가 잘 되고 잠이 잘 오고 혈당까지 조절받게 되어 있고 호흡기통이 좋아져서 쭉 하면 뭐 기침 짓다가 노인들 질병이라는 것은 치료하지 않으면 더함더하지 자기 면역계통으로 해결받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폐렴까지 와서 노년의 호흡기통의 문제는 중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제일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담이 끓는다는 건 호흡기통을 제때 관리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종합으로 좋아지는 제품 소화가 잘 되고 간에 좋고 눈에 좋고 그리고 특히 인삼 녹용이 5배의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면역력이 올라가고 녹용은 콤파질 관리하게 되었고 은행 잎이 20배의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심장과 뇌혈관에 있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이 우수한 성분 조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엽산이 포함되어 있어서 뭐 모든 신경 조직의 활성화를 촉진시켜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의 정상 대사를 젊었을 때처럼 유지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식전의 사지원액 식구의 맹서방 이렇게 드시면 좋은 효과를 보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제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매 순간 따뜻한 이야기와 아름다운 풍경으로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는 시간, 라디오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익숙한 일상을 잠시 뒤로 하고 낯선 곳에서 만나는 새로운 풍경과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깃든 따뜻한 이야기들. 여행 가이드가 여러분을 그곳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레는 여행의 첫발을 내딛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여행은 무엇일까요? 멋진 풍경을 보는 여행도 좋지만 그곳 사람들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맛보는 미식 여행만큼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여행은 없을 겁니다. 오늘 여행 가이드 시간에는 발걸음을 멀리 옮겨 광활한 전국 곳곳으로 미식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북방의 든든하고 푸짐한 향토 음식부터 서남 지역의 화끈하고 매력적인 별미, 강남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미식까지 각 지역의 기호와 풍토, 사람들의 삶이 담긴 맛 하나하나를 함께 만나보고 숨겨진 맛집 이야기와 음식에 담긴 따뜻한 이야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귓가에 흐르는 음악과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전국 미식 여행에 함께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40분간 맛과 정이 가득한 전국 맛집 여행을 시작할게요.

네, 중화요리를 만나다 프로입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의 드넓은 대초원, 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 아래 자유로운 바람이 부는 곳, 내몽골 자치구로 떠나보겠습니다. 내몽골은 광활한 대초원이 펼쳐져 있고, 1년 내내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이 드라마처럼 펼쳐지는 곳입니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높다. 이곳의 풍경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죠. 이곳은 몽골족의 고향으로 수천 년 동안 유목 생활을 이어오며 자연과 함께 살아온 민족의 고장입니다. 내몽골 음식의 가장 큰 특징은 동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하고 자연 그대로의 맛을 중요시하는 것이죠. 양고기, 소고기, 말고기, 낙타고기, 유제품. 네, 내몽골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정성껏 조리해 먹습니다. 특히 이들은 고기를 낭비하지 않고 뼈, 냉장, 내장, 피까지 모두 활용하는 유목민족 특유의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유목민족에게는 음식이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닙니다.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한 생존의 지혜이자 손님을 맞이하는 환대의 정신, 그리고 자연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죠. 오늘 40분 동안 내몽골을 대표하는 두 가지 대표 음식이죠. 양고기 통구이와 몽골 밀크티를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며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지혜와 정성, 그리고 드넓은 초원의 이야기들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시원하고 담백한 내몽골의 초원 음식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내몽골 음식 문화의 특징입니다. 내몽골 음식은 조미료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것이 특징인데요. 소금과 약간의 향신료만으로도 고기의 담백하고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몽골족이 자연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최선의 맛을 찾아내는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몽골 사람들은 음식을 통해 자연에 대한 감사와 손님에 대한 환대의 마음을 표현하는데요. 특히 내몽골에는 손님이 오면 밀크티를 대접하지 않으면 실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음식은 그들의 정신과 문화 그 자체입니다. 또한 이들은 함께 앉아 음식을 나누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의식으로 여기고 있는데요. 고기를 나누는 것은 운명을 함께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두 가지 대표 음식에 대해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여기서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첫 번째 대표 음식입니다. 양고기 통구이인데요. 저원의 최고 잔치 음식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몽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이 바로 양고기 통구이입니다.

네, 요리의 특징은요. 양고기 통구이는 말 그대로 양을 통째로 구워내는 요리인데요. 몸집이 큰 양을 통째로 굽기 때문에 준비 과정만도 상당한 정성과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양은 먼저 특제 양념장으로 안팎을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양념장에는 소금, 후추, 마늘, 생강, 파, 그리고 내몽골 특유의 야생 허브와 향신료들이 들어갑니다.

이 허브들은 초원에서 자생하는 식물들로 고기의 잡내를 잡아주고 독특하고 깊은 향을 더해주는데요. 몽골족은 이 허브들을 초원의 약초라고 부르며 음식의 맛을 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몸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재료로 여기고 있습니다. 양념장이 충분히 배인 양을 큰 철판이나 전통 화덕에 넣고 3, 4시간 이상 천천히 구워냅니다.

네, 초원의 축제와 환대의 정신에 깃든 이야기죠. 양고기 통구이에 담긴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양고기 통구이는 내몽골의 가장 중요한 잔치 음식입니다. 결혼식, 명절,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음식이죠. 특히 몽골족 전통 축제인 나담에서는 양고기 통구이가 빠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데요. 나담은 몽골의 대표적인 축제로 씨름, 경마, 활쏘기 등이 펼쳐지며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잔치를 벌입니다.

나담은 몽골어로 놀이 또는 경기를 뜻하며 몽골족의 용맹과 기량을 겨루는 자리이자 모든 부족이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입니다. 양고기 통구이는 이 나담 축제의 하이라이트이자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누는 축복의 음식인 셈이죠.

예전에는 양국이 통구이를 대접할 때 가장 귀한 손님에게 양의 머리를 권했습니다. 이는 그 손님을 가장 존중하는 마음의 표현이었는데요. 양의 머리를 받은 손님은 그 자리에서 가장 영예로운 사람으로 대접받았습니다. 이러한 풍습은 오늘날에도 내몽골의 결혼식이나 중요한 행사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고기 통구이를 먹는 방식도 특별한데요. 큰 접시에 담긴 통구이를 손으로 직접 뜯어먹는 것이 전통입니다. 이때 서로에게 고기를 떼어주며 정을 나누는 것이 내몽골의 아름다운 풍습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나누는 초원의 공동체 정신을 상징하는데요. 칭기스칸 시대에는 승리한 전사들에게 양고기 통구이가 대접됐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은 큰 잔치를 열고 통구이를 나누어 먹으며 승리의 기쁨을 함께 했습니다. 한 가지 전설이 전해지는데요. 옛날 한 장수가 원정을 떠나기 전 부족의 어른이 양고기를 구워 대접했습니다. 장수가 이 고기를 먹으면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묻자 어른은 이 고기에는 저원의 모든 힘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이 고기를 나눠 먹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 후 장수는 부하들과 고기를 나눠 먹었고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양고기 통구이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서 내몽골 사람들의 정성, 환대, 그리고 공동체 정신의 상징입니다. 양고기 통구이를 먹을 때는 전통 몽골 노래를 부르기도 하죠. 목청껏 부르는 노래와 함께 고기를 뜯고 술잔을 기울이며 초원의 밤을 즐기는 것입니다. 몽골의 전통 노래 호메이는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음을 동시에 내는 독특한 창법으로서 초원의 광활함과 인간의 깊은 감정을 표현합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내몽골의 드넓은 초원에 가서

먼저 밀크티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몽골 밀크티는 우리가 흔히 아는 달콤한 밀크티와는 전혀 다릅니다. 짙은 차에 우유와 소금을 넣어 만든 고소하고 짭조름한 전통 차인데요. 차는 주로 벽돌차를 사용합니다. 벽돌차는 찻잎을 압축해서 벽돌 모양으로 만든 것으로 오랜 보관이 가능하여 유목민들에게 매우 유용했습니다. 이 벽돌차는 비단의 길을 통해 중국 남부에서 내몽골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몽골 밀크티에는 동서양 문화가 만난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몽골 밀크티를 만드는 과정은 정성스러운데요. 먼저 벽돌차를 뜨거운 물에 넣고 진하게 우려냅니다. 우려낸 찬물에 신선한 우유를 붓고 소금 한 꼬집을 넣어 끓이죠. 이때 한 가지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밀크티를 끓일 때 국자로 여러 번 퍼서 높이 붓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몽골 사람들은 차를 길들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차와 우유가 더 잘 섞이고 거품이 생겨 더욱 부드러운 식감을 만들어낸답니다.

네, 몽골 사람들은 이 밀크티를 하루에 몇 번씩 즐겨 마실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밀크티 한 잔, 식사할 때도 밀크티와 함께, 손님이 왔을 때도 밀크티를 대접합니다. 몽골 밀크티에는 버터, 쌀, 기장, 말린 고기, 치즈 등을 넣어 더욱 든든하게 즐기도록 하는데요. 이렇게 만든 밀크티는 하나의 완전한 식사가 될 정도로 영양가가 높습니다.

네, 유목민의 지혜와 환대로 알려지고 있는 몽골 밀크티에 담긴 이야기 계속해 들어볼게요. 내몽골의 겨울은 영하 30도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몽골 밀크티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요. 유목민들은 이동 생활을 하면서도 이 밀크티를 통해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했습니다.

밀크티에 들어있는 버터와 기름은 추운 날씨에 체온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재미있는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내몽골에서는 손님이 방문하면 반드시 밀크티를 대접합니다. 손님이 밀크티를 다 마시지 않으면 아직 덜 마셨네 하며 다시 따라주기 때문에 손님은 최소한 세 잔은 마셔야 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는 손님에 대한 무한한 환대의 표현인 것이죠.

몽골인들은 밀크티를 대접할 때 은으로 만든 그릇에 담아내는 것이 가장 정성스러운 대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은은 살균 효과가 있어 밀크티의 신선함을 오래 유지해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밀크티를 마실 때는 왼손으로 그릇을 받는 것이 예의라고 합니다. 이는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손님을 맞이한다는 뜻이죠.

밀크티의 고소하고 독특한 맛은 한번 마시면 잊을 수 없는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말이 있는데요. 초원에서는 밀크티를 마시지 않고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다. 네, 그만큼 밀크티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 내몽골 사람들의 삶 자체를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밀크티를 나누는 것은 정을 나누는 것이고 밀크티를 대접하는 것은 마음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 밀크티에는 초원 사람들의 지혜와 정성 그리고 따뜻한 인심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밀크티는 이제 내몽골을 넘어 중국 전역과 세계적으로도 알려진 매력적인 음료가 되었는데요. 몽골족은 밀크티를 마시며 자연에 감사하고 서로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내몽골의 드넓은 초원을 여행하신다면 꼭 한번 전통 내몽골 밀크티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초원 사람들과 함께 한 잔의 밀크티로 정을 나누는 경험. 그것이 바로 내몽골 여행의 진정한 매력일 것입니다.

드넓은 초원의 향기가 가득한 양고기 통구이, 초원 사람들의 일상과 환대가 담긴 고소한 내몽골 밀크티. 이 두 가지 음식에는 오랜 유목 생활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사람들의 지혜와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닙니다. 그곳의 기후와 풍토, 사람들의 삶과 정신이 담겨있는 살아있는 문화죠.

내몽골의 시원하고 담백한 맛은 드넓은 초원과 유목 민족의 기백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이 땅의 음식은 그들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자연에 대한 외경심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처온 사람들에게 음식은 생존을 위한 수단이자 하늘과 땅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이웃과 정을 나누는 매개체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여행이 어느덧 마지막 자락에 접어들었습니다. 여행은 끝났지만 그 여운은 우리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을 텐데요. 오늘 만난 그 풍경, 그 맛, 그 사람들의 따뜻한 정성 모두 소중하게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여행 가이드 내몽골 특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박민아, 진행의 리나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나란히 함께하는 모습을 노래한 가요. 김동진 작사, 최학산 작곡의 안룡수 마법자 가수가 부른 나란히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여름이면 고향의 시원한 그늘과 맑은 냇가, 그리고 여름밤 별빛 아래에서 들려오던 풀벌레 소리가 그리워지지요. 박경만 작사 작곡의 김소연 가수가 부른 고향의 여름을 전해드립니다. 뜨거운 여름날의 정겨운 풍경과 그 속에서 자란 우리의 추억을 그려냈습니다. 여름 햇살 아래 반짝이던 시냇물,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던 그 들판, 해가 지고 나면 들려오던 개구리 소리, 여러분도 이 노래를 들으시며 잊지 못할 고향의 그 여름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김광경 작사, 백희남 작곡의 류철석 가수가 부른 날마다 좋은 날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와 함께 기분 좋게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향, 그 한 단어 속에는 얼마나 많은 그리움과 추억이 담겨 있을까요? 석화 작사, 방동걸 작곡의 최경주 가수가 부른 고향 그 이름을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모두가 궁금해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국약결배강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처방인 생매금을 가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702여 명의 의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실험과 현대 최신 초음계 유체 추출 요과법 기술을 결합시켜 천연 종량제에서 활심펩타이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 심장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손상됐거나 위축된 심근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막힌 심내혈관을 개통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염,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으며 심방세동과 기외수축 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국약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

아닌가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0: 251의 9333번입니다. 네, 아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국약 혈배강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값이 올라가기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인데,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약값이 이번에 많이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6세트에는, 4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그리고 10세트부터는 좋습니다. 10세트를 더 드리는 동시에, 오늘이 결정해서 싸겠다 하는 분들, 이 자문 전화에 자문하시고, 예, 그런 분들은 공장 측에서 혈배강 10곽을 또 더 드립니다. 네. 16세트에는 24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10곽을 더 드리는 동시에 또 침구 12번 따라갑니다. 네. 우린 데서는 침을 놓는 게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밖에 안 놓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름철에는 모든 혈관이 다 늘어나기 때문에 사람이 기가 많이 빠집니다. 예, 이럴 때 침을, 자꾸 변성 맞으면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밖에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다 이게 황제내경의 그 규칙에 의해서 침 놓는 겁니다. 예, 침을 매일마다 맞는 법이 없습니다. 예. 그럼 오히려 병원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예. 사람 기혈이 빠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는 또 잘로 다 모셔다 드리기 때문에 항상 환자분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놔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장류통, 청임이로방, 이거는 다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하고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싶다 하는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지금 이 보게 되면 예, 약 처방이가 약재가 들어간 것이가 예, 기본은 들어갔지만 예, 우리 사람이 매개 질병 특성에 따라서 예, 좀 처방이 조금씩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제한테 직접 문의하고 제하고 직접 대면해서 이거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헛돈 팔지 않고 우리가 빨리 효과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마다 항상 빨리 해결된다 이 말을 자꾸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선은 지금 여름철에 들어서서 예, 심장병이가 발생할 제일 발생률이가 높은 이런 계절에 속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말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겨울철이면 이런 발생률이 높잰가 하는데 기질은 여름철이 예, 더 높습니다. 어제 그런가? 여름철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 날씨가 덥다나이까나 예, 토수이라는 게 많이 생깁니다. 특히 땀색이 흘리게 되죠. 예? 몸속에 수분이 많이 빠집니다. 예, 그렇게 되면 피도 많이 걸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덥게 되면 热胀 冷缩로 인해가지고 소리 热胀이라는 게 뭡니까? 덥게 되면 모든 혈관은 느슨해지면서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예, 우리 한쪽으로는 수분이 많이 빠지고 한쪽으로는 혈관이 늘어나고 그러면 혈관이 늘어난다는 건 우리 혈압약 잡수는 거 마찬가지죠. 예? 예, 그래서 이럴 때 혈압약까지 잡수놓게 되면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인체라는 건 항상 평형해줍니다. 평형이라는 게 뭔가? 이 수분이 빠진다 하게 되면 피가 머리까지 잘 공급이 안 됩니다. 공급이 안 되면 가만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꼭 그까지 피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우리 모든 혈관을 또 좁아지게 해놓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 혈압이라 하지 않습니까? 혈압이라는 게 뭡니까? 혈액순환이가 혈관 내벽에다 주는 압력을 우리 혈압이라 하죠. 그럼 어떨 때 압력이 세진가? 혈관이 몽땅 좁아지게 되면 압력이 세지는 겁니다. 여기면 우리 중이에선 절대 뭐 동맥경화다 이런 걸 우리 중시해야 합니다. 어제 그런가? 사람 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평형되게 돼 있습니다. 어느 혈관이 거기에 통하지 않는다 할 때는 꼭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알아듣기 쉽게 말하게 되면 사람 제절로 지자나 따쳐라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뭐 제내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뒤풍습성 관절 환자분들 놓고 말하면 다 이게 우리 리액

0: 됩니다. 류병수 관절 환자들 어떻습니까? 이 손가락 관절이가 몽땅 한 개 뼈로 돼버리죠. 어디서 한 개 뼈로 돼버립니까? 한 깊게 가지고서리 거기면 혈액순환이 됐거나 새로운 혈관을 부단히 만들어냅니다. 이건 이학상에서 우리 혈관 이름이 있습니다. 이거 뭐라는가? 슈괄 2이랍니다. 새로운 혈관이죠. 그래서 이 혈관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공급해줍니다. 심장도 그렇습니다. 심장에 만약에 어느 혈관상 동맥이 막혔다 하게 되면 지금 대부분 환자들은 병원에 가게 되면 주절한다죠. 기질은 주절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새로운 혈관을 또 만들어냅니다. 다 채우라는 거 다시 제절로 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우리 혈관이가 통하지 않는다 할 때 우리 전체적인 혈관이가 좁아집니다. 그러게 되면 그 압력을 통해서 머리라는 거는 사람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하는 게 뭐니까 대뇌라는 거는 높은 곳에 있는 걸 뭐라는가 그 7층 꼭대기라고 생각해라 말입니다. 7층 꼭대기까지 난침으로 올라가자면 피만 깨끗해서 물만 깨끗해서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압력이 있어야 올라가는 게죠. 그 압력이 뭐인가? 혈압입니다. 근데 지금 병원에 가면 혈압을 가서 자꾸 혈압이 올라가면 뇌출혈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틀린 관점입니다. 혈압이 왜 올라가는가? 이걸 원인을 따져야 되죠. 그러면 모든 혈관을 좁아지게 하고 심장은 더 빨리 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덥다나까나 모든 혈관이 늘어나다나까나 머리에 피 공급해야 될까나 사람은 피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모든 혈관을 좁아지게 하고 심장은 더 노력해서 일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지막에 신리쇠지라는 게 온다 그 뜻입니다. 신쇠라는 게 다 여김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심장이 더 나빠지는 게 원인이 여김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르게 생각하게 되면 혈압약을 오래 달고 있게 되면 신쇠가 더 온다 이 뜻이죠.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을 해결해야 하고서 그래서 대구 혈관 확장한다 이러면 심장은 더 노력해서 일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신쇠가 오지 않게 하자 이렇게 되면 일단 심장의 양기를 북돋아주고 일단 혈관 안에 방출할 혈전들을 녹여내보내고 한 방면에는 뭔가 심장의 피공급을 잘 되게 해줘서 심장의 맥이 좋아가지고서 머리에까지 피를 충족하게 공급해준다 이럴 때면 사람이 혈압이 아예 올라갑니다.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는 척감에 머리에 피공급이 아예 되게 되면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머리에 피공급이 만약에 5분만 피공급이 없게 되면 사람들이 식물인 돼버립니다. 그런데 사람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물인 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혈압을 높여주는 걸 통해서 병행해줍니다. 그래서 높여줘야 피공급을 해주죠. 이것이 우리 해결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해줘야 되겠는 뭐 해줘야 되는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혈관 탄력을 회복해줘야 된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합니다.
0: 예, 말씀 주세요.
2: 예, 나는 혈관 수가 미혈전병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2: 이전에는 서약을 써도 그러니까 장애 폐를 써도 혈압 조절이 아이 돼서 수태고사 했습니다.
0: 네, 예.
2: 아래요 차이가 또 너무 많아서 예. 누구나 고생 많이 했습니다.
0: 맞습니다.
2: 혈배강이 혈압약 써도 여러 번 먹어도 아이 되고 그러면 이럴 때문에 어지럽고 예. 그다음 시분 딱 순순을 하고 예. 3회가 똑 떨어져서 그 자리에 꼬꾸라지면서 예. 그 고통을 한마디로 다 표달할 수 없었습니다.
0: 네.
2: 예, 그러다가 혈압이란 게 어째 이런가 하면서 그래서 아이 먹으면 아이 되고 또 그렇다면 다 이렇게 온 장기가 나쁘게 되지 점점 더 하지 그러니까 정말 어찌까 하다가 선생님이 소개라는 혈배강 위에 혈압을 조절하는 중약제가 직접 들어갔다니까 나는 기속이 타고 인자 썼습니다. 근데 진짜 효과가 빠르고 확실합니다.
0: 네. 기존에 그 아래오 혈압 차이가 커지는 게 어떤 사람들은 막 혈압 차이 100까지 올라갑니다. 위 혈압 180일 때 아래 혈압 80이 되죠. 이럴 땐 혈압 조절하기도 바쁩니다. 그리고 기실은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혈압 차이가 많아진 원인. 혈압약을 오래 달고 있게 되면 우리 중에서는 아래 혈압이라는 게 곰팥이의 원기입니다. 그래서 아래 혈압은 올라 못 간다 하게 되면 곰팥이가 많이 상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혈압약 본신이 독성이 세기 때문에 곰팥이 대량적으로 상하죠. 그다음 우리 혈압이 올라가는 거는 그거는 동맥경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해줘야 이 혈압이 아래와 혈압 차이가 정상 돌아오면서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혈배강이가 이걸 해결해줍니다.
2: 네, 길이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네. 혈압이 아래로 차이가 또 작아지고 예, 혈압이 전 정상됐으면 나는 예, 이 혈배강을 꼭 이렇게 좋은 약이고 직접 혈압을 낮추는 혈압을 조절하는 중약이 들어갔다기 때문에 정말 그거 딱 믿는데 실로 그랬을 때다.
0: 네.
2: 나는 그저 딱딱 예, 마이 준비를 해놓은 구슬이 딱딱 두 알씩
0: 네.
2: 딱딱 먹었습니다. 어떤 때는 예, 아, 기다렸다가 예, 또 그 미미하면 예, 또 하나를 더 먹고 이랬습니다.
0: 네.
2: 이제 오전에 심장도 좋아지고 혈압이 정상되니까 일체가 다 좋아졌습니다.
0: 네.
2: 심장이 좋아지고 잠 잘 자고 예, 목이 마르던 것이 없어지고 예. 그래 우선이 그런 손바람 다 따뜻해지고 그다음 관절도 좋아지고 어째 이 약이 이렇게 좋습니까?
0: 그런데서 그 혈압
2: 네.
0: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우리 약 처방이라는 거는 딱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약량이가 다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을 다짜고짜로 빨리 해결하겠다 할 때는 예, 우리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열알씩 잡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혈압이 저리 정상 돌아옵니다. 예.
2: 예, 그래서 얘네 예, 혈압 차이도 그렇고 심장도 그렇고 밤잠 못 자던 것도 그렇고 또 만성 관절병도 그렇고 이 뇌혈증병 외에도 여러 가지 만성병이 다 날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0: 그렇지. 예.
2: 그러니까 나 정말 잠 잘 자고 밥을 잘 먹고 악몽이 없어지고 손발 따뜻하고 해지고 그다음에 관절병도 선생님 묘한 친구를 맞고 관절도 다 잃었고 하니까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0: 네.
2: 선생님이 예, 항상 예, 중리를 정전하면서 예, 정말 많은 고생하면서 딱 중도년들과 들게 또 많은 사람들이 예, 고질병에 대해서 정말 잘 이렇게 진단하고 그다음에 그거 진단한 다음에 전약 알선해서 친구도 잘 놓지 이래서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리며 나는 많이 준비했길래 계속
0: 네.
2: 혈배강을 쓰면서 좋은 만년을 보내겠습니다. 선생님
0: 예, 예.
2: 정말 고맙습니다. 예.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3: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네.
3: 저는 그 약 아직 먹어는 못 봤는데요.
0: 네.
3: 그 혈배강 그 약이 한 통에 얼마씩 합니까?
0: 이 두 가지 약 조합입니다. 하나는 예. 전문 신경세포를 수복해주고 하나는 혈관을 관할해주고 그리고
3: 예.
0: 우리 이 두 가지 약 조합이가 698회입니다.
3: 아, 698은
0: 예, 예.
3: 그리고 풍수빵은 얼마씩 합니까? 한 통에?
0: 아, 풍수빵 그것도 두 가지 약 조합인데 그거 988회입니다. 예.
3: 988입니까?
0: 네, 예, 예.
3: 벌려는 한 700원 한 것 같은데.
0: 아, 그거는 뭐, 값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예?
3: 아, 그렇습니까?
0: 예, 예.
3: 그럼 혈배강이 698이고,
0: 예, 예.
3: 풍수빵이 988입니까?
0: 맞습니다. 예.
3: 그러니까, 가격이, 그러니까, 혈배강 몇 통 싸면 몇 개 더 줍니까?
0: 지금 혈배강 오라지면 지금 값이 오릅니다.
3: 예.
0: 전국적으로 지금 오르는 게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6세트부터는 활도 있습니다.
3: 예.
0: 6세트에 4세트를 더 드리고,
3: 예.
0: 그 다음에 10세트부터는 10세트 더 드린 동시에 오늘 결정한 사람들도 혈배강 10곽 또 더 드립니다. 예.
3: 아, 그럼 오늘 사람도 좋겠고. 그러면 일단 풍수빵은 한 통에 988인데 몇 개 더 줄까?
0: 그 구체적인 거에 2880018번 전화
3: 좀 물어보겠습니다. 전화를.
0: 아예 받더라고요.
3: 예, 그래
0: 통하지 않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3: 받지 않습니다. 걔네 전화했는데 약을 사긴 사야 되겠는데
0: 아.
3: 가격도 모르고 그러니까
0: 아.
3: 그러니까 풍수빵이 988은 몇 개 더 주는지 알았으면
0: 그 풍수빵은 6세트에 직접 6세트 더 드립니다. 예.
3: 아, 6개 더?
0: 예, 예, 예.
3: 오늘도 결정함 이런 건 없습니까?
0: 거기다 전화 치셔. 그 전화 통화합니다. 예.
3: 아, 통화합니다.
0: 288, 예. 그 잘 적으셔. 내 생각에는 잘못 누른 것 같습니다. 예.
3: 아, 그렇습니까?
0: 예, 288.
3: 예.
0: 288.
3: 예.
0: 0018.
3: 아, 알았습니다. 그냥 예, 예. 내 전화 해보고. 그러니까 예. 풍수병은 그저 980원 천원 떠야 되고.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약은 아직 먹어 못 받고 지금 선택한다고. 예, 근데 예. 선생님과 걸어서 따위 소리 물어보자. 나는 혈압이 높고 예, 예. 허리하고 다리 상했습니다. 그게 어느 약 써야 됩니까?
0: 내 생각엔 두 가지 같이 쓰는 게 좋습니다. 에?
3: 아, 두 가지 다 같이. 그 한 가지 선택하라면 어느 걸 선택해야 됩니까, 선생님?
0: 지금 제일 바쁜 게 어느 게입니까? 만약에 골까

0: 사람들 오는 사람 많습니다. 예.
1: 아, 지금도 안 돼가 맞고, 그래서, 요즘 한 일곱 달 됐는데, 미네 다리 쓰지 못하고, 허리 아프고, 미네 죽을 지게란 말이다. 내가 이거 왜 맞았는가, 그래서 구경 말이야.
0: 일단 거기다 전화 치시.
1: 예, 그니까요.
0: 예, 예. 예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자 너무 많습니다.
1: 그거는 구스방 선택하라니까, 선생.
0: 맞아, 지금, 거기다, 일단에 전화 치시오. 그래가지고, 예. 만나 얘기를 하겠어요. 예.
1: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0: 네, 말씀 주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3: 아, 저는 오늘 우리 지게 아저씨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0: 예, 예.
3: 예, 우리 아저씨는 중풍 맞은 지 몇 개 됩니다.
0: 네.
3: 그래, 누우면 숨이 차고요. 그 다음 너무 숨이 차다면서 바로 누워 쉴 때도 바로 누워 모였고 낮에도 누워있자 그렇게 영 고통스러워합니다.
0: 네.
3: 그리고 말씀한 것도 영 잘 알아듣지 못하게 이해하고 음식을 다 쓸 때는 계속 잘 제끼면서 옆에 사람들 보기에도 참 힘들었습니다.
0: 네.
3: 선생님이 방송 통해서 이 혈배강약과 그 다음에 건신고약 같이
0: 아 건신고 같이 잡수셨지.
3: 예. 이거 잡수면부터 차츰차츰 나아지더란 말입니다.
0: 네.
3: 그리고 또 침구를 겸했지 할까 이렇게 팔다리 잘 못 쓰고 이랬던 게 많이 나아지고 그러면 참 숨이 슬차니까 누워 잠 잘 쉬더란 말입니다.
0: 네.
3: 그러니까 또 밥도 제대로 잡술 수 있더란 말입니다. 예.
0: 네.
3: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차츰차츰 활동해서 내려 층에서 2층에서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렇게 할 수 있더란 말입니다.
0: 네.
3: 그 이래니까 그 다음에는 영 내 허리라든 늙이도 영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모르겠더란 말입니다.
0: 예.
3: 활동할 때 약 많이 쌀까요? 나도 좀 그저 요즘 같이 늙어가는 게 무슨 거기서 거기란 말입니다.
0: 예.
3: 나도 이 약 같이 좀 먹어보자고서 먹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먹고 보니까 그러면 나도 그 소화도 잘 안 되고 밥맛이 없고 그래서 맥이 똑 떨어지던 게 이게 제목이 왔단 말입니다.
0: 예.
3: 밥을 잘 먹게 되니까 힘이 나니까 이 아바의 동미를 잘 해줄 수 있단 말입니다.
0: 네.
3: 아, 걔네 지금 얼마나 그 바쁘던 고비를 남기던 거 생각하면 뭐 머리 다 떨어지는데 이렇게 정차적으로 힘을 얻게 되니까 영 감사하단 말입니다.
0: 그렇죠. 예, 예. 너무 많이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3: 예. 예. 오늘 그만 정말 하루 한 시간 여러분들.
0: 네.
3: 그래, 지금 정말 이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약을 활동할 때 더 싸서 아바이가 둘 같이 더 잘 먹겠다는 거 말하느라고 오늘 전화를
0: 했습니다. 아, 예.
3: 예.
0: 네, 예.
3: 선생님 수고 많았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4: 네, 그네 어머니에 대해서 지금 내 말씀하려고 그러는데.
0: 네, 예, 예.
4: 네, 그래서 지금 가래도 없고 기침도 좀 줄하고.
0: 예, 예.
4: 식사가 지금 좋고, 그다음 지금 가래 근데 잠깐 어때 엄청 식사할 때 좀 낀다만 한다.
0: 예, 예, 예.
4: 좀 더 지금부터 맞으면서 지금 하자를 지금 어제부터 맞고 그다음에 지금 그랬는데.
0: 예.
4: 지금 예. 그래서 지금 그랬단 말이야.
0: 맞습니다. 예.
4: 예.
0: 지금 대단히 좋아졌죠. 예.
4: 예.
0: 중풍 걸린 게.
4: 예. 그리고 그 뭔가 뭐 지금 순서는 다른 뭔가 뭐 정신이 좀 좋아지고.
0: 정신 상태가 좋고.
4: 그래서 예. 뭐 있던 게 막 자절로 뒤죽 굽으면서 지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조금씩 좀 짐도 더 맞고 약도 더 쓰고. 그래서 좀 걸른 거 이제 앉아서 걸을 수 있으면 나 그게가 지금 소원이 그게
0: 예, 충분하게 예. 됩니다. 예예.
4: 예예.
0: 예.
4: 그래서 지금 조금 더 뭔가 뭐 침을 더 맞고
0: 예, 예.
4: 약을 조금 더 쓰려고. 그래서 지금 증상에는 지금 좋은 현상 기침이 없어요.
0: 아 기침이 없을까?
4: 예예.
0: 잠 잘 자.
4: 대변은 좀 잘 누고.
0: 네 맞습니다. 원래 예, 변비 심했지 않습니까? 예.
4: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전화 한 겁니다.
0: 예예예. 예.
4: 예.
0: 예.
4: 예. 지금 다른 증상은 뭐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종기가 지금 그 가래하고 기침이 그래서 지금.
0: 그러니까 옆에 사람 편안하죠.
4: 예.
0: 예.
4: 그래 그다음에 이제 식사가 지금 좋아지고.
0: 예예.
4: 예. 그래 지금 좀 그래서 계속 짐을 지금 계속 맞으려고 그래.
0: 예예. 예. 좋죠. 예.
2: 예예.
0: 예.
4: 그래 다른 그런 거 없죠. 그리고.
0: 예예예. 이제 가서 보기죠. 예예.
4: 예예. 예. 예. 예. 예. 예. 예.

0: 지금 조금 더 그래도 이제 그래도 소원하게 그래도
1: 걸어 댕길 수 있고, 네, 될 수 있습니다. 예, 예.
0: 예, 알겠습니다.
1: 네,
2: 네.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우리 약 처방은 제가 직접 그 공장에서 협조를 해가지고서리, 처방을 어느 약을 많이 역했다, 어느 적게 역했다, 여기에 따라서 약값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결정한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이 5년 넘어 지금 경영하며 하고 있으면서 많은 환자분들이 쓰는 과정에서 제가 다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 황제내경에도 그렇고, 상한론에도 그렇고, 징부여로의 거김에서도 그렇고, 약 처방에 우리 그 중풍이란 걸린 사람들, 그 다음에 동맥경화, 그 관상동맥이란 막혔거나 이런 사람들 우리 보통 샤오야오로 많이 씁니다. 우리 보통 白芍, 赤芍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샤오야오는 桂枝하고 샤오야오 이것이 그 해부학 각도로 본다 할 때는 꾸이즈는 보통 우리 동맥 그 짝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정맥이란 거는 그 피를 그러니까 빨아들이는 게죠. 그러니까 심장에서 사지에 갔던 피를 다시 끌어들여서 심장에서 심장의 열을 통해 가지고서리 그 혈전들을 몽땅 녹이죠. 예, 제가 자꾸 이 혈전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소탕 잡수지 않습니까? 소탕은 바깥에다, 겨울철에 바깥에다 놓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름이 몽땅 굳어지죠. 마찬가지 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기가 몸속에 꽉 들어찼을 때는 이 혈전이라는 게 더 많이 생깁니다. 혈관 안에 그 끈적끈적한 이런 기름이 많이 생긴다 이 뜻이죠. 굳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샤오열을 자량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중이들이 그 처방에다 이럴 때 샤오야오 보통 15g 초과입니다. 10g, 8g, 5g 이렇게 했죠. 이거가서 근본상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량할 때 우리 이번에는 우스커지였습니다. 그러게 되면 그 인차 다리라면 잘 못 쓰거나 특히 이런 그 중풍이랑 걸린 사람들이 보통 다리까지 피를 공급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맺힌 혈전들이 다시 끌어모으고 이김에서 문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정한 것이 뭔가 이 샤오야오로 많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지 않고는 우리 지금 보게 되면 약량을 가량에 잡사라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제가 이제 예를 든 것은 그래서 샤오야오만 예를 들었죠. 우리 심장질환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그 징구야오리 거기면서 쓴 건 몽땅 여덟 가지입니다. 무슨 관상동맥 맞겠다 그러면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증상이 다 틀리는데 거기면 습기 낀 거, 가래 낀 거, 뭐 어디면 가래 깼다, 중 거 있겠다, 헌 거 뭐 있겠다. 그래가지고 심장 영향 받았다, 심부증에 물이 생겼다. 이게 그다음 풍수수 심장병이다. 이 몽땅 진단이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하는 게 뭐인가, 환자분들이 자꾸 그런 쓸데없는 돈 팔지 말고 먼저 낸데 와서 제가 자꾸 말하는 게 그겁니다. 약을 사고 안 사고 먼저 떠나서 진단 정확하게 받아야 된다고 뜻입니다. 그러면 기본은 기초는 우리 이 혈배관 가지고 하죠. 그다음 그 외에 뭐 증상에 따라서 무슨 꾸이즈를 더 역했는가, 지금 소요도 역했는가, 그다음에 또 다른 약들은 뭐 주스를 더 역했는가, 이게 다 틀리죠. 예, 그래서 이걸 통해가지고서 빨리 효과를 보자. 이것이 우리 목적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약량이 충족하게 되면 효과를 빨리 보는 겁니다. 혈압도 포함해서, 여러가지 관상동맥경화도 포함해서, 중풍도 포함해서, 예, 그리고 또 여러가지 뭐 낭종이 생겼거나 이런 사람들 포함해서 이걸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여름철에 이럴 때는 꼭 우리 이 혈배강 써가지고 뭐 해줘야 되는가? 혈관 탄력을 회복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 방면은 뭔가? 심장의 양기를 북돋아줘야 되죠. 심장에 많은 피가 너무 모자란다 할 때는 일단 우리 건신고를 꼭 같이 써줘야 됩니다. 예, 건신고가 주요하게 그 처방에, 스우탕 처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보혈. 피를 보충해주는 네 가지 약재 다 들어가 있죠. 예? 그리고 그 농축에 나왔기 때문에 그건 대량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면 쩐징안신, 예, 잠 잘 못 자거나, 예, 특히 땀세게 흘리거나, 예, 이런 방면에 산중펀 또 들어가 있죠. 전주청펀, 전화.

0: 7분, 그 다음에 37분 다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산다강강원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면 그 자지 청피가는 우리 후메 규수의 300배 효능을 나타낼 수 있다. 이거는 이학상에서 다 검증이 나왔습니다. 비타민 E 매 알마다 33.3mg씩 들어가 있다. 대량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비타민 A 들어가 있죠. 그리고 빵과를 녹이는 단삼 칠살하고 텍사가 들어갔습니다. 이 텍사가 영 중요합니다. 텍사는 주요하게 우리 꾸이징 놓고 말한다 할 때는 방광하고 콤파치 경락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독소를 빨리 내보내겠다 할 때는 소변 그 자글로 대변 그 자글로 내보내겠다 할 때는 텍사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신경수복제 다섯 가지 이런 그 뿌리로 된 약재 당삼 황계 칠성 단삼 그리고 또 하소 이런 약재 들어가 있죠. 예, 그리고 오장육부 기초로 닦아주는 육색령지하고 오미자까지 들어가 있을 거나요. 전면적으로 해결해 주는 게죠.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소화해서 인사드리는 박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화산 꽃잎을 춤추듯 날아다니는 여름나비의 그 경쾌한 날개짓은 우리의 마음까지 가볍게 만듭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상큼하고 발랄한 노래 여름나비아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여름 햇살 아래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나비처럼 우리의 마음도 가볍고 즐겁게 살아가자는 밝고 경쾌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어깨가 들썩이는 이 노래를 들으시며 잠시 더위를 잊고 즐거운 여름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뜨거운 커피잔에 담긴 작은 행복과 그 온기가 전해주는 포근한 위로를 잔잔하고 감미로운 선율로 그려낸 노래 커피로 수다를 전해드립니다.

우리의 정겨운 밥상 위에 언제나 함께하는 김치를 주제로 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리춘희 작사, 백희남 작곡의 김치 타령을 전해드립니다. 리영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그래도 우리네 김치로구나. 우리네 김치라네.
1: 푸른 산 맑은 물, 그리고 그 산 속에 깃든 평화로운 삶. 청산은 우리에게 언제나 위로와 여유를 줍니다. 리상각 작사 박송철 작곡의 황순자 가수가 부른 청산 소곡을 전해드립니다.

정선아 작사, 리학군 작곡의 리학군 가수가 부른 내 사랑 그대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한 사람을 향한 진실한 마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랑을 담아냈습니다.

고향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따뜻한 인심을 노래한 가요. 김상군 작사, 허순자 작곡의 리랑 가수가 부른 살기 좋은 내 고향을 전해드립니다.

0: 연변의 지역 특점, 자원 천품과 비교 우세에 입각해 다원화, 고품질 양로소에 초점을 맞추고 독특한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며 량질 제품 공급을 풍부히해 연변을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건강 양생 복지, 양로 승지로 힘써 조성함으로써 더욱 많은 노인들이 연변에 와서 질 높은 생활을 누리고 행복한 만년을 즐기도록 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연길시 천일경심 양로원을 찾아 회복구역 활동실에 들어가 입주규모, 비용구성, 일상운영 등 정황을 자세히 문의하고 양로원에서 지능감호설비를 보급한 방법을 긍정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민영 양로기구는 양로봉사체계의 중요한 보충으로서 대중의 다양화, 다차원 양로수요를 만족시키는 면에서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혜화 봉사 수준을 1층 제고하고 지능 설비가 돌봄에서 보조 역할을 더 잘 발휘하도록 하며 실시간 데이터에 의탁해 간호 방안을 동태적으로 최적화하고 잠재 위험을 제때에 발견하고 조기 경보함으로써 모든 노인들이 행복한 만년을 편안히 누리고 가족들이 시름을 놓게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현장에서 소방시설 배치, 대피 통로 설치 등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안전생산 주체 책임을 엄격히 실시하고 안전 우환을 상시적으로 조사 정돈해 각종 안전사고 발생을 견결히 방지함으로써 노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하고 마음 놓고 식사하며 편안하게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결시 진학가두 문화사회구역 삽입형 사회구역 양로봉사중심은 주간 돌봄, 식사 및 목욕 방조, 회복 간호 등을 일체화한 건강 양생 결합형 양로봉사 중심입니다. 호가복은 중심의 각 구역에 들어가 시설 배치, 간호봉사 표준, 식사 영양 배합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였습니다. 노인들이 이곳에서 여유롭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호가복은 매우 기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양로봉사 중심은 공공건설, 민간 운영 모식을 취하고 전문 기구를 도입해 일상 운영을 맡김으로써 시장화, 전문화 전환을 실현했습니다. 봉사 공급을 풍부히 하고 주간 위탁 관리, 단기 위탁 양로, 회복 물리 치료 등 봉사를 잘하는 토대에서 의료 간호 협조, 가사 청소, 만성 질병 방문 관리 등 주문식 봉사를 혁신적으로 내놓아 관할 구역 노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양로하고 편리하게 양로하며 질 높은 양로 봉사를 누리려는 현실 수요를 더 잘 만족시켜야 합니다. 객거 건강양생 경영모식 발전을 탐색하고 부대시설을 1층 완산하며 돌봄 봉사를 최적화하고 지방특색이 짙은 건강양생 특색 체험 대상을 더 많이 내놓아 더욱 많은 의지로인들이 피서, 객거 양로를 위해 찾아오도록 끌어야 합니다. 연계시 양로봉사 중심 대상은 이미 주체 공사 건설을 완수하고 준공 검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대상 현장을 찾아 기능 배치, 부대 시설 및 운영 준비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빠를수록 좋다는 원칙하에 내부 장식을 서둘러 완수해 대상이 조속히 운영에 투입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주변 병원의 전체 이전 사업을 동시에 잘 틀어주고 량질 의료 자원과 양로봉사의 빈틈없는 연결을 추동하며 양로 플러스 의료, 양로 플러스 문화관광 등 새 경영 모식을 적극 발전시키고 노년층의 심신 특점에 알맞은 건강 양생 제품과 레저 대상을 더 많이 개발해 단일 양로에서 의료 양로 융합으로의 전환을 다그쳐 실현해야 합니다. 연변 이양원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전체 계획, 공사기일 배치 등 전망 회보를 참답게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이 대상의 건설은 우리 주 양로봉사 체계를 1층 완성하고 양로봉사 산업을 발전 장대시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병렬 추진 방식을 취해 전단계 요건 처리를 다그치고 막힌 부분을 제때 해결하며 사회자본 유치 강도를 높여 대상이 하루빨리 착공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호가복은도 연변사회복리원 제3분원, 연길시 사회복리원을 찾아 주거환경, 식사조건, 부대시설을 살펴보고 침상공급, 인원입주, 일상돌봄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특별 곤란 인원은 처지가 특수하고 생활이 어려움으로 그들을 세심히 돌보는 것은 민생보장 성과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온정을 전하는 생동한 구현입니다. 정밀화 관리 수준을 높이고 일상돌봄, 음식 기거, 건강관리보호 등 봉사를 세분화 완성하며 안심하고 편안하며 따뜻하고 화목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특별 곤란 인원들이 모두 타당하게 안치되고 정성껏 돌봄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조사 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양로는 천문만호의 복지와 관계되는 민생 대사이자 제도 우세를 보여주고 사회의 온정을 구현하는 숭고한 사업입니다. 양로 사업과 양로 산업의 협동 발전을 추동하는 것은 여러 민족 대중의 양로 걱정을 타당하게 해결하고 여러 민족 대중의 국가 동질감을 부단히 증강하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1층 확고히 수립하고 연변에 살기 좋은 지수를 안정적으로 높이고 인구 집결을 효과적으로 흡인하는 데 모두 아주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각 현시와 각 관련 부문에서는 연변에서의 편안한 노후 생활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실시하면서 현지의 자원 천품에 입각해 특색 우세를 깊이 발굴하고 제품 공급을 1층 풍부히하며 봉사지를 제고하고 양로와 의료, 문화관광, 체육 등의 융합 발전을 추동해 객거 건강 양생 산업을 현역경제 발전을 지탱하는 새로운 장성점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시설에 대한 투자와 사람에 대한 투자를 긴밀히 결합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국가 정책 방향과 지지 분야를 깊이 연구하고 신청 방향과 신청 세부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며 돌파구와 창력점을 정확히 찾아 일련의 중대 대상을 연구 계획 포장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들여오면서 선두 문화관광 건강 양생 기업, 유명 양로 봉사 기구 및 의료 건강 집단과 자주 연결하고 연변의 지역 위치, 자원, 정책 등면의 독특한 우세를 대대적으로 추천해 일련의 전략 투자자를 다그쳐 유치함으로써 객거 건강 양생 산업 발전에 강한 동력을 주입해야 합니다. 자원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소비 전경을 풍부히 해야 합니다. 우리 주의 피서, 삼림, 온천, 중약, 민속 등 양질 자원에 의탁해 풍경구, 의료기구, 변경, 촌툰 등이 양로기구와 연동하도록 주동하고 피서 건강 양생, 중약 건강 양생, 향촌 건강 양생, 온천 건강 양생 등 일련의 제품을 개발해 객거 건강 양생 브랜드의 식별도와 경쟁력을 힘써 제고해야 합니다. 여러 조치를 병행해 선전과 고객 유입을 강화해야 합니다. 북경 천진 하북, 장강 삼각주, 주강 삼각주 등 중점 고객 원천지를 정확히 겨냥하고 현지 로인 관련 사회단체 및 대형 여행사와의 연결 협력을 강화하며 삼림 건강 양생, 민속 완행 관광 등 우수 로선을 정밀하게 추천해 더욱 많은 로인들이 연변에 오고 연변을 마음껏 유람하며 연변에서 즐겁게 생활하도록 끌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연결시 당위석인 왕길보,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주장인 호복군, 조직속 관련 부문 및 연결시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조장인 류신강의 사회하에 7일 조안전생산위원회 2026년 제3차 전체 확대회의 및 홍수방지 사업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청서기가 안전생산과 홍수방지 가뭄대처 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건설하고 정확한 실적관을 확고히 수립 실천하며 인민지상, 생명지상을 견지하고 전력을 다해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안정을 수호하고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종특대사고 발생을 견결히 경계 억제하고 인민대중 생명재산안전과 사회대국안정을 전력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가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을 전달했습니다. 주응급관리국, 기상국, 수리국,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 자연자원국에서 부문 직책을 둘러싸고 순서대로 사업회부를 했습니다. 부주장 두경국이 홍수방지 사업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중점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전방위적으로 안전 최저선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각 현시에서는 고층 주택 건축물 소방 안전 감독 관리 책임을 확실하게 짊어지고 문제와 우환에 대해 일일이 정돈 시정 방안을 제정하며 정돈 시정 시한과 책임 단위를 명확히 해 대중 주거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동 자전거 전선 무단 연결 충전 문제 조사를 전개하고 문제 재발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가스 주입, 운송, 저장, 사용 전사슬 책임을 다지고 매 고리마다 지켜보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검사하는 사람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광산, 위험화학품, 꽃불 폭죽, 도로교통, 건축시공 등 위험성이 큰 업종 분야 안전 감독관리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교정위반 지휘, 교정위반 작업, 노동규율 위반 등 행위를 깊이 조사하며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운행하는 것을 견결히 막아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큰 홍수를 방지하고 큰 홍수에 대처하는 데 립각해 홍수 방지 조동전을 잘 치러야 합니다. 각 관련 부문에서는 일선에 심입해 관건 고리를 현지에서 조사 확인하고 대피 책임 분공을 과학적이고 합리하게 실시해 매 한 명 대피 책임자 담당량이 실전 수요에 부합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모든 산홍수 중점촌, 강기슭 저지대촌, 양로복지기구, 물 관련 풍경구에서는 빠짐없이 홍수방지 대피 훈련을 전개하고 현장에서 복귀해 모든 간부와 대숭이 전체 절차에 익숙해지게 확보해야 합니다. 응급통신 보장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통신 테스트를 해 위성 전화 보관, 사용 인원이 설비 조작 절차를 능숙히 장악하도록 해야 합니다. 현, 향, 촌, 조, 홍수방지 책임장부, 10가구 련합방어 명세, 특수인원 1대1 방조장부를 전면 갱신하고 대피 임무를 과학적이고 균형적으로 보내 맥에 급별이 부동한 정황에서 자신의 직책과 대응 조치를 숙지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물자 장비 부족점을 보완해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히 조달, 운송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24시간 당직 근무 제도를 엄격히 실시하고 정보 보고 기재를 건전히 해야 합니다. 회의는 화상 형식으로 소집됐습니다. 주 지도 일꾼들인 소경량, 호복군, 문금철, 주정보 관련 부비서장, 주안전생산위원회, 주홍수방지가뭄대처지휘부 관련 성원단위 책임자들이 주회의장에서 회의에 참가하고 각 현시의 분회의장을 뒀습니다.
0: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독립사의 건립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3년 12월 3일 중공 만주성위는 동만당, 단 및 유격대 내 동지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동만당, 단, 특위 및 유격대에 왕청, 연길, 훈춘, 활용 4개 현의 현유 유격대를 토대로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제1독립사를 건립할 임무를 제기하고 인민혁명군을 동만지역 반일 무장 중 유일한 영도령량으로 건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1934년 3월 하순 중공 동만 특위는 연길현 삼도만 능지형에서 특위와 각 현 유격대 책임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해당 독립사를 정식 건립하고 항일 투쟁 강령을 채택했으며 4개 현 유격대를 4개 탄으로 개편했습니다. 후에 독립탄을 증설해 전사 병력이 9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부대는 건립된 후 일본군과 괴뢰군의 포위 토벌에 직면해 여러 갈래로 나뉘어 각지에서 전전하며 유격전을 벌이고 여러 항일영량과 연합해 유격구역을 확장했습니다. 1934년 4월부터 10월까지 동만 항일무장은 도합 100여차 출격했는데 그중 독립사가 50여차 출전했습니다. 이러한 전투는 일본군, 괴뢰군을 유력하게 타격하고 제2군 독립사 영향력을 확대했으며 무장 반일 통일 전선의 건립을 추동하고 안도와 왕청 변계 여러 곳에 새 유격구를 개척했습니다. 전주 미술 서예 촬영 작품전이 일전 연변 노동자 문화공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전주 문예 역량을 모아 붓과 카메라로 백년 역정을 찬양하고 변강지능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이번 전시는 주당위 선전부 주문학예술계연합회에서 주최하고 연변미술가협회, 서예가협회, 촬영가협회에서 주관했으며 연변미술관, 연변노동자문화공, 명정시문학예술계연합회, 연변인민출판사에서 협조했습니다. 전시는 강국 부흥의 내가 있으리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전주를 대상으로 미술, 서예, 촬영작품 629점을 공모했으며 심사를 거쳐 307점 작품이 집중 전시됐습니다. 작품은 연변 홍색 옥토에 립박해 동북 항일연군의 홍색 기억을 깊이 발굴하고 민족 단결, 향촌지능, 변경발전, 조선족 민속문화 등 소재에 초점을 맞췄으며 붓으로 중화민족 공동체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카메라로 여러 민족 대중이 한마음으로 분진하는 감동적인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주최 측은 순회 전시도 펼쳐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촌, 비암산 등 중점 풍경구에 우수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량질 문예 자원을 기층에 전달하고 문예가 문화관광산업 발전에 힘을 불어넣도록 추진하게 됩니다.
1: 주당이 로 간부국에서 조직하고 전주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이석인 호가복이 8일 연결해서 양로 사업과 양로 산업 발전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양로 봉사 사업에 관한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성신을 깊이 학습관찰하고

0: 각급 로간부대학에서 적극 참여한 연변에서의 즐거움 문화관광의 은발에 힘기어 공연활동이 근일 전주 각 현시에서 동시에 가동됐습니다. 활동은 로인 문해룡량으로 문화관광산업 융합발전에 기여해 외지 관광객들이 연변의 짙은 민속문화 운치를 느끼게 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변강에 울려 퍼지는 은발의 노래 7월 홍색가요 계열 활동의 중요 구성 부분으로 붉은 7월 홍색 교양 주제와 여름철 문화관광 소비 성수기에 맞춰 무대를 연길서역, 연길인민공원, 중국 조선종 민속원, 훈춘 발해고진 등 인기 관광지와 도시 지표로 확장했습니다. 활동은 조 로간부대학예술단, 각 현시 로인 문예단체 및 퇴직 문예골간들로 공연팀을 구성했으며 전주 인기관광지와 도시지표에서 공연을 펼쳐 홍색문화 플러스 문화관광체험 플러스 민족단결 플러스 로인 공연의 몰입형 공연 모식을 구축했습니다. 훈춘시 로인대학학원 원평입니다. 변강에 울려 퍼지는 은발의 노래 행사에 참여하게 돼 매우 기쁩니다. 우리 노인들에게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생겼습니다. 훈춘은 물론 연변주 문화관광사업에 힘을 보탤 수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광서 관광객 가옥화 장몽문입니다. 기차역에 내리자마자 조선족 인민들의 공연을 볼 수 있어 매우 기뻤습니다. 저희는 광서 남영에서 왔는데 자연스럽게 춤을 추게 됐습니다. 연변에서의 즐거움 문화관광의 은발에 힘기어 공연 활동은 7월 30일까지 지속되며 전주에서 순회 공연을 합니다. 조당이 로 간부국 부국장 지준입니다. 활동은 광범한 로동지들의 변함없는 당사랑 정감을 충분히 보여줬으며 만년에도 배우고 즐기며 기여하는 로인들의 정신 풍모를 보여줬습니다. 문예 공연과 문화관광 체험을 결합한 이번 활동은 대중 정신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동시에 연변 문화관광 산업 발전에 효과적으로 동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1: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교정 위반, 금지 농약 사용, 불법 첨가물 사용 등 식용 농축산물 품질 안전에 해를 끼치는 위법 범죄

0: 막고 공사가 진행돼 도로 전면이 봉쇄됩니다. 공사 기간 모든 차량 통행을 금지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천룡, 박홍이었습니다.
1: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복경 중약대학 의학 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 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 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소프트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여름용 실크 이불 세트를 함께 드립니다. 6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고급 매트 3종 세트를 함께 드립니다. 9곽 구매하시면 9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가치가 990원에 상당하는 타워형 선풍기 한 대와 가치가 368원에 상당하는 고급 차향 베개 한 개를 함께 드립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0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공기청정기 한 대와 가치가 368원에 달하는 초본 차양 베개 한 개를 함께 드립니다. 네, 본 이벤트는 단 열흘만 진행하며 가전제품 사은품 이벤트에 참여하실 분은 반드시 10일 전에 전화로 예약 접수

하셔야 합니다. 네, 여름 인기 가전 제품은 수량이 매우 한정되어 있어 서진 시 이벤트가 즉시 종료되며 연장하지 않습니다. 주내는 무료 배송이 가능하고요. 연변 지역 건강 상담 및 긴급 예약 구매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1: 예, 제가 선생님께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 동청아초 발행금은 이번 활동은 열흘밖에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머지 시간이란 것이 하루반밖에 없는데 나머지 시간 하루반을 잘 이용하실 것도 알려드리면서 예, 지금 우리 최고학 살 때 찬스배 그러니까 우리 그 하늘을 막게 되면 찬스밴드의 노예로 만든 이런 이불인데 그 천이 질이 아주 유연하고 피부에 부드러운 감을 주게 되고 가볍고 신체를 압박하지 않고 공기가 잘 통합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도 꼭 이불을 덮어야 된다는 분들 우리 이불을 덮게 되면 우리 병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이런 더운 여름철을 보내는데 아주 좋은 이런 제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강만 사도 이 제품에 우리 이 활동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트 우리 중앙 대립에서 추천하는 브랜드 제품으로 되고 있는데 시원하고 또 차가운 감이 없고 공기가 잘 통하고 특별히 시원한 감을 주기 때문에 우리 여름철에 쓰는 아주 좋은 제품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풍기 선풍기는 그냥 세워놓고 쓰는 건데 우리 집집마다 하나만 갖춰놓게 되면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이런 제품 그리고 거기다가 베개까지 드리게 되는데 베개는 또 수면 질량을 제거하는 이런 제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0원에 달하는 공기정화기 이거 중앙 대립에서 추천하는 그 제품으로 되고 있는데 편리하고 사용이 간편하고 강장 공능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동청아초 발행금을 쌓으시는 분들 283-0666번에다 연결한다게 되면 우리 지금 진행하고는 우리 활동을 그대로 드리게 되고 동청아초 발행금을 우리 그 본약을 더 드리게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 이런 기회라는 것이 이제 하루반밖에 없습니다. 하루반 시간을 잘 이용하실 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0: 네, 그래요. 네,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저도 지금 이 동청아초 발행금을 연결해서는 거의 2년 됩니다. 나는 처음에는 이걸 좀 당장 아무래도 그런데 이게 되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크게 이걸 접수를 아예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4천 원쯤 먼저 싸서 먹기 시작했는데 내가 머리 하고 어지럽고 심하게 발작할 때는 막 초함이 이런 못 난단 말입니다. 막 어지러워서
1: 예.
2: 그래서 당해서 그거에 병원간에 이랬는데 어쨌든 이거 뭐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한참 모르겠는데 한달 두달 지나니까 머리 하던 게 낫고
1: 맞죠.
2: 잠이 오고
1: 맞습니다.
2: 잠 못 잤단 말입니다. 잠이 오고 그리고 머리 그냥 아파 정도면 그냥 먹습니다. 근데 그것도 잃었고 사슴사슴 정도 편지 손에 아이가고 그날 그래 지나가더란 말입니다.
1: 맞죠.
2: 아, 이게 그러니까 내게 많구나. 내가 이거 먹어야 해결하지 때문에 이 다른 약을 안만 대거지 몇일 동안 이것은 몇십 년 동안 먹어도 아이들든지 순간 이렇게 되는 거고 되겠다 해서 그 한 통 할 때 다 쌌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이래 먹는데 정말 동청아 처발이들이 옛날 되고 참 마리가 나빴습니다.
1: 맞지요.
2: 먹어보니까 알긴다.
1: 맞습니다.
2: 저는 그거 믿지 못하고 무슨 그게 뭐 그렇겠는가 이렇게 생각. 이 어쨌든 동청아 처가 좀 이해할 때 그 높은 그런 거에서 겨울에는 벌레도 여름에 하처 돼가지고 이렇게 정말 우리 백성들이 좀 조금 준비, 그래서 정말 무슨 약과 다르단 말입니다.
1: 맞지요.
2: 그래서 이걸로 다시 안 말고서 몇 장, 몇 장, 자꾸만 이것저것 여러 가지 써야 되겠지.

0: 준비합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한자을 정리라며 좋은 거지. 하나하나 좀 써서 다 그것을 들댕기니까 이야기. 그래. 그래서 이걸로, 이 동생아철로 그게 내 80 넘은 게 어제 그 약을 이걸로 그래서 이 동생아철로 내 그에 대한 생각을 이기 말던데 참고해서 쓰죠.
1: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예. 네.
0: 이게 거기 다른 보통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동생아철로 진짜 저는 우리 백성들이 정말 정말
2: 네, 소리가 났습니다.
0: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십시오.
1: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3: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집이 둘이다. 이래 동생아서 발효금 보면 가족입니다.
1: 아, 네.
3: 분하고 예, 같이 먹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먼저 시작했다 말입니다. 제 시작한 거니 그래서 나이서 그런지 자관 여기저기 몸이 불편하고 그래서 여기 아프면 저기 아프고 종합병원처럼 그렇게 아팠단 말입니다. 그래서 약 많이 썼습니다. 수선제 감기를 세게 한단 말입니다. 감기를 그래서 1년 내내 달고 있고 여름에도 국수도 냉면도 못 먹었습니다.
1: 그랬겠죠.
3: 냉면만 먹으면 그래서 감기 증상이 금방 나고 모든 장소를 가면 또 감기 금방 하고 결국 여름 내내 그냥 마스크 걸고 다녔습니다.
1: 아, 예.
3: 그러면서, 거기다 또, 힘든다는 건, 제 잠을 못 잤단 말입니다.
1: 아.
3: 그래서, 저녁에 잠자리에 누우면, 그래서, 가슴이 후두후두거리며, 그래서, 온 밤 꿈기다, 그래서, 일어나고, 잘게 식은 땀 자꾸 흘리고, 여러 해를 그렇게 자지 못하니까, 진짜, 용, 이렇게 사람이 축해지고, 못 쓰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얼굴이다 말이 아예 됐습니다. 거기다 가슴이 후들거리며 밥도 못 먹지 하니까 자도 못하고 먹지 못하고 하니까 그니 팡팡 내리면서
1: 그랬겠죠. 예.
3: 그렇게 힘들더라 말입니다. 약을 많이 그간에 약을 많이 썼는데 약을 효과 못 보고 어째 막 이게 약을 너무 많이 써 그런지 맞지 않아 그런지 막 우울증 증상처럼 거서 머리 아프고 경력이 없어지고 말이 아예 됐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 동천아토 발효 경부는 내 이 선생님 강의 듣고서 이게 하도 특이하게 선생님이 강의하니까 들어보고 이거나 마지막으로 먹어보자 해서 먹어봤는데 이걸로 내 이 손에서 이렇게 말하던 그 증상들이 지금 거짓말 다 해결되고 이 나가 반대로 활동한다 지금.
1: 맞습니다.
3: 머리도 용기하고
1: 예.
3: 나고 이 경도도 좋아지고 이
1: 예.
3: 그래서 내 이거 완전 한 1년 가까이 먹고 있는데 우리 집에서는 이 우리 집에서 노세산이 한번 왔댔습니다.
1: 아, 예.
3: 그리고 이 혈압 보도도 잘 알리고, 예.
2: 네, 복잡합니다, 주변이.
3: 예, 여기저기 몸이 용 불편해가지고 잠도 못 자지. 거기다 우리 집에서도 이렇게 내처럼 감기 내내 달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 추위 타고 이래던 사이에 이거 건염해서 이거 먹어봐라고서 자꾸 건염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어떤 한 5개월 가까이 먹고 있습니다.
1: 아, 예.
3: 근데 이거 먹고서 많이 좋아져가지고 우리 이번에 활동이 둘이 같이 먹길래 해서 열려가서 꽉 대단하다고 그래서 나였습니다.
1: 그러십시오. 이제 우리 활동이란 게 하루 반 예. 내일하고 오늘 반날밖에 없습니다. 사실 한다게 되면 2830666번에다 연결하면 그 우대 활동을 다 드리고 동청아초 발효금은 원약도 더 드리기 때문에 이런 기회도 사는 게 좋습니다. 두 분이 같이 쓴다니까 예? 이런 기회를 항상 예, 놓치지 말고 쓰는 게 좋습니다.
2: 네.
1: 2830666번에다 지금 인차 연결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예.
4: 저도 동초아초를 쓰고 있습니다.
1: 이게 줬는데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4: 네, 알았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5: 나도 이 동초아초를 먹는 환자입니다. 이 오랜 동맥경화 이 진단 받은 지어서는 한 35년 되는데 야, 정말 인간 고생스럽게 살아 위생 살아왔습니다. 이 항상

0: 어지럽고 미숙하고 혈압은 그래서 두 가지 약물을 먹어도 아이 내린다 동시 아래 혈압이 100, 200, 210, 220 이렇단 말입니다.
1: 아, 예.
0: 예, 그래서 이 동트나처럼 먹고 지금 예, 혈압이 좀 평온하게 달려가고 예, 지금은 예, 혈압이 하고 예, 그래서 한 날에 한 번씩 먹는데 그래서 반알씩 먹습니다. 그것도 영 깨자니 좀 예, 무섭지 해서 예,
1: 맞습니다. 그냥 유지라는 게 옳습니다. 예.
0: 예, 그래 그냥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도 이게 신지 채세 있고 간진배 있는데 저녁에 다람 정신 반드시 일단 못 누워도 합니다. 이 처선을 누워도 항상 예, 불안하고 예, 그런 그래 그냥 문을 열어놓고 이랬는데 이 심장도 지금 안정을 찾아서 영 좋습니다.
1: 맞죠.
0: 예, 지금 요즘 봐요. 그리고 이 경동내기 빵칼이 지내만 했습니다. 근데 이 요즘 봐요. 어째서 생검사한 데 가서 검사를 하니까 이쯤 예, 이 빵칼이 영 많이 적어졌습니다.
1: 맞죠. 예.
0: 예. 그리고 가장 신기한 건 이 간에 손에 그 다음에 심장에 다 이 그런 낭중이 생기는데 이게 예, 없어졌습니다. 야, 정말 신기합니다.
1: 그러니까 제가 그냥 예를 들은 우리 피모포사균이라는 작용이 우리 암 치료에도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동물이 생긴 건 다 없어집니다. 예.
0: 예. 그리고 예, 그냥 그 소변에 피 하나 나오고 단백이 두 개씩 나오던 게 예, 이것도 지금 예,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우선 그 몇 달간에 검사를 해봐도 예, 그냥 이렇습니다.
1: 아, 예.
0: 예. 이렇게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그냥 지금 오늘 이 계속 먹으려고 하루에 한 번씩 먹으려고 오늘도 아홉 가지 쌀려고 전화드렸습니다.
1: 그러십시오. 우리 활동 이제 내일 오늘 반날밖에 없기 때문에 다 같이 사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하나만 갖춰놓게 되면 오랫동안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면비로 그냥 들고 있으니까 약을 살 때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0: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2: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선생님. 예. 예, 안녕하세요. 내가 그 광고 듣고 뚱아 사초가 너무 좋다 해가지고 나도 먹어보려고 하는데 예. 이제 살려고 합니다.
4: 예, 어떤 병이 있습니까?
3: 어, 내가 뭐 병이 크게는 뭐 그런데 그래도 몸이 약간 뭐
4: 수약하겠죠.
3: 약간 넣고 좀 위도 안 좋고 해가지고 보약이 너무 좋지 해서 먹어보려고 싸려고 합니다.
4: 그러십시오. 우리 지금 몸에 나이가 들게 되면 오장육부 기능이 다 하강되지 않습니까? 예?
3: 예.
4: 우리 병이란 것이 적게 많게 또 중하게 약하게 예.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예.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한 가지약으로 오장육부를 다 치료해주게 되고 그리고 진단이 잘 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병들은 예? 이런 진단이 예.

0: 나지 않은 병들이 역시 우리 동청아처 발효기분이 3개를 받고 지금 우리 병치료 가치가 없다고 진단받았던 분들 여러 가지 약을 써서 네. 잘 해결 받지 못했던 분들이 치료를 포기했었던 분들 80대 90대 분들도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려하신다기 때문에 2830666번에다 네. 연결하면 우리 지금 우리가 네. 활동하는 그 기초상에서 동청아처 발효기분만의 본약을 더 드리기 때문에 예, 이제 그 전화에다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1: 예, 알았습니다. 네, 그 사기하십니다.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1: 알겠습니다.
0: 예.
1: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0: 예.
3: 나도 지금 동청아처 발효기분으로는 여러 달 채 먹고 있습니다. 먹은 후부터는 무슨 증상이 좋아서 나가면 신상에서 관심병이 있으면서 그냥 숨이 차고 후두도 떨리고 허리 놀라고 저녁에는 꿈이 많고 그래도 순살지 요즘에 많이 좋았었습니다.
0: 맞죠.
3: 그리고 머리도 어쨌든 좀 생일 한번 왔다 갔다 나가는 머리끈 항신하고 어지러움증이 많이 났댔습니다. 근데 그 어지러움증이 많이 나가지고 식은 땀이 확 나던데 식은 땀이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
0: 맞죠. 예.
3: 그리고 눈썹이 아래 다리 너무 차가운데 오마면 더워서 땀이 자꾸 나는데 그냥 다리는 춥단 말인다. 그런데 그게 땀이 나더니 이렇게 음량 조절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저는
0: 맞죠. 예.
3: 이렇게 어떤 땀 다이 나고 아래 다리는 차지 않습니다.
0: 예.
3: 그리고 예 선풍기 나면 바람을 실어서 그다음에 바람 실을 했댔습니다. 근데 그것도 저는 없습니다.
0: 아 예.
3: 예 그리고 밥 먹으면 그냥 꼴꼴이 올라오고 배가 좀 부딪히고 예, 쌍했댔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소화 잘 되면서 배가 쌍하지 않습니다. 쑥고수 내려가서 배영 시원했습니다.
0: 맞죠.
3: 그리고 인형이 있으면서 그냥 목이 간질간질 거리고 음식이 있는 것 같은 거 그냥 캐캐 거리고 이랬댔습니다. 그러면 마른 기침 자꾸 났대다. 근데 이마 인후염이 오래된 인후염인데도 지금 먹으니까 차차차서 많이 나아졌습니다. 저는 캐캐 거리지 않습니다.
0: 맞죠. 예.
3: 뭐, 너무 좋습니다. 이거 먹으니까 약 한 점씩 제일 못 든 것도 한 점도 아예 먹자거나 아예 다리 아픈 약이 무슨 식이 약이 얼마나 많이 먹었겠을까.
0: 예.
3: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먹어도 너무 좋습니다.
0: 맞죠.
3: 그리고 또, 이 좀, 소변 참기 바빠, 소변 좀 많이 급했댔습니다. 근데, 급하던 것도 저는 조금 많이 참을 수 있습니다.
0: 맞아요.
3: 어디 가서 근심됐댔습니다. 이게 소변, 어디 가서 댕기겠는가 보면, 화장실부터 자꾸 찾아놓고 다녔댔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맞습니다. 예.
3: 여름에는 좋습니다. 이 삐담 다 좋습니다. 시큰거리던 것도 아프지 않고, 이 여름에는 좋아, 지쳐가지고 있지. 내 방송 들어보니까 활동에서는 하루밤밖에 없다 하지 해서, 이 활동에서 하니까, 이, 값이 대대 높습니다.
0: 맞지요, 예.
3: 예, 우리 특히 우리 집 아저씨가 같이 먹습니다.
0: 아, 이때 사십시오. 예.
3: 혼자 먹으면 어찌해서 같이 먹어야 같이 늙어 가니까 이렇게 같이 먹었을 거예요.
0: 맞습니다. 함께 건강 찾아야 되죠. 예, 예 맞습니다.
3: 그래, 예, 오늘 나도 연락받아서 하는 활동에 참고하겠습니다.
0: 그러십시오. 하루밤밖에 남지 않았는데 2830666번에다 연결하면 원그 활동 기초상에서의 동청아처 발효기분 원약을 더 드립니다. 그러면 네. 경제상에서 큰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좀 이따 그 여름에 쓰는 그런 제품들을 드리게 되면 하나만 갖춰놓게 되면 오랫동안 쓸 수 있지 않습니까?
3: 네.
0: 이것도 면비로 드리고 있는데 이런 걸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3: 네,
0: 2830666번에다 지금 인차 연결하십시오.
3: 네, 2830666번에 네,
0: 맞습니다.
3: 전화하겠습니다. 예.
0: 네, 건강하십시오.
3: 감사합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인후랑 고생하신 분들 일반적으로 우리 바람이란 게 또 우리 백병이 오래 지속되게 하는 이런 원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우리 봄가에만 바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지금 여름에 와서도 그냥 바람이 많이 불게 되는데 이 바람이란 것이 역시 백병이 오래 지속되게 하는 원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인후병으로 고생하신 분들 이제 그분도 우리 인후라는 것이 폐를 지키는 대문이라고 하고 있고 인후로 우리 제가 그냥 이야기 들었는데 여덟 개 경락이란 것이 지나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후라는 것이 머리로 나쁜 노폐물이 올라가는 것을 막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인후라는 것은 중에서 말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말하기 아주 쉽지만은 그나 중에서는 이거 중한 병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인후염이라고 진단받은 분들 뭐 약방이랑 가서 약을 싸서도 잘 낫지 않습니다. 그 원인 추적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 동청아처 발효기분은 이 인후염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 폐공능을 제대로 치료

0: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인후란 것이 쉽게 바람이 침수를 받게 되는 이런 것도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바람의 역습이라는 것이 또 우러 올라가면서 폐공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진액이 우러 올라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인후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진액이라는 것은 내가 소화계통이 좋아야 됩니다. 위가 음식을 받아들인 다음에 비장이 좋아가지고 진액을 배 본래 보내줘야만이 우리 지금 그 뭐 인후에 문제가 생기거나 인후가 가려운 감이 있거나 그리고 마른 기침을 겪게 되거나 목이 마르고 피부가 마른 것을 해결해 주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우리 비장위를 다 소화계통을 좋아지게 하고 폐공능을 제대로 치료해 주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꼭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폐의 간조 증상이 나타나는데도 역시 우리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이것도 동충하초 발효균분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바람이란 것이 또 심화진도 초래하게 되는데 폐공능의 영향이 우리 어린이라든가 어른 모두가 피부병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제가 말했지만 우리 피부병이란 것도 폐하고 관계했습니다. 폐공능 저하로 인해서 피부병이란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그 피부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바람 뭐 문제가 있다고 되면 바람을 맞지 않게 우리 조치를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암에 저항하고 종양에 저항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비모포사균의 작용을 해서 우리 암에 저항하는 작용 그리고 우리 몸의 어떤 부위에 종물이 생겼다 할 때도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장을 보양해 주게 되고 폐에 유익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심장이라든가 폐가 좋지 않은 분들 우리 상업대 문제가 나타나게 되면 숨이 차고 숨이 가쁜 증상 기침이 나거나 이런 것을 해결해 주게 되고 면역력을 제거해 주기 때문에 특히 우리 지금 암진단이랑 받아가지고 화학치료를 하거나 황수치료를 하는 분들 역시 면역력이 낮게 되면 이런 치료를 받아내기 곤란한데 역시 오장육부의 면역력을 다 제거해 주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 문제가 나타났든지 간에 모두가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연령을 연장해 주고 장수를 보장해 줄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다 알다시피 우리 80대, 90대 분들이 지금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을 복용하시고 또 약을 쓰지 않기로 포기했던 분들 지금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게 우리 장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게 되면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 같은 이런 약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를 건강하게 하고 간을 보양하게 하게 되고 당뇨병이 있는 분들 혈당을 내려오게 하고 혈압, 혈지, 혈슘도 동맥경화를 해결해 줄 수가 있고 기화혈, 맥이 없는 분들 맥이 나게 도와줄 수가 있고 신체가 피로하거나 정신하지 않거나 불면하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하지부종이 나타났던 분들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기쁨 충전, 긍정 에너지 충전, 행복 충전소.
1: 네, 모닥불을 지필 때 나무를 너무 오밀조밀하게 쌓아버리면 불이 잘 붙지 않습니다. 공기가 통할 공간이 없기 때문인데요. 꺼지지 않고 잘 타게 하려면 나무와 나무 사이를 적당히 떨어뜨려 놓아야 한답니다. 사랑하는 관계도 그 관계가 오랫동안 잘 유지되려면 적당한 간격이 필요합니다. 너무 잘 아는 관계, 너무 사랑하는 관계지만 서로의 일거수일투족, 사사건건 다 알려고 하면 서로가 숨통이 트이질 않을 게 뻔합니다. 거리의 아름다움, 서로가 서로를 더 소중하게 대할 수 있는 적당한 선이 필요한 법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남경원입니다.

0: 먼저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 따르면 오늘 우리 주는 구름이 많은 날씨에 소나기 혹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편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30도, 최저 기온은 섭씨 영상 18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 그대의 일상에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그대의 일상에 설레임을 선물합니다. 여기는 행복

매주 한 권 읽어볼 만한 책을 추천하는 시간입니다. 물질이 팽배한 현대의 삶에서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만 남기고 간소화된 생활 방식을 지향하는 미니멀 라이프가 최근 몇 년간 줄곧 화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니멀 라이프의 핵심을 다시 짚어보는 책, 에리카 라인이 쓴 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만 남기기로 했다입니다.

미니멀리즘을 형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왕왕 하얀색으로 도배한 방에 휑해 보일 만큼 적은 물건의 집을 떠올리곤 합니다. 간소화된 생활 방법, 쓸데없는 물건은 버리고 소비를 줄이는 일이 미니멀 라이프의 핵심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버리기와 정리하기만 실천한다면 우리의 삶은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이런 방식의 간소화를 얘기하면서 저자는 단순히 정리 목표를 세워봤자 몇 개월 후면 의욕이 저하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순간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니멀 라이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책은 그 핵심은 바로 내게 중요한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고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정리합니다. 욕심 때문에 소비하는 불필요한 것들 대신 자신에게 꼭 맞는 삶을 살겠다는 선택인 것입니다. 책은 물건에 대한 정리를 가르치기보다는 우리가 자신의 삶에 대한 사고방식의 정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맞는 삶이란 종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 가치관, 내가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게 아닌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고 누구나 자기만의 방식으로 미니멀리즘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곳에 에너지를 쏟고 덜 중요한 것은 그냥 지워버리는 겁니다.

물질이 팽배한 현대의 삶에서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만 남기고 간소화된 생활 방식을 지향하는 미니멀 라이프, 그 핵심은 바로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누구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에리카 라이닛은 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만 남기기로 했다를 알아봅시다.

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만 남기기로 했다는 내 에너지를 깎아먹는 물리적 잡동사니, 정신적 잡동사니, 감정적 잡동사니를 덜어내는 실용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자신의 물건, 일시적인 결심, 정신적 부담에 짓눌려 살아가는 이들이 읽으면 꼭 좋은 책인데요. 곰곰이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속도와 방향에 이끌리는 대로 어딘가에 정신이 팔린 채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않는지요. 정신을 빼앗기는 것들로부터 나를 지키려면 단숨에 모든 것이 바뀌기보다는 조금씩 나은 방향으로 틀며 차차 변화하게 됩니다.

미니멀리즘을 실현하는데 물건을 버리고 소비를 줄이는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세상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사고방식을 갖추고 그 후에야 우리는 업무, 효율, 소비생활, 인간관계 등 다방면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왜 그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최고의 정력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책에서 강조하는 미니멀리즘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는 방법의 가장 근본적인 물음, 미니멀리즘의 사고방식에 대한 이야기들로 아낌없이 채운 이 책은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가치관이 더 의미 있을 수 있도록 기여하는 대상들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그 대상들을 좀 더 의도적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잊은 채 한 방만을 목표로 하면 금세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물건을 버리고 소비를 줄이며 단순한 정리정돈의 목표를 세우는 일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쏟고 덜 중요한 것은 그냥 지워버리는 사고방식을 미니멀리즘의 핵심이라며 짚어주고 있습니다. 머릿속을 지배하는 세상의 욕망에서 나를 벗어나게 만드는 오늘의 추천도서 에릭 하라인의 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만 남기기로 했다 였습니다.

지금 뭘 하세요? 우리 함께해요. 비타민 같은 활력소, 행복 충전소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지혜, 모르면 손해인 꿀팁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착용하는 신발은 다양한 모양새와 용도 그리고 제각기 다른 재료로 만들어져 재료별로 세척 방법과 건조 방법도 달라야 합니다. 오늘 꿀팁 시간에는 다양한 소재의 신발을 깨끗하게 세척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자주 신게 되는 운동화입니다. 다른 신발과는 달리 운동화는 직접적인 세탁과 탈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세탁한 운동화는 표면의 이물질을 털어내고 깔창을 분리한 뒤 신문지를 안에 넣어 서늘한 곳에 말려줍니다. 운동화는 제대로 말리지 않으면 냄새가 나기 쉽기 때문에 제대로 말린 후 착용해야 합니다.

비가 오면 신게 되는 장화의 경우 통풍이 안 되는 고무 재질로 만들어져 내부의 습기가 빠져나가기 어렵기에 습기를 좋아하는 곰팡이나 세균이 증식하기 쉬워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세척을 했다가 비 오는 날 사용한 후에는 마른 수건으로 장화 내부의 물기를 제거하고 서늘한 곳에서 건조시켜줘야 하겠습니다.

가죽을 뒤집은 형태의 재질로 된 스웨이드 구두는 물에 젖으면 색이 진해져 자칫 변형되기 쉬워 보이지만 내구성이 뛰어나고 보건력도 좋은 신발이라고 합니다. 부드러운 솔로 표면의 오염물질을 깔끔하게 제거한 후 서늘한 곳에서 말려주면 되겠습니다. 평소 오염물질을 닦아낼 때는 거칠한 표면 때문에 휴지보다는 마른 수건이나 헝겊을 이용해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하여 다양한 소재의 신발을 깨끗하게 세척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웨드 운동화는 다른 운동화에 비해서 관리하기가 까다롭습니다. 때가 한번 타면 지우기가 어렵고 물에 닿으면 색이 빠지고 또 표면이 거칠어지기 때문에 섣불리 물 세탁을 했다가는 손상이 가기 쉽상입니다. 그렇기에 스웨드 운동화의 얼룩은 물 세척을 하기보다는 지우개로 문질러 지우면 깨끗하게 지워진다고 하는데요. 얼룩을 지우개로 지운 후 부드러운 솔을 활용해서 겨를 세워주면 모양을 유지하게 됩니다.

가죽 구두는 습기에 가장 취약한 신발로 비 오는 날에 착용했다면 외출한 후 구두의 외부와 내부의 물기를 모두 마른 수건으로 닦아낸 뒤 그늘에서 건조해야 합니다. 신발을 좀 더 오래 착용하고 싶다면 시중에 파는 가죽 구두용 방수 액체를 자주 뿌려주면 수명을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신발의 변형을 막고 싶다면 수납할 때 신발의 모양을 잡아줄 수 있는 틀을 끼워준다거나 습기제와 냄새 제거에 좋은 신문지를 말아 넣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겨울에 많이 사용하는 털 부츠를 쉽게 세탁하려면 분무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분무기에 물을 담아 부츠 전체가 푹 젖을 때까지 물을 뿌려준 후 물에 의해 축 처진 털을 부드러운 솔이나 칫솔의 털로 겨울에 따라서 빗어주면 얼룩이 지워지게 됩니다. 다음 그늘진 곳에서 잘 말려주면 깔끔하게 세척이 된다고 합니다.

세탁했거나 부주의로 젖은 신발을 내일 바로 신어야 할 때 빨리 건조시킬 수 있는 꿀팁 한 가지 소개해드리자면 바로 비닐봉지와 머리 건조기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신발을 비닐봉지에 넣은 후 머리 건조기에 따뜻한 바람을 비닐봉지에 불어넣은 방법인데요. 이렇게 한다면 뜨거운 바람이 비닐봉지에 의해 신발 전체를 감싸게 되어 건조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시키게 됩니다. 단 이 방법을 구두를 건조시킬 때 사용할 경우 뜨거운 바람은 가죽 수축을 일으킬 수 있으니 차가운 바람을 사용해야겠습니다.

네, 서로가 서로를 더 소중하게 대할 수 있는 적당한 선. 사랑하는 관계도 그 관계가 오랫동안 잘 유지되려면 적당한 간격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곧 다가올 주말과 주중 사이에 낀 목요일인데요. 올해 일주일이 잘 흘러가기 위해서는 또 목요일이라는 일정한 거리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윤려나,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0: 주울레는 검은 솜조구리를 입은 사람이 34사 연장이라는 말을 듣고는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유착평에서 마지막 전보를 보낸 뒤로 34사와는 소식이 아주 끊겼다. 그는 34사 일이 항상 마음에 걸려 무전실에 계속 무전을 쳐보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34사 전사를 만나게 된 것이다. 젊은이, 34사라고? 그래, 지금 사형편이 어떻습니까? 고추님은 엉엉 울음을 터뜨리더니 말문을 열지 못했다. 자자자자자, 진정하세요. 진정을 하고 천천히 얘기하세요. 사회에 사람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1: 저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0: 고추님이 울면서 말했다. 뭐? 혼자?
1: 네. 처음에는 5, 6천 명이나 됐는데 며칠 싸우고 나니 2, 3천 명이 죽고 다쳤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진 사장은 당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적을 망한다고 했지요. 중앙정대가 강을 건네자마자 저희들은 포위되었고 더는 빠져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2: 포위를 뚫고 나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 예. 군사위원회에서 보낸 전보를 받고 포위를 뚫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적들이 몇 교포로 둘러싸고 있어서 몇 번이나 시도를 했지만은 실패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진 사장은 몸을 가볍게 해야 하니 서류들을 몽땅 태워버리고 간부나 전사나 보총 한 자루만 남기되 칼을 차라고 했지요. 사장도 보총에 칼을 꽂고는 몸소 앞에서 우리를 거느리고 돌격했습니다. 하지만 겨우 200명 남짓이 빠져나왔습니다. 정의동지도 희생이 됐습니다.
2: 빠져나와서는 어디로 갔습니까?
1: 군사위원회 지시대로 흥안 동남쪽 산간지대로 가서 유격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적들이 또 쫓아왔습니다. 그곳은 요족만 사는 지역인지라 말이 통하지 않으니 인민들을 설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식량도 구하지 못한 채 우리는 산에 갇혀 있었지요. 그때 진 사장이 말했습니다. 조총사령이 호남남부 강서에서 싸울 때도 수백 명밖에 없었지만은 성공했어요. 우리도 따라 배웁시다. 식량은 떨어졌지만은 산에는 풀이 널려 있으니 그걸 먹으면 됩니다. 우리는 정말 산에서 사흘 동안 풀만 먹었습니다.
2: 나중에는요?
1: 더는 버틸 수가 없었으니까 진사장은 회의를 열고 대책을 의논했습니다. 사람들이 역시 한족 지역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포위를 뚫고 도현으로 가기로 결정지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종기관 총 5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 사장이 총알이 얼마 없다고 2정을 산에 묻으라고 했습니다. 기관 총수들은 너무 아까워서 총을 묻으며 울었지요. 포위를 뚫고 나오면서 2차례 싸웠는데 도현에 닿았을 때는 8, 90명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왜 도연으로 가려고 했지? 거긴 우리가 봤던 길인지라 얼마쯤 알고 있었으니까요. 만약 정한되면 강사의 소베트 구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도현에 간 지 얼마 안 되어 하루는 한 수학교 교원이 찾아왔습니다. 현위원에서 우리와 연락을 하려고 온 겁니다. 우리는 이제는 희망이 보인다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적들이 또 포위해올 줄을 몰랐어요. 수천 명이 왔는데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우리는 싸우면서 동쪽으로 퇴각을 했죠. 점심때 5-60명이 싸웠는데 오후에는 10명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진사장이 갖고 가기 힘드니 중기관총 두 정을 부셔버리라고 해서 결국 마지막 한 정만 남았겠죠. 무전기는요? 무전기야 진작 부셔버렸지요. 해질 얘기는 사장과 호위병, 통신원 그리고 저까지 네 사람만 남았습니다. 놈들은 우리가 몇 사람 남지 않은 걸 보고 얼른 사로잡으라고 구함을 질러댔습니다. 진사장은 놈들한테 욕을 퍼부었습니다. 백군 개새끼들아, 죽고 싶으면 어서 올라가 봐라! 그러더니 소매를 겉돌리고 중기관총을 집어들고 갈기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놈들이 삼대처럼 쓰러졌습니다. 놈들은 소리만 지를 뿐 감히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진사장도 배에 부상을 입고 말았죠. 배에 난 상처 사이로 창자가 흘러나왔습니다. 기관총도 피로 물들었지요. 백군 놈들이 나를 산재로 잡으면 근상을 타겠지만은 죽으면 값이 없단 말이야. 우리 울면서 사장 동지 죽어도 함께 죽어야죠. 저희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진사장은 우리를 나무랐습니다. 동지들은 그래 이런 식으로 동지를 아끼고 싶나 하면서 사장은 호위병의 권총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호위병은 울면서 달아났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진사장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아요. 나는 어쩔 수 없는 몸이지만 동지들은 어둠을 타서 빠져나가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져나간다면 그게 바로 혁명의 씨앗을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한테는 총알 하나만 주면 됩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호위병과 통신원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때 진사장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거연자, 당신은 이 동지보다 나이를 몇 살 더 먹었으니 살이 좀 들었겠지. 오늘 내가 죽는 건 대수롭지 않은 일이에요. 다만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죽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 34세가 오늘 전멸하게 되면 전광을 포고할 사람마저 없으니 그게 괴로워요. 사장은 제 손을 또다시 꽉 잡았습니다. 고추님 동지, 포위를 뚫고 나가 주왕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내가 사장으로서 동지에게 주는 마지막 임무입니다. 맡아줄 거죠? 분명 틀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모두 죽는다면 전군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꼭 부대를 찾아 주왕에 보고해야 했습니다. 우리 34사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싸웠습니다. 총 한 자루가 남을 때까지 투항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주울레도 눈가가 불그레해지었다. 그가 조용히 물었다. 진수상은요?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어둠을 타서 포위를 예치고 나온 뒤에 이튿날 세 사람이 모두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적들은 진사장을 들끝에 싣고 돌아가 궁을 청하려고 했답니다. 진수상 같은 사람이 이런 모욕을 받을 리가 없지요. 하지만 들끝에서 죽으려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그는 몰래 저고리를 헤치고 붕대를 찢어 손을 뱃속에 넣고 창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젖먹던 힘을 다해서 물을 뜯었습니다.

친척들이 발견하자 그는 눈을 부릅뜨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흰 개들아, 가서 상이나 받으라. 그러고는 금방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담담하게 마음을 추스리던 줄래도 끝내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았다. 은혜색 저고리를 입은 사람이 말을 거들었다. 진수상 동지의 일을 우리도 전주에서 들었습니다. 들 것을 들었던 사람들의 소식을 전해주었죠. 인민들은 공산당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꼭 좋은 세상을 이룰 거라고들 합니다. 진수상 동지 이야기는 신문에도 났지요. 제가 오면서 신문을 두 장 갖고 왔습니다. 그는 장사에서 나온 대공보 두 장을 꺼냈다. 줄대가 펼쳐보니 살아있을 때와 죽은 뒤 우리 시 오소문밖에 살던 사람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공산당 비적 사장 진수상은 도현에서 우리 군에 사살되었다. 진수상의 원명은 수춘으로서 장사 사람이며 오소문 밖에 와옥가 진씨 주택에서 살았다. 지금 나이는 29살이다. 어머니는 살아있고 아내의 이름은 진강령이며 30살이고 슬아의 자네는 없다. 군인 출신으로서 독립 제7사에서 비적군대에 변절하여는 올해 사장으로 되었다. 이번에 강서성 흥국으로부터 출발할 때 사회에서는 사천 여자를 부총과 경 중기관총 40여 정이 있었고 의무를 받았다. 도강을 의무하면서 국군에 의해 대로가 끊겨오던 길을 되돌아왔는데 남은 101탄은 중기관총 5정에 보총 3자로밖에 남지 않았다. 어제 발도에서 패배당한 뒤에는 중기관총 한정, 보총 세자로 분이었다. 사장은 심한 부상을 입었기에 오전 8시쯤 성마향에 이르렀을 때 숨을 거두었다. 다음은 진수상을 효수하여 사람들에게 보였다라는 기사였다. 졸레는 눈을 크게 뜨고 한참 동안 제목만 쳐다보았다. 기사를 읽어 내려가는 내내 눈이 흐려지고 글자가 이리저리 흐른 거니었다. 토벌사령부에서는 홍군 34사 사장 진수상의 머리를 대바구니에 넣어서 오소문 밖에 있는 종살로 오기 돌기둥에 걸어놓고 사람들에게 보이었다. 그리고 이런 포고를 붙이었다. 호남 보안사령부의 말에 따르면 제34사 사장 진수상을 사로잡았고 강서 홍국을 떠난 뒤에 여러 번 국군에게 격파되었으며 파견한 군대에 의해 성마교까지 압송해 왔을 때 상처가 너무 심해 숨을 거두었다. 형량본부 행정부문에서 비적 진수상의 시체를 사진 찍고 동시에 목을 벼보려는 일을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머리를 걸어놓고 사람들에게 보여 모두가 알도록 했다. 기사 아래는 진수상의 시체를 찍은 사진도 실려 있었다. 졸레는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신문을 호위병에게 건네주며 중얼거리었다. 개자식들 두고 보자. 반드시 이 목숨 빚을 반드시 갚을 날이 있을 게다. 졸레는 애써 마음을 가다듬은 다음 고개를 쉬어들고 전주현 위원회에서 온 사람을 보고 말했다. 고맙습니다. 돌아가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로자를 넉넉히 갖고 왔으니 괜찮습니다. 은혜색 저고리를 입은 사람이 대답했다. 그럼 동지는 어쩔 생각입니까? 졸레가 고추님을 바라보았다. 고추님은 굳센 눈길로 마주보며 말했다. 이렇게 대오를 따라잡았으니 장정을 계속해야죠. 좋습니다. 졸레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럼 우선 사령부에 있으면서 배치를 기다리세요.

이제 곧 귀조에 도착을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것입니다. 출발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들려야 한다. 나팔 소리는 언제 들어봐도 쟁쟁하고 구성지였다. 고요한 골짜기에서는 나팔 소리가 무진 후에도 미아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야 한다. 마치 겹겹이 둘러선 산들이 대답이라도 하는 것만 같았다. 무거운 사명을 안고 근심과 환난을 겪을 대로 겪은 대우는 다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묵직한 고통을 안고 있는 귀주는 묵직한 열정으로 홍군을 만난다. 연극쟁이와 백정 이발쟁이가 홍군을 도와 현성을 해방한다. 이른 아침 조울래는 전보 한 통을 받았다. 홍군 1군단 제146탄이 어젯밤 호남 광서 귀주 세성의 변계에 있는 려평을 함락했다는 내용이었다. 홍군 선봉대가 이미 귀주에 들어섰다는 말이었다. 승리의 소식이 반갑기는 했으나 이처럼 순조롭다는 것이 어딘가 놀라웠다. 12월도 벌써 반이나 지난 때라 서리가 몇 번 내리자 귀주의 산들은 온통 누렇게 물들었다. 사천은 해가 내리쬐고 운남은 바람이 불고 귀주는 비가 내려야 겨울 같다는 속담이 하나 틀린 데가 없었다. 어젯밤 내린 비에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홍군은 강서를 떠날 때 챙겨온 옷이 모자란 데다가 두 달 동안 행군과 전투를 계속하다 보니 그것마저 누대기처럼 너덜너덜해지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

0: 어깨춤 없인 들을 수 없고 때로는 어깨춤으로 끝나지 않고 온몸으로 뛰기도 하는 음악.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소리인 판소리.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보급시키고 발전시키고 전승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몫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잔입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 코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반소리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서연 선생님으로부터 다양한 또 반소리, 남도민요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서연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반소리를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분위기가 예. 좀 사뭇 달라지는데요.
1: 아, 그렇죠. 예.
0: 또 우리 그 10대 소녀들이 함께한 자리라.
1: 예.
0: 예. 새롭게 또 두 분이 오셨어요.
1: 예.
0: 박수로 환영합시다. 환영합니다. 네. 아유. 그 젊음의 활기로 찬 10대들 보니까. 예. 아, 이 10대 소녀들. 나의 10대는 어디 갔지?
1: 네. 그렇죠.
0: 그렇게 다 생각하실 것 같아요.
1: 네.
0: 좀 멀었죠. 10대는 어디 갔을까?
1: 아니, 지금도 너무 네. 고우시고 네. 너무 활기차신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0: 그럼요. 네. 그 오늘 이쁜 학생들이 네. 오셨어요.
1: 네.
0: 자, 학생 두 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3: 안녕하세요. 연변예술학교의 고중 3학년인 리나입니다.
0: 리나 학생. 리나.
4: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변대학에서
0: 소리 좀 높이. 반소리 어쩌로 인사를 하세요. 네.
4: 6년제인 안지연입니다.
0: 안지연.
1: 6년제.
0: 네. 아, 근데 네. 고중이라고 했어요?
1: 그렇죠. 고중이죠. 예, 예. 초중부터 다닐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예. 그래서 저 지연이는 그때 이제 초중으로 되는 거죠. 초중 1학년부터 지금 쭉 이어서 왔으니까 이제 6년 이제 4학년이 된 거니까 고중 2학년이 된 거지. 1학년 된 거죠. 고중 1학년이 된 거죠.
0: 그렇네요.
1: 그렇죠.
0: 아. 예. 그럼 다 전부 다 박소연 선생님의 제자들이죠.
1: 예, 그렇습니다.
0: 아유. 아이 우리 그 전공 학생들이 이렇게 10대 소녀들이 반소리를 어떻게 좋아했는지 그게 더 궁금해지네요. 어떻게 좋아하게 됐나요?
3: 네. 인터넷에서 반소리하는 모델을 보고 되게
0: 소리 높게요.
3: 네, 그 좋아하게 됐습니다.
0: 인터넷에서 반소리 무대 네. 박소연 선생님 무대 보셨어요?
3: 네.
0: 롤 모델 됐네요. 안지연 학생은요?
4: 저도 선생님 무대 보고
0: 좋아하게 됐나요?
4: 되게 멋진.
0: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그 10대들에게 있어서는 뭐 그 예. 힙합이나 뭐 이런 노래 좋아하잖아요.
1: 그렇죠. 예.
0: 근데 판소리를 이렇게 좋아하기까지는 정말 예. 너무 좋아해야만 이런 판소리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1: 그렇죠. 예. 어려운 소리이기 때문에
0: 대단하죠.
1: 네. 정말. 예. 기특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0: 네. 네. 왜냐하면 판소리나 민요든 연륜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1: 그렇죠.
0: 10대든 그런 걸 이해하기가 어렵죠.
1: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네. 어려운 것만큼 또 그만큼의 그렇게 열정이나 애정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네. 네. 제가 가르칠 때 보면은 눈이 반짝반짝 하거든요. 좋아서 그 소리에 대한 매력을 알 때 그래서 아 그래서 이 판소리가 그렇게 많은 그 명창님들도 그렇고 고되고 힘들긴 한데 그거를 뛰어넘는 굉장한 매력이 있으니 네.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거를 또 저도 그렇고 제 제자들을 통해서 예, 직접 지금 알아가고 있는 더 네, 절실히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0: 그러게요. 우리 연변 라디오 방송 예. 플랫폼을 통해서 예. 전통 판소리 문화를 그렇죠. 이렇게 젊은 세대들에게 전달하고
1: 예.
0: 또한 전공자들의 그 목소리를 통해서 예. 또 오래된 우리 민족예술이 낡은 유산이 아닌 살아있는 문화로 다가가 예. 젊은 사람들의 관심을 더 한층 끌어올리고
1: 예.
0: 판소리 전승의 길에 예. 여러분들이 정말 큰 기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화이팅입니다.
4: 네.
0: 아니 근데 판소리 하는 학생치고 그 옆에 윤소망 씨 제일 처음에 올 때 예.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판소리 하는 학생들은 좀 그 뭔가 이제 기가 있다 이러죠.
1: 아 그렇죠.
0: 네 오늘 이 네. 학생들은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아주 수줍게 얘기하시는데 할 수 있겠죠.
4: 네.
0: 네. 아 근데 우리 환영식을 한번 해보실까요?
1: 환영식 한번 할까요?
0: 네.
1: 네. 예, 예.
0: 아 그러면 좋죠. 자, 그 학생들은 네. 보통 그 조리해라 하면은 네. 절대 네. 주눅이 안 들어요. 근데 이렇게 인사를 네. 하라고 하면 아마 네. 처음부터 방송을 통해서 인사드리니까 네. 수줍겠죠.
1: 생방이니까.
0: 네.
1: 오기 전부터 까지는 굉장히 즐겁다가 네. 갑자기 이제 방송국이 가까워질수록
0: 네.
1: 좀 목소리가 낮아지더니 이제 대문에 이제 들어서면서부터는 아예 이걸 닫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생방송에 이런 또 묘미가 네. 있구나.
0: 네. 네. 자 여기서 그렇습니다. 좀 많이 좀 기량을 닦아보시고
1: 그렇죠.
0: 자, 우리 뒤에 학생분들은 예. 긴장해하지 않거든요.
1: 왜냐면 예, 그렇죠.
0: 이런 무대를 오히려 더 많이 즐기시거든요. 그쵸?
1: 그렇습니다.
0: 예. 자 우리 그 예. 후배 저 여기서 꼬맹이가 누구죠? 꼬맹이부터 후배? 해볼까요?
4: 네.
0: 아 그래요. 네. 판소리 좀 들어보고 싶어요.
1: 판소리 이제 제일 꼬맹이라서
0: 네.
1: 저희 제자 중 제일 막내거든요.
0: 아 그래요?
1: 중에 키는 제일 큰데 제일 막내예요. 아직은 판소리는 아직 잘 그 아직 제가 접하기는 많이 안 했고 남도 미녀 정도로
0: 아, 그래요?
1: 많이 네. 좀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0: 네.
1: 납동이로 준열이랑 정도를 한번 좀 해볼까요?
4: 네.
0: 네.
4: 네.
0: 좋죠.
5: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0: 어우.
1: 너무 잘하네요. 야.
2: 긴장해서
1: 맛이
2: 너무 긴장한가 봐요.
1: 맛이 그냥 그 네. 남도의 그 뭐라고 된장으로 말하면
2: 하죠.
1: 네, 부수한 된장국 예. 맛이네요. 너무 예. 잘하셨어요. 아우 예. 참 너무 감동이에요. 10대가 이렇게 깊은 예. 맛을 내기까지 예. 얼마나 또 많은 노력을 해와야 할지 판소리를 배우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예. 그렇죠? 네, 열심히, 잘하셨어요. 고마니 안지영 학생의 노래로 들어봤고요.
2: 예.
1: 자 그리고
2: 리나는 그래도 조금 더 지연이보다는 좀 그래도 시간이 좀 배운 시간이 좀 있으니
1: 네.
2: 제가 춘향무침 나오는 대목을 오. 배웠잖아요. 그 앞에 부분이라도 살짝 이렇게 해서 배운 지가 얼마가 안 됐기 때문에
1: 네.
2: 그 반소리의 그 부분을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1: 네.
2: 자, 그때요.
3: 그때요 춘향무침은 아, 물색도 모르고
2: 그러지.
3: 초저녁 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건넌 춘향방에서

0: 소리가 들리거나
1: 제일...
0: 허허 저것들 또 사랑싸움 하나보다
1: 시거
0: 울음이 지장차 길어지니 춘향 못치니 동정을 살피러 한번 나와 보든디
1: 슈
0: 춘향 못치니 나온다 춘향 못치니 나온다
1: 그러지.

0: 시 나온다
1: 제다
0: 춘향방 영창 앞에 담만이 올라서
1: 그러지
0: 귀를 대고 들으니 청년한 이별이로구나
1: 얼씨구
0: 춘향 모친 기가 막혀 어간 마루 섭저 올라 선벽 땅땅 어 별일 났네 우리 집에 별일 났어 한 조상도 어려운디 새 조상이 웬 말이냐
1: 으이씨고

0: 아이씨야?
1: 아이씨고. 야. 아유, 너무 잘했습니다.
2: 이제 몇 시간을 안 배워서.
1: 에.
2: 저, 그, 긴장한가 봐요, 역시. 평소에는 그래도.
1: 예. 네,
2: 좀 잘 하는.
1: 긴장, 긴장했나요?
2: 네, 긴장한 것 같아요. 아니, 몸이 지금 쫙 굳어서.
1: 네. 아니, 근데 너무 잘했어요.
0: 잘하면 어떻게 또 한가.
1: 예. 네. 우리가 네, 요 전번에 네, 금방 배웠던 네, 판소리거든요.
2: 그렇죠.
1: 근데 너무, 아유, 담백합니다.
2: 예, 이제 몇 시간이 되지 않아서. 네. 아직 지금 가사도 지금 제가 까먹을 것 같아가지고 긴장했거든요, 그 부분이. 그래도 네, 예, 사실 어제까지 제가 오늘 와서 생방송에서 소리를 한 자락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1: 아.
2: 예, 그래서 요런 시간을 좀 반드시 겪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긴장하긴 했지만
1: 네,
2: 예, 그래도 열심히 한 것 같아서.
1: 그래도 전혀 긴장감이
2: 예,
1: 긴장감을 저희는 못 느꼈고.
2: 계속 긴장한데 감을 매워. 예.
1: 네. 그쵸. 그럼요. 아니, 예, 준비를 그냥 단단히 하는 것보다 평소에 이렇게 예, 갑자기 제가 갑자기 박소연 선생님한테 뭘 예, 불러주십시오 하고 깜짝 이렇게 그렇죠, 하는 거랑 마찬가지네요.
2: 예, 그렇죠. 예. 그런 것인 것 같아요.
1: 예. 그러면서 여러분은 예, 그 평소 실력이 다 보여지거든요. 아, 평소에 그렇습니다. 너무 잘 부르다 보니까 괜찮잖아요.
2: 아이,
1: 네.
2: 굉장히 조금 들어가긴 했지만.
1: 자, 이제 정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공자들은
2: 예,
1: 전공자들의 소리를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고 예, 또 선생님이 연변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전승인이시잖아요. 선생님을 뒤를 이어서 판소리를 더 많이 또
2: 예,
1: 부르고 전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학생 야, 여러분 네. 네, 화이팅 하세요.
2: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자, 오늘은 이 스튜디오가 너무 활기차 넘쳐서
2: 예,
1: 예, 우리가 수공가중 안에 이별 대목을 펴고 있거든요.
2: 그렇습니다.
1: 예, 지금 예,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막 한꺼번에 다 내려가서 훑어가다 보니까 예, 어떤 분들은 이거 다 끝난 줄 알고 예, 끝나지 않았어요.
2: 그렇죠. 예,
1: 네.
2: 어려운 대목이죠.
1: 네네.
2: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끝나기가 어려운 대목이군요.
1: 그럼요. 네.
2: 아늘이 부분부터 한번 다시 한번 좀 짚어 가실까요?
1: 네.
2: 높이 높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 네.
2: 조건. 나라의 환우각이 없어. 야.
3: 나라의 환우각이 없어.
2: 약을 구하러 가는 니.
4: 약을 구하러 가는 니.
2: 무슨 봉패 싸우리까?
4: 무슨 봉패 싸우리까?

0: 그렇죠?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1: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0: 내 자식 중심이 그런 줄은
1: 내 자식 중심이 그런 줄은
0: 내 이미 알았거니와
1: 내 이미 알았거니와
0: 뭐였죠?
2: 내 이미 알았지만은
0: 내 이미 알았지만은
2: 네가 세상을
0: 네가 세상을 간다 허기로
1: 네가 세상을 간다 허기로
0: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1: 이 시기를 보기 위하여
0: 잠깐 만류하였구나
1: 잠깐 만류하였구나
0: 수로말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1: 수로말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0: 그렇죠 여기도 수로말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1: 수로말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0: 별주부 모친께 하지 거고
1: 별주부 모친께 하지 거고
0: 침실로 돌아와
1: 진실로 돌아와
0: 부인의 손길 잡고
1: 부인의 손길 잡고
0: 당상의 학발 모친
1: 당상의 학발 모친
0: 기체 편안으시기는
1: 기체 편안으시기는
0: 부인에게 매였어
1: 부인에게 매였어
0: 지금 아내리를 하시는 지금 그 이 정도면 굉장히 잘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었을 때 잘 나와야 되거든요. 이었을 때. 그래서 처음부터 쭉 이어서 하는 습관을 꼭 해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간다면 나라에 환우각이 없어 약을 구하러 가는디 무슨 봉배싸오리까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내 자식 중심이 그런 줄은 내 이미 알았거니와 네가 세상을 간다 하기로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잠깐 만류하였구나 수로말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별주부 모친께 하지 크고 침실로 돌아와 부인의 손길 잡고 당상의 학발 모친 기체 편안하시기는 부인에게 매였어 이렇게까지 쭉 이어서 하는 습관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자
1: 나라의 환우밖에 없어
3: 약을 구하러 가는디
0: 무슨 봉배이 싸우리까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내 자식 중심이 그런 줄은 내 이미 알았지만은 네가 세상을 간다 허기로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1: 잠깐 만류하였구나
0: 수로말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별주부 모친께 하시고 침실로 돌아와
3: 부인이 손길 잡고 허는 당상의 학발 모친 그렇게 변하시기는 부인에게 매였어
0: 좋으세요 굉장히 좋으세요 지금 아까 내 이미 알았지만은을 저희가 배울 때는 내 이미 알았거니와로 배웠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사설은 알았지만으로 돼 있습니다 이제 습관적으로 자꾸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꼭 수정을 해서 알았지만으로 우리가 통일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3: 알았거니와 이렇게
0: 알았지만으로 저희들이 통일을 하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너무 좋으세요. 아들이도 괜찮으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부인에게 매였어. 그렇죠? 별주부 마누라가 자,
1: 별주부 마누라가
0: 지금은 마누라가 이러고 놀아오시죠 그러면 마누라가 이러고 가가 끝소리가 호흡이 빠져버리면 뒤에 아장이 매치가 안됩니다 그래서 별주 마누라가 가 이렇게 걷어주셔야 아장 가 그리고 나오더니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끝소리를 좀 깔끔하게 마무리

열심히 하셨는데. 아, 할 때 제가 이런 동작을 좀 많이 하죠. 아구성이라 그래서 아, 장이 아니라 아, 이렇게 아, 장 그리고 자

0: 저 보세요. 고! 빠지셨죠, 호흡이. 입으로 빠지셨죠. 입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고! 그리고
1: 고!
0: 그렇죠. 그리고 끊어주시고 나오더니
1: 나오더니
0: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나오더니도 나오더니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나오더니
1: 나오더니
0: 그대로 여보나리 여보나리 자
1: 여보나리 여보나리
0: 보세요. 여보가 보 풀리지 않게 배심을 단단해 주셔야 됩니다. 여보나리 여보나리 자
1: 여보나리 여보나리
0: 리 막아주세요. 리 아니고 리 리 막아주세요. 호흡으로 막아주세요. 리가 아니라 리 그렇죠. 그대로 세상 간단 말이 자
1: 세상 간단 말이
0: 좋으세요. 뭔가 슬픔의 계면이기 때문에 세상 간단 말이 이렇게 직순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세상 간단 말이 이렇게 가셔야 돼요. 넓게 쓰세요. 자,
1: 세상 간단 말이
0: 웬 말이요
1: 웬 말이요
0: 좋으세요? 지금도 웬 말이요 하고 푸시죠. 웬 말이 요요 맺어주세요. 자
1: 웬말이요
0: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되죠. 잘하셨습니다. 위

0: 여기서 조심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위 하고 풀어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위 힘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소리가 흘러가지 못합니다. 위수 파과 파도 파 하고 입을 걷어주셔야 돼요. 파과 이렇게 지금 가시거든요. 위수 파과 항 이 받침을 들으시고 깊은 물에 자 미소파광 그렇죠
1: 깊은 물에
0: 깊은 윤다심을 딱 들어주세요
1: 깊은 물에
0: 그렇죠 듣고 가십니다 급할 거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 시간이 필요한 거죠 받침은 꼭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깊은 물에
1: 깊은 물에
0: 지금은 깊은 물에까지 오셨어요 깊은 들어주세요. 자, 깊은 그렇죠.
1: 네.
0: 야.
1: 야.
0: 찍어주시고. 아. 아. 내려오시고.
1: 아.
0: 앙주.
1: 앙주.
0: 완전히 물어주세요. 앙 아니고 앙주.
1: 앙주.
0: 마주 떠.
1: 마주 떠
0: 저으세요 지금은 떠 점이죠 점은 절대 누르는 게 아닙니다 마주 떠죠 마주 떠 이렇게 꾸기거나 누르는 게 아닙니다 마주 떠자
1: 마주 떠
0: 맞춘
1: 맞춘
0: 또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맞춘

0: 이제 넌 다 버리고
1: 이제 넌 다 버리고
0: 빨리 정산 가신다니 빨리 정산 가신다니 이제 가면 왠지 와요 가기는 가되 못 입고 가는 곳이 있네 너무 길었나요?
2: 지난번에 다 이 부분은 배웠죠?
0: 다 배웠어.
2: 네, 그렇죠. 네. 네.
0: 그래서 그래도 쭉쭉 다 이제 빨리 그래도 지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2: 네. 네.
0: 말리 정산자,
1: 말리 정산 가세요.
0: 말리 정 호흡을 빼지 마시고 말리 정산 계속 가지고 가세요. 호흡을 빼지 않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1: 말

0: 하는 것이네. 자,
1: 언제 와요?
0: 가긴 가되 못 입고 가는 것이네. 그렇죠. 아이고, 잘만 하시네요. 뭐. 네. 인재감인 언제 와요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그 춘향 모친이 나오는 대목에서도 어디였죠? 별일 난데 이렇게 떨어지면 이미 늦다고 그랬죠. 그래서 먼저 미리 별일 난데 우리 집에 별일 났어 했던 것처럼 여기도 떨어지는 목이기 때문에 언제 와요 나만 몰래 듣는 사람 몰래 나만 알아서 먼저 내려와 주세요. 예, 언제 와요. 자,
1: 언제 와요?
0: 그렇죠. 가기는 가되
2: 못 입고 가는 것이네.
0: 그렇죠. 근데 이게 다 입고 가신 것 같은데요. 너무 해맑으셔서 예, 가기는 가되 미련이 남으셔야 되는데 지금 너무 해맑으세요. 너무 해맑으세요. 예, 못 입고 가는 것이네. 엘레리 꼴레리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전 잘 갈게요. 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가기는 가되 못 입고 가는 것이네. 자,
1: 가기는 가되 못 입고 가는 것이네.
0: 그렇죠. 네.
1: 네.
0: 그렇죠. 끝마침. 네.
1: 네.
0: 그렇죠. 무엇을 자?
1: 무엇을
0: 그다지?
1: 그다지.
0: 저세요? 그다지의 다가 점이죠. 점을 절대 깔아서 내지 않습니다. 점은 그다지인데 지금은 그다. 점이니까 뭔가 좀 아래로 많이 밀어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 봐요. 그다지.
1: 그다지
0: 못 잊어요.
1: 못 잊어요.
0: 못 잊어요. 저이요. 저이요라 가셔야 돼요. 못 잊어요가 아니라 못 잊어요. 자,
1: 못 잊어요.
0: 그렇죠. 당상 학발.
1: 당상 학발.
0: 늙은 모친.
1: 늙은 모친.
0: 저석.
2: 저석.
0: 저석. 그렇죠. 저석. 퀵받침을 들어주세요. 막아주세요. 저석.
1: 저석.
0: 공대를.
1: 공내를.
0: 공이 또 점이죠. 점이죠. 점일 때는 절대 깔지 않습니다. 절대 공 꾸기는 게 아니라 공.

0: 지금은 장헌중성 이렇게 나한테 갖고 오죠.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장헌중성 쭉쭉 펴서 장헌중성 펴주세요.
1: 장헌중성
0: 초장사직을

0: 어머니 저희요 저요가 아니라 저 이를 넣어주세요. 이라는 발음 하나 더 넣어주시면 못니 저이요
1: 못니 저이요.
0: 그렇죠 그렇죠. 너무 잘하시는데요. 큐어종. 자
1: 큐어종
0: 먼저 큐 중계 중계 잉 받침을 먼저 하지 마시고 큐어종
1: 교호종
0: 교호축까지 할게요. 잉 받침 안 먼저 발음 안 합니다. 교호종
1: 교호종
0: 저세요. 자꾸 잉 받침이 들리는데 교호종
1: 교호종
0: 저세요.
2: 중 아니고
0: 중이 아니라 중 축까지만 할게요. 교호종까지
1: 교호종
0: 그렇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너무 좋으신데 팁을 드리자면 교호조 후를 한번 떠서 올라가세요. 교호조가 아니라 교호조. 자
1: 교호조.
0: 오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호조
1: 교호조
0: 그렇죠. 젊은
1: 젊은
0: 절도 젊은 하면 호흡이 빠지죠. 입으로 입으로 빠지지 않게 호흡이. 젊은 아니고 젊은
1: 젊은
0: 아내
1: 아내
0: 아내 맺어주시고
1: 아내
0: 힘 풀지 마시고 절행
1: 절행, 절행.
0: 잉 받침 들으시고 지사를
1: 지사를
0: 못 잊어요
1: 못 잊어요.
0: 아이고 잘만 하시네요.
2: 다 배웠네요.
0: 예, 잘 배웠습니다.
2: 오늘 시간 어때요? 괜찮죠?
0: 괜찮으신가요?
3: 네.
0: 너무 어려우신 그 어렵기는 합니다. 연애가
2: 네.
0: 아주 야금야금 어렵거든요.
2: 그렇죠.
0: 막 그렇게 힘이 많이 들거나 겁이 많아서 어려운 게 아니라 아주 그 디테일한 부분들이 오히려 좀
4: 김대 전문 시장보다 이번 시간에 네. 너무 많이 다릅니다.
2: 많이 달라요?
0: 새로우세요.
2: 네. 네. 그렇겠죠.
0: 그렇습니다.
2: 그리고 네. 그 판소리를 지금 네. 우리가 그 사실은 욕심을 안 부리면 예. 그냥 두 구절만 배워도 되는데
0: 예.
2: 우리가 박소연 선생님 워낙 욕심 많으셔서 한 구절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끝까지 다 갔거든요.
0: 예.
2: 예. 그래서 다 배우는 냈어요.
0: 예.
2: 근데 우리가 천천히 또 예. 훑으면서 가면은 괜찮아요.
0: 예.
2: 예.
0: 전문 시간이 다르시고 또 오늘 또 오시니까 또 새롭죠.
4: 네.
0: 그 시간이 반복이 되면
2: 네.
0: 됩니다.
2: 그럼
0: 판소리는 그게 매력이 있거든요.
2: 네.
0: 그래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잘 좀 배워내시면 충분히 잘하실 수가 있습니다.
2: 야, 근데 너무 네. 정말 이 10대들 보면서 야, 이걸 이런 어려운 소리를 어떻게 전공을 선택했지?
0: 네.
2: 그냥 그 감탄이에요. 정말 열심히 많이 배워 가시기 바랍니다. 네.
0: 하다가도 저희 네. 저도 하다가도 너무 좀 안 되거나 할 때가 많거든요. 판소리가 어렵지 예.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좀 너무 좀 쉽게 하지 왜 이렇게 판소리를 해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농담으로 하면
2: 예.
0: 또 그러면 또 아 근데 또 하겠다고 또 의지가 또 대단합니다.
2: 예. 예. 근데 일단 판소리를 배워보면
0: 예.
2: 정말 소리 그 빛깔
0: 예.
2: 또 내는 그 여기 식임체 보면 예. 너무 묘하게 잘 되어 있잖아요.
0: 예예 예, 그렇습니다. 예. 사절이 정말 소리 이면에 굉장히 아장거리고 나온다라는 요 한 가지 단어만 봐도 아장거리고 나오잖아요.
2: 네.
0: 근데 아장이 두 글자대로 그냥 아장거리고 나온다가 아니라 아

0: 그리고 네. 나오더니 네. 그래서 그 형상이 정말 그렇게 아장거리고 나오는 형상이 있게 네.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어르신들이 지혜가 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네. 아유. 그리고 판소리 맛은 뭐라고 한마디로 다 결정짓기가 어렵죠. 근데 네. 끈적끈적하게 쫄깃쫄깃하게 하는 그 맞습니다. 특징만은 네. 여기에서 유일하게 또 꼽을 수 있는 특징이잖아요. 네,
0: 그렇죠.
1: 정말 다 끈적끈적하고 그 모든 것이
0: 네. 이야기를 엮어나가고 그렇죠. 전개하는 그 힘이 네. 굉장히 매력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매력 있어요. 야, 벌써 약속된 시간이 이렇게 또 빠르죠.
0: 와우, 너무 빠릅니다.
1: 오늘 잘 배웠죠, 여러분?
0: 네. 얼굴이 너무 어두운데요.
1: 네. 아유, 어려워도 저는 그래요. 그 우리 방송을 듣고 판소리를 배우시는 분들도
0: 네.
1: 그냥 오늘 한 가지 그 이 시김체를 배워도 엄청 대단한 거예요.
0: 그렇죠.
1: 예. 네. 제일 어려운 게 지금 규중에.
0: 규중.
1: 네. 예. 근데 이것도 풀이해 보면은 예. 또 너무 어려운 거 아닌데. 그 처음에 볼 때는 정말 어렵죠.
0: 아, 그렇죠. 그렇게 네. 생각을 하시면
1: 그리고 돼요. 아장도 어려운데 그걸 소리를 내가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을 터득하면은
0: 맞습니다.
1: 쉽게 다 배워내실 네. 수가 있습니다.
0: 예. 네.
1: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그래, 오늘의 노래 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 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수공가중 아내 이별 대목 배워보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엄미련이었습니다.
2: 이번에는 또 국자 노래. 아이고, 우리 도련님 말씀도 잘 오시네. 어디 그것뿐이랴? 이번에는 또 국자 노래 한번 들어볼래. 이 노래는 조금 상스럽기는 허다마는 너와 나와 단둘이 있는디 무슨 노래를 못 부르겠느냐. 국자 노래를 들어라. 국자 노래를 들어라.

제대로 꾸준구나. 병풍이 우드랑 둥탕 이리 한참 요란 흘제 발흔

조원 청심환은 칭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조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의 요리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넣어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넣어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음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초음 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청심 치명 발매 아니라, 다시 말해서 치명을 위주로는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 공동 주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연하게 합니다. 기혈이 잘 수통되게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특히 본 제품 자체는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 전형적인 증상이 있는데요.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그러면 심폐열이 심하다는 건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계속 방송을 들으시고 복용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점에 대해서 심각한 대가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요. 중에서의 일종 증상에 관한 학설입니다. 학설이라는 건 단순 한 가지, 두 가지 이런 증상에 의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이론이 깊고 체계를 이룬 이런 데 관한 그 학설이라는 걸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폐열이 심하다는 림상표현은 무엇인가? 주요한 림상표현 가운데서 가슴이 침침합니다. 심장병 환자들은 벌써 우리 흉문하다 하지요. 이래서 가슴이 침침하고 기침을 잘 기습니다. 심장병 환자들 본인 혹은 곁에 사람들 지켜보세요. 가래가 성납니다.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납니다. 거절하죠. 구취라고도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열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이 전성심환에 지금 두 개도 놓으셨습니다.
1: 아, 예.
2: 예, 이래서 두 개도 놓으셨거나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특히에
1: 두 개도 놓으셨으면 잘 썼습니다. 예, 그렇게 견제해야 됩니다. 예. 예,
2: 항상에 이게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잘 올라오지 않지, 나가서의 활동도 좀 못하고 옛날에는 그냥 집에 가서

0: 가만히 놓고 이랬습니다.
1: 그래야 임시 편안하니까 그런 거죠. 결코 예. 그러면 안 되지만 방법 없는 방법이죠. 예.
0: 예. 그리고 입안이라는 게 자꾸만 말라든지 입안 쓰겁고, 그리고 예, 기침이 있죠. 자꾸만 많은 기침이
1: 있죠. 예, 예. 예
0: 기침이 자꾸만 시작이 나고, 이러고 어쩐다니 가슴이 아까 선이를 보면 답답하면 어쩐다니 숨이 숨 쉬는 게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하고 자꾸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1: 아, 그렇죠.
0: 예, 예 저희들도 가끔씩 나고 이렇게 손이 잘 올라오지 않는 거, 통하지 않는 것 이런 거. 그래서 이하고 선택해서 주는 두 달, 그러니까 나 두 개 정도 지금 썼는데 완전 좋아졌습니다. 지금 예, 이게 뭐 나가서 어쩌면 한 시간씩 돌아다니고 와도 숨 찬 거 모르고, 그리고 입안 쓰겁고, 예, 마루 가든 기침이 안 나던 건 완전 이렇습니다.
1: 아, 그럼요. 예, 예. 심장병 치료에서는 예. 알아서죠. 이 제품이. 예.
0: 예. 그리고 가슴이 답답한 정서도 이렇고, 마구 이 지금 쓴다면 영 편안합니다.
1: 아,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가 싶게 회복을 가져오셨다. 그렇죠.
0: 예, 항상 심장이 나서 근심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 아무 나라 댕김에도 근심할 필요 없이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되어
1: 그렇죠.
0: 잘 잡니다.
1: 예.
0: 예, 그래 선생님 이거 안 좋고 좀 계속 더 쓰려고 해.
1: 그렇게 하세요. 예, 예.
0: 9달, 9달 받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차수를 조절할 뿐 알수는 수말로 내려오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예. 잘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네 안녕하세요.
3: 예, 좋은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예, 저는 예. 오랫동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예, 가슴이 면하고 두근거리고 계속 말해도 놀라고 문이 열어도 놀라고 소지 울려도 놀라고 예, 아주 소리 나도 놀라고 예. 이랬습니다. 식은 땀을 살짝 흘리면서 예, 그리고 밴드 사기 넘지 못하고 거기다가 또 입안은 어째 그렇게 냄새 납니까? 야, 냄새 난다고 말을 못하지. 남이나 하나 쓴다는데 난 다섯 개도 모자이크나 어디 가겠어?
1: 집은요.
3: 그래도
1: 예,
3: 예. 예. 그래든 차 선생님 강의 듣고서도 이거 제각이 한 가구 더 줍니다.
1: 예, 예 그렇죠.
3: 한 달 먹었는데 야 하나 하나 소실됩니다. 우선 먼저 예, 이빨이 아프던 게 낫고 입안이 냄새 나던 게 예, 그게 낮아지고 예. 그래 밴드사게 못 눕던 게 그래고 가슴에서 그릉그릉 하던 게 그것도 없어집니다.
1: 그렇죠.
3: 기침 나던 걸 마른 기침도 싹 없어지고 하는 게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놓고 밤잠 잘 자고 있습니다.
1: 아,
3: 밤잠 그럼. 그렇게 자지 못했는데 야 몇 년 못 잤는데 모른다. 그러던 게 예, 아, 그래 밥을 잘 먹고 할까는 군이 불어나고 할까 야 아, 정말 약했습니다. 그러던 게 지금까지 불어나다 아, 살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3: 새 생명 얻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기적으로 이 좋은 정신만 써서 아까 배달 받아서 계속 장기적으로 쓰자 그래요.
1: 예, 좋은 정신만에 시름 넣고 쓰시게 되면 심장병 때문에 건강에 큰 이상이 생기는 걸 완전히 피해갈 수 있을 겁니다.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나도 이게 좋은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4: 나는 수십 년 동안 심장에 고사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중약도 많이 쓰고 광고약도 많이 썼는데 효과 못 봤습니다.
1: 예.
4: 그리고 선생님 강의 들으니까 이 좋은 정신만 내게 맡겠다고 시작했었는데 어전 반년 썼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4: 반년 썼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4: 저녁에 기다면 아이 숨이 답답해서 몇 번씩 깨어났다는데 그런 증상이 없어지고 심률도 예 100이 넘던 건데 지금 정상으로 80이 됐습니다.
1: 예. 아 너무 정상으로 돌아오셨네요.
4: 예. 예, 예.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
1: 예.
4: 숨이 찬 게 좋아지니까 예. 계단을 오르내리기 쉽고 예. 계단 오르내릴 적에 그전에는 몇 번씩 셋다 오르내렸는데 지금은 그런 증상이 없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1: 예.
4: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거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싸다고 그럽니다.
1: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견지가 중요합니다. 예.
4: 예. 감사합니다.
1: 아,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좋은 정신환 이 제품 자체는 심장병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었는데요.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 순회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제품은 여기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각의 가격은 199원인데요. 한각은 12일간 복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대정책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무릎 신약대학방 간판을 내붙인 데서는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정책을 실행하게 되었는데요. 3각을 사면 한각을 드립니다. 한 달 반 복용할 수 있고 9각을 사면 3각을 드리는데 이 정도 되면 넉 달 동안 복용할 수 있고 18각을 사면 6각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 정도 되면 8달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한각의 평균 가격은 140원 잡아밖에 되지 않으니까 시름 놓고 쓸 수 있는 우수한 심장병 치료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심장병은 이제 위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 주셨지만 해도 심장에서 심장으로만 문제가 생기고 증상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우리가 오해하기 쉬울 정도로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심장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증상 가운데서 제일 전형적인 증상은 움직이면 숨이 많이 찹니다. 숨이 많이 차니까 내 호흡계통의 단순 문제인가? 이 방면의 치료에 매달리면 오히려 잠시적이지 장기적인 효과를 못 보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반드시 누워 자기 힘들어합니다. 반드시 누워 자자 누가 내 가슴을 와서 꽉 누르고 있는 같은 감을 느끼는 이런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심율이 너무 빠르거나 늦거나 거르지 않대요. 정상 심율은 1분에 60차 벗어져야 됩니다. 7, 80차 자하면 되는데요. 너무 떨어져서 40몇 차, 빨리 떼서 100, 20, 30차, 1분에 이렇게 다며 위험심률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40몇 차, 40차 건방 벗어지고 이 정도게 다며 병원에 가게 다며 심장내과에 가게 다면 치부치를 열어 할 겁니다. 기계 심장 박동기를 그거 열라고 할게 되어 있을 겁니다. 보석인압법으로 치료해서 심박수가 지금 원래는 뭐 40몇 차던게 지금 60몇 차까지 올라온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하면 치부치를 열 필요가 없이 회복을 가져왔구나 이 정도까지 인정을 받는 분들 많이 계시고 있겠습니다.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잠자기 힘들고 머리가 아프고 어깨가 견지염처럼 띄엄띄엄 아프기도 합니다. 특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어깨가 많이 아프다면 펑비커에 가서 통통커에 가서 펑비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본 문제는 심장병 치료하고 나면 왼쪽 어깨가 아프거나 오른쪽 특히 왼쪽 어깨가 더 아파납니다. 늘 주먹으로 어깨를 이렇게 주무르고 두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제자리 했는데 왼쪽 어깨가 아프지 않는가 하면 오른쪽 어깨도 아프지 않네. 뭐 때문에 그러면 제자리 하란 말인가? 절대 아닙니다. 이 점은 무엇을 충분하게 말하는가 하면 심장병으로 인해서 어깨가 아픈 증상을 동반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병 치료를 하니까 어깨가 아프지 않더라. 이런 감을 느끼게 되겠습니다. 소화가 때때로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트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금에다 억지로 힘줘서 트림을 하게 되어 있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입금에서 출혈이 잘 생기고 치아통이 생기거나 혹은 치아가 흔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실례를 들었지만 해도 똑같은 심장병 환자가 한 환자는 갑자기 밤중에 병원에 요령이 불려갔습니다. 가서 주사를 했습니다. 한 반년 지나니까 흔들던 치아가 원자국에 들어갔습니다. 주사를 하지 않은 분은 치아가 계속 흔듭니다. 치과방에 달려갈깡 말깡 하고 있는데 이 치료를 하면서 치아가 원자국에 들어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심장병으로 입금에 출혈이 생기거나 치아가 흔드는 경우는 기본으로 흔히 보게 되어 있겠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하신이 부종이 잘 생깁니다. 하신이 그러니까 발목, 발등에서 부종이 잘 생기는데요. 심장 공능하고 콩팥 공능은 떨어질 수 없는 이런 사이로 되어 있으면서 콩팥 공능의 저하가 심장병을 심장병이 콩팥 공능 저하를 호상 영향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심장병 치료를 했는데 하신이 부종이 생기더니 부종이 쭉 빠지더라. 그리고 쉽게 놀랍니다. 어지간한 사례

0: 소리에도 쉽게 놀라서 장이절로 더 때로는 옆에 사람들은 무릎 쾅 닿는데 전화벨 소리가 나는데 다 놀라니까 정상인 사람은 그건 아무렇지 않지요. 심장병 환자가 이럴 때 쉽게 놀라게 되면 옆에 사람들은 호들갑 뜬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심장병으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심지어 발바닥에 헤맨을 디딘 같은 감을 느낀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우선 심장병으로서 다리에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곧 뇌혈관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서 어느 순간에 쓰러지는 이런 후과도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무엇 때문에 이럴 수 있는가 하면 고동맥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니까 아래 다리 이런 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강다짐으로 배가 아프다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심장에서 복강동맥의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정황에서 이러한 증상이 생길 수도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심장병은 대체적으로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는데요. 부정맥이라는 것은 심리부처를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1분의 60부터 100차까지는 정상 범위를 하지만 해도 평균 심률은 60차 벗어서 7, 80차 사하면 됩니다. 협심증, 심장은 왼쪽 앞가슴이 있기 때문에 왼쪽 앞가슴이 아프면 내 심장에 있구나, 심장에 문제가 있구나 작아진다 합니다. 오른쪽 앞가슴이 아픕니다. 뒷잔등이가 아픕니다. 늑골까지 아파납니다. 모두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구체 반사통 협심증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심근경색은 보통 중도로 막혔다, 관상동맥이 막힌 정도를 말하는데요. 관상동맥은 심장 근육 안에 왕자형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관상동맥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 관상동맥이 심장 근육을 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심장 근육은 무엇인가? 우리 눈으로 보건대 내 주먹만한 크기가 내 심장 크기입니다. 그런데 겉에 있는 이 근육만 심장 근육인 게 아닙니다. 거기에 또 판막이 4개가 있습니다. 심방의 판막, 심실의 판막, 그리고 심방에서 심실로 통하는데 판막이 2개, 모두 4개의 판막이 있는데 이걸 모두 해서 심장 근육이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심장 근육은 누가 살려주는가 하면 관상동맥이 거기에 충족한 양의 혈류를 보내주는 차원에서 심장 근육으로 하여금 제구실을 제대로 하게 하는데요. 특히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때때로는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병원에 진단을 받으실 때 입원했다 나올 때 진단에 팡찬이란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심방세동이라는 것은 판막이 이제 4개가 열렸다 닫겠다를 반복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꽉 닫혀 있거나 너무 활짝 열려 있거나 혹은 보다도 떨거나 이런 경우에는 큰 증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가지고 소변이 막 새거나 쓰러지는 이런 경우까지 생겨서 뭐 판막을 이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경우도 생기게 되는데 열심히 좋은 정신만을 견지하면서 제가 제기하는 몇 가지 보조 제품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복경 시간으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이석인 호가복이 8일 연결해서 양로 사업과 양로 산업 발전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양로 봉사 사업에 관한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성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연변의 지역 특점, 자원 천품과 비교 우세에 입각해 다원화, 고품질 양로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독특한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며 량질 제품 공급을 풍부히해 연변을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건강 양생 복지, 양로 승지로 힘써 조성함으로써 더욱 많은 노인들이 연변에 와서 질 높은 생활을 누리고 행복한 만년을 즐기도록 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연길시 천일경심 양로원을 찾아 회복구역 활동실에 들어가 입주규모, 비용구성, 일상운영 등 정황을 자세히 문의하고 양로원에서 지능감호설비를 보급한 방법을 긍정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민영 양로기구는 양로봉사체계의 중요한 보충으로서 대중의 다양화, 다차원 양로수요를 만족시키는 면에서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혜화 봉사 수준을 1층 제거하고 지능 설비가 돌봄에서 보조 역할을 더 잘 발휘하도록 하며 실시간 데이터에 의탁해 간호 방안을 동태적으로 최적화하고 잠재 위험을 제때 발견하고 조기 경보함으로써 모든 노인들이 행복한 만년을 편안히 누리고 가족들이 시름을 놓게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현장에서 소방시설 배치, 대피 통로 설치 등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안전생산 주체 책임을 엄격히 실시하고 안전 우환을 상시적으로 조사 정돈해 각종 안전사고 발생을 견결히 방지함으로써 노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하고 마음 놓고 식사하며 편안하게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결시 진학가두 문화사회구역 사비평 사회구역 양로봉사중심은 주간 돌봄, 식사 및 목욕 방조, 회복 간호 등을 일체화한 건강 양생 결합형 양로봉사 중심입니다. 호가복은 중심의 각 구역에 들어가 시설 배치, 간호봉사 표준, 식사 영양 배합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였습니다. 노인들이 이곳에서 여유롭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호가복은 매우 기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양로봉사 중심은 공공건설, 민간 운영 모식을 취하고 전문기구를 도입해 일상 운영을 맡김으로써 시장화, 전문화 전환을 실현했습니다. 봉사 공급을 풍부히 하고 주간 위탁 관리, 단기 위탁 양로, 회복 물리치료 등 봉사를 잘하는 토대에서 의료 간호 협조, 가사 청소, 만성 질병 방문 관리 등 주문식 봉사를 혁신적으로 내놓아 관할구역 노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양로하고 편리하게 양로하며 질 높은 양로 봉사를 누리려는 현실 수요를 더 잘 만족시켜야 합니다. 객거 건강 양생 경영 모식 발전을 탐색하고 부대 시설을 1층 완산하며 돌봄 봉사를 최적화하고 지방 특색이 짙은 건강 양생 특색 체험 대상을 더 많이 내놓아 더욱 많은 의지로인들이 피서 객거 양로를 위해 찾아오도록 끌어야 합니다. 연길시 양로봉사 중심 대상은 이미 주체 공사 건설을 완수하고 준공 검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대상 현장을 찾아 기능 배치, 부대 시설 및 운영 준비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빠를수록 좋다는 원칙하에 내부 장식을 서둘러 완수해 대상이 조속히 운영에 투입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주변 병원의 전체 이전 사업을 동시에 잘 틀어주고 량질 의료 자원과 양로봉사의 빈틈없는 연결을 추동하며 양로 플러스 의료, 양로 플러스 문화관광 등 새 경영 모식을 적극 발전시키고 노년층의 심신 특점에 알맞은 건강 양생 제품과 레저 대상을 더 많이 개발해 단일 양로에서 의료 양로 융합으로의 전환을 다그쳐 실현해야 합니다. 연변 이양원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전체 계획, 공사기일 배치 등 전망 회보를 참답게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이 대상의 건설은 우리 주 양로봉사 체계를 1층 완성하고 양로봉사 산업을 발전 장대시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병렬 추진 방식을 취해 전 단계 요건 처리를 다그치고 막힌 부분을 제때 해결하며 사회자본 유치 강도를 높여 대상이 하루빨리 착공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호가복은도 연변사회복리원 제3분원, 연길시 사회복리원을 찾아 주거환경, 식사조건, 부대시설을 살펴보고 침상공급, 인원 입주, 일상 돌봄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특별 곤란 인원은 처지가 특수하고 생활이 어려움으로 그들을 세심히 돌보는 것은 민생보장 성과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온정을 전하는 생

0: 한동안 구현입니다. 정밀화 관리 수준을 높이고 일상 돌봄, 음식 기거, 건강 관리 보호 등 봉사를 세분화 완산하며 안심하고 편안하며 따뜻하고 화목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 특별 곤란 인원들이 모두 타당하게 안치되고 정성껏 돌봄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조사 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양로는 천문만호의 복지와 관계되는 민생 대사이자 제도 우세를 보여주고 사회의 온정을 구현하는 숭고한 사업입니다. 양로 사업과 양로 산업의 협동 발전을 추동하는 것은 여러 민족 대중의 양로 걱정을 타당하게 해결하고 여러 민족 대중의 국가 동질감을 부단히 증강하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1층 확고히 수립하고 연변에 살기 좋은 지수를 안정적으로 높이고 인구 집결을 효과적으로 흡인하는 데 모두 아주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각 현시와 각 관련 부문에서는 연변에서의 편안한 노후 생활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실시하면서 현지의 자원 천품에 입각해 특색 우세를 깊이 발굴하고 제품 공급을 1층 풍부히하며 봉사지를 제고하고 양로와 의료, 문화관광, 체육 등의 융합 발전을 추동해 개거 건강 양생 산업을 현역경제 발전을 지탱하는 새로운 장성점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시설에 대한 투자와 사람에 대한 투자를 긴밀히 결합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국가 정책 방향과 지지 분야를 깊이 연구하고 신청 방향과 신청 세부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며 돌파구와 창력점을 정확히 찾아 일련의 중대 대상을 연구 계획 포장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들여오면서 선두 문화관광 건강양생기업, 유명 양로봉사기구 및 의료건강집단과 자주 연결하고 연변의 지역 위치, 자원, 정책 등면의 독특한 우세를 대대적으로 추천해 일련의 전략 투자자를 다그쳐 유치함으로써 개거 건강양생산업 발전에 강한 동력을 주입해야 합니다. 자원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소비 전경을 풍부히 해야 합니다. 우리 주의 피서, 삼림, 온천, 중약, 민속 등 양질 자원에 의탁해 풍경구, 의료기구, 변경, 촌툰 등이 양로기구와 연동하도록 주동하고 피서 건강양생, 중약 건강양생, 향촌 건강양생, 온천 건강양생 등 일련의 제품을 개발해 개거 건강양생 브랜드의 식별도와 경쟁력을 힘써 제고해야 합니다. 여러 조치를 병행해 선전과 고객 유입을 강화해야 합니다. 북경 천진 하북, 장강 삼각주, 주강 삼각주 등 중점 고객 원천지를 정확히 겨냥하고 현지 로인 관련 사회단체 및 대형 여행사와의 연결 협력을 강화하며 삼림 건강 양생, 민속 완행 관광 등 우수 로선을 정밀하게 추천해 더욱 많은 로인들이 연변에 오고 연변을 마음껏 유람하며 연변에서 즐겁게 생활하도록 끌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연결시 당미석인 왕길보,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주장인 호복군, 주직속 관련 부문 및 연결시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류신강의 사회하에 7회 조안전생산위원회 2026년 제3차 전체 확대회의 및 홍수방지사업회의가 수집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청소기가 안전생산과 홍수방지 가뭄대처 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건설하고 정확한 실적관을 확고히 수립 실천하며 인민지상, 생명지상을 견지하고 전력을 다해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안정을 수호하고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종특대사고 발생을 견결히 경계 억제하고 인민대중 생명재산안전과 사회대국안정을 전력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청소기가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지시 정신을 전달했습니다. 주응급관리국, 기상국, 수리국,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 자연자원국에서 부문 직책을 둘러싸고 순서대로 사업 회보를 했습니다. 부주장 두경국이 홍수방지 사업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중점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전방위적으로 안전 최저선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각 현시에서는 고층 주택 건축물 소방 안전 감독 관리 책임을 확실하게 짊어지고 문제와 우환에 대해 일일이 정돈 시정 방안을 제정하며 정돈 시정 시한과 책임 단위를 명확히 해 대중 주거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동 자전거 전선 무단 연결 충전 문제 조사를 전개하고 문제 재발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가스 주입, 운송, 저장, 사용 전사슬 책임을 다지고

0: 매 고리마다 지켜보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검사하는 사람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광산, 위험화학품, 꽃불 폭죽, 도로교통, 건축시공 등 위험성이 큰 업종 분야 안전 감독관리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교정위반 지휘, 교정위반 작업, 노동규율 위반 등 행위를 깊이 조사하며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운행하는 것을 견결히 막아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큰 홍수를 방지하고 큰 홍수에 대처하는 데 립각해 홍수 방지 조동전을 잘 치러야 합니다. 각 관련 부문에서는 일선에 심입해 관건 고리를 현지에서 조사 확인하고 대피 책임 분공을 과학적이고 합리하게 실시해 매 한 명 대피 책임자 담당량이 실전 수요에 부합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모든 산홍수 중점촌, 강기슭 저지대촌, 양로복지기구, 물 관련 풍경구에서는 빠짐없이 홍수방지 대피훈련을 전개하고 현장에서 복귀해 모든 간부와 대숭이 전체 절차에 익숙해지게 확보해야 합니다. 응급통신보장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통신 테스트를 해 위성전화 보관, 사용인원이 설비 조작 절차를 능숙히 장악하도록 해야 합니다. 현, 향, 촌, 조, 홍수방지 책임장부, 10가구 연합방어 명세, 특수인원 1대1 방조장부를 전면 갱신하고 대피 임무를 과학적이고 균형적으로 보내 매개 급별이 부동한 정황에서 자신의 직책과 대응 조치를 숙지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물자장비 부족점을 보완해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히 조달, 운송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24시간 당직 근무 제도를 엄격히 실시하고 정보 보고 기재를 건전히 해야 합니다. 회의는 화상 형식으로 소집됐습니다. 주 지도 일꾼들인 소경량, 호복군, 문금철, 주정보 관련 부비서장, 주 안전생산위원회, 주 홍수방지 가뭄대처지휘부 관련 성원단위 책임자들이 주 회의장에서 회의에 참가하고 각 현시에 분회의장을 뒀습니다.
1: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북 인민혁명군 제2군 독립사의 건립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3년 12월 3일 중공 만주성민은 동만 당, 단 및 유격대 내 동지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동만 당, 단, 특위 및 유격대에 왕청, 연길, 훈춘, 활용 4개 현의 현유 유격대를 토대로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제1 독립사를 건립할 임무를 제기하고 인민혁명군을 동만 지역 반일 무장 중 유일한 영도 령량으로 건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1934년 3월 하순 중공 동만 특위는 연길현 삼도만 능지형에서 특위와 각 현 유격대 책임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해당 독립사를 정식 건립하고 항일 투쟁 강령을 채택했으며 4개 현 유격대를 4개 탄으로 개편했습니다. 후에 독립탄을 증설해 전사 병력이 9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부대는 건립된 후 일본군과 괴뢰군의 포위 토벌에 직면해 여러 갈래로 나뉘어 각지에서 전전하며 유격전을 벌이고 여러 항일 영량과 연합해 유격 구역을 확장했습니다. 1934년 4월부터 10월까지 동만 항일 무장은 도합 100여 차 출격했는데 그중 독립사가 50여 차 출전했습니다. 이러한 전투는 일본군, 괴뢰군을 유력하게 타격하고 제2군 독립사 영향력을 확대했으며 무장 반일 통일 전선의 건립을 추동하고 안도와 왕청 변계 여러 곳에 새 유격구를 개척했습니다. 전주 미술 서예 촬영 작품전이 일전 연변 노동자 문화공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전주 문예 역량을 모아 붓과 카메라로 백년 역정을 찬양하고 변강지능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이번 전시는 주당위 선전부 주문학예술계연합회에서 주최하고 연변미술가협회, 서예가협회, 촬영가협회에서 주관했으며 연변미술관, 연변노동자문화공, 령정시 문학예술계연합회, 연변인민출판사에서 협조했습니다. 전시는 강국 부흥의 내가 있으리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전주를 대상으로 미술, 서예, 촬영작품 629점을 공모했으며 심사를 거쳐 307점 작품이 집중 전시됐습니다. 작품은 연변 홍색 옥토에 립각해 동북 항일연군의 홍색 기억을 깊이 발굴하고 민족 단결, 향촌 지능, 변경 발전, 조선족 민속문화 등 소재에 초점을 맞췄으며 붓으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카메라로 여러 민족 대중이 한마음으로 분진하는 감동적인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주최 측은 순회 전시도 펼쳐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촌, 비암산 등 중점 풍경구에 우수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량질 문예 자원을 기층에 전달하고 문예가 문화관광산업 발전에 힘을 불어넣도록 추진하게 됩니다.
0: 조당이 로 간부국에서 조직하고 전주 각급 로 간부 대학에서 적극 참여한 연변에서의 즐거움 문화관광의 은발에 힘기어 공연 활동이 근일 전주 각 현시에서 동시에 가동됐습니다. 활동은 로인 문예룡량으로 문화관광산업 융합발전에 기여해 외지 관광객들이 연변의 짙은 민속문화 운치를 느끼게 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변강에 울려 퍼지는 은발의 노래 7월 홍색가요 계열 활동의 중요 구성 부분으로 붉은 7월 홍색 교양 주제와 여름철 문화관광 소비 성수기에 맞춰 무대를 연길서역, 연길인민공원, 중국 조선족 민속원, 훈춘 발해고진 등 인기 관광지와 도시 지표로 확장했습니다. 활동은 조 로간부대학예술단, 각 현시 로인 문예단체 및 퇴직 문예골간들로 공연팀을 구성했으며 전주 인기관광지와 도시지표에서 공연을 펼쳐 홍색문화 플러스 문화관광체험 플러스 민족단결 플러스 로인 공연의 몰입형 공연 모식을 구축했습니다. 훈춘시 로인대학 학원 원평입니다. 변강에 울려 퍼지는 은발의 노래 행사에 참여하게 돼 매우 기쁩니다. 우리 노인들에게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생겼습니다. 훈춘은 물론 연변주 문화관광사업에 힘을 보탤 수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광서 관광객 가옥화 장몽문입니다. 기차역에 내리자마자 조선족 인민들의 공연을 볼 수 있어 매우 기뻤습니다. 저희는 광서 남영에서 왔는데 자연스럽게 춤을 추게 됐습니다. 연변에서의 즐거움 문화관광의 은발에 힘기어 공연 활동은 7월 30일까지 지속되며 전주에서 순회 공연을 합니다. 조당이 로 간부국 부국장 지준입니다. 활동은 광범한 로동지들의 변함없는 당사랑 정감을 충분히 보여줬으며 만년에도 배우고 즐기며 기여하는 로인들의 정신 풍모를 보여줬습니다. 문예 공연과 문화관광 체험을 결합한 이번 활동은 대중 정신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동시에 연변 문화관광 산업 발전에 효과적으로 동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1: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교정 위반 금지 농약 사용, 불법 첨가물 사용 등 식용 농축산물 품질 안전에 해를 끼치는 위법 범죄 행위를 1층 엄하게 단속하기 위해 근일 주 농업 농촌국에서는 공고를 발포해 대중이 제보하는 단서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신고 전화는 260216번입니다.
0: 7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연변주 334 국도 룡동도로 계산툰 성관 시작점 구간, 신건 송강진 북출구 구간, 관경대 삼도림산 작업소 구간과 삼영사 성도 송로도로 송강 이도백화 구간에서 로면 질제고 공사가 진행돼 도로 전면이 봉쇄됩니다. 공사기간 모든 차량 통행을 금지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천룡, 박홍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청춘을 기적으로 준비했습니다.

0: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리오 의사는 복경 중약대학 의학 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리우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 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부골폐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폐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0: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바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위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장략 침례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략 침례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내 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략침례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수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수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허 선생님과 함께하는 장약 심리방에 대한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이 장약 심리방 우리 활동 딱 내일까지 하게 됩니다. 이 가성용 전기 제품을 선물로 드리는 이런 우리 활동이죠. 이 장약 심리방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이번 가성용 전기 제품을 선물로 드리는 우리 활동에서는 장약 심리방 9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인데 총 금액에서 현금 500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 에서 침대 위에 펴는 겁니다. 아주 고급적인 무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쓸 수 있는 건강 웰빙 매트이죠. 질량이 아주 좋습니다. 저희가 꺼내보니까 그리고 편안한 숙면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전토 토의 이 베개이신데 베개를 거기다 걷어넣고 이거 쓰는 건데 이 매트 그 질하고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침대에 펴는 이 매트는 량 옆을 다 뽑아냈습니다. 앞면 뒷면으로 량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공기 순환이 잘 되게 할 수 있고 시원한 감을 줄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1610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 가치가 1100원에 달하는 전기 압력솥 이게 독수리 벨리팸다 양스 치타이 추천하는 브랜드 제품이죠. 사용이 아주 편리하고 간편합니다. 요리를 할 때 꼭 필요한 요리 필수 제품이죠. 이 찜을 한다거나 조림 한다거나 이럴 때 아주 편리하고 아주 빠르게 물 한 방울 사용하지 않고도 찜닭이랑 맛있게 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이 압력솥은 여러 가지 공능을 구비한 우수한 이런 제품이고 옆에서 불이 센가 약한 것도 지키지 않아도 되고 그 버튼만 누르면 그 자동으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낮에 출근하면서 저녁에 퇴근해서 그 찜닭을 드시겠다 하면은 예약을 눌러놓으면은 저녁에 어김없이 그 찜닭도 드실 수 있죠. 아주 실용적입니다.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도 드실 수 있는 양인데 총 금액에서 현금 4752원을 감면해드리는 기초상에서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개카노 공기청정기 한 대를 증송해드립니다. 이 개카노 공기청정기는 양스 산타에서 추천하는 브랜드 제품이죠. 사용이 아주 편리하고 간편하면서도 고급적입니다. 강대한 공효과가 있고 리모컨으로 조절하면서 쓰는 겁니다. 3단계 공기를 정화하고 그 시간을 설정해놓고 조사해도 되고 심도 있게 요구하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빠르고 확실하게 오염을 잡아내준다. 우리 이 장약 심리방 지금 그 공기청정기를 드리는 이 활동에 참가하시면 이 공기청정기를 써보시면은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한참 커팅에 공기청정기를 켜놓고 사파에 앉아있다가

0: 물질이 들어가면 완전한 대비가 크게 알리죠. 예. 예, 그리고 온밤 침실에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다가 커팅에 나오면은 커팅의 공기 희박한 감이 확실하게 또 알립니다. 예. 예, 집에서 애완견을 키우는 분들 아마도 아실 겁니다. 예. 공기청정기를 켜놓은 이런 칸에서 너무도 이게 그 칸이가 공기가 청정이 잘 됐기 때문에 좋아서 그 애완견이 근본 나오려고 안 합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은 36곽을 사시는 분들 총금액에서 현금 4,752원을 빼드리는 기초상에서 1,980원에 달하는 고급 청정기 한 대를 증송해 드리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아주 좋죠. 예. 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예, 이 장약 심리방은 서상약이면서 중약으로 나왔습니다. 예. 환자분들 약을 배달받고 보면은 약과기 운면에 중모로 약 이름을 쓰고 바로 그 밑에다가 서상글로 약 이름을 써 넣었습니다. 예. 그 다음 그 약과기 중간에 보면 먼저 서상의사가 해석하는 공명주치를 쓰고 그 아래에다 중의가 해석하는 공명주치가 적혀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약과기 제일 아래에 보면은 큰 글씨로 장약 집단에서 생산했다는 것을 밝혀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신도가 아주 높은 서상약이죠. 예. 약을 쌀 때 어느 곳에서 생산한 약인가 하는 생산지도 잘 봐야 됩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은 군천좌실이 조제 원칙에 따라 제조한 중약이고 여러 가지로 중약제 여러 가지 중약제로 만든 약이기 때문에 한계 대오하고 같 쓴다. 예. 주요한 병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치료해주고 정기를 키워줘서 조화롭게 작용하면서 몸에 너무 중하지 않은 병에 대해서는 보조적으로 치료를 또 해준다. 예. 이 군천좌식이라는 것은 중리학에서의 여러 가지 약재를 넣고 만든 약을 말하는데 중리학에서의 약을 제조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예.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예, 장약 심내방을 먹고 효과를 많이 본 환자입니다.
0: 예.
2: 20여 년 동안 예, 혈압도서, 저 혈압약을 먹고 살았는데, 예, 곰팥이 예, 현상을 많이 봤습니다.
0: 예, 그렇죠.
2: 그래서 예, 방송을 듣고서 심내 방을 먹게 됐는데, 예, 혈압도서, 예,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에 예, 먹고서, 예, 선생님이 치료를 받으면서, 예, 혈압약을 예, 감량하게 됐고,
0: 예.
2: 그리고 또 선생님이 저 무슨인가 알려준 다른 한 가지 이렇게 방법을 같이 사용했는데
0: 예, 맞습니다.
2: 예. 예. 저기나 뭔가 8달 반 사후에 상당히 심내방을 먹고 있는데 혈압도서리 그렇게 잘 됩니다.
0: 예, 잘 되죠. 예.
2: 예, 그리고 예, 뇌경색이 와서 또 머리가 예, 계속 어지럽고 잠이 안 오고 신경질이 자꾸 나고 거기다가 예, 민폐까지 와서 예, 말라나 웃거나 해도 당기우고 또 눈이 예, 붙들붙들 뛰어서 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예, 지금은 예, 너무 좋아졌습니다.
0: 예.
2: 예, 이 약이 서상 해발이 4,500m 이렇게 야생 약재들로서이나 뭔가 제조한 우수한 약을 써 그렇는지 예, 약 효과가 예, 일반 약보다 다릅니다.
0: 네.
2: 하루 저기나 뭔가 세 번씩 예, 먹으면서 예, 치료를 저기나 치료를 했겠는데 예, 그렇게 좋아지잼까?
0: 그렇죠. 예.
2: 예, 지금은 예, 이 장약 심내방만 먹으면서 예, 건강을 찾고 있는데
0: 예.
2: 네, 저기나 뭔가 이사 그 뭔가 친구가 하나 있는데 위도 예. 안 좋고 이렇게 뭔가 관절도 안 좋고 이 심장도 예, 관심병이 있어가지고 숨이 너무 차가지고 예,
0: 예.
2: 이렇다 말입니다. 이래서 내 소개로 예, 이 약을 먹고 있는데 예, 이 약이 효과가 그렇게 좋다 됩니까?
0: 좋죠. 예.
2: 예, 그래서 예서 뭔가 이 약을 예, 이번에 예, 공기청정기 그거 주제구나.
0: 예, 공기청정기를 얼마나
2: 예, 그래 그게 욕심나가지고 소리 예, 저기나 이번에 예, 그 36곽을 예, 배달받겠답니다. 그거 가지길래서.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저녁에도 배달이 되니까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혈압도 거리 잘 아이래가서 거의 20년 동안 혈압약 달고 살았댔습니다.
0: 예. 예.
3: 그런데 선생님이 그 장약 심리방 강의를 듣고 이야기 수상고원이 사람

0: 약제로 했으니까 또 혈압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먹기 시작했는데 어떤 건 2년 넘어 먹었습니다.
1: 예.
0: 그 다음 몇 달 먹은 다음에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 하루에 10원씩 딱 먹고 혈압이 적게 먹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 방법 알려준 대로 할 거예요. 혈압 조절이 잘 돼가지고 지금 이 약만 먹는데 어떤 혈압은 근심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1: 예.
0: 예. 큰 거 해결했죠.
1: 그렇죠. 예.
0: 그리고 또 심장이 시기부치가 심하고 자꾸 이렇게 뭐 가슴이 도르지지 누르는 것처럼 왜 무겁고 그 다음에 앞뒤 가슴이 쏙쏙 찌르며 뒷단다리 켜웠다 또 앞가슴이 또 쏙쏙 찌르는 것 같고 이랬는데 그 동사에 많이 없어지고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심장도 그 숨이 차던 것도 많이 낫고 그 시기부치 심하던 것도 많이 낫아지고 그 다음에 위도에 미축성염이 있었으니까 이 사와사라 이러고 계속 항상 더불어 가고 미리 떼지 못한 것 같고 식후물이 계속 올라오고 털이 자꾸 나고 이랬습니다.
1: 예.
0: 내가 밥맛이 없고 사와야 되니까 밥맛이 없단 말.
1: 예.
0: 이 그 지금 이 그 미리 떼는 게 알기고 사와사를 되고 하니까 밥맛이 돌아서
1: 예.
0: 몸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공기청정기도 주시해서 우리는 배달 받아왔습니다.
1: 예.
0: 좋으니까 그렇죠.
1: 예.
0: 네, 그런데 그 우리도 친구 남편이 이렇게 뇌경색이 세 번 나왔습니다.
1: 아.
0: 그래, 심장도 아예 좋고 고혈압도 아예 좋고 이래서 이 약을 좀 쓰었는데 그럼 반년 거의 썼는데 이번에 내 이러저러하게 이래서 나도 쌌다 이래 말할까나 자기네도 효과 보는 게 용 좋다면서 이럴 때 공기청정기도 가지고 약도 36가 배달받아서 당도하겠다고
1: 이 약은 누구를 소개를 해주면 누구한테 칭찬을 받는 약이지 요구하여 먹습니다.
0: 네, 예, 진짜 그렇습니다.
1: 확실한 효과를 보니까는 그렇단 말입니다.
0: 그런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용도 와서 오늘 배달 받겠다.
1: 예, 저녁에도 배달이 되니까 2417979번으로 전화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0: 2417979번.
1: 예, 맞습니다.
2: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제가 혈압 때문에 20여 년 고생한 고혈압 환자인데,
1: 예.
3: 혈압 조절이 아예 돼가지고, 소리, 혈압약을 세 가지를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1: 예.
3: 예, 그러다가 선생님이 이 저 서장약 강의를 듣고, 소리, 서장의 관지대에,
1: 예.
3: 그, 약절로 됐다니까, 예, 마음이 동하더란 말입니다.
1: 그렇죠.
3: 그래, 명심에 들었습니다. 저 약재가 4,500m, 5,400m 높이에서 자라는 천년약재고요.
1: 예.
3: 거기다 또 한 가지 달고 연한금이란 약재가 네 가지나 들어갔다더라
1: 맞습니다.
3: 말입니다.
1: 예.
3: 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그 서장약이라고 원래 마음이 동의하는데 약재 그 주치 공룡 보니까 예, 마음에 들더라 말입니다.
1: 그렇죠.
3: 그래서 먹었는데 1년 석 달을 썼습니다.
1: 네.
3: 예, 그랬는데 몇 달 먹으니까 예, 혈압이 난 자꾸 받아 있어서 골이 아프고 그랬는데 예, 혈압이 이렇게 안정되고 좋아지더라 말입니다. 예.
1: 좋아진다. 예.
3: 예, 그래서 이야기 상당히 낸 데는 맞는구나 이래면서 썼는데 그 여덟 달 정도 되니까 예, 혈압이 상당히 이렇게 모이니까 좋을 때다. 예.
1: 예.
3: 그래서 선생님한테 문의했지.
1: 예,
3: 문의하니까 선생님이 그 저기 치료 방안 알려주고 예, 또 그 다음에 왜 또 방법
1: 또 한 가지
3: 알려줬어. 예. 그래서 결합해서 썼는데 지금은 예, 결합이 예, 상당히 좋습니다.
1: 아하.
3: 그래서 지금 예, 다른 약은 별로 안 먹고 예, 24방만 먹어도 예, 혈압 조절이 상당히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1: 예.
3: 지금 혈압 때문에는 근시름 났습니다.
1: 예.
3: 예, 그리고 예, 뇌경색이 있어가지고 예, 여러 가지 맺겠답니다. 서너 가지 맺겠답니다. 예,
1: 아, 뇌경색이 예. 있는 분들 그게 곤란합니다. 기실 여러 곳이 자꾸 맥히느람.
3: 예. 예, 예.
1: 예.
3: 그래서 골이 아프단 말입니다. 그냥 알골이
1: 예.
3: 아프고 고란이 흔들고 오지름증이 나고 그다음에 예.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예. 언제나 정신이 난단 말입니다.
1: 예.
3: 머리 흐르트부고 나니까 예.
1: 그런데
3: 그렇죠. 지금은 예, 그 머리 흐르트부고 나고 예, 그 안개 낀 같은 게 지금 없어지고 예, 소리 나던 것도 없어졌습니다. 그 소리 나는 게 밤에 특히 낮에는 괜찮은데
1: 밤에
3: 소리 날 때는 자지 못하고 고사했단 말입니다.
1: 예.
3: 예. 근데 그게 없어졌으니까 지금 살 것 같습니다.
1: 예.
3: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지금.
1: 예.
3: 예. 그리고 예, 발다리 그냥 저리고 예, 그 종아리 이제 구멍과 무릎 아래 그냥 시리고 예, 그래가지고 그 여름에도 이렇게 도시를 끼고 댕기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예, 달에 옮겨와서 원안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 편안합니다.
1: 그 관절 호시라 마이께도 되시오. 예, 우선에
3: 예, 예, 지금은 아이낀다. 예. 시린 증세 없고 예, 예. 지금은 아무렇도 됩니다. 지금.
1: 그런 효과도 봅니다.
3: 예예. 그리고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가지고 연골이 다 다스렸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기 걸는 데는 또 걸을 땐 또 말할 것도 없고 예. 거저 이렇게 움직여 듣부득 소리 났단 말입니다.
1: 아하.
3: 예. 그래 나서 고사마했습니다. 붓기기도 하고 예. 그런 뻣뻣하고 고전대로 돼서 바로 걸지도 못하고 침도 맞고 부항도 붙이고 리려도 하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1: 예.
3: 근데 그게 잘 낫지 않을 때다. 예.
1: 아하.
3: 다리가 아픈 게. 예.
1: 예.
3: 근데 지금은 다리가 가볍고 이런 증상 다 없어졌습니다.
1: 예.
3: 그러니까 가벼워져가지고 걸는 것도 이제는 뭐 가다가 서고 가다가 서 이런 것도 없고 싱싱 걸어 댕길 수 있단 말입니다.
1: 예.
3: 예. 그래서 용 좋습니다. 그리고 약도 예, 약젤로 좋은 약젤로 만들었고 예. 그다음에
1: 그렇지.
3: 그 치료 방법도 약 먹는 방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에 하루에 세 번씩 딱딱 지정된 시간에 먹으니까 예. 병 증상을 예, 딱딱 통제해 준단 말입니다. 꽉꽉 물러났다.
1: 예.
3: 예. 그러니까 예, 효과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약 효과가. 예,
1: 당연하죠.
3: 막 믿음이 가고.
1: 예.
3: 그래서 이번에 또 그 할도에 떨매졌으니까 예. 돈 현금도 이중으로 감해주고 공기청정기도 주고 예.
1: 예.
3: 지금 아주 잘 쓰기 좋을 때 아이고 뭔가 공기청정기가.
1: 예, 그렇죠.
3: 예, 그래서 이번에 배달을 받아왔습니다. 우리 부부가 같이 먹기로
1: 예.
3: 해서.
1: 예.
3: 예. 그 하나 물어보자 그런다. 우리 친구가 있지 않을까 예. 저번에
1: 예.
3: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그 뇌경색이 두 번 왔댔답니다. 예.
1: 예.
3: 예, 그리고, 그, 혈압이 났답니다.
1: 예.
3: 혈압이 낮아서, 그냥 골이 힘 돌아가고, 예, 맥이 하나도 없다, 잼까,
1: 예.
3: 그리고, 그 다음에는, 뇌실금도 있고, 저기, 뭡니까, 소변 삼지도 못하고, 뇌도염도 있고, 방광염도 있고, 이렇게 많이 고생했는데, 저분이 소개를 해서, 몇통 썼습니다.
1: 예.
3: 썼는데, 용 효과 좋다면서, 예, 오냐, 니 말하는 그 약이야, 그 뭐야, 그, 정말 좋더라야, 그게 그 헛소문이 아니구나 하면서, 예, 이번에 효과 좋다고, 서리 예. 활동 돌매졌으니까.
1: 그렇지.
3: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예, 배달받겠답니다. 36가.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2417979번으로
3: 예.
1: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3: 예, 2417979, 예.
1: 예.
3: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도 장약 심리방 오랫동안 쓰고 저만 많은 효과 봤습니다.
1: 예.
4: 집안이 와서 반신질 죽고 붙은 것도 저는 이 약 덕에 저만 해탈되고 볶거나 걸른 데도 아무런 문제 없고 거기다 눈이 다 덮이고 어느 장에 얼굴 마비 꺼지고 아래 태그 떠올고 이래면 엄청 고생했는데 이 약덕이 지금 다 해탈돼서 정상으로 되고 나니까 너무나 사는 게 그래서 기분나고 행복합니다.
1: 예.
4: 예, 이 오약은 도막 그래서 그런 뭘까 소장약이지 야생약제지 아이
1: 그렇죠.
4: 현금으로 불리는 약이 아이 한 가지다 이고 네 가지나 들어갔지 하니까나 우리 병이 요런 강한 약이 들어가고 아이 그다음에는 또 선생님은 항상 그때나 지금이나 오는 우선은 3개월 새 그런 강의를 하시고 있는데 보면 항상 우리 환자들이 입장에 있어서 헛돈 아이 팔게끔 딱 그래서 공농조치
1: 예 공농조치 그래서 딱 보고서 그래서 쓰면은 그것도 일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4: 예,
1: 써야 그래, 된다
4: 그래서 선생님이 개발받고
1: 예.
4: 지금은 이 약 써보니까 이렇게 공농조치 있는 약 써야 딱 소리 나게 치료된다.
1: 공농조치는 다 있습니다. 어느 거나. 그런데 고김에 내가 치료하지 않은 내용이 적혀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4: 맞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은 요 딱 이 약을 선택할 때 우리 로인들은 그걸 모르니까나 자식들이나 손자들, 손군들과 물어보고.
1: 하다 못해 초수에 가서라도 젊은 사람들한테 예. 물어보라 하니까 내가
4: 맞습니다. 계속.
1: 계속
4: 그랬습니다. 예. 그려놓으니까나 이 우리 약을 선택 안 돼서 정말 구분기를 아이고 얻고 새똥 아이 날리고 정말 병 치료에서 많은 도움이 됐단 말입니다.
1: 그렇죠. 예.
4: 그리고 요 약은 또 하루 세 번 딱딱 먹으니까나 정말
1: 예.
4: 그래서 약이 아이 병이 치들지 못하게 그래서 그런 대통령도 오지 못하게 꽁꽁 하루 세 끼 눌러놓을까 기근심이 없지 않습니까? 근심 부담 덜지 않습니까?
1: 그렇죠. 병이 예. 그렇게 중한데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먹는 이런 약을 가지고서리 그게 기별이나 가겠습니까?
4: 예, 병은 하늘만 하고
1: 하늘만에 채들었는데 배.
4: 우리 중풍하고 그러면 그 심장병은
1: 다 중한 배입니다 그게.
4: 아사가는 병이지 부모가
1: 목숨을 뺏어가는 병인데
4: 한번 먹어서 치료되겠습니까?
1: 그렇죠. 예.
4: 그래서 정말 요약은 이래 세 번씩 먹으니까 정말 병이 있어. 그러니까 난 5년 3개월째 먹는데 지금 뭘까?

0: 거의 못 구했는데 한번 제품이란 게 없고 반복이 없고 물이 맑아지고 이 그래서 혈압이 낮은 것도 정상으로 되고 예. 병원 모르고 살고 모든 검사 수치 정상이고 우리 늙은 여자만 밥 하루 세끼 한 끼만 안 먹어도 시청거리면
1: 안 됐습니다. 그래 와는 막 쓰러질 지겠네.
0: 그렇습니다. 에이. 아래 다리 맥이었고 그런데 아이 그런 뭡니까 한번 먹고 병이
1: 그렇죠. 이게 네. 하도 거서 예, 세 번씩 거서 예, 바짝 치료로 들이대니까나 그렇게 중한
0: 그러니까
1: 아이 심장병 예, 그렇게 중한 심장병이나 영색도 그렇게 좋아지는 네. 겁니다.
0: 예, 심장도 막 돈을 두자라 하라는 사람인데 지금은 이약 신약 그런 당약 심내방독이 지금 두자다 아이하고 정말 그 아픈 고통도 덜어주고 근심 걱정 싹 풀어놓고 이제 얼마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나는 이번 활동에 대해 정말 이 제품 예방을 했어도 또 쓰고 그 청정기가 딱 내가 필요한 게 돼가지고 그런 뭔가 배달 그 4일날에 난 배달 받아왔는데 내가 이거 그런 뭘까 배달 받은 거 보고 우리 친구가 지금 남편이 수레로 와서 이거 쓰고 지금 너무 더워서 눈이 다 그래서 꺼멓게 돼서 보이지 않고 귀 안 들리고 아이 그 다음에 자식 이름 각시 이름 뭐 다 모르던 게 지금은 다
1: 야, 그 회복이 얼마나 잘 됐습니다. 이 우리 뇌출혈 후유증이란 치료해 주는 데서 아주 현저한 효과가 있습니다. 원래
0: 그랬다기네.
1: 예.
0: 그 아니든 게 이 약수가 너무 좋아가지고 야 소장약이 이게 야생약 때를 만든 게 다르긴 다르다면서리 이랬는데
1: 그렇죠, 예.
0: 약이 확실히 좋아가지고 너무나 정말 기쁘다면서리 자꾸 내보고 나를 그래서 지체란다 그랬는데
1: 예. 예,
0: 그래서 대님이 이 집에서 이거 예, 그런 뭔가 그 청정기 욕심 나서 또 12가 예. 배달받겠단다
1: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0: 내일 거지 한 예? 내일까지 한 달쯤까
1: 딱 내일까지입니다
0: 그럼 저녁이라도 배달 됩니까?
1: 됩니다.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0: 예,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십니다. 예. 저는 예, 당약식 내방을 먹는 환자인데 저는 심장병이 심하고 뇌경색도 두 번 나왔습니다.
1: 예, 그렇죠.
3: 이 집에 당약을 쓰기 전에 나는 항상 그저 요알링이 실에서 1년에 몇 번씩 그저 입원을 하고 이 병이 심할 때는 막 어지럼증이 세게 나고 심장이 그저 통쇠 나고 또 지장증이 아파 나고 또 숨을 쉴 때는 막 숨을 헐떡거리면 숨이 차서 얼른 쉬면 맞습니다. 그러면 예. 땀이 빨빨 나고 그래서 이럴 때마다 병원에 입원해야 몰래 아이들이 가서 그 치료를 하고서 나오면 또 반복이 오고 하고 그런데 이 중약을 뭐 이 선생님이 강의하는 데를 듣고 저를 이 장약 신내방을 먹은 후로는 지금은 입원을 모르고 삽니다.
1: 아, 예.
3: 이번 아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1: 그렇죠. 예.
3: 아픈 것도 아이 아프지. 지금 그 돈도 많이 쓰려고 했지. 그리고 난 또 고혈압 환자 들어서 한 30년 동안 그래서 이 서약인 고혈압을 약을 그냥 먹었는데 이 상약을 심내방을 먹은다면 선생님이 정말 정확하게 지도하는 대로 했으면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다시 한 번 이 혈압약을 감량하면서 먹고 또 선생님이 또 한 가지 방법을 아껴주세요.
1: 그렇죠. 예.
3: 정말 열심히 듣고서 그 방법대로 먹었는데 아홉 달 만에는 이 장약만 먹은 데도 혈압증을 그래서 안 되죠.
1: 잘 되죠, 원래. 예.
3: 글쎄 말 이런 약이 어디 있을까 보지. 이 약은 정말 수상이 그 출산과 원에서 바란 약이지. 그리고 그 중에서 환경수는 더구나에 수상이 장약이
1: 5400m에서 자란 약이고
3: 5400m에서 예. 그 설상공원에서 자란 약이지 서장이 연황금을 불리는 약재 중에서 한 가지도 아닌 네 가지가 들어갔대.
1: 예, 맞습니다.
3: 그러나 그런데 약 효력이 영 강렬하고 확실합니다.
1: 그렇죠. 예.
3: 그래서 나는 거기 우리 이 약에 대한 동정이 가고 긍정이 가기 때문에 난 계속 약 먹길래 이번 배달 이번에는 우리 아빠가 둘이 먹길래 야 우리 아빠 이거 잡수고 야 여러 가지 병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1: 아, 예.
3: 예, 그래서 이제 이 약을 먹은 다음에 뭐 지금 예, 선생님이 그 신뢰방 이 먹은 다음에
2: 여보세요.
3: 예, 먹은 다음에 이제 이 약을 먹고서는 야 정말 이 약을 가나 볼까 내 생각해보고 그 권을 수술해 봐서 이거는 중약을 서약을 중약인데 서약 효과를 보더란 말인데
1: 예 하루에 세 번씩 드시니까
3: 하루에 세 번씩 먹으나 효과가 예. 그래 확실합니다
1: 그렇지
3: 야 이제까지 약은 더 나이 쓴데 이렇게 효과를 먹으면

0: 그래서 내가 지금 효과를 너무 잘 봐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효과를 보다 그 다음에 약이 좀 먹어도 아구리 먹어도 그런 부작용이 미니 없단 말인데
1: 맞습니다.
0: 약이. 예, 정말, 정말 좋습니다, 이야기는. 그래, 난 이야기를 대해서 좀 어디 가나, 모든 사람들이 자꾸 막, 이거, 이 약 선전하고 싶고, 찬성을 하겠습니다.
1: 아, 그렇죠.
0: 찬성을 아끼지 않습니다, 난.
1: 예.
0: 그래서 나는 이번에 활동도 좋지, 그래서 내일까지도 끝난다지, 또 거기 공기 청정기가 욕심나서 또 배달 받아왔습니다.
1: 예.
0: 계속 먹겠습니다.
1: 그렇게 하십시오, 예. 건강하십시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이 군천 좌실 중에 군은 주력이로서 그 주요 질병을 치료해 준다. 예, 천은 군약을 도와가지고 효과를 더 강하게 해 주죠. 예, 좌는 부작용을 최소한도록 경감시켜 주고 조절시켜 주면서 우리 몸이 부차적인 증상들을 치료해 준다. 예, 예, 실은 경락에 따라 약효를 해당 부위로 이끌어 주죠. 예, 장약 심리방 보면은 군약에 들어가는 약이 소홍화하고 황계입니다. 예, 천에 들어가는 약이 홍경천하고 청 공 당귀이죠. 예. 좌에 들어가는 약이 소목하고 담남성 우슬입니다. 예. 실에 들어가는 약은 지룡원은이 천토리가 대단한 약입니다. 예. 뚫고 들어가는 힘이 아주 센데 장약 심리방에 들어있는 모든 약재들을 깊은 곳으로 이끌어가지고 군천좌에 속하는 약재들이 다 이 약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해당 부위로 이끌어주는 목적에 도달할 수 있게 합니다. 예.
2: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241-7979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문의 전화 241

0: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행복 가득 웃음 가득한 프로그램 출발 라디오 속으로입니다. 저는 리봉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이 있는데 바로 열사병입니다. 열사병은 순식간에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응급 상황이므로 정확한 지식과 응급 처치 방법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열사병의 주요 증상과 위급 상황 발생 시

응급 방법,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지킬 수 있는 예방수칙까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구름이 많다가 때로는 흐리겠으며 소나기 혹은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도나 안도에는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저녁에는 1, 2급의 편동풍이 불겠고 낮에는 2, 3급의 편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19도,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8도입니다. 네, 우리 주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자, 먼저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도의와 관련된 질환에는 일사병과 열사병이 있는데요.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일사병은 도의로 인해 몸이 탈수 상태에 빠지고 체온이 37도에서 40도 사이로 약간 오르는 상태입니다. 증상으로는 심한 갈증, 어지러움, 메스꺼움, 근육경련, 식은땀 등이 나타납니다. 이 단계에서 적절히 처치하면 회복이 빠른데요. 하지만 열사병은 다릅니다. 열사병은 체온 조절 중추 자체가 마비되어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급격히 상승한

는 생명에 위협을 주는 응급 상태를 가리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의식 변화와 피부 상태입니다. 열사병에 걸리면 피부가 뜨겁고 건조해지며 땀이 나지 않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지고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일사병은 경고, 그리고 열사병은 마비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열사병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할까요? 높은 온도와 습도가 주요 원인이 됩니다. 온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습도까지 높아지면 땀이 증발하지 못해서 체온을 식힐 수 없습니다. 격렬한 신체 활동이나 야외 작업 중 과도하게 열이 발생해 체온이 급격히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가 부족하거나 에어컨 없는 실내에서 장기간 있을 때도 위험합니다. 특히 밀폐된 차량이나 환기가 안 되는 공간에서는 더욱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열사병의 증상을 미리 알아두면요, 상황에 부딪혔을 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 열사병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열사병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보여도 대부분 초기 경고 신호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행동하면 큰 문제를 막을 수 있겠습니다. 초기 증상으로는 심한 갈증과 입안의 건조함, 평소보다 소변량이 줄고 색이 진해집니다. 어지러움과 두통, 메스꺼움과 구토감, 평소보다 심한 피로감과 무기력함, 근육이 쥐어짜는 듯한 경련, 심박수가 평소보다 빠르게 느껴지는 등등이 있습니다. 이 증상 중 하나라도 있다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 경고 신호를 무시하면 열사병으로 진행됩니다. 다른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120에 신고해야 합니다.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상승하고 피부가 뜨겁고 건조하며 붉게 변합니다. 의식이 혼미해지거나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심한 두통과 구토, 호흡 곤란이 동반됩니다. 심장 박동이 매우 빠르고 불규칙해지며 심하면 발작이나 의식 상실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보인다면 생명이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럴 때는 1분 1초가 중요합니다.

자, 계속해서 열사병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열사병이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했다면 즉시 체온을 낮춰줘야 합니다. 골든타임은 열 발생 후 30분 이내인데요. 이 시간 안에 체온을 낮추지 못하면 사망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120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열사병은 혼자서 완전히 대처할 수 없는 응급 상황에 속합니다. 환자를 시원한 그늘이나 에어컨이 작동하는 실내로 옮기고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거나 벗겨야 합니다. 이러는 것이 체온의 발산에 이롭습니다. 몸을 적극적으로 식혀야 합니다.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목과 겨드랑이, 사타구니, 이마 등 큰 혈관이 지나는 부위를 식혀주어야 합니다. 자, 가능하다면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시키거나 얼음 찜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너무 찬 물은 오히려 몸이 뚫리면서 체온을 높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의식이 있다면 시원한 물이나 이온 음료를 조금씩 마시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억지로 물을 먹이면 물이 기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해열제는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에 절대 먹이지 말아야 합니다. 술이나 카페인 음료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리뇨 작용으로 탈수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답니다.

열사병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수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지금 아래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열사병을 예방하려면 충분한 수분 섭취가 가장 중요합니다. 목마르기 전에 물을 마셔야겠죠? 갈증을 느낄 때는 이미 탈수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여름철에는 하루 최소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야겠습니다. 커피나 탄산음료, 술은 그리고 카페인은 당분과 알코올 성분 때문에 탈수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온음료도 좋지만 당분이 많기 때문에 물과 번갈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는 가급적 외출을 피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나가야 한다면 그늘을 이용하고 자주 쉬어야 합니다. 가벼운 옷차림과 모자, 양산도 필수입니다. 밝은 색상의 헐렁한 옷을 입어야겠습니다. 짙은 색은 열을 흡수하고 꽉 끼는 옷은 땀 증발을 방해합니다. 통풍이 잘 되는 천연 소재가 좋습니다. 햇볕을 가리는 모자나 양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에어컨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료가 아깝다고 에어컨을 끄면 열사병 위험이 커집니다. 실내 온도는 26도에서 28도가 적당합니다. 35도 이상의 무더위는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규칙적인 휴식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야외 활동 중에는 30분에서 1시간마다 10분에서 15분간 그늘에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왠지 평소보다 더 덥다, 머리가 살짝 띵하다는 느낌이 들면 즉시 무리한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열사병 예방을 위해서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는 음식이 좋은데요. 자, 수박과 참외, 오이, 도마도,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과 바나나, 감자, 고구마, 우유 등 전해질 보충에 좋은 식품이 좋으며 냉국수, 오이냉국, 미역국 등 가벼운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차가운 음식을 갑자기 많이 먹으면 오히려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기에 적당량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열사병에 취약한 계층별 예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열사병에 가장 취약한 계층은 바로 나이 드신 어르신과 만성질환 환자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둔해지는데요. 젊은 사람은 목마르다는 신호를 바로 느끼지만 어르신은 탈수가 이미 심각하게 진행된 후에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이나 심장병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약물 자체

내버려두지 말아야 합니다. 야외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 택배 기사, 농민분들은 특히 주의해야겠습니다. 20분에서 30분마다 시원한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것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작업 중 동료의 상태를 서로 관찰하는 상호 감시 제도가 매우 효과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열사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자, 아래 하나하나 궁금증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궁금증은 에어컨 없는 실내에서도 열사병에 걸릴 수 있는가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에어컨 없는 실내에서도 열사병에 걸릴 수 있을까요? 자, 간단 명료하게 답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실내에서도 열사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실내가 더 위험할 때가 있다고 하네요. 실내는 바람이 잘 통한... 자, 이어서 다음 궁금증입니다. 어린아이나 노약자가 아니라면 열사병에서 안전한가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정답 알려드릴게요. 절대 아닙니다. 건강한 젊은 층도 열사병에 걸릴 수 있답니다. 의외죠? 젊은 층은 오히려 나는 괜찮아. 아, 나는 뭐 괜찮지. 라고 과신으로 위험해질 때가 더 많습니다. 특히 운동선수, 군인, 건설노동자, 택배기사, 농민 등 격렬한 신체활동을 하거나 야외에서 장시간 일하는 분들은 나이와 관계없이 열사병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답니다. 또한 실내에서 운동하거나 사우나 찜질방에 장시간 머무는 경우도 열사병을 발생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젊고 건강하다고 방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야외활동과 대처방법 그리고 평소에 실천할 수 있는 예방수칙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봤습니다. 이 열사병은 알고 보면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라도 자주 물 마셔주시기 바라겠고요. 더운 시간대 12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는 외출을 피하고 그늘에서 쉬시며 실내 온도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생활화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 방송 여기서만 줄입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열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열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대한 정확한 이학 정보를 전해드리고 청취자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또 함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요.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관절이 붓고 아프면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면역체계 이상으로 발생하는 류마티스 관절염은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인데요.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원인과 증상 또 치료법에 대해서 김 선생님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아, 이 관절염은 예, 맞는데 이게 다 같은 병이 아닙니다.
0: 네.
1: 아, 여기서 제일 흔한 퇴행성 관절염,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예, 관절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연골이 손상으로부터 오는 이 질병은 퇴행성 관절염이고, 그 다음으로 또 흔한 병이가 이 류마티스의 한어 그대로 예, 직역해서 모두 류풍습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0: 네.
1: 예, 류풍습 관절염은 이 류마티스라고 하는 데는 이 나쁜 물질이 우리 몸에서 흐른다 하는 뜻입니다.
0: 네.
1: 예, 즉 말해서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나쁜 물질이 온몸에 흘러다니면서 여러 장기의 손상을 일으키는 질병이다 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과 달리, 퇴행성 관절염은 좀 많이 사용하는 무릎에 많이 생깁니다.
0: 네.
1: 무릎이가 사람이 어쨌든 걷기 시작해서부터 평생 써야 하니까
0: 네네.
1: 예, 하루에도 수천 이상씩 쓰는 이 무릎 관절염과 달리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작은 관절에 주로 손가락에 그리고 또 손, 발, 손목에 무릎에 발목에 여러 관절이 아프고 붓는 염증이 있는데 염증입니다 이거는
0: 네.
1: 예. 그런데 다른 조직에 근육에도 피부에도 배도 눈에도 여러 장기에도 이상을 초래할 수 있는 전신적인 만성 염증성 질환입니다.
0: 네, 전신적인.
1: 전신, 예.
0: 네.
1: 그리고 만성적이고 염증이란 뜻입니다.
0: 네.
1: 예. 그래서 염증 그 지표 CRP 검사에서 이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옵니다.
0: 네.
1: 예. 이래서 염증성 질병. 이게 적지 않은 수를 차지하는데 한 인구의 한 1-2% 정도 100명 중 2-3명 정도
0: 네.
1: 이런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이 관절은 그저 아프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붓고 열나고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날 때의 특징적인 증상이 아침에 특별히 뻣뻣하다. 특히 손목을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할 때 이 불편하기는 한데 퇴행성 관절염도 이런 증상은 있지만
0: 네.
1: 한 반시간 초과하지 않고 인증 회복되는 반면 이 류풍습 관절염은 1시간 이상
0: 계속 지속이 되네요.
1: 예, 이거 조소강직이라 하는데
0: 네.
1: 이게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0: 네.
1: 그리고 오후나 되면 좀 움직이면 증상이 좀 다소 가벼워집니다. 예, 이런 관절의 증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기타 이 손가락 위에도 턱관절 그리고 또는 목관절에 침범하고 입을 벌릴 때 아프거나 입을 벌리기가 힘들고 또 목이 뻣뻣하면서 아픈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피부에도 결절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사람마다 그 크기는 다릅니다. 예, 콩알만큼한 사람도 있고 계란만큼 크기가 각기 부동합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말씀하세요. 연결됐습니다.
1: 예, 한 가지 문의합시다.
0: 네, 말씀하세요.
1: 여보세요. 저 지금 한 저 노인이 80세 되는 노인이 한 분이 있는데 첫째 해자글로 병원을 찾아가겠는데 자식들이 다 외지나가 없다 보니 저기 뭡니까?
0: 그 라디오 먼저 끄시고 얘기하세요.
1: 한국이다 나니 북대 치료를 한정말로 뭐라는가 한다 겨우 벤바 호텔을 또 한정말로 뭐라고 하는가 알려달라고 부탁받았습니다.
2: 네, 265-2120번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라디오 끄고 말씀해 주세요. 라디오 듣지 마시고. 여보세요.
1: 그분이 잘 듣지 못하다는 전화를 못 받습니다.
0: 지금 말씀하는 분이 지금 저하고 문의하신 분이 우선 라디오를 꺼야 됩니다. 그 라디오 들으면서 이 전화 통화 못합니다. 예, 알아들었습니까?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하세요.
3: 예, 저는 작년부터 이 코가 너무 매가지고 비염을 걸렸습니다.
0: 비염 진단 받았습니까?
3: 예, 냄새도 잘 맡고
0: 모르고
3: 콧물도 나오고
0: 예,
3: 현대 병원에서 이거 비염도 잘 고친다고 들었는데 이거 됩니까?
0: 예, 듣는 바와 같습니다. 예, 비염. 비염 뭐 어쩌다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만성이 됐겠죠. 예, 예, 예 그러니까.
3: 나오랍니다.
0: 예, 치료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나이 드시면 비강 점막이 다 이게 혈관도 위축되고 예,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당연히 면역세포가 코까지 도달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뭐 어떤 항원에 의해서 예, 냄새라든지 예, 봄에는 또 그 꽃 화분이라든지 또 먼지라든지 찬 공기 예, 이런 데 대해서 아주 민감해지면서 예, 그래서 콧물도 나고 재채기도 날 수 있고 또 냄새를 잘 모르는 증상 예, 비염 증상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비염에 관해서 현대병원에는 다른데 보통 염증이라면 다 어떤 병원이나 소염제들입니다. 예. 예. 그리고 과민이면 탈과민제, 항히스타민제를 드리고 이런 치료하지만 현대병원 치료는 다른 치료입니다. 예. 기타 병원에서 할 수 없는 예, 부강주사료법. 비염 같은 거 경하면 한 번에도 치료 다 됩니다. 좀 엄중하면 예, 엄중하면 한두 번, 세 번 치료 가능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경한 분들은 한 번 치료하고 언제 그렇게 알았던가 싶게 예, 낫게 해드립니다.
3: 이거 주사 맞습니까?
0: 예, 부강주사라는 거로 치료하는데 이거는 다만 연결시 현대병원에서 연구 개발해낸 것이기 때문에 기타 병원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3: 네. 다시는 제발 합니까?
0: 예, 그, 이거에 났을 때까지 책임져 드립니다.
3: 아.
0: 예, 그, 한번 치료해서 안 되면 두 번도, 세 번도 꼭 낫게 해 드리는 게 현대병원의, 예, 이게 일관적인 주장입니다.
3: 아, 그럼 혹시 전화번호 있습니까?
0: 아, 있습니다. 265.
3: 예.
0: 265-2120.
3: 예, 알았습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혹시 완치가 가능한 질병일까요? 아니면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는 질환인가요?
0: 이제 말한 류마티스 관절염.
2: 네.
0: 예. 이게 우선 무슨 병인가? 몸의 면역 기능의 이상으로. 예, 면역이란 원래 내 몸을 지키는 방어의 그 힘인데
2: 네.
0: 외부의 세균, 바이러스, 진균이나 뭐 기생충이나 심지어는 암세포라든지 이런 것을 물리치는 게 원래의 작용입니다.
2: 네.
0: 근데 이 작용할 대신 자고로 거꾸로
2: 네.
0: 내 몸의 조직을 공격해서 병을
2: 네.
0: 일으키는 이런 것을 자가 면역 질환이라 하고 지금 이야기 수준으로는 이 자가 면역 질병이가 좀 난치병입니다.
2: 네, 고치기 예, 힘들죠.
0: 힘듭니다. 예. 그래서 이거 빨리 뭐 완치하겠다 하는 것보다 예, 내가 어떤 치료를 해서 그 진행을 많이 늦추고
2: 네.
0: 예. 그리고 이 병은 한 일부에서는 그 관절이 변형이 와서
2: 네.

0: 잔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예, 손가락이라든지 뭐 발가락이라든지 예, 이게 다 변형이 생겨서 일상생활이 매우 어렵게 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휠체어에 예, 앉아서 네. 예, 일상생활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1: 네. 손가락이 좀 손가락 뼈 마디가 좀 튀어 올라오거나 이런 분들도 혹시
0: 있지,
1: 그런
0: 있습니다.
1: 질환인가요?
0: 예, 예. 예. 근데 손가락이 아프다 해서 또 뭐 부었다 해서
1: 다 그런 건 아니고.
0: 예. 네. 손가락에서는 보통 예, 손 등에서 네. 손가락을 이어주는 관절.
1: 네.
0: 아, 그 다음에 이 손가락이 세 마디 관절 중에 네. 중간 마디.
1: 아, 중간 마디.
0: 예. 끝에 마디 관절은 일반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1: 네.
0: 예, 이래서 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지금까지 원인이가 이같이 자신 면역성의 문제 또 혹은 외적인 요인으로 어떤 큰 감염을 받은 후거나 물론 유전적인 소인도 있습니다. 네.
1: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하세요.
2: 네, 네. 네, 지금 남인에서 제가 좀 이렇게 현대병원에서 남병사 치료하는데 목소리 소문 들어서 좀 전화드리는데 이렇게 어떤 감이 소화 계통, 소화도 타야 되고 그리고 담낭에 결석이 있는데 이 결석이라면 어떻게 뭘까 병원으로 가면 수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수술하기 싫어서 지금 그래 병원으로 가면 그 현대병원 가면 어떻게 뭐 다른 방법으로 수술을 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해서 문의합니다.
0: 예, 소화계통의 병인데 담낭에 네. 결석이 있다. 담관에.
2: 예, 결석. 예.
0: 예, 이 담결석이 생겼을 때는 일반 문제 아닙니다. 예. 딱 담관에 네. 막혔다 할 때는 그건 극심한 통증. 예. 사람이 네. 델델 굽을 정도로. 예, 이거는 네. 알아본 사람밖에 알 수 없고 이게 네. 담낭의 결석은 닫아서서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담관에 네. 막히는 게 큰 문제입니다. 예, 예 아, 이게 네. 현대병원은 일반적으로 수술하지 않습니다. 예, 딴 큰 병원을 찾으면 아마도 수술 네. 치료하라고 하겠는데 현대병원에서는 네. 이런 그 담결석이나 신결석에 수술 없이 치료해 드립니다.
2: 네, 그러니 아, 그 중약을로 할까?
0: 그거는 뭐 환자 상태를 봐서 예? 뭐 이런 저 중약 치료도 신체 상황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게고 예? 누구나 또 꼭 필요하게 약 드시라 이런 것도 없고 현대병원은 네. 대개적으로 그 부강 수사를 위주로 합니다. 예, 그리고 예, 면역력을 높여주는 예, 이런 방법으로서 치료하기 때문에 예, 수술이 두렵다 하면 예, 현대병원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하시며 연계시 대퇴골 무혈괴사 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 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결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거죠.
0: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눈에도 염증이 생겨서 각막염, 결막염 잘 생기고
1: 네.
0: 눈이 마름증이 생겨서 눈이 뻑뻑하다 해서 아무리 눈약을 써도 잘 낫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이래서 문제는 이제처럼 관절 변형이 네. 예, 이게 참 답답합니다. 예. 지금 이학의 수준으로는 치료하는 방법이 염증이라 해서 소염제 쓰고 예, 그다음에 아프니까 지통제 사용하고 또 이게 몸이 면역 기능의 문제로서 지금 또 그 이 면역 억제제까지 씁니다. 예.
1: 네.
0: 예. 면역 억제제 원래 이런 사람이 면역 기능이 약한 데다가 면역 억제까지 시키면 엎친데 덮친데
1: 더 안 좋아지겠네요. 예.
0: 그래서 네. 온몸에 염증이 여기저기 생길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네. 내 몸에 염증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거는 그 CRP 검사에 네. 피를 빼서 검사하면 이 수치가 정상치 이상일 때는 이것이 그 몸에 염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

0: 치, 뭐 어디 가나 다 이런 치료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래 이 동안은 이사시키는 대로 소염제도 쓰고 예 지통제도 쓰고 그 다음에 또 격소 치료까지 합니다. 예. 예 그렇게 해도 안 되고 또 면역 억제 치료까지 했는데 이게 걷잡을 수 없이 그냥 그 병이 진행되고 있다. 예. 예, 이래서 연길시 현대병원은 이와 같은 오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히 잘 낫지 않는 류마티스의 관절 국소 재생과 전신 자가 면역 균형을 바로 잡아주는 이중 관리로서 손상된 활막을 수복해주고 또 이 면역의 문란을 또 조절해서 관절의 변형의 속도를 늦춰줍니다.
1: 네.
0: 예, 이러면 누구나 뭐 꼭 변형이 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관절 보호, 관절의 움직임이 변해지면 일상생활이 당연히 큰 문제가 없이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들이 계속 이런저런 치료해도 낫지 않고 그 다음에 염증 수치는 자꾸 올라가고 예 이런 환자들 연결시 현대병원 2652120에 네 2652120에 연락해서 예, 또 여기 치료는 다른 병원이 치료하고 뭐 그 근본상에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체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연길시 현대병원에 오신 그 외지 환자들 모두 다 이게 오래 앓고 고치기 어렵다 하는 중기 말기 환자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이 현대병원에서는 이런 류풍수 환자들 말기가 돼서 매우 어려울 때 맞춤성 있게 자가 면역 기초 관리로부터 신체 면역의 균형을 다시 바로 잡고 또 면역의 뼈에 대한 공격에 이게 류풍스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이게 연골이라든지 활막이라든지 심지어는 뼈에까지 손상을 네. 줍니다. 그래서 이거 바로 잡아주면 이러한 공격을 멈출 수 있게 합니다. 실제 현대병원 치료받은 환자들은 기본상의 병세가 안정화돼서 관절이 더 이상 파괴되지 않고 사지 움직임 기능을 최대한 보존해서 특별히 그 관절이 이미 강직됐거나 변형이 돼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 치료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예, 연길시 현대병원은 이같이 아주 어려운 자가 면역 질환 이게 자가 면역 질환으로 또 강직성 척추염도 이와 같은 그 자가 면역성 질환입니다. 예, 그리고 장염 가운데서 그런 병도 그렇고 배체특변 피부에 나타나는 이런 또 자가 면역성 질환도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어려운 병이지만 연길시 현대병원의 특수치료, 특색치료 그게 뭔가 하면 세포재생료법하고 그리고 면역각성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 네.
0: 면역이란 이제처럼 내 몸을 지켜야 하는 것이 원래 기능인데 실제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다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1: 네.
0: 일부 특히 한 적지 않은 한 90%의 면역세포는 휴면 상태
1: 네.
0: 잠 잔다 휴식한다 하는 뜻입니다.
1: 네.
0: 이것을 깨우쳐주는 방법 이게 바로 면역각성요법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런 자가면역성 질병이가 특별히 어려운 병이기 때문에 이래서 이런 분들 연길시 현대병원에 2652120, 2652120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2652120 전화는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개통되어 있습니다. 밤중에는 전화 걸지 말아야 됩니다.

0: 네. 예.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예, 그 외에도 또 연결시 현대병원에서는 어떤 병들을 치료하는가, 예, 여러 가지 그 통증에, 예, 대상포진 통증, 3차 신경통으로 인한, 예, 아주 극심한 통증, 예, 그리고 또는 편두통도 그렇고, 또 온몸에 어디라 할 수 없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아픈 통증. 예, 이런 병들에 대해서도 지통제나 뭐 극소 사용 없이 통증을 바로 해결되게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골관절병에, 이 부강주사는 그 여러 질환에도 다 적용이 되지만 골관절 질환에 그 효과가 아주 탁월합니다. 예, 류마티스 관절염도 물론 강직성 척추염 그리고 대퇴골 모혈괴사. 대퇴골 모혈괴사에 관해서는 이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례 원장님이 연길시 대퇴골 모혈괴사 연구소 소장직까지 맡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예, 연길시 분들은 물론 외지 분들도 찾아 많이 오고 또 좋은 치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통풍 환자들, 예, 예, 그리고 난치성 골다공증이라든지 족적 근막염, 예, 그리고 피부에 발생하는 건선, 예, 건선은 한으로 뉴피센이라고 합니다. 예, 예, 이런 것도 지금 이학으로는 완치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신경성 피부염, 예, 그런 병, 기향성 대장염, 위식도 역류병, 예, 그리고 난치성 만성 두드러기, 예, 그리고 골반 통증의 원인 없이 혹은 수술한 후에, 예, 치료받고 난 후에도 여전히 이 하복부가 불편한 이런 분들, 예, 모두 연길시 현대병원에서 치료해 드립니다. 또 안과 이비과에 여기에도 특히 스테로이드 이전성 천식이라든지 또는 녹내장에 시신경이 죽어가면서 시야가 좁아지다가 결국 실명하는 이 녹내장 참 무서운 병입니다.
1: 네.
0: 네, 그리고 또는 눈의 수정체가 예, 혼탁이 되면서 발생하는 백내장 또한 황반변성, 예, 그 외에 여러 가지 병들에 이제 앞으로 소개해드리겠지만 많은 병들의 치료 효과가 좋으므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대병원 지점은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한 변방호텔역 오른쪽 6층 건물이고요.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총서기가 국가과학기술장려대회, 량원원사대회, 중국과학기술협회 제11차 전국대표대회에 참석해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0: CCTV 속평이 과학기술 혁신으로 중국식 현대화를 착실하게 지원하고 인솔하자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1: 습근평이 기층 업무 방법에 관한 중요한 논술 학습 독본이 출판 발행되었습니다.
0: 중국과학기술협회 제11차 전국대표대회 제2차 전원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국가과학

기술장려대회, 종국과학원 제22차 원사대회, 종국공정원 제18차 원사대회, 종국과학기술협회 제11차 전국대표대회가 8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금형이 대회에 참석해 국가 최고 과학기술상 획득자 등 수상자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종려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습금형 총석이는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기는 과학기술 강국 건설의 관건 공략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역사적 기회를 다잡고 시대 도전에 대응하며 고수준의 과학기술 자립 자강을 다그쳐 추진하고 2035년까지 과학기술 강국을 건설하는 목표를 향해 확고한 발걸음으로 매진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으로 종국식 현대화를 지탱하고 인솔해야 합니다. 리강 총리가 대회를 주재하고 조락재, 왕혼영, 채기, 리희가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가 장려 결정을 손독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대회가 시작되자 모두가 기립하여 국가를 높이 불렀습니다. 정설상 부총리가 2025년 국가과학기술 장려에 관한 중공조항과 공무원의 결정을 손독했습니다. 의식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습금평 정석이가 2025년도 국가 최고 과학기술상을 획득한 중국과학원 물리연구소 진립천 원사와 중국전자과학기술그룹 제14연구소 분독원사에게 메달과 증서를 수여하고 이들과 뜨겁게 악수하면서 축하를 표했습니다. 여 습금평을 비롯한 당과 국가 지도자들이 2명의 최고상 수상자와 함께 국가자연과학상, 국가기술발명상, 국가과학기술진보상, 중화민공화국 국제과학기술협력상을 수상한 대표들에게 증서를 발급했습니다. 2025년도 국가과학기술상은 총 258개 항목과 11명 과학기술 전문가를 선출했습니다. 그중 국가 최고기술상 수상자는 2명입니다. 국가자연과학상은 51항으로 그중 1등상 3개, 2등상이 48개이고 국가기술발명상이 58항으로 그중 1등상 3개, 2등상이 55개이며 국가과학기술진보상이 149항으로 그중 특등상 3개, 1등상 13개, 2등상 133개입니다. 그리고 9명 외국 전문가에게 중화민공화국 국제과학기술협력상을 수여했습니다. 열렬한 박수 소리 속에서 습금평 정석이가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습금평 정석이는 18차 당대회일에 당장은 과학기술 혁신을 현대화 건설의 돌출한 위치에 놓고 과학기술 강국의 정사진을 체계적으로 모색했으며 혁신 견인 발전 전략 실시를 깊이 추진하고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전면 심화하여 과학기술 사업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고 역사적인 변혁을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과학기술 참여자, 기여사로부터 개척자, 인솔자로 다그쳐 전변해 혁신력 상승이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로 부상했습니다. 습금형 정석이는 새라운드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변혁은 인류의 생산 생활 방식과 세계 발전 구도를 심각하게 변혁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새 정세, 새 요구에 적응하고 한층 더 유력한 조치를 취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 과정에 존재하는 문제를 실속 있게 해결하고 과학기술 사업에 관한 당정의 재반포지가 전면 관철되도록 잘 추진해야 합니다. 습금형 정석이는 과학기술 혁신 체계화 공략 능력을 증강하고 국가 혁신 체계의 전반적 효능을 격상시켜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네 가지 지향의 전략적 방향성을 견제하고 과학기술 전략 계획, 정책 조치, 중대 과급, 과학 연구 용량, 자원 플랫폼, 지역 혁신 등 분야의 총괄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합니다. 국가 중대 과학기술 혁신과 보치와 조직 실시 기제를 완비화하고 과학연구 토대와 조건의 자주적인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 기능에 대한 정리와 분포를 최적화하고 과학협동과 자원 공유, 우세 보완을 추진해야 합니다. 각 차원의 과학기술 사무에 대한 일괄 지도를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동, 지역 연동의 제도적 배치를 형성해야 합니다. 습금형 정석이는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고 과학기술이 현실 생산력을 향해 전환하는 통로를 개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은 응용의 방향성을 돌출해야 하고 산업 혁신은 과학 문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기술 이전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다원화 응용 전경과 고수준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며 자주적 연구개발 기술 제품의 보급 광유

승격을 촉진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완비화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혁신에 적응하는 과학기술 금융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습금형 종속인은 과학의 미래는 청년들에게 있다면서 과학과 교육의 협동적인 인재 양성 기제를 최적화하고 우수한 청년 과학기술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연구사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실제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그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고 시름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청소년의 흥취와 특기, 과학적 소양, 실험 능력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광연구 잠재력을 가진 더 많은 청소년들이 과학기술 사업에 참여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습금형 종속에는 과학기술 혁신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 투자 규모 증가와 효율성 향상의 동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재정의 과학기술 자금 배분과 관리 사용 기제를 완비하고 주요 과학기술 과제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투자와 공동 부담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또한 과학기술 계획 관리를 개선하고 과학기술 프로젝트의 감도, 검사와 성과 평가를 강화해야 합니다. 기업이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과학기술 혁신을 지원하도록 더 많은 사회적 용량을 동원하고 배치해야 합니다. 습금형 종속에는 과학기술 평가 개혁을 심화하고 과학기술 평가 지휘봉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프로젝트 검토, 기관 평가, 인재 평가에서 혁신 능력과 품질, 효율성, 기여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네 가지 율만을 강조하는 현상을 타파하고 과학 교육계의 모자 관리를 지속적으로 심화해야 합니다. 과학자 정신을 크게 발행하고 과학연구의 신뢰 구축을 강화하여 깨끗하고 올바른 과학연구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습금형 종속에는 과학기술 윤리와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과학기술이 선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며 안전하고 통제 가능하며 이민에게 복지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 제도와 법률 법규, 관리 규범을 완비화하고 다자간 참여와 공동관리에 체제 기제를 건설 해야 합니다. 중점 분야의 윤리 기준과 지침을 명확히 하고 과학기술 안전 위험 부담 평가, 관측 예보와 비상 대응을 강화해야 합니다. 글로벌 기술 관리에 깊이 참여하고 조국의 주상과 방안을 광범위하게 선전해야 합니다. 습금형 정성에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사업이 번창하려면 전 당과 전 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면회와 정부는 과학기술 업무를 중요한 일정에 올려놓고 올바른 지속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며 진심으로 실천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새로운 성과를 끊임없이 창출해야 합니다. 중국과학원과 중국공정원은 전국과학기술 대계와 단결해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의 방향을 파악하여 세계과학의 고봉을 향해 용감히 나아가야 합니다. 중국과학기술협회는 혁신을 탐구함으로써 최선을 다해 과학기술 종사자들을 위해 봉사하고 혁신 주도 발전을 위해 봉사하며 조민의 과학적 소양을 향상시키기 위해 봉사하고 당과 정부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습금형 종속에는 끝으로 량원 원사들은 당과 인민의 자랑이라면서 모두가 영예를 소중히 여기고 끊임없이 노력하여 과학기술의 최전선을 개척하고 중대한 임무를 짊어지며 젊은 인재를 양성하고 과학자 정신을 실천한 데서 모범을 보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광범위한 과학기술 종사자들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에 중요한 역량으로서 모두가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인민에게 혜택을 주는 훌륭한 전통을 발휘하여 과학기술 강국 건설에 새로운 공헌을 해야 합니다. 리강 총리는 대회를 주재할 때 습금형 종속의 중요한 연설은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 사업에서 거둔 중대한 성과를 충분히 긍정하고 과학기술 발전에 직면한 새로운 정세를 깊이 분석하여 책임감과 긴박감, 사명감을 한층 더 강화하고 15차 회의는 전망계획식이 과학기술 사업에 대한 당정의 각종 배치를 전력으로 중시할 것을 명확히 요구했다고 표했습니다. 습금형 종속의 중요한 연설은 높은 안목을 가지고 있으며 사상이 깊고 내실이 풍부하며 매우 강한 정치성, 전략성, 지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신시대 과학기술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 전진 방향을 제시하고 근본적인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깊이 있는 학습과 터득을 통해 이를 확고히 관철 이행하고 사상과 행동을 당장의 결정과 배치에 통일시켜 과학기술 업무를 잘 수행하려는 결심과 자신감을 한층 더 강화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붕괴 위협을 조면적으로 추진하는 데 새로운 더 큰 기여를 해야 합니다. 회의에서

0: 진립천과 분덕이 모든 수상자를 대표하여 발언했습니다. 부분적 중공장 정치국 위원 조항석이 처석이 전국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공무원 전국정령 조항군사위원회의 관련 지도자들이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조항, 당, 정, 군, 군중단체 관련 부문의 주요 책임 동지, 조항과학기술위원회 위원, 국가과학기술장려위원회 위원, 각 섬과 자치구, 직할시와 단독계획시, 신강생산건설병탄 관련 책임 동지, 국가과학기술상 수상대표, 량원 원사, 부분적 외국인 원사, 중국과학기술협회 제11차 전국대표대회 대표 등 약 4,300명이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회의 앞서 습근평을 비롯한 지도 동지들이 국가과학기술상 수상대표들을 친절하게 접견하고 그들과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1: 중앙텔레비전 방송이 과학기술 혁신으로 중국식 현대화를 착실하게 지원하고 인솔하자라는 제목의 속평을 발표했습니다.
0: 중앙조직부가 조직편찬한 습근평의 기층 업무 방법에 관한 종여론술 학습 독본이 최근 당근도서출판사에서 출판돼 전국적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기층으로부터 대중 속에서 성장한 대당대국의 지도자로서 인민에 대해 항상 깊은 애정을 품고 있고 기층 업무 규칙에 대해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층을 지원하면서 기층을 틀어주고 기반을 다시는 것을 장기적인 계획과 근본을 다시는 방법으로 견지함으로써 일련의 이론적 의미와 실천적 가치를 지닌 기층 업무 방법을 탐색하고 형성했습니다. 습근평 동지가 기층 업무 방법을 중심으로 발표한 일련의 중요한 논술은 구상이 높고 내실이 풍부하며 사상이 깊어 기층이 무엇이고 어떻게 기층에 심입하며 어떻게 기층을 위해 봉사할 것인지 등 중대한 이론과 실천적 문제와 관련해 과학적으로 답변했습니다. 한편 기층 업무에 대한 법칙성적인 인식을 심화함으로써 신시대 새로정에서 기층 업무를 잘할 때 관련해 방향을 가르쳐주었고 중요한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습근평의 기층 업무 방법에 관한 중요한 논술 학습 독본의 출판, 발행은 각급 당 조직과 당원 간부들이 습근평 동지의 기층 업무 방법에 관한 중요한 논술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파악하며 기층 업무를 잘하는 중요한 의의와 근본 요구, 과학적 리념, 효과적인 방법, 근본적인 보장을 깊이 터득하고 독자의 기층을 인식하고 기층에 심입하며 기층을 위해 봉사하며 당의 집권 근간을 힘써 공고히 하고 중국식 현대화의 기층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데 아주 중요한 의를 가집니다. 최근 중앙당 건설 업무 지도서전은 통지를 발송해 습근평의 기층 업무 방법 론술 발췌 편성과 습근평의 기층 업무 방법에 관한 중요한 론술 학습 독본을 올바른 지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학습 교양의 중요한 학습 내용으로 삼고 이를 습근평 당 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관찰하는 것과 결부시키고 습근평 총서기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산 중요한 연설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는 것과 결부시켜 광범한 당원 간부들이 참답게 연구하고 열독하며 학습하고 교류하며 학습과 실천을 결부하는 것을 견제하고 기층 업무 재능을 지속적으로 증강해 신시대 새로정의 기층 업무 새 국면을 힘써 개척할 것을 각급 당조직에 요구했습니다.
1: 중국과학기술협회 제11차 전국대표대회 제2차 전원회의가 8일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조항서기처 서기인 채기가 대회에 참석해 축하를 표하고 당조항을 대표해 과학기술 강국 건설 개수 경기에 핵심적인 한 바통을 힘써 잘 달리자라는 주제의 축사를 했습니다. 채기는 축사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국가과학기술장려대회, 량원 원사대회, 중국과학기술협회 제11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요한 연설을 발표함으로써 신시대 새 로정에서 과학기술사업과 과학기술협회의 업무를 잘할 때 관련해 방향을 한층 더 명확히 가르쳐주었고 중요한 준칙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깊이 학습하고 터득하며 참답게 잘 관철 실시해야 합니다. 채기는 20차 당대회 이후 광범한 과학기술자들은

0: 힘써 분발하고 게으름 없이 진취함으로써 세인이 주목하는 혁신 성과를 거두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과학기술협회 10차 대표대회 이후 각급 과학기술협회 조직은 당의 중심 과업을 둘러싸고 법과 규약에 따라 업무를 전개하는 것을 견지하고 바른 길에서 혁신하면서 과학기술의 집단적인 생기와 활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했습니다. 체기는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기는 과학기술 강국 건설의 관건적 공략의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광범한 과학기술자들은 과학기술로 나라에 보답한다는 뜻을 확고히 하고 과감히 자립자강의 사명을 짊어지며 사회 문명의 기풍을 이끌고 과학기술 개방 협력을 촉진해야 합니다. 각급 과학기술협회 조직은 사상 정치적 인솔과 단합 응집 봉사를 돌출이하고 중심을 둘러싸고 대국에 봉사하는 것을 돌출이하며 개혁 심화와 튼튼한 기반을 다지는 것을 돌출이하고 당 건설의 인솔 역할과 엄격한 협회 관리를 돌출이함으로써 과학기술자들의 집을 잘 건설해야 합니다.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과학기술협회 사업에 대한 지도를 한층 더 강화하고 개진해야 합니다. 과학기술부 부장 응화준과 공청단 주황 서기처 제1서기 아동이 과학기술계와 인민단체를 대표해 각기 축사를 했습니다. 중국과학기술협회 제10기 전국위원회 주석이며 대회 주석단 집행주석인 만강이 대회를 주재하고 제10기 전국위원회를 대표해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석태봉, 리간걸, 리서류, 진문청, 류금국, 왕소홍, 장승민, 철응, 오정룡, 왕광겸, 조영신이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1: 중공장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부총리인 정철상이 8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외국 전문가들을 접견하고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정철상 부총리는 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수상한 전문가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전하고 중국의 과학기술 진보와 혁신 발전에 기여한 중요한 공헌에 사를 표했습니다. 외국 전문가들이 중국 과학자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여 과학기술 난제를 함께 극복하고 인류문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기를 희망합니다. 시상이 끝난 후 정철상 부총리는 수상 전문가들과 함께 단체 사진을 남겼습니다. 9명의 외국 전문가가 2025년도 국제과학기술협력상을 수상했습니다. 1995년부터 상을 수여해서 오늘까지 총 155명 외국 전문가, 3개의 국제기구, 1개 외국기구가 이 영예를 받았습니다.
0: 2025년도 국가과학기술상이 8일 발표되었습니다. 국가최고과학기술상은 중국과학원 물리연구소의 진립천 원사와 중국전자과학기술그룹 제14연구소의 분덕 원사에게 수여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 및 판매량은 여러 해 연속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친환경 산업의 물결의 근원을 찾자면 반세기 전 한 과학자의 인생 전환의 경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76년 36세의 진립천은 독일에서 질화리튬 버튼식 배터리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아 리튬 배터리 연구로 전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립천은 3년간 국내에 립각하고 또 3년 시간을 들여 국제적인 립지를 다진다는 목표를 세우고 자신에게 엄한 군령장을 내렸습니다. 진립천은 고기를 먹을 수 없었던 어려운 시기, 사람들은 작은 단층집 몇 채를 지어 닭을 키웠다면서 이런 간이 단층집을 조금 보수하여 주택으로 쓸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진립천은 당시 집안에는 전봇대 하나가 있었는데 큰 비가 내리면 빗물이 전봇대를 따라 집안으로 흘러내렸지만 자신은 다른 데 신경 쓸 사이가 없이 일에만 몰두했다고 회억했습니다. 1988년 중국 최초의 전고체 리튬 배터리가 탄생했습니다. 2014년 중국의 리튬 배터리 생산량이 일본과 한국을 넘어 세계 1위로 도약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설화, 박민걸이었습니다.

오늘은 지진 후 서로 도우면서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화교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사업하고 있는 모페라는 얼마 전 겪은 지진을 떠올리면 아직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녀는 당시에는 정말 정신이 아찔했다면서 익숙하던 집은 사라지고 무너진 폐허 더미만 남았고 남편과 딸 그리고 이웃 모두의 생사를 알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6월 24일 저녁 베네수엘라에서 100여 년 만에 가장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0: 사람은 맨손으로 폐허 위에 잔해를 옮기기 시작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행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모페라는 폐허 틈으로 딸의 캐리어를 보고 남편과 딸의 위치를 파악했고 그들은 여기 있어요 라며 흐느끼며 외쳤습니다. 베네수엘라 소방관 한 명이 좁은 틈으로 들어가 생존자를 찾았고 다른 이웃은 차에 있는 잭을 들고 그녀의 딸을 찾으러 내려갔습니다. 서너 시간의 수색과 구조 작업 끝에 모페란의 남편과 딸이 차례로 구조되었습니다. 구조 순간을 담은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당시 소녀가 폐허에서 나올 때 현장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소녀는 에스파냐어로 고마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댓글단에는 많은 화교를 포함한 네티즌들이 피해 주민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중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에 지원한 제1진 긴급 인도적 구조물자가 6일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근처의 니케티아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구조물품을 접수한 베네수엘라 외교부 힐 장관은 재해 발생 후 베네수엘라의 화교단체와 중국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면서 처음부터 구조작업에 나선 중국인들이 집을 잃은 주민들을 돌보는 장면은 참 감동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강진으로 통신시설이 손상되면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각자 고립된 섬처럼 서로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 라과이라주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화교 서비에범이 나서서 거주구역의 신호탑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지진 발생 후 서비에범은 여진의 위험을 무릅쓰고 한 가게 한 가게 돌아다니면서 생존자 동포들을 찾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만나면 돌아다니지 말고 우리 집 슈퍼 앞 빈터에 모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서비에범은 가게를 오랫동안 운영하였기에 이 일대 지형을 잘 알고 있다면서 카라카스 해외 교포 단체가 사람들을 대피시키자면 반드시 우리 가게로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비에범의 슈퍼는 3층 건물 1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져 겨우 1층 높이만 남았습니다. 다행히 직원들은 모두 탈출했습니다. 서비에범은 사람들만 무사하면 된다고 거듭 되뇌었습니다. 지진 발생 사흘 뒤 서비에범은 다른 가게를 운영하는 화교 지인들과 함께 피해 현장을 지키며 소방관, 이웃들과 협력하여 갇혀있던 모든 화교 동포들을 구출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지진 재해가 발생한 뒤 현지 해외 교포 단체도 발빠르게 움직여 피해 주민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서비에범이 회역한 데 따르면 그가 거주하는 구역에 화교 약 20명이 구조되어 차례로 카라카스의 안전한 대피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또 다른 화교들은 자신의 집이나 가게를 정리하여 주거지가 파손된 동포들을 접수했습니다. 서비에범은 자연재해 앞에서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겠는가고 말했습니다. 피해 현장을 떠나기 전 서비에범은 슈퍼에 있던 음식을 모두 꺼내 남은 이웃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진 후 서로 도우면서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화교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리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0: 진흙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도둑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저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3부 근원지가 있어 샘물이 멈추지 않는다 막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편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서는 협력해 인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사천과 서장의 경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군사 전문가들이 해독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3부 근원지가 있어 샘물이 멈추지 않는다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편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 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우리가 중국 공산당의 100년 발전 도정을 돌이켜 보면 중국 공산당과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가 시종 함께 상생하며 같은 방향으로 동행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막스주의를 선택했기에 생겨났고 동시에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발전을 추진했습니다. 1927년 9월 모택동은 추수봉기를 영도하는 과정에서 저가 실력 차이가 너무나도 현저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봉기가 엄중한 좌절을 당한 후 모택동은 중심 도시에 대한 공격을 포기하고 적의 통치 역량이 박약한 정강산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농촌에 가서 혁명 근거지를 창설하고 농촌으로부터 도시를 포위하고 무장으로 정권을 탈취한다는 혁명의 새로운 길을 점차 탐색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혁명의 새로운 길을 탐구한 데서 모택동은 생동한 혁명 실천으로

0: 무엇이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인지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실천이 끊임없이 추진되면서 막스주의의 중국화라는 이 과학적인 명제도 제기되었습니다. 1938년 당 6기 6차 전원회의에서 모택동은 새 단계를 논함이라는 보고를 할 때 추상적인 막스주의는 없고 구체적인 막스주의만 있다고 했고 만약 중국의 특점을 떠나 막스주의를 논한다면 그것은 추상적이고 텅 빈 막스주의일 뿐이라고 제기했습니다.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가 무엇인지를 논의했다며 다시 두 번째 문제, 무엇 때문에 막스주의를 중국화, 시대화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짧은 동영상 보겠습니다.
1: 当今世界变革创新的潮流滚滚向前，中国的先人们早在 2500多年前就认识到了，苟利于民不必法古，苟周于世不必徇俗。变革创新是推动人类社会向前发展的根本动力，谁排斥变革，谁拒绝创新，谁就会落后于时代，谁就会被历史淘汰。
2: 방금 우리가 들은 연설문은 습근평 주석이 2018년 4월 바고 아시아논단 2018년 개막식에서 했던 기조연설입니다. 민중에게 리익이 되기만 하면 굳이 옛것을 본따야 할 필요 없고 일에 유리하다면 관습에 구애될 필요가 없다. 휘남자에 나오는 이 말은 만약 인민에게 리로우면 곧 옛법을 따를 필요가 없고 만약 실제 상황에 부합된다면 꼭 낡은 풍속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소박한 이 말에는 실사구시의 태도와 과감히 혁신하는 정신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변혁을 언급하자면 우리 문명사의 위대한 개혁가 한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화가 제일 재상으로 불리우는 관중입니다. 기원전 685년 관중은 제나라 재상이 돼서 일련의 개혁정책을 제기하고 시행했습니다. 관중의 가장 유명한 개혁조치는 바로 관산해 염철 전매 제도였습니다. 이른바 산해는 고철과 소금을 말합니다. 염철은 당시 농업사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필요한 소비품이었기에 관중 전에는 소금을 모두 개인이 생산하고 개인이 매매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품질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다음은 가격이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관자에 의하면 당시 물가는 늘 100배의 변화가 나타나곤 했습니다. 때문에 백성들의 생활도 바다 위의 작은 배처럼 큰 파도에 따라 오르내리며 파동이 심했습니다. 그렇다면 관중은 식염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을까요? 첫째는 식염은 여전히 민간에서 생산하지만 국가가 통일적으로 판매하거나 구매하며 사사로운 매매는 금지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판매되는 식염은 모두 나라의 표준에 부합되고 가격도 합리했습니다. 워낙에 위대한 개혁가와 사상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옛것에만 따르는 것은 변혁을 배척하는 것이고 낡은 풍속만 고집하는 것은 혁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습근평 종석이가 말했듯이 누가 변혁을 배척하고 누가 혁신을 거부하면 그가 곧 시대에 뒤떨어지고 그가 곧 역사에 도태될 것입니다.
3: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각으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이어 중화민족공동체를구축하고 새해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협력해 인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사천과 서정의 경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중화민족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정에서 분발하자.

최근 서장자치구 여성아동병원이 세계뇌전증 돌봄의 날 주제를 둘러싸고 실질적인 민생봉사 실천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무료진료, 학술강연, 현장기술지도를 아우르는 일체화 해민봉사를 펼쳤습니다. 주민들의 의료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높은 수준의 의료봉사가 대중들의 곁에 원활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장자치구 여성아동병원은 사천의 화서제2병원 전문가팀을 서장으로 초청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공익진료와 학술지원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고원지역 주민들이 집 근처에서 국가급 소아과 의료봉사를 누릴 수 있게 했습니다. 행사 현장은 질서정연하면서도 훈훈한 분위기가 넘쳐 환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라용 교수와 유도 교수 등 저명한 전문가팀은 하루 종일 자리를 지키며 어린 환자의 증상을 꼼꼼히 듣고 신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고원지역 어린이의 체질 특성, 생활환경, 발병 규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환자에게 맞춤형 진료 방안과 과학적인 투약 지침, 가정 내 재활 계획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뇌전증 예방법, 일상 간호, 응급처치 요령 등 건강 상식을 전파하고 보호자들의 질문에 친절히 답했으며 또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주었습니다. 이러한 전문적이고 따뜻한 봉사는 환자 가족들의 불안감을 크게 해소함으로써 현지 주민들의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번 무료 진료 소감에 대해 라용 교수는 오늘 멀리서 찾아온 많은 가정을 만나면서 주민들의 간절한 의료 수요를 실감했고 고원 지역 소아신경과 의료 자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화서제2병원 서장 분원은 뇌전증과 각종 소아신경질환 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쓸 것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관련 지원 활동에 계속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다. 무료 진료 외에 이번 행사는 학술 강습과 현장 기술 지도를 병행했습니다. 진료가 마무리된 후 유도 교수는 병원 전체 소아과, 재활의학과, 응급의학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뇌파 검사 실전 활용법, 소아신경계 난치성 사례 대응 등 핵심 내용을 중점으로 실제 임상 사례를 바탕으로 진료의 어려운 점과 핵심 포인트를 짚어주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현지 주민들은 집 앞에서 국가급 소아 진료 혜택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병원 내 의료진 또한 소중한 학습과 성장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서장자치구 여성아동병원은 사천과 서장 의료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시키고 우수한 전문가 자원의 고원 지역 정착을 일상화하는 한편 실질적이고 꾸준한 의료 지원을 통해 설상 고원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수호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몰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몰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0: 제대로 닿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0: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오늘은 군사 전문가들이 해독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추적

최근 며칠 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른바 보복의 소용돌이에 깊이 빠져 대립 강도가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앞서 러시아의 민간시설을 공격한 것에 대한 응징으로 러시아군이 이날 우크라이나 많은 지역을 집중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을 러시아군의 현재 핵심 작전 목표가 돈네츠크 지역의 크라마토르스크 슬라비안스크 도시군을 탈취하는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주로 무인기 등 장비를 활용해 러시아 에너지 목표물을 타격함으로써 민생 차원에서 러시아의 압박을 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교전은 전선에서의 공방전과 후방 목표물에 대한 원거리 상호 공격이라는 양상으로 나타날 전망입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고강도 대립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전선에서는 러시아가 지상 진지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3일 러시아군이 전선 전체에서 계속 공세를 펼쳐 루간스크, 자포로주에, 헤르소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을 계속 소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하리코브 소매, 드네프로페트로부스크 지역의 안전구를 설정하는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같은 날 러시아군이 돈네츠크 지역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루어 군사 요충지인 콘스탄티노프카를 장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우크라이나군이 콘스탄티노프카, 슬라비안스크, 크라마토르스크 등의 심층적이고 단계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한 점을 고려할 때 러시아군의 이번 진전은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다음날 러시아의 발표가 사실이 아니며 현재 콘스탄티노프카는 여전히 우크라이나군의 통제하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쌍방은 상대방 후방 목표물에 대한 공습 강도도 높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대규모 무인기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타격 범위를 군사시설에서 점차 에너지, 통신 기반 시설 그리고 군수 생산, 후방 물류 체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경내 목표물의 공습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7월 1일 밤부터 2일 새벽까지 수도 키예브 등 우크라이나 경내 신한 곳이 러시아군의 대규모 미사일과 무인기 공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는 6월 한 달 동안 순항 미사일, 중장거리 무인기, 로봇 시스템, 전자전 장비 생산 기업, 군용 공항, 에너지 연료 시설 등 우크라이나 목표물에 5차례 대규모 타격을 가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동시 다발적으로 공세를 강화하는 배경에는 전장 주도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내정과 외교적인 고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관점에서 볼 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기반시설 물류 거점, 군수 생산 목표물을 타격해 러시아의 보급 운송과 에너지 보급 체계를 파괴하고 러시아의 전쟁 비용을 높이며 전선 작전 능력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석유, 천연가스 기반 시설을 중점적으로 공격하면서 러시아 경내 연료 공급 부족과 에너지 가격 상승을 초래했습니다. 러시아 정치 분석가인 세르게이 스트로카는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조치가 전쟁이 러시아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하여 러시아 국민들의 전쟁 감내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현재의 공세를 통해 다른 국가들의 신호를 보내고자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제문제 전문가 막심 야리는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지속적인 작전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일부 동맹국들의 대우크라이나 군사 원조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시키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는 전장의 주도권을 공고히 장악하려 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주간 작전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무력은 6월 말 이후 우크라이나의 군수시설 등을 대상으로 수차례 고강도 타격을 가했습니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은 이처럼 높은 강도의 타격은 최근 몇 년간 보기 드물다면서 이는 러시아가 군사 행동을 추진할 능력과 결의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분석가들은 우크라이나의 무인기 공격으로 러시아 내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지속적인 공세를 통해 국내의 전장 상황이 여전히 통제 가능하다는 신호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웹사이트 소식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여러 전선에서 진격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동부 집단군 부대는 자포로주의 지역 동부의 넓은 전선을 따라 서쪽으로 진격하고 있고 북부 집단군 부대는 소메와 하리코브 등지에서 안전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 집단군 부대는 돈네츠크 지역의 중요 거점인 홍군성 북쪽 방향으로 진격해 해당 지역 방어선의 중요 거점을 쟁탈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돈네츠크 지역의 콘스탄티노프카, 슬라비안스크, 크라마토르스크, 드루주키우카 등 도시의 방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가와 언론은 콘스탄티노프카가 돈네츠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전체 방어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 거점이 완전히 함락될 경우 크라마토르스크 전선 전체의 방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가인 올렉 레그 지다노프는 전선 진지 쟁탈 외에도 상대방의 전후방 물류 보급 체계를 파괴하는 것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현 단계 교전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쌍방은 향후 상대방의 교통 거점, 장비 창고,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일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물류 보급 체계를 효과적으로 마비시킬 수 있을지 그 여부는 전국의 협방 나아가 협상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0: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귀한 정보를 나누는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오늘도 고대의 지혜가 담긴 서장의 감로장약에 대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6시 30분 전으로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감로 장약 총대리점인 연길시 덕길 장약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감로 장약 총대리점이 핵심적 경쟁력이라 할 때에는 깊이 뿌리 박힌 이런 브랜드 장벽과 좀 탄탄한 제품 품질 기반이가 경쟁에서 우세입니다. 예, 그리고 현대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예, 크게 개방할 수 있는 자세로 향하는 이것이 가장 큰 또 장점입니다.

0: 예, 바로 우리 감로 장약하면은 자신감도 있고 자부심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효과라든가 또 예, 질량에 대해서 예, 담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감로 장약이 브랜드는 예, 브랜드하고 정책이 장벽이가 높은 이런 국가 대표 기업이고 또 독보적인 국가급 인증까지 받은 이런 브랜드입니다. 예, 단순히 중화 로즈허 칭호를 받은 이런 품질일 뿐만 아니라 우리 치수의 전조왕 같은 이런 약품들이 배합 기술로는 국가급 무형 문화유산으로서 예, 지정이 돼 있으면서 브랜드 역사를 보면은 예, 우리 감로장약이라는 이 역사는 1696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은 금년에 330년이라는 이런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전국적으로 300년 이상 되는 기업이가 많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국영 기업이라는 이런 정체성으로서 정책적 혜택도 누리고 있으면서 서장 자치주 구내에서는 유일한 국영 제약 기업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하고 시장 계획도 보유하고 있으면서 안전성이가 좀 뛰어나고 21개 품목이가 국가 의약 의료보험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진입이가 활발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단순히 우리 감로 장약이 이런 명예로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명예를 대표해서 지금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로 장약은 제품하고 제품과 생산 방면에서 복제가 불가능한 이런 장벽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제품 라인이가 아주 희소합니다. 예, 우리 감로 장약과 같은 이런 제품은 예, 없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55개의 국약 준수호 승인도 보유하고 있으면서 국가 비밀 기술 품종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소화기 질환 등 이런 여러 분야의 모든 제품들은 아주 특별한 투자 조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 산업 체인의 품질 관리가 기본화되어 있으면서 고산 약재 기지까지 자체로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2: 나도 좀 내 경선에 한번 왔다 가면서 내 혈증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0: 네.
2: 혈압이 자꾸 조절이 안 되면서 나 볼 때는 확 높고 또 낮을 때는 많이 낮고 이러면서 내 엉덩이도 안 됐대다.
0: 네.
2: 그러면서 머리 자꾸 휑하고 머리 많이 아픕대다.
0: 네.
2: 그러면서 지금 어떤 때는 그래서 지금 관심병도 있습니다. 그다 관심병이 있으면서 그냥 많이 떨리고 황황하고 허리 놀라고 이렇습니다.
0: 네.
2: 그래서 이거 병원가 보니까 쪼그라기도 했답대다.
0: 네.
2: 그래서 지금 방송 듣고서 저번에 또 장약방에서 장 대표인데 한테 가서 지금 치수의 전주원에다가 장생활하고 바위 전생활 세 가지 먹고 있는데 한 어서는 두 알 먹은 게 효과 있습니다.
0: 네.
2: 지금 예, 먼저는 벌써 혈압이 엉덩이 잘 될까나 예, 머리 흉하지 않고 예, 머리 많이 맑아지고 예, 머리 아프지 않습니다.
0: 네.
2: 그래도 예, 가슴도 지금 많이 편안한 속임도 지금 많이 편안하면 황황하지 않습니다.
0: 네.
2: 좁아도 많이 나아졌다, 나아졌습니다, 지금.
0: 네.
2: 그래, 뭔가, 더 좋은 거는 뭔가, 허리 놀라면 자지 못했는데 지금 잠을 잘 잡니다.
0: 네, 그 좁아 없어지고, 그 자꾸 네. 놀라거나 긴장하거나 그게 없어집니다.
2: 그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내 지금 약을 더 먹겠는데, 전번에는 당대표한테서 갔다 왔는데, 이번에는 내 배달 받겠는데,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배달번호로.
0: 예, 508-9929번입니다.
2: 아, 508-9929번입니다.
0: 예.
2: 예, 배달 전화기는 안 되죠?
0: 쳐보셔. 쳐보면, 예, 또 급하면은 또 다 배달해 드립니다.
2: 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시오.
1: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0: 예.
3: 네. 저는 수영이 나왔습니다,
0: 수영이. 예.
3: 그래서, 예, 항상 그저 소변이 가끔 나가면서, 예, 배가 무지하면서,

0: 특히 저녁에는 이 판땀 설치면서 이 화장실 자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소변 색깔도 시뿌연 게 나가고, 때로는 얼굴에도 붓기고, 손도 땡땡 붓기면서, 저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기 선생님이 방송을 통해서 런지망지하고 허드 리노말이랑이 하고 한 60일 분이 썼습니다. 그런데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향패가 무지하고 소변이 가끔 갖고 나오던 게 소변이 용 파수가 드물고 소변이 색깔도 시뿌였던 게 빨간 색깔이 많이 나고 그다음 이 뭐니까 손하고 이 손발이 땡땡 붓기던 것도 다 내리고 용도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밥맛이 돌고 참우지레를 하고 그저 서너 시간씩 하니까 아침에는 거뿐하고 몸이 저기 팔이 말씀까 예 힘이 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선생님 내 이 약을 조금 더 쓰겠습니다.
1: 예, 그 소변이 색깔까지 그렇다 할 때는 좀 오란 질병이고 또 감염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 가지고 쓰십시오. 3개월을 쓰고는 그 다음에 또 장대편대 오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0: 잘 들었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1: 그리고 혈당이 있는 분들은 당도 또 조절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화신코프에는 두 개월이 한계료정입니다. 그래 두 개월 한 번씩 장대편대가 잠은 함에 쓰십시오.
3: 선생님 전번에는 장다태를 보겠는데 오늘 배가 받아 됩니까?
1: 그냥 쓰던 분들은 508-9929번에 연계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2: 안녕히
1: 계십시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4: 저는 어떤 그 병기가 좀 비교적 깊이 든 것 같습니다. 빈갈도 있고 그게하고 강경화 초기랍니다. 평상시에 소화도 잘 아이 되고 담낭도 그리 아이 좋고. 그래던 게 지금 선생님 강의도 듣고 그 장약방에 가서 지금 뭐 가지다 먹었는가 수관전환하고 런칭망주에 두 가지를 먹어서 저는 두 달 넘어 먹었어요. 그런 게 지금은 많이 별로 내 저 감각사에 별로 소화도 잘 되는 것 같고
1: 열흘이 되면은 이 배가 우배 좀 부으러 가던 게 내리면서 이 변도 또 잘 통하고 그리고 밥맛이 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우리 경락 운행하는 시간에 드시기 때문에 효과가 좀 빨리 납니다. 그리고 두 달 썼으니까 우리 수관전한 거는 료정이가 한 개 료정이 90날입니다. 90날이면은 지금 우리 이 치료를 보면은 100분의 90%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쓰면서 90날이 되면은 화암도 해보셔. 그리고 또 장대표를 찾아가셔.
4: 한 가지 더 물어볼 거는 이번에 방송 들으니까 활동도 좋은 활동이 있는데 어떻게 싸면 되니까 이런 거.
1: 수관전화 지금 이 7월달 새로운 우대 활동은 냈는데 지금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 자꾸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셔. 직접 찾아가셔서 이 또 쓰는 정황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거기 약이 너무 많아서
4: 알겠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5: 수고하십니다. 저도 이 건강상 약 먹고 있습니다. 눈 때문에. 그래 어제 뭐 먹는가 모르지 저기 지수 아니다. 치수 후에 전수 안에다가 쓰리 미무순이 원이 하는 나는 이 약을 이제는 한 달가량 먹었습니다. 어째 먹었는가 하면 머리가 눈이 부엌에 깔깔하면서 눈물이 자꾸 나고 앞에 이렇게 머리 떠댕기는 것처럼 이랬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휘감에 정시에 아이 나고 결국 눈이 침침하고 깔깔하고 텁텁하고 어쨌든 눈이 대한병원은 예, 다 갖고 있었댔습니다.
1: 네.
5: 그리고 눈물이 닦고 나고 예, 눈물이 너무 나서 바깥에 나가자면 예, 안경 끼지 않으면

0: 텁텁하던 증상은 많이 낮아졌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 좀 피곤하면 눈에 이 저기 피지면서 이 눈물이 아프면서 이 눈물이 나던 증상은 이제는 낮아졌습니다.
1: 네.
0: 예. 눈에 피지는 거는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1: 예.
0: 결국 눈앞에 구미들이 들이오는 것 같으면 벌레 날아다니는 것 같은 것도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나이 눈에 저기 머리 아픈 게 낮아지고 이 정신에 이제 누구 물어보니까 그건 활동이 없다는 게 그러면
1: 이 민무수리워요와는 활동이 있습니다. 민무수리워요와는이 에, 석 달에 한 개 료정이고, 이 3개월 분 사시면은 한 달 분 더 드리면서, 홍화 친광완 열과가 드립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예, 예.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같이 치수의하고, 예, 민무수리워의완, 홍화 친광완, 이 세 가지 같이 쓰면은 빨리 낫습니다. 그리고, 예, 간도 좋아지고, 예, 간이 좋아지면 또 몸에 변화 많습니다. 관절도 아예 아프고, 소화도 잘 되고, 예. 그래, 예. 같이 그래, 결합해 쓰십시오.
0: 지금 이 눈이 낮아지니까, 나이, 소화 잘 되는 것도 그렇고, 원래 밥 먹기 싫어했는데, 그래도 밥도 요즘은 좀 괜찮게 먹을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예. 예, 그래도 맥이도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자꾸 눕고만 싶던 게, 이건 덜 그렇습니다.
1: 한, 예.
0: 한 달 넘어 먹으니까, 여름에는로 이거 많이 좋습니다.
1: 예, 민무수리워요하니까, 예, 간독하고 혈독 제거한다. 그렇기 때문에,
0: 아,
1: 이 많은 불편한 증상도 개선합니다. 예.
0: 아.
1: 그래, 예, 약방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예. 연계해서 계속 쓰려고 합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예, 저 어머니가 위축염이 있고, 그다음에 만성염이 요즘에 20년도 넘었습니다.
1: 예.
3: 그래, 계속 항상 고소해, 그래서 배고, 예, 더불어 가고, 그다음에 짱하고, 예. 그러고 나 앞유가 아프고, 예. 그러고 난 소화 그렇게 아이 돼가지고 쓰리네. 그래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난 밥 생각도 없고, 예. 그러고 난이 위주가 계속 저거로 찬지. 그래서 항상 그러고, 뭐니까, 그 나서 어떤데, 이따 다 사게 쓰리네. 뭐, 그렇게, 저, 하기도 하고, 예. 그러고 나면 변도 있지 않고, 어디 형태 없고, 예. 근데 또 가끔씩 하면 또 어떻게 됐어. 또 변도 또, 이렇게 또, 입고, 예, 이렇더라 말다. 그래서 이제 무슨 약 지금 먹는가 하면, 또 다시 하고, 따당, 와이런친, 참제, 이 세 가지 약을 요소는 한 달도 안 이렇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한 달간 먹겠습니다. 이렇게 먹고 나니까, 이제까 예, 지금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아니라 저 재했던 게 지금의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현재 알기고 예 특히 내 그렇게 빼고서 더 부해가지고 쓰리네 그래서 그래고 그다음에 그렇게 뭡니까 배가 붓고 그다음에 짱하 이게 짱가 없어질까 이렇게 편안하단 말입니다.
1: 맞습니다.
3: 그러고 그래 예, 아프던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아프다 하면 또 좀 아프셔도 돼도 진통제라도 뭐 막 찾아 먹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런 것도 요즘에 좋아졌지. 소화 잘 되니까 예, 밥 잘 먹고 하니까 지금 이 이전에는 자꾸만 여비고 이랬던 게 지금은 계속 살도 조금 오르기도 하고 예, 이 몸도 따뜻해 남이슬이 그렇게 위 근처 예, 뭔가 주위도 그렇게 차갑던 게 그것도 또 예, 좋아지 가서 예, 예 하여튼 예, 여러 가지로 끝나 왔습니다. 그 변도 오전에 정상으로 예, 이렇게 또 오지. 그러니까 사람 기분도 좋고 몸도 이렇게 가볍고 예, 예 저뭐니까 이렇게 먹으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대 보고 이랬는데 이거 저뭐니까 이렇게 좋았을 때 먹기도 먹겠는데 한 얼마 정도 더 먹어야 되는지
1: 지금 얼마 썼단가?
3: 한 달과 두 달 조금 아이 됩니다.
1: 예, 석 달을 쓰셔. 석 달 쓴 다음에는 예, 다탕화를 아이 쓰면 됩니다. 다탕화를 예. 그 다음에 예. 석 달을 쓰고 그 다음에는 조조다시를 쓰지 말고 그 다음부터는 이 창죄만 그냥 써도 됩니다. 창죄를 예, 세 날에 한 번, 다섯 날에 한 번 혹은 예, 또 저는 좀 많이 좋아졌다 할 때는 일곱 날에 한 번까지 씁니다.
3: 예. 그렇습니까?
1: 예, 그렇게 조절하면 됩니다. 예, 예.
3: 조절하면 됩니다. 예.
1: 예.
3: 예, 알겠습니다.
1: 예.
3: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0: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예, 우리 정적으로 본다 할 때는 이 감로 장약 총 대리점이라 할 때

0: 도 보유하고 있고 만성질환하고 건강 분야에서는 오랫동안 장기적인 국가 제약 기업입니다. 때문에 지금 덕길 장약방에서도 우리 회사에서 안배한 이학 대표가 환자분들이 전반적인 이런 치료 과정을 지도해드리면서 불필요한 과도한 치료라든가 혹은 불필요한 약품들은 공제를 하면서 환자분들을 또 치료해드립니다. 때문에 덕길 장약을 쓰시는 분들은 수시로 덕길 장약방을 찾아가셔서 또 지도를 받으면서 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은 우리 치수의 전주환하고 화신코후레를 연합요법으로 병용해서 뇌순환 장애에 관한 질병 치료에서는 아주 새롭고도 혁신적인 이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0: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약을 쓰고 머리 아프던 것도 잃었고 또 잠이 오고 수면 장애를 해서 몇십 년 고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저리거나 차거나 이런 질병이 있는 분들이 효과가 또 빨리 납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 약을 결합해 쓰고 건강상에서 아주 좋은 이런 회복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뇌순환 장애라 할 때에는 중장년 측이 건강에 아주 심각한 위험을 주는 아주 흔한 질환으로 되고 있습니다. 뇌혈류 부족이라든가 뇌색전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두통하고 현기증, 수면장애, 이 세 가지는 우리 고령인 분들에게서 누구에게나 다 나타나는 이런 질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임상 증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뇌혈관 질환에 대한 임상증 리해가 깊어짐에 따라서 단일 표적 치료법이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두통하고 현기증, 수면장애 이렇게 단면적인 이런 치료가 지금 한계가 드러나고 있고 다중표적하고 다중경로를 동시에 조절하는 이런 연합치료 전략이가 점차적으로 인증도 받고 더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합해서 쓰면서 효과를 더 잘 보고 있기 때문에 림상에서 인증도 받고 환자분들이 환영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전통 진보 장약에서 우리 치수의 전주환하고 현대 약물인 이 화신코후예를 병용해서 뇌혈관 뇌순환 장애로 인한 뇌혈류 부족하고 두통, 수면 장애, 뇌색전증 치료에서는 아주 정확한 이론적 기반하고 임상적 가치가 지금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순환 장애의 핵심적인 병리 변화는 뇌로 가는 이런 혈류 공급이 차단돼서 뇌 조직이가 허혈성 혹은 허산소 상태에 빠지면서 뇌신경 기능이가 손상이 되면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뇌혈류 부족이라 할 때에는 뇌순환 장애의 이런 초기 증상으로 환자분들은 대부분 어지럼증이라든가 두통,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퇴 등 이런 증상들이 연쇄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 약을 병용했으면서 이러한 증상 치료에서 효과가 빨리 나면서 또 현저한 치료 효과를 보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직접 덕길 장약방에 찾아가시면 됩니다.
1: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0: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2: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안녕하세요. 별이 언니의 꼬마 라디오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친구들의 소중한 친구 별이 언니예요. 콩당콩당 이야기

숲속에 작은 토끼 루루가 살았어요. 엄마는 매일 따뜻한 음식을 루루에게 만들어주고 친구들은 재미있는 장난감을 나눠주며 종달새 친구들은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줬지만 루루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만 생각하며 그냥 받기만 했어요. 어느 날 비가 세게 내려서 숲이 물에 잠겼어요. 루루의 집도 잠겨서 갈 곳도 없고 루루는 배도 고파서 힘들었어요. 그때 엄마가 젖어있는 루루를 안아주고 친구들은 마른 옷을 루루에게 나눠줬죠. 그리고 종달새 친구들은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는 높은 나무가 있는 곳을 알려줬어요. 그때 루루는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고 깨달았죠. 다음날 비가 그친 뒤 루루는 엄마에게 고마워요 라고 말하고 친구들에게는 직접 만든 꽃다발을 선물했으며 종달새 친구들에게는 맛있는 열매를 나눠줬어요. 그리고 루루는 매일 감사할 일을 수첩에 적기 시작했죠. 그렇게 루루는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세상이 더 따뜻해지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진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혼자 받기만 하는 것보다 서로 감사하며 나누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자, 이제는 친구들의 호기심을 채워줄 알고 싶어 꼬마 상식 시간입니다. 오늘 알아볼 상식은 눈 건강을 지키는 데 관한 이야기예요. 친구들, 눈이 보이니까 세상의 예쁜 모습을 볼 수 있고 책을 읽고 친구들과 노는 것도 가능한데요. 그래서 평소에 눈 건강을 지키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떤 점에 주의하면 좋을지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첫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TV를 너무 오래 보지 말아야 해요. 20분 동안 시청한 뒤에는 멀리 있는 풀이나 나무를 20초 동안 쳐다보면서 눈을 쉬어줘야 합니다. 이를 20-20 규칙이라고 해요. 둘째,

책을 읽을 때는 눈과 책 사이에 30cm에서 40cm 거리를 유지해야 해요. 어두운 곳에서 책을 보거나 누워서 책을 읽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눈이 마르지 않아요. 매일 물을 꾸준히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활동하는 것이 좋답니다. 넷째, 매일 아침 일어나면 눈을 감고 두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눈을 마사지해 주세요. 혹은 깨끗한 물로 눈을 씻어줘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을 꾸준히 지키면 눈이 항상 맑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오늘부터 눈 건강을 지키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그럼 여기에서 퀴즈 하나 낼게요. 이것은 스마트폰을 오래 본 뒤 눈을 쉬게 하는 방법인데요. 20분 동안 보면 20초 동안 멀리 있는 것을 쳐다보는 이 규칙을 뭐라고 할까요?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정답 알려드릴게요. 동요 사랑의 눈동자를 감상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정답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을 오래 본 뒤 눈을 쉬게 하는 규칙은 바로 20-20 규칙입니다. 친구들 맞췄나요? 이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마음 전달 우체통을 열어볼게요. 오늘은 연희 친구의 편지를 읽어드립니다. 별이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교 4학년에 다니는 연희예요. 주말에 쉬고 싶은데 부모님께서 학원 공부를 많이 시키셔서 쉴 시간이 거의 없어요. 놀고 싶은 마음도 크고 힘들어서 가끔 짜증이 나고 지치는 기분이 들어요. 어떻게 부모님께 제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 네, 연희 친구 조금이라도 쉬고 싶은데 계속 공부만 해서 지쳤죠? 아이들은 적절한 휴식과 놀이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부모님께서 열심히 공부시키는 것은 연희 친구의 미래를 걱정하고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먼저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말을 건네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진솔한 기분을 차분하게 이야기해보는 겁니다. 평소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준 뒤 하루의 짧은 시간만이라도 자유롭게 쉬고 놀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부모님께 부드럽게 부탁해보세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충분히 쉬어야 다음 공부도 더 잘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얘기해보면 좋아요. 차분하고 솔직하게 대화하면 부모님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겁니다. 연희 친구 힘내세요. 별이 언니가 응원할게요. 화이팅.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다음 코너에서 만나요.

자, 이제 친구들이 가장 기다리는 꼬마 탐정 출발 시간입니다. 오늘 탐구할 내용은 바로 겨울이 되면 나뭇잎이 떨어지는 비밀에 대한 신기한 과학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왜 나무들은 추운 겨울이 오면 잎을 떨어뜨리는 걸까요? 사실 나무에서 잎은 햇빛을 받아서 영양분을 만드는 소중한 부분이지만 겨울에는 기온이 낮고 땅속에 물도 얼어붙어서 수분을 빨아올리기 힘들어합니다. 만약 잎을 그대로 달고 있으면 많은 수분이 잎을 통해서 모두 날아가 버려 나무가 힘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나무는 스스로 잎에 영양 공급을 끊고 잎을 떨어뜨려 에너지를 아끼며 추운 겨울을 힘껏 버텨내는 거랍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진 낙엽들은 썩으면서 흙에 좋은 양분이 돼 다음 해 봄에 새싹이 힘차게 돋아나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이 바로 나무가 살아가기 위한 지혜이자 자연이 가진 신기한 원리랍니다. 꼬마 탐정 친구들, 이제 겨울이 되면 주변 나뭇잎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0: 네, 이제 우리 친구들과 인사 나눌 시간이네요.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 시간 즐거웠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와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친구들, 다음 꼬마 라디오 클럽에서 또 만나요. 안녕.
1: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허복순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황성렬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사랑꾸러미 희망꾸러미를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리언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리오 의사는 복경중약대학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리우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임위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확인 및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왕성에서는 홍색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항일 연군 정신을 전승하면서 홍색 인솔, 흥변 부민 특색 발전의 길을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1: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의 설립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2: 7월 1일 우리 조 각지에서는 육속 백일봉사 난관공략 천만일터 추천 대형 계열공익 초빙 전문행동을 펼쳐 전주 산업 발전에 인재 동력을 결집했습니다. 습금평 청석에는 우리가 혁명 선열들을 추모하는 것은 그들의 유지를 계승하고 그들의 정신을 발양하며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면서 그들이 생명과 선열로 개척한 길에서 꾸준히 영원히 분투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동만 항일투쟁 노혁명 근거지인 왕청에는 두터운 홍색 저력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현재에서는 홍색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항일연군 정신을 전승하며 홍색 문화 관광으로 향촌진흥에 힘을 보태고 특색, 녹색 산업과 융합시켜 노혁명 근거지가 새로운 생기를 발산하게 함으로써 홍색 인솔, 흥변 부민 특색 발전의 길을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길림 왕청 애국주의 교양중심 해설은 조지초입니다. 1928년 초 만주 성유는 주동교를 연변에 파견해 당조직을 세우게 했습니다. 그는 민생부 편집 신분으로 비밀리에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같은 해 3월부터 6월까지 북경

0: 항산자유원 40여 명 사범반 졸업생들이 여러 차례에 나뉘어 연변에 와서 교육지원 활동을 했습니다. 길림성 민항공항 집단유한회사 연길공항 분회사 종업원 40명이 길림 왕청 애국주의 교양 중심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해설원의 발걸음을 따라 실경 전시와 역사 사실 해설을 통해 몰입식으로 혁명 세월을 되돌아봤으며 깊은 홍색 세례와 정신적 단련을 받았습니다. 길림성 민항공항 집단유한회사 연길공항 분회사 종업원 시가홍입니다. 소왕청 항일유격 근거지 요적은 동만 항일투쟁의 중요한 진지입니다. 수많은 혁명 선열들이 이곳을 굳게 지키며 신앙으로 민족의 희망을 떠받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주제당일 활동을 펼쳤는데 항일연군 정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체득하게 됐습니다. 저는 앞으로 사업에서 착실하게 일하고 어려움을 무릅쓰고 나아가며 실제 행동으로 선열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더 안전하고 편리한 봉사로 광범한 여객들의 출행을 보상하겠습니다. 왕청은 국가 인류 로혁명 근거지이자 동북 항전 시기 중공 동만특별위원회 기관 소재지입니다. 300여 곳 혁명 요적 유지가 남아있는 왕청현은 동북 항일연군 제2군의 핵심 활동 구역입니다.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고 로혁명 근거지 동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왕청현 당위와 정부에서는 로혁명 근거지 활용, 전역 관광 발전 전략을 깊이 관철 실시하면서 선으로 소왕청 항일 요격 근거지 요적, 동장령 열사릉원, 홍일촌 당성 교양기지 등 일련의 홍색 교양진지를 구축하고 홍색 교양, 견학 실천 활동을 상시적으로 펼쳐 홍색 자원이 살아나고 홍색 정신이 전승되게 했습니다. 왕청현 대흥구진 홍일촌 당지부 서기이고 촌민위원회 주임인 유광성입니다. 각지 당원 간부와 견학팀, 관광객들이 참관 학습하러 기지를 찾습니다. 이 홍색 엔진은 음식, 숙박, 농산물 판매, 해설 봉사 등 부대 업종 발전을 이끌어 촌 집체 경제 증수 경로를 넓혔고 촌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취업하고 안정적으로 소득을 늘리게 촉진했는데 홍색 교양이 무대를 마련하고 향촌 경제가 주역을 맡는 효과를 실현했습니다. 현재 왕청은 체험 교수, 리론 교수, 확장 교수를 일체화한 다원화, 체계화 홍색 교양 체계를 구축했으며 홍색 교양 브랜드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길림 왕청 애국주의 교양 중심 해설은 조지초입니다. 당정기관, 기업 사업 단위, 대학교와 중소학교,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애국주의 혁명 전통 견학 실천 등 교수 활동을 펼쳐 연변 홍색 교양, 홍색 관광의 제1 브랜드로 떠올랐습니다. 두터운 홍색 저력은 정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문화 관광 활력을 활성화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산업 승격과 향촌 전면 진흥에도 강력한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왕청현에서는 홍색으로 정신 고취, 녹색으로 산업 흥기 이념을 견제하면서 본지 생태 자원과 산업 토대에 입각해 홍색 문화와 특색 산업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고 귀버섯 특색 우세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 장대시켰습니다. 그중 총 투자가 4억 원인 도원 소목이 버섯 산업단지는 지능화 균봉지 표준화 생산 기지로 건설돼 현역 특색 농업의 규모화, 지능화, 브랜드화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왕청 도원 소목이 버섯 산업단지 생산단지 주관 양홍강입니다. 우리는 천혜의 자연 조건에 이탁해 귀버섯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 장대시켜 왕청 경제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향촌 진흥을 전면 추진하는데 튼튼한 산업 버팀목을 제공하면서 홍색 인솔, 녹색 발전의 길을 걸어 나가립니다. 왕청현에서는 두터운 홍색 문화, 독특한 지리적 위치, 우수한 생태 자원 등 3대 핵심 우세를 깊이 융합시키고 불멸의 홍색 정신을 간부 대중이 사업 창업에 뛰어들고 난관을 돌파하는 강대한 동력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따라서 도시와 농촌 면모가 지속적으로 새로워지고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이 안정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왕청현에서는 홍색 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녹색 산업을 발전 장대시키면서 홍색으로 녹색을 이끌고 문화로 산업을 흥기시키며 산업과 관광을 융합시키는 발전 모식을 심화해 로혁명 근거지와 변경 향촌 전면진흥 새론장을 힘차게 써나갈 계획입니다.
1: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의 설립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1935년 5월 30일 중공 만조성이 지시에 따라 동만특위와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독립사는 설립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0: 발표하고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을 정식 조직 설립했습니다. 왕덕태가 군장을 맡고 위증민이 정치위원을 겸임했으며 군부 산하에는 4개 탄을 두고 기관총련, 교도대와 유격대대를 따로 설치했습니다. 전군 총병력은 1200여 명이었습니다. 전원은 이 군대가 여러 민족 인민과 애국지사들의 무장 역량이며 동만의 모든 반일부대의 중심부대라고 하면서 그 주요 임무는 대중을 조직하고 무장시키며 무장 역량으로 모든 반일 역량과 협력해 일본 강도들의 모든 세력을 만주에서 몰아내고 중국 영토의 완정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전군 장병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항일구국에 나설 것을 맹세했습니다. 군부는 동시에 민중에게 고하는 글과 각 반일부대에 고하는 글을 발표해 각계가 단결 협력해 항일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같은 해 6월 제2군은 재차 각 반일무장에 서한을 보내 동만 항일연합군 지휘부를 조직할 것을 제의하고 파벌과 민족을 가리지 않고 단결하며 항일을 끝까지 견지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부대는 설립된 후 성위 작전 배치를 관철 실시해 병력을 나누고 주동적으로 출격해 활동 구역을 넓혔으며 여러 곳에 새 유격과 항일 근거지를 개척함으로써 동만 지역 항일 투쟁의 발전을 힘있게 추진했습니다.
1: 주당위 조직부와 공청단 연변 주위에서 연합으로 조치한 2026년 제9기 신시대 실천으로 도리 로남 대강당 및 청년사업에 관한 습금평 총석의 중요 사상 전문 주제 양성이 일전 주당위 당학교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양성은 청년사업에 관한 습금평 총석의 중요 사상을 깊이 관찰하고 신시대 당건설로 공청단 건설을 이끄는 사업포치요구를 실시해 전조 공청단 간부들의 정치 소양과 직책 이행 능력을 1층 높이고 청년 사업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양성에서는 중국공산주의 청년단 길림성 단교 공청단 건설 교수 연구실 관련 책임자를 초청해 특강을 했습니다. 특강은 청년 사업에 관한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 사상을 제목으로 발전 맥락, 핵심 내용, 실천 요구 등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해설하면서 신시대 청년 사업의 전략적 위치, 직책 사명, 경로 방법을 깊이 천명했습니다. 이번 양성은 주회장 플러스 분회장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주회장에서는 200여 명이 양성에 참가했고 각 현시에서는 분회장을 설치해 동시에 양성에 참가했습니다. 참가 학원들은 이번 양성을 계기로 학습 성과를 사업 추진의 실제 행동으로 1층 전화하고 향후 사업에서 직책 이행 능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연변주 청년 사업 고품질 발전에 청춘의 힘을 기여하려다고 표했습니다.
0: 일자리를 늘리고 연결 플랫폼을 구축하며 구직 초빙 경로를 원활히 하고 중점 인원들을 위해 충족한 일터 정보를 제공하고자 7월 1일에 우리주 각지에서는 륙속 100일 봉사 난관 공략, 천만 일터 추천 대형 계열 공익 초빙 전문 행동을 펼쳐 취업 봉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초빙 전문 활동을 개최해 기업과 구직자 간의 연거리 연결 교량을 구축하고 편민 취업 봉사망을 촘촘히 짬으로써 전주 산업 발전에 인재 동력을 결집했습니다. 8일 화룡시에서는 2026년 100일 천만 초빙 특별 행동 및 여름철 로무 증수 전문 초빙회를 개최해 취업 봉사가 기층 일선에 직접 닿게 했습니다. 이번 초빙회는 취업 창업 이항이 있는 농촌 노동력, 실업 인원, 림시직 종사자 등 중점 인원들에게 초점을 맞춰 곤란 인원 취업 최저선 보장 부축을 잘하고 농촌 노동력 취업 증수를 촉진했습니다. 초빙회에서는 영파 장춘 90여 개 기업에 500여 개 취업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연인수로 약 200명에게 취업 창업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화룡시 취업봉사국 국장 김주국입니다. 이번 초빙회는 기업과 구직자들을 위해 효율적이고 편리한 쌍방향 연결 플랫폼을 마련해 관할구역 구직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취업하도록 도왔습니다. 앞으로 화룡시 취업봉사국에서는 여름철 로무 증수 행동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기업의 채용 수요와 대중의 구직 수요를 계속 연결하며 취업 경로를 부단히 넓히고 쌍방향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며 부축 봉사지를 높여 대중의 취업 증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도나시에서도 온 오프라인 계열 초빙 활동을 동시에 가동했습니다. 활동 현장에는 19개 기업이 참가해 50여 개 일자리를 제공했는데 의약, 제조, 가사 봉사 등 여러 업종을 포함했습니다. 근 100명 구직자들이

0: 오프라인 현장을 찾았고 온라인 생방송록의 시청자는 연인수로 3천 명을 넘었습니다. 구직자들은 자막을 통해 일자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문의했습니다. 현장에서 근 30명이 초보적인 취업 의향을 달성했습니다. 도나 주민 시경동입니다. 도나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공식 사이트를 통해 여름철 초빙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 10여 분 돌아봤는데 일자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중 연변 홍염 보안회사 일자리가 저에게 알맞은 것 같습니다. 도나시 취업봉사국 부국장 장염입니다. 매달 8일과 18일 우리는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1층에서 정기적으로 전문 초빙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연 평균 54차례 펼칩니다. 농민공, 장애인, 퇴역군인, 대학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전문 초빙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주 100일 천만 초빙 특별행동은 10월까지 지속됩니다. 각지에서는 대학 졸업생, 농민공, 도시실업인원 등 중점인원들의 구직 수혜에 초점을 맞추고 일자리 창출 능력이 강한 인기업종과 신흥업종, 미래산업, 중점기업 인력 수요를 깊이 발굴하며 온 오프라인 초빙 연결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쳐 여러 류형 근로자들의 취업 경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6월부터 9월까지 우리 주 각지에서는 또 여름철 로무 증수 행동을 펼쳐 농촌 노동력 노임 수입을 더 높여 향촌 전면 진흥에 조력하게 됩니다.
1: 현재 우리 주는 전면적인 증수기에 들어섰습니다. 주 홍수방지 가뭄대처 지휘부에서는 응급관리, 수리, 자연자원,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 교통운수, 소방구조 등 부문 및 각 현시 향진을 통과해 전역에서 홍수방지 대비 행동을 전개하고 여러 부문이 협동해 홍수재해 종합처리 능력을 전면 제고함으로써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고 있습니다. 일전 도나시 강남진에서는 홍수방지 응급대피 훈련을 펼쳐 진, 촌, 량급 응급연동처리 기재를 효과적으로 맞춰보고 각 부문의 협동배합, 신속대응, 응급처리 종합능력을 1층 제고했습니다. 도나시 강남진 부진장 후양림입니다. 증수기에 들어선 이래 우리는 진, 촌, 격자 3급 책임을 다지고 산홍수, 저지대 등 위험 우한 지점을 조사했으며 홍수방지 물자를 충분히 갖추고 사전에 각종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다음 단계 우리는 훈련을 다지고 단점을 보완하며 위험 조사를 상시화하고 당직 제도를 엄격히 지켜 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을 전력 보장하겠습니다. 증수기에 들어선 이래 안도현에서는 상시적으로 위험 우한 조사와 실전 훈련을 전개하고 홍수방지 물자를 충분히 비축해 증수기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했습니다. 안도현 량병진 홍수방지 응급구조 대우가 위험 증황 순찰, 대중 대피, 물자 조달 등 관건 절차를 둘러싸고 실전 훈련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안도현 량병진 량병촌 촌민 머원합입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있어서 이번 훈련은 아주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피 로선을 따라 이동해야 하는지를 장악하게 돼 아주 좋습니다. 월드라 안도현에서는 홍수방지 책임을 다지고 증수기 24시간 당직과 지도일꾼 인솔 제도를 엄격히 실시했으며 관할구역 내 하천, 저수지, 제방 등 수리시설과 저지대 침수 취약구역, 지질재해 위험 우한 지점 등 관건구역을 일일이 조사했습니다. 전현에 22개 대피 안치점이 설치됐는데 4만 7,8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홍수방지 물자도 근 230만 원어치 비축했습니다. 근일 연길시 소방구조국 삼꽃거리 특근소에서는 불화통화 도시 구간에서 수역구조 실전 훈련을 조직했습니다. 훈련 내용에는 수역구조, 밧줄구조 실제 조작, 잠수 인양 등이 포함됐습니다. 주 소방구조지대 삼꽃거리 특근소 부소장 장보용입니다. 우리는 훈련에서 드러난 박약한 고리를 겨냥해 예비안을 최적화하고 상시화 훈련과 장비 승격을 강화해 관건 시각에 나갈 수 있고 돌격할 수 있으며 이길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인민 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을 전력 수호하겠습니다. 일전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 활용대대에서는 증수기 실전 수요를 둘러싸고 수역구조 전문 훈련을 전개했습니다. 훈련에서 활용대대는 현지 수역 특점과 결부해 보트 운전, 원심력 구조 및 전복 보트 자체 구조 등 핵심 과목 훈련을 중점적으로 전개해

0: 신입 대원들의 단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하고 구조 절차를 규범화했으며 대어의 협동 작전과 위험 정황 처리 능력을 전면 제고했습니다. 증수기에 들어선 후 우리조에서는 의논 연구 판단을 강화하고 매번 강수전에 기상, 물 정황 변화를 밀접히 추적했으며 여러 부문 연동으로 위험 추세를 분석하고 제때에 등급별, 류형별로 조기경보 신호를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예비한 실전 훈련을 착실히 하고 각급 홍수방지 예비안의 대피 처리 절차를 규범화했으며 부문 협동, 도시농촌 연동의 홍수방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전력 보장하고 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1: 안도현 농촌 전력망 승격 개소로 인해 10일부터 14일 사이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량강 10kV 동강 주간선 룡순 분기선 1호부터 56호 전선조, 룡순 분기 전선조 교체와 선로 교체 개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만원 룡순, 리귀 변대, 동강 양식장 내 모든 주민 가구에 대한 전력 공급이 전부 중단됩니다. 정전기간 선로가 수시로 송전이 회복될 수 있기에 변압기 대저와 전선조에 오르지 말아야 하며 전력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법률 법규로 금지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천룡, 박홍이었습니다.
2: 신시대 대학생으로서 연규의 록화미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가꾸어가는 삶의 터전, 서로가 하나 되어 그려가는 행복 그림, 우리 사는 고장은 바로 사랑스런 연변입니다.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대화를 해도 힐링이 됩니다. 즐겁게 사는 법을 공유해도 힐링이 됩니다. 힐링으로 조금 더 나은 삶, 조금만 더 행복한 삶을 꿈꾸는 분들은 힐링 1번지로 놀러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마음이 힐링되는 이곳 힐링 1번지입니다. 프로사회를 맡은 남경원 인사드립니다. 한 엄마가 아들이 속상한 일이 있었는지 엉엉 운 것을 보고 어떻게 아이 마음을 달래줘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좋아하는 걸 해먹이자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엄마표 떡볶이에 주먹밥까지 해줬더니 정말 잘 먹더래요. 이젠 괜찮아 하고 물었더니 괜찮아졌어요. 아깐 너무 슬펐는데 떡볶이로 슬픔이 다 가셔졌어요 라고 말하더래요. 그래서 그분은 엄마표 떡볶이로 가셔지는 슬픔이라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란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단순함이 너무 부럽기도 했다네요. 기분이 울적할 때 내 기분 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건 뭐가 있을까 갑자기 궁금해지는 오늘입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여름철 우울증 대처법, 힘이 되는 명언, 인생을 망치는 실수, 그리고 여름철 피부관리법과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피부에 영향 주는 음식을 모아봤습니다. 오늘도 신나게 시작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겨울철 우울증인 원터 블루스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무더운 여름철에도 이와 유사한 서머 블루스, 즉 여름 우울증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장마와 폭염이 이어지는 6월부터 8월 사이 이유 없이 무기력해지고 짜증이 늘어난 경험이 있으시다면 서머 블루스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계절성 정서장애는 겨울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름철 높은 기온과 습도, 일조량 변화, 생활 패턴의 혼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정서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시간에는 여름 우울증을 극복하는 실전 대처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칙적인 명상으로 마음의 온도 낮추기입니다. 무더위는 우리의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에너지도 고갈시킵니다. 하루 10분 조용한 공간에서 호흡 명상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흡에 집중하며 들이마신다, 내쉰다 라는 생각만으로도 뇌파가 안정되고 불안감이 완화되는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에어컨이 있는 실내에서 편안한 자세로 앉아 10분간 명상하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스트레스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다음은 수분 섭취입니다. 여름철 탈수는 신체 기능 저하뿐만 아니라 정서적 불안정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경미한 탈수만으로도 집중력 감소, 피로감 증가, 기분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반복됩니다. 전문가들은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15분 내지 20분의 파워 낮잠을 권장합니다. 이 시간보다 길게 자면 깊은 수면 단계에 들어가 오히려 더 피곤해질 수 있으니 타이머를 꼭 맞춰두시기 바랍니다. 이어 아침 시간을 활용한 일광욕으로 생체 리듬 조절하기입니다. 여름이니까 햇빛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침 시간대의 부드러운 햇빛은 오히려 필수적입니다.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 15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면서 햇빛을 쬐면 멜라토닌 분비가 조절되고 세로토닌이 활성화돼 기분이 안정됩니다. 다만 오전 10시 이후에 강한 자외선은 피부에 해로울 수 있으니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규칙적인 운동으로 무기력 극복하기입니다. 더운 날씨에 운동하기가 싫어지기 마련이지만 규칙적인 운동은 서머 블루스 극복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만 한낮의 폭염을 피해 아침 이른 시간이나 저녁 늦은 시간에 운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요가나 스트레칭, 헬스장에서의 유산소 운동도 좋은 선택입니다. 일주일에 3회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름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방금 얘기 드린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해진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 여러분의 마음 건강까지 챙기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의욕이 떨어지고 지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누군가의 따뜻한 한마디가 큰 위로와 용기가 되곤 하죠.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불씨를 지펴줄 명언을 준비했습니다.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첫 번째 명언은 시작하는 것이 두려울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을 후회하는 것이 더 두렵다. 이 말은 우리에게 실행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시작 앞에서 망설이곤 합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하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완벽하게 준비되는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시작하는 용기가 가장 중요하답니다. 두 번째 명언은 별은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밝게 빛난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힘든 시간은 여러분의 잠재력을 깨우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빛은 더 선명해지듯 인생의 고난은 우리의 진짜 가치를 드러내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지금 힘들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랍니다.

첫 번째 명언은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한다. 시간은 공평하게 흐르고 미루면 미룰수록 나중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작은 일이라도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습관이 큰 성공을 만듭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꾸준히 실천하는 힘이 인생을 바꾼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네 번째 명언은 당신이 믿는 대로 당신의 인생이 펼쳐진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결과를 만듭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결과를, 긍정적인 믿음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늘부터 스스로에게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말해보세요. 작은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힘을 발휘할 겁니다. 다섯 번째 명언은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 그 자체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미래의 어느 지점에 두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지금 이 순간 소소한

한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 가족과 나누는 대화, 창밖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까지 오늘 하루 작은 행복을 찾아보세요.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인생의 큰 행복을 이룹니다. 이 다섯 가지 명언을 오늘 하루 마음에 새기고 살아보면 어떨까요? 분명 평소와는 다른 하루가 펼쳐질 것입니다. 누구든 완벽하지 않은 만큼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실수는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기에 가능한 피해야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쉽게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 파악하지도 못한 동료나 상사에게 진심으로 대하면서 많은 말을 했다가 경망스럽다거나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평을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랜 기간 사귀거나 접하지 않은 사람은 무작정 믿지 말고 진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도 삼가해야 합니다. 다음은 아나무인의 태도입니다. 천성적으로 교만해서 동료나 상사 앞에서 고상한 척하다가 미움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설수에 오르기 십상이죠. 사람들을 대할 때는 겸손하고 신중한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친구와 절교하고 나서 반성을 하기도 전에 다른 사람과 급속히 친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얼마 후 같은 문제로 새로 만난 친구와도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는 충분히 생각하고 잘못된 일에서 교훈을 얻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엘버트 아인슈타인의 실수한 적이 없는 사람은 결코 새로운 일을 시도해보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기억합시다. 지나친 욕심도 삼가해야 합니다. 욕심 때문에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망각합니다. 무엇을 원하고 추구하든 간에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을 하고 만족하는 사람이야말로 현명합니다. 스스로 정한 목표에 짓눌려 사는 사람들은 일에 소요되는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면 과도한 욕심과 의욕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가 통용되면서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로 빚에 시달리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신용카드를 마구 사용해서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카드를 잘라버리고 현금만으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표현도 문제가 되는데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겠다는 생각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과도하게 표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깊은 인상은커녕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 쉬우므로 자신을 표현할 때는 성실하고 안정적인 사람으로 보이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단 이미 저지른 실수를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 실수에 얽매여 끙끙거리다가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면 난처합니다. 지나간 일을 잊고 이제부터 이러한 실수를 되도록 적게 범하면 인생이 한결 순조로울 것입니다.

여름에는 뜨거운 햇살과 높은 습도로 인해 피부는 평소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어지는 시간에는 여름철 피부를 건강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피부 관리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름에는 피지 분비가 증가하고 땀과 먼지가 피부 표면에 달라붙기 쉽습니다. 아침과 저녁 하루 두 번 세안은 기본입니다. 특히 저녁에는 선크림과 메이크업을 완벽하게 클렌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워터리 타입의 클렌징 폼이나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면 피부 장벽을 보호하면서도 깨끗하게 세안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강한 클렌저는 오히려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많은 분들이 여름에는 보습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에어컨 바람과 자외선은 피부 속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가벼운 젤 타입의 수분 크림이나 알로에 베라 젤을 사용하면 산뜻하면서도 충분한 보습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셔 피부 속부터 수분을 채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 피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외선 차단입니다.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주범이자 기미, 주근깨, 심지어 피부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 지수는 최소 30 이상, 가급적 50을 선택하고 피해 등급은 3 플러스 이상인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 30분 전에 충분한 양을 발라주고 2, 3시간마다 더 발라주어야 효과가 지속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실내에서도 필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뜨거운 햇볕을 받은 후에는 피부 진정이 필수입니다. 시원한 토너나 미스트를 뿌려 피부 온도를 낮춰주고 진정

특정 성분이 함유된 마스크팩을 주 2, 3회 사용하면 좋습니다. 또한 각질 제거는 주 1회로 충분하며 과도한 각질 제거는 오히려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건강한 여름 피부, 오늘부터 차근차근 관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피부 트러블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땀과 피지 분비가 증가하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사실 피부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식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떡볶이나 마라탕 같은 매운 음식을 피부 트러블의 주범으로 생각하지만 과학적으로는 다른 음식들이 더 큰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아래 피부에 악영향을 주는 음식을 공개합니다. 우선 설탕 및 고당류 식품입니다. 단 음식은 피부 염증의 최대적입니다.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이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피지선을 자극합니다. 당류 섭취가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여드름 발생률이 30%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케이크, 탄산 음료, 과일 주스, 시리얼 등이 대표적인 고당류 식품입니다. 다음 흰빵, 흰 쌀밥, 흰 파스타 등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염증 반응을 촉발합니다. 국제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정제 탄수화물의 과다 섭취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 염증성 사이토카인 수치를 높이고 이는 피부 트러블로 직접 이어집니다. 특히 떡볶이의 떡, 마라탕의 면발은 정제 탄수화물의 대표 주자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트랜스 지방은 체내 염증을 촉진하는 가장 강력한 식품 성분 중 하나입니다. 과자, 마가린, 쇼트닝, 튀긴 음식에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미국 피부과 전문의 인터뷰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은 피부의 모공을 막고 염증 반응을 악화시켜 여드름과 각종 피부 염증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특히 여름철 인기인 치킨과 감자 튀김은 피부 트러블이 있을 때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제품이 여드름을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여러 차례 발표됐습니다. 우유 속 성장 호르몬과 인슐린 유사성 인자가 피지선을 자극하여 여드름을 유발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탈지유를 마신 그룹에서 여드름 위험이 24% 더 높았습니다. 아이스크림이 유혹하는 계절이지만 피부를 위해서는 적당한 섭취가 필요합니다. 소시지, 베이컨, 햄 같은 가공육과 패스트푸드는 나트륨과 포화지방, 각종 첨가물이 피부 염증을 일으킵니다. 패스트푸드를 자주 섭취하는 청소년과 젊은 성인에게서 여드름 발생률이 50% 이상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름철 야외 활동 후 즐기는 햄버거와 치킨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물론 모든 음식을 완전히 끊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피부 트러블이 심한 시기에는 이런 음식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이 곧 건강한 피부의 비결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식탁의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름하면 떠오르는 대표 과일 바로 수박입니다. 시원한 수박 한 조각은 더위를 잊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어서 수박이 가진 놀라운 효능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90% 이상의 수분 함량으로 수분 보충에 최고입니다.

입니다. 수박은 약 90일에서 92%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0g당 열량은 약 30칼로리에 불과해 다이어트 중인 분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더운 여름철 수분 보충이 필요할 때 수박 한 조각은 갈증 해소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한 함량이 100g당 112mg으로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 붓기 제거에도 좋습니다. 수박의 붉은색을 내는 리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놀랍게도 수박의 리코펜 함량은 토마토보다 약 1.5배 높습니다. 리코펜은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동 전 수박 주스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운동 후 근육통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런 리코펜의 항산화 작용이 근육 손상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수박에는 시트룰린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시트룰린은 체내에서 아르기닌으로 전환돼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박 섭취가 혈압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혈관이 확장되면 혈류가 원활해지고 심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평소 혈압이 높은 분들이라면 수박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박 100g에는 비타민C가 8.1mg, 비타민A가 569IU가 함유되었습니다. 비타민C는 면역력 강화와 피부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이며 비타민A는 눈 건강과 세포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름철 햇빛으로 지친 피부와 눈을 회복시키는데 수박만한 간식이 없습니다. 주의할 점이라면 당뇨 환자는 적당량만 섭취하세요. 수박의 혈당 지수는 약 72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적정 섭취량은 성인 기준 하루 200에서 3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식사 후 디저트로 소량 즐기거나 다른 단백질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괜스레 울적한 기분이 든다면 산책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울함을 극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혹시나 아무것도 하기 싫다면 무작정 몸을 움직이는 걸 추천합니다. 하늘이 푸르고 꽃들이 아름답고 바람이 시원하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머리와 마음에 온전한 휴식을 주는 게 필요합니다. 힐링 1번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한테 힐링이 된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 힐링되는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김민혜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시간, 행복한 이야기가 가득한 주부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은 언제나 가족이고 가정의 행복은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떼어놓을 수 없죠. 아이를 키우다 보면 하루에도 수많은 고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코너인데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가면서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유용한 생활 정보를 나누는 시간, 가족의 행복을 바라는 모든 분들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는 자녀 교육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바로 아이에게 질문하는 능력을 키워주기인데요. 요즘 AI 시대가 되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답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됐죠. 하지만 쉽게 답을 얻는 세상일수록 스스로 좋은 질문을 던지는 능력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질문은 지혜를 여는 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에게 질문의 중요성을 꼭 알려줘야 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심지어 어른들까지도 간단한 질문을 하는 것을 망설입니다. 이 질문 너무 단순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이 나를 부족하다고 보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입에 맴돌던 질문을 결국 삼켜버리죠. 사실 학습과 성장은 언제나 기본적이고 간단한 의문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아이에게 걱정하지 말고 대담하게 질문하라고 격려해 주세요. 단순해 보이는 질문 하나가 세상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또 좋은 질문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각까지 바꿔줍니다. 질문은 단순히 답을 찾는 행위가 아니라 사고방식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과정인데요. 평소 친구나 주변 사람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때 왜 나의 말을 듣지 않을까 고민하기보다 그 사람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 이것이 바로 질문이 가져다주는 변화입니다. 마지막으로 호기심을 갖고 끊임없이 캐묻는 아이는 더욱 성장한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에 관심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기고 탐구하려는 의지가 생깁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멀리 성장할 수 있는지는 얼마나 좋은 질문을 하고 끝까지 파고드는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책을 읽을 때 단순히 줄거리를 따라가는 것을 넘어 작가는 왜 이런 이야기를 썼을까 생각해보는 아이는 깊은 사고력을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 네, 당장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랜 시간 남는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될 거예요. 부모 여러분, 오늘부터 아이에게 질문하는 용기를 심어주세요.

다음 주제는 모든 가정이 공감하실 내용인데요. 바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관리입니다. 요즘 중학생, 어린 학생들에게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는 일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편리한 만큼 숨겨진 위험도 적지 않은데요. 제56차 중국 인터넷 발전 상황 통계 보고에 따르면 2025년 6월까지 우리나라의 네티즌 규모는 11억 230만 명에 달하는데 그중 우리나라의 10세에서 19세 사이의 네티즌은 1억 4,400만 명에 달했습니다. 2010년 이후 태어난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인터넷 환경에 익숙해 A세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아이들에게 소셜미디어는 친구와 소통하고 취미를 공유하는 공간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에는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알고리즘 추천과 짧은 영상의 즉각적인 반응은 아이들의 시간을 빼앗는 시간의 블랙홀이 되기 쉽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유해 정보입니다. 숙제를 할 때도 자꾸 딴 생각에 빠져 집중하지 못하는 문제, 조속한 내용, 폭력적인 말투, 부정적인 감정이 담긴 글들이 아이들의 미성숙한 가치관과 판단력을 흔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 정말 일부 아이들은 인터넷 은어와 욕설을 입에 달고 살기도 하고 우울한 콘텐츠에 몰입해 학습 혐오감까지 느끼기도 하는데요. 반드시 피해야 할 성장의 함정입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사용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는 어린이 건강 수칙을 발표해 너무 어린 아이가 일찍부터 전자기기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가정과 사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제도적으로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 규정을 더욱 보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와 가정은 함께 디지털 교양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간단한 약속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숙제를 마친 뒤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하루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등 규칙을 정하다 보면 아마 이런 습관이 몸에 배게 됩니다.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소셜미디어 사용을 함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 양육에서 환경은 정말 중요하죠. 평화롭고 따뜻한 가정은 아이에게 힘을 주지만 작은 문제들이 쌓이면 아이의 마음과 기력을 서서히 갉아먹기도 합니다. 네, 아래 가정에서 아이의 기력을 가장 크게 소진시키는 요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소한 일이 대한 지나친 질책입니다. 많은 부모님께서 아이가 모든 면에서 완벽하기를 바라시죠? 밖에서 놀다 옷을 더럽히거나 밥을 흘리거나 문제 풀 때 작은 실수를 하는 것까지 하나하나 잡아내고 꾸짖는다면 가정 분위기가 항상 긴장되게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점차 위축되고 겁이 많아지며 부모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게 됩니다. 아이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사소한 일까지 모두 끄집어내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네, 다음은 부모의 잦은 다툼입니다. 아이를 잘 먹이고 입히는 것만이 양육이 아닙니다. 부모 서로의 감정을 관리하고 가정 분위기를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주 다투고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면 아이는 마음 편히 지낼 수 없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표정과 분위기를 가장 먼저 느끼기 때문에 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눈치를 보며 살게 되고 성장 과정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어른의 부정적인 감정을 아이에게 또 넘기는 말입니다. 생활의 스트레스, 일의 고충으로 힘들 때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라는 말을 무심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말은 아이에게 큰 죄책감을 심어주고 어른의 감정 속에 아이를 가두게 만듭니다. 어른의 고통과 부담은 어른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아이에게 짐을 지우지 마세요. 행복한 아이로 키우고 싶으시다면 부모부터 자신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고 삶을 사랑하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입니다. 따뜻하고 안정된 가정이야말로 아이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예 모르겠다며 내팽개쳐버립니다. 아이가 자기 통제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부모로서 아이가 자기 통제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어떻게 유도할 수 있을까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이에 전문가는 이렇게 해답합니다. 자제력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길러야 하는 핵심 능력입니다. 자제력이 갖추어지면 아이는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순간적인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부모가 아이의 자제력을 키우기 위해 실천해야 할 세 가지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아이의 성장 환경을 정리해 방해 요소와 유혹을 줄여주세요. 자제력이 약한 아이는 주변 작은 것에도 쉽게 시선이 끌립니다. 아무리 자제력이 좋은 아이도 지속적인 유혹 앞에서는 버티기 힘들기 마련이죠.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하루 일과표를 함께 작성해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아이의 충동을 억지로 누르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아이가 놀고 싶은 마음에 공부를 거부할 때 무작정 안 돼라고 제지만 하면 아이는 반발심을 갖게 됩니다. 이때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아이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주세요.

네,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자제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강하게 학습만 강요해 아이의 흥미를 잃게 하지 마세요.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마쳤다면 적절히 쉬고 즐길 수 있게 허용해 주세요.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룰 때 아이의 자제력도 더욱 탄탄해집니다. 계속해서 꾸준하고 부드러운 지도를 이어가세요.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자제력은 하룻밤 사이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 만들어지는 능력입니다. 부모님께서 단번에 변화를 바라며 조급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에게 다그치거나 때리고 욕하는 행동은 절대 삼가해 주세요. 체벌과 질책은 아이에게 반항심만 키울 뿐 자제력 향상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태도로 꾸준히 알려주고 격려해 주세요. 작은 변화 하나하나를 칭찬해 주면 아이는 스스로 변화하려는 의지를 갖게 됩니다. 이세 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의 집중력과 자제력이 눈에 띄게 좋아질 겁니다. 양육은 느리지만 꾸준한 여성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정답이 없고 매 순간 고민이 따르지만 따뜻한 관심과 올바른 방법이 있다면 모든 아이는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양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유용한 가정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살다 보면 가끔 몸은 이곳에 있어도 마음은 멀리 옛자리로 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익숙한 냄새, 낯익은 골목길,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나를 반겨주던 바람 같은 기억들. 고향이라는 그 자리에 온전히 몸을 맡겨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움을 넘어 살갗으로 느끼는 고향의 온기. 오늘은 림년촌의 수필, 고향의 몸을 담다와 함께 그 정겨운 고향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고향의 몸을 담다, 림년춘. 컴퓨터를 보다가 우연히 고향의 풍경을 담은 영상을 보게 되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은 고향이, 아니 너무나 많이 변한 것 같은 고향이 눈앞에 환상처럼 고스란히 펼쳐져 있다. 10대에 떠났던 고향이, 30대에 찾아온 고향이 익숙하기도 생소하기도 하다. 그렇게 고향은 폐부 속으로 안겨온다. 순간 사무치게, 못 견디게, 이상하리만치 온몸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듯 반응을 해오고 있다. 눈앞에 펼쳐진 나의 고향. 너무나 정답기도 또한 낯설기도 한 곳에서 나만의 럭셔리하면서도 환상적인 잊지 못할 하루가 시작된 것이다. 저도 모르게 두 귀를 감싸주었다. 시골의 낮디 낮은 데시벨에 두 귀는 물론 온몸이 습관되지 않아 반응을 해오고 있다. 어쩜 이렇게 고요할 수가. 세상에 이런 정적이 다 있을 수 있다니. 세상이 정지된 듯한 고요함이 고향을 진하게 물들이고 있다. 어느덧 도시가 더 익숙해지면서 오랜 시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정적이 흐르고 있다. 고향에 온근 몸을 담그면서 몸속까지 파고드는 고요함 때문에 온몸이 격하게 반응을 해오리와 함께 약간은 비릿하면서도 청신한 물냄새가 은은하게 코를 자극해온다. 햇빛이 물 위에 내려앉으며 잔잔한 파도에 산산이 부서진다. 이 강이 그 강이었던가? 내가 꿈속에서도 그리던 강, 우리 조물애기들의 유년의 추억이 담긴 강.

언제나 우리들의 최고의 놀이터가 되어주었던 강. 맞아, 이 정겨운 냄새. 온몸이 힘을 다해 숨을 한껏 들이마신다. 몸속의 공기가 정화되는 느낌이다. 이곳의 공기로 몸속의 공기를 정화시키고 싶다. 이곳의 공기를 내 몸속에 담아, 내 마음속에 담아 몸의 구석구석을 정화하고 싶다. 그래, 다 담아보자. 지금이 영원했으면 싶은 순간으로 될 것이다. 하늘과 강과 풀과 어느새 걸터앉아 있는 이 돌까지 너무나 그리웠던 것들이다. 슬펐다가 기뻤다가 우울했다가 즐거웠다가 심각했다가 웃었다가 스스로도 이렇게 많은 감정 변화를 한꺼번에 겪는다는 것이 놀라울 정도다. 내가 이렇게 표정이 다양한 사람이었던가, 이렇게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었던가. 그러고 보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한 굴곡이 그려진 감정 변화를 느껴보지 못했다. 따라서 다양한 표정도 지어보지 못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서 이런 다양한 감정이 담긴 표정과 마음을 읽지 못했을 뿐더러 나 또한 그들한테 잘 표현하지 못했다. 목석처럼 기계처럼 감정이란 존재 자체를 잊고 산 듯하다. 자기 생활에만 빠져 묵묵히 그런대로 거칠게 잔잔하게 살아온 때문이리라. 도루에 닿을까 말까 비스듬히 걸터앉아있던 나는 점점 긴장이 풀리면서 제 집 안방인 양 편안한 자세로 바뀌었다. 양말을 벗어 던지고 물에 발도 담그어 본다. 순간적으로 온몸이 짜릿해 난다. 배부로 와닿는 물의 온도와 어루만짐을 감수하면서 먼 곳으로 하염없이 졸졸 흘러가는 강을 응시하면서 잠시 멍도 때려 본다. 평온하고도 잔잔하게 흐르는 고향의 강이 이 순간 더없는 그리움에 잠겼던 나의 마음을 매만져주고 나한테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것 같다. 생각해보면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고향의 모습은 즐겁거나 기쁜 순간보다도 힘든 순간에 오만 가지 생각으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을 설치는 순간에 눈앞에 환상처럼 더 자주 떠올랐다. 그곳은 아직도 그 모습 그대로일까? 변화되었다면 지금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하다못해 고향의 작은 골목까지, 그 골목에 자랐을 작은 풀들과 이름 모를 꽃들까지 그리움으로 떠오를 때가 많았다. 아마 그렇게 떠오르면 상상 속의 고향의 모습이 잠깐 슬럼프에 빠져 있거나 슬픔에 빠져 있었던 나를 끌어올려주는 동아줄이 되어주었던 것 같다. 그렇게 나는 고향에 몸을 담을 순간을 꿈꾸며 영혼이 먼저 고향에 와 있을 때가 많았다. 저기 멀지 않은 곳에서 두 줄로 나란히 줄을 지어 뒤뚱뒤뚱 다가오는 오리떼가 보인다. 물가에 닿자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 둘 물속에 자유롭게 몸을 담근다. 유유히 그리고 여유롭게 물 위에서 떠다니며 조금은 길고 뭉툭한 주둥이를 물속에 담그었다 뺐다 하면서 물을 마시기도 하고 가려운 곳을 긁기 위해 몸을 옹송거리기도 한다. 저 오리들이야말로 흉금이 넓은 고향의 품속에서 자유자재로 근심 걱정 없이 노니는 참으로 행복하고 귀여운 녀석들일 것이다. 이 순간 나도 고향의 품속에서 여유로움을 만끽하는 행복한 아이가 된다. 어느새 모르게 강가 언덕이 풀밭에 그대로 누워버린다. 고향의 푸른 하늘에서 내리쬐는 눈부신 햇빛이 나의 온몸에 쏟아져 내렸고 나는 눈부심에 눈을 바로 뜰 수가 없다. 부드러운 바람의 오르만짐과 비릿함이 섞여는 향기로움과 그림 같은 평화로움이 녹아있는 이 모든 것이 어느새 모르게 내 마음속 깊이까지 파고들어 부드러운 물결이 되어 흐르고 있다. 살며시 눈을 감고 그것을 천천히 느껴본다. 행복이란 보이지 않는 존재로 눈앞에 그려보며 고향의 몸을 담고 있는 나는 더없는 행복감을 머금은 채 새롭게 태어난다. 시간이 흘러 많이 변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기억 속 고향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어릴 때 뛰어놀던 산과 강가, 골목골목 피어있는 꽃과 풀들, 자유롭게 고향을 거닐던 유년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 듯 착각하게 됩니다.

여유가 생기면 오랜만에 고향을 몸에 담으며 어린 시절로 추억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나름 낭만적인 일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다음 작품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허명훈의 고향 단상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대를 묻고 자란 고향이 있다. 동년 시절 고향에서 동년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과 포부를 품고 자라면서 고향에 대한 잊지 못할 추억과 향수가 늘 마음 한구석에 짙게 깔려있다. 성인이 되어서도 마음속에 숨겨놓은 짝사랑에 황홀한 가슴을 태웠고 첫사랑에 빠져 행복에 도취돼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며 살기도 한다. 그러다가 자의 또는 타의로 고향을 떠나 이국이나 타향에서 몇 년, 지어 몇십 년을 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영원히 잊지 못할 고향이 자리 잡고 있어 항상 고향을 그리며 살게 된다. 나는 지난 90년대 말 아내와 함께 외국에 가서 악착같이 돈을 벌었다. 지금은 연애도시 청도에 아파트를 마련하고 자그마한 슈퍼를 경영하며 살고 있는 나는 대양을 누비다 휘게하는 연어처럼 아내와 함께 25년 만에 내가 나서 자란 고향을 찾아가보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오랜 세월을 살면서 인편으로 또는 풍문으로 고향이 어찌어찌 변했다는 소식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그 오랜 세월만큼 고향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도 커졌다. 잠을 자야 한다는 생각과 달리 마음이 먼저 맨발로 고향으로 달려가 추억을 더듬는다. 세상 만물이 멈춘 듯 고요한 밤, 벽에 걸린 벽식의 추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뜨리는 소리에 생각이 꼬리를 자르려고 똑딱똑딱 따라하다가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핸드폰의 알람 소리에 혼곤한 잠에서 깨어나 아침을 맞았다. 약간은 흥분된 듯한 마음을 가라앉혀 아침을 챙겨 먹고 일찌감치 청도 공항에 도착해 예정된 시간에 비행기에 탑승했다. 몸은 비록 아직 비행기에 있지만 내 마음은 벌써 유년 시절 짜게바지 친구들과 하루에도 수십 번도 미역 감고 고기 잡이를 하던 고향의 버들방찬을 누비고 있었다. 옛날 같으면 청도에서 고향으로 가자면 기차로 2박 3일이 걸렸지만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2시간 반이면 감옥사시 공항에 도착하고 고속열차를 타도 1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나는 감옥사 공항에 내려 다시 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1시간 푼이 달려 고향 마을에 도착했다. 4시간 만에 고향의 동구밖에 내려 25년 만에 고향 마을을 보는 순간 만감이 교차했다. 내가 나서 자란 고향 마을은 100여 호가 되나 마나 작고 아담한 마을이었다. 마을과 70리 되는 곳에 흑룡강에서 세 번째로 큰 향양산 저수지가 있어 그 물을 받았으며 벼농사를 지었는데 여름 내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도 가뭄 걱정 없이 물을 흔하게 쓰면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게다가 토지가 많고 사질 땅이어서 해마다 풍년이 들었고 쌀맛 또한 현에서도 으뜸이라 시장에 가서도 우리 마을 쌀은 다른 마을보다 높은 가격을 불러도 불티나게 팔렸다. 깨끗하고 맑은 저수지 물이 마을 가운데로 흘러지나 여름이면 강가에는 마을 아낙네들의 빨래방치 소리가 그칠 수 없었고 미역 감는 사람들로 늘 북적거렸다. 강에는 물 반, 고기 반이라 우리 개구쟁이들은 하학 중에 울리기 바쁘게 숙제는 뒷전으로 하고 강가에 나가 미역을 감았는데 그때마다 손바닥만한 붕어가 발에 밟혀 꿈틀거렸고 풀이 우거진 곳에 손을 넣어 더듬으면 발뚝만한 잉어와 붕어, 메기가 욱실거렸다. 한참을 잡으면 버들까지의 한 깨물 잡을 수 있었는데 날마다 밥상에 생선 반찬이 올라오르는 것은 물론 말리웠다가 겨울 반찬으로 먹기도 했다. 어머니들은 또 생선을 마을과 이웃하고 있는 농장 시장에 갖고가 팔아서 생활비에 많이 보태기도 했다. 내 고향은 시골 마을의 소박한 인심과 인정이 넘쳐나서 링근에 살기 좋은 동네라 소문이나 원래 한 개 소대였던 마을이 네 개 생산대로 불어났고 학생 수가 150명이 넘어 마을에 고중학년까지 있었다. 그 후 개혁개방과 더불어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고향 사람들은 너도 나도 연애 도시와 외국 진출 행렬에 떨쳐나섰고 고향은 급기야 160여 호의 900여 명의 인구가 마치 쌀물 빠지듯 빠져나가면서 마을에는 50여 호의 100여 명 인구도 채 남지 못했다. 마을은 졸지에 주인 없는 빈집들이 구석구석 옹송거리고 앉아 지나가는 길손을 흘겨보고 고향에 남아있는 사람

0: 사람들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빗겨 있었다. 마을은 점점 한적해졌고 혹시나 고향이 그리워 찾아온 사람들이 잠잘 자리가 없어 이웃 농장 료관을 찾을 정도로 한여름 밤에도 마음이 쌀쌀하고 허허로웠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고향 마을에는 외국 붐에 휘말려 들지 않고 고향에 남아 고향을 지키고 고향 마을을 건설하려는 보석과도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문명촌의 간판을 내세워 현과 감옥사시 성을 수차례 오르내리면서 200만 원의 자금을 끌어와 마을 건설에 앞장섰다. 숲과 불이 우거지고 먼지가 불썩이며 비만 오면 마을길이 진흙으로 묵사발이 되어 여자 없이 살아도 장어 없이 못 산다던 마을길을 모두 세멘트길로 포장하고 길 양옆에는 모두 가로수를 일매지게 심어서 마을 면모를 일신시켰으며 길마다 가로등을 설치해 밤길을 다니기 편해졌다. 그리고 잡초로 우거진 1헥타르 되는 학교 운동장에 화단을 만들어 꽃을 심고 사과나무, 오얏나무, 살구나무, 단풍나무, 수양보들, 은행나무를 다양하게 심었으며 여러가지 운동기구와 4개의 정자의 벤치까지 마을 사람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과 힐링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2010년에는 무너져가는 초가집을 몽땅 허물고 그 자리에 84가구가 살 수 있는 5층짜리 아파트 2동과 50여 가구가 살 수 있는 3층짜리 아파트 2동을 건축해 100여 호가 안락하게 살고 있다. 200여 평의 로인정에는 매일 100여 명의 회원들이 모여 취향에 따라 장기, 탁구, 화투, 노래와 춤 등 다양한 활동으로 노후의 삶을 다채롭게 보내고 있다. 지금 이 아파트 단지에는 지난날 고향을 떠나 연애 도시로 외국으로 돈벌러 날아갔던 철새들이 돈을 벌어와 고향 마을에 도시 아파트 못지않게 장식해놓고 살고 있고 보금자리가 포근하니 다지방 농호 10호가 철새처럼 날아와 아파트를 사고 포근한 자기들의 둥지를 틀고 살고 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니 강산이 두 번 변하고도 남을 25년 만에 몰라보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성장한 고향의 모습을 보니 기쁨과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그동안 타양에서 살면서 마음속으로만 고향을 담아두고 그리며 살았지 언제 한번 고향의 발전과 건설에 관심과 눈길을 돌리고 자그마한 도움과 힘을 실어주지 못한 린색한 자신이 못내 부끄러워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몸을 숨기고 싶은 심정이었다. 마침 나처럼 오래간만에 고향을 찾은 친구들 20여 명도 모두 나와 같은 심정이었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저마다 호주머니를 털어 돈을 모아 마을 건설에 쓰라고 기부했다. 그렇다. 고향은 영원한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며 마음의 언덕이다. 하여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아무리 이역만리를 가고 타양에 살아도 언제나 가슴 밑바닥에는 고향이 자리 잡고 있고 내 고향만은 언제나 번영 창성하고 나날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기를 축원한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호복순,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1: ㅎㅎ 시간으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저원 청심환은 칭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의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인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 치료약품 3곽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네,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 각 신약대학방 분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5번 335 555번입니다. 네, 아래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원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미안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치명을 위주로 한 광저담양, 자담양, 홍화육두구, 전추관, 복사삼 이런 진기, 희귀약재 조합으로 된 부신, 몽약, 유한회사에서의 OTC 공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심환은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심장병 여러 가지 증상과 근본에서 치료과를 거두게 되어 있으면서 그 특점 자체는 효과가 빠릅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할 정도로서 효과가 이렇게 빠르니까 자기 생각한다는 치료 끝이 아닌가. 그런데 치료는 료정을 따라서 견지해야 되는 겁니다. 한 개 료정은 넉 달로 되어 있으니까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고 본 제품을 드셔서 기본 심장병에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분은 지금까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 제품 자체는 부작용이 거의 적거나 없게 되어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복용하시면서 뭐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서 다른 부담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 제품이 공농주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난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심장경락은 폐경락을 떠날 수 없습니다.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고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리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돼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릿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특히 심폐리 심한 증상은 심장병 환자들이 왕왕 많이 범하는 증상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심폐리 심한 구체 증상은 무엇인가? 심폐리 심하다는 것은 중에서 일정 증상에 관한 한 개 학설입니다. 체계적인 이론 체계자 림상 표현을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림상 표현은 무엇인가? 심폐리 심한 림상 표현은 가슴이 침침합니다. 심장병 환자들은 왕왕 이런 점을 범하게 되어 있죠. 가슴이 침침하고 기침을 잘 짓습니다. 가래가 성납니다. 가래 색깔이 진합니다.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등 증상을 못 두어서 심폐리 심하다 이렇게

0: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병 환자들은 왕왕 지켜보기도 하면 이제 몇 가지 증상이 많이 심장병 환자들한테서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는 심장병 환자가 기침을 잘하고 가래가 성합니다. 이거 지켜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호흡계통의 문제로만은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심폐열이 심하기 때문에 심장치료를 동반하지 않으면 단순 호흡계통의 문제만 가지고서는 임신은 해결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또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 가운데 말씀하시다시피 입이 마르게 되면 내가 당뇨병인가 소갈증인가 그리고 입이 많이 쓰게 되면 내 단순 담낭에 이상이 있는가 그리고 입에서 냄새가 진한 냄새가 납니다. 진한 냄새가 나게 되면 이게 내 구강 청소에 문제가 있는가 위에 문제 있는가 이럴 수 있는데 본 제품 초원 성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심폐열이 심한 상술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개선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분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개 치료 가격은 넉 달러 되어 있는데요. 한 가게 가격은 199원인데요. 12일간 복용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며 우리 주내 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신약대학방이라는 간판을 붙인 데서는 모두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 정책을 실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3각을 싸면 한 각을 무료로 드립니다. 이때면 한 달 반 자후 복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9각을 싸면 3각을 무료로 받습니다. 이 정도게 되면 넉 달 복용할 수 있는데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140원 자후가 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기본 심장병 치료에 있어서는 초원 청심환 같은 이런 제품은 료정을 따라서 견제하시게 되며 기본 생명에 큰 이상이 생기는 걸 완전히 피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청심환은 심장이 좀 좋지 않아서 광고 듣고서를 전 청심환 먹기 시작했는데 어제는 넉 달 넘어 먹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2: 예. 그러니까 뭐 한 저 두 달 전부터 이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0: 예.
2: 심율이 빠르고 그다음에 신조 로냉증 신조통도 있었어요.
0: 아, 협심증입니다. 예, 맞습니다.
2: 예, 협심증이라 하는 조선말로.
0: 예.
2: 예, 그러던 게 요즘 말이 나사지고서는 그 저 신조통이 나사지니까네 우선은 전하게 잠도 잘 잔다. 신자의 아이 아픈.
0: 아, 그럼요.
2: 예, 그전에 돌아놓기도 그런데, 바쁠 때가.
0: 예, 예.
2: 그래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가면 내, 그, 요지간에 활동이 좋을 적에 또, 아웃 가고 주문하겠습니다.
0: 아, 그렇게 하셔. 배달 전화번호.
2: 예, 그냥 계속 먹겠습니다.
0: 예, 배달 전화번호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2: 감사합니다.
0: 아, 그럼 잘 기억하셨네요. 예.
2: 예.
0: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초원 청심환을 환자입니다. 저는 어제 1년 넘어 잘 썼습니다.
0: 아, 그래요?
3: 많이 좋아지고 이 특히 입이 고쳐가던 게 그게 옛날이니까 다른 것보다도 춤 차던 것보다도 그게 앤 좋습니다. 무슨가 모두 그것도 냄새 나고 예, 무슨가 먹을 생각조차 없단 말입니다.
0: 그렇죠.
3: 그리고 예. 거기다가 이빨이 아파가 야 눈물이 아이 나고 고통스럽대고 그게 제일 좋습니다.
0: 예.
3: 내가 이래 놓거나 얘 좋아지니까 우리 이모가 또 얘 나 이번에 감기 온 게 얘 독감을 걸린 게 지네 홀떡홀떡하고 얘 그저 하고 숨 쉬지 못해서 그저 눈물로 세월 보낸다. 그래 이런 사람은 예. 어떤가 하면서 앉는 것도 꼼짝 못하고 걷는 것도 병전한 걸음 걷는 것도 헐떡헐떡하고 아무리 내처럼 얘 심장이 나빠서 그런 것 같더랍니다. 모재빌로도 못 눕는답니다. 애들자기도 못 눕고
0: 지금 연세가 어느 계단에 계세요?
3: 80이 넘었습니다.
0: 아, 그러게 되면 전형적인 심장으로 나타나는 구체 증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빨리 시작하게 되면 이제 말씀한 그런 열에 숨이 헐떡거리고 맥이 없어 걸지 못하고 이런 증상이 자연적으로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좋아지게 돼 있을 겁니다. 빨리 오늘이라도 시작하라 하시오.
3: 예, 그래, 네, 빨리 전화하느라 오늘 전화드릴게요.
0: 그렇게 하시오. 예, 오전에 예, 예, 잘 열심히 견지하면 기본으로 맥이 나고 숨이 차지 않고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건강하세요.
3: 네,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아, 감사합니다.
4: 네, 그러니까 저는 조심하는 것 끝나는 게 너무 맥이 없어서 숨이 차고 맥이 없어서 이제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0: 아, 그래요.
4: 한번 그런 야, 어찌 이렇게 바빠니? 요 약을 먹어라. 그래 먹어보겠지. 어서 먹어서 이제 어서 난 섰다고 해야 된다.
0: 아, 그래요? 예.
4: 예, 그러니까 중에 맥이 난다. 주로 이제 다리 맥이 용난다. 예, 걸어다니기.
0: 그렇죠. 예, 심장에서 신경 말초 발끝까지 갖다 돌아서는 이 힘이 세게 되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서 영양 공급이 따라가는데 다리가 맥이 있을 수밖에요. 예.
4: 예, 그래서 이제 왜 계속 이제 나 심장통이 왔습니다.
0: 그래요? 예.
4: 예, 심장통 어찌어찌 온몸이 막 오그라들고 앉았대요.
0: 그런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예, 예.
4: 예, 그러니까 중에 고충성도 없어지고, 내 중에 고속도 있으니까. 밭에 가서 좀 일을 했어. 어떤가 일을 해보는.
0: 해보느라고. 예.
4: 한 3시간 해본 게 매겨본 거 몰랐습니다.
0: 아, 그렇죠. 예, 예.
4: 예. 예, 주로, 예, 주로 어떻게 또는 발이 어찌나 이렇게 세기신다. 그래서 심장대 발딱 한 다음에 발이 그것도 얼음장 같았습니다.
0: 그렇죠. 그게 신경말초에 제대로 순환 장애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 근데 지금 예, 고충성도 없으시고, 그 맨날 날씨 또 흐렸잖아. 흐린 날은 또 나는 원래 이렇게 손 누워있어야 된다. 창문을 다 열고 이렇게 누워있어야 된다.
0: 산소 부족을 네. 느끼게 되어 있으니까 창문을 열 수밖에. 그렇죠.
4: 예, 예. 예 숨이 차세요. 그런데, 맨날 날씨 흐린 날이 또는, 어, 맨날 어느새 모르가 열어놨구나.
0: 그 정도예요. 예.
4: 예, 고충성이 지금 다 없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야기가.
0: 이 제품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몇십 년 동안 제가 강의하는 가운데 나왔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본 제품을 해내서 제 생명 새로운 건강을 찾았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4: 얘기를 참고 이제 정말 소화가 안 됐습니다. 계속 소화해도 입에서 냄새 나고 가래도 많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 약을 먹어 그런지 내 집도 전에 먹어 이 약 먹기 전에 아무 약도 안 근데 지금 그 소화도 잘 되고 입에서도 냄새 안 나고 내 지금 기후에 했는데 이 약을 먹어 그런지 어떻게 될지 몰라서
0: 바로 그렇습니다. 소화 잘 되는 건 심장병 자체가 직접 소화 공능 장애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에서 위 동맥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소화가 되지 않은 내리 깨지 못하고 계속 위 안에 그득한 감을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래서 심장병으로 인해서 소화공능장애를 얻을 수도 있고 맥이 떨어지고 발끝이 시리고 저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종합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4: 그래서 지금 너무 좋아하시지 한 섭다 모은 게 이렇게 지금 지금 너무 좋아하시지 지금 그 활동들이 좋은 활동이 저를 아까 더 살려고 그랬어요.
0: 그렇게 하세요. 예. 전화번호 33-5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0: 예, 안녕하세요.
5: 예, 나도 저기 좋은 척지만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예.
5: 나는 신조에 좋지 못해서 저녁에 너무 숨이 차서 몇 번씩 깨어났댔습니다.
0: 예.
5: 근데 이것은 가는 그런 증상이 없어졌어.
0: 아예예 예. 깊은 예, 잠 주무실 수 있게
5: 심률도 100이 넘던데 지금 심률도 80으로 정상이 됐어.
0: 아이고 너무 이상적인 심률로 오셨네. 예.
5: 그 다음에 내 왼쪽 가슴이 아프고 뒷단등이 기어던 것도 많이 났고 예. 약간 이해했으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렇죠. 예.
5: 예. 그래서 중계를 오르내릴 중에도 몇 번씩 셋다 오르내렸는데 이것은 간에 그런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0: 예.
5: 장기. 예.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지. 나 앞으로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사자고 그럽니다.
0: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를 요정을 따라서 견지하시게 되면 노년에 들어서서 제일 큰 문제가 심장병으로서 100가지 질병을 불러오게 됐는데 심장병 네. 치료하니까 이제 위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서 종합적으로 여기저기가 다 좋아지게 되어 있다는 이 점을 굳게 믿어도 됩니다. 열심히 료정을 따라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5: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0: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2: 네. 네, 안녕하세요.
1: 네, 그 지배로인이 정신만 잡은 게 몸이 너무 좋아져서 지금 아홉통 더 배달해 달라고.
2: 아, 그래요. 예예. 자녀분들이 그렇게 부모님들한테 보온 제품을 이렇게 그 사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배달 전화번호 33-5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0: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네, 계속해서, 네,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지금 심장병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엉뚱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심장병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핵심은 그 가운데 몇 가지로 이렇게 뽑아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부정맥, 실리부치를 말합니다. 협심증, 신저통 말합니다. 세 번째는 심근경색,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부정맥이라는 것은 심율이 1분에 60부터 100 차까지는 정상 범위라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지만 해도 평균 심률은 60차 벗어져서 7, 80차 잡으면 됩니다. 60차 벗어지면 다 정상, 아주 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허 범위가 60부터 100 차라지만 해도 어떤 분들은 100, 20, 30차 이 정도 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아주 위험한 심률입니다. 어떤 분들은 40몇 차, 금방 40차로 벗어난 분들이 있는데요.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할 수 있는 위험한 심률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운동원들을 제외하고는 운동원들은 50몇 차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운동원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면 그 사람들은 한 번에 그 심장에서 나가는 피가 콱, 콕, 쿡, 우리는 쿡쿡쿡쿡쿡쿡 이렇게 하지만 해도 이 사람들은 운동원들은 한 번에 나가는 게 많이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률이 50몇 차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년기에 들어서 중노년기에 들어서서는 기본으로 60차 벗어져야 됩니다. 60차 밑으로는 어느 순간에 40몇 차 떨어지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어떤 분들은 벌써 90차가 60부터 100차가 정상 범위라 하지만 해도 90차가 벗어질 때게 되면 가슴이 좀 침침한 감을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평균 심률을 이야기한 그 자음엔 됩니다. 협심증, 신저통 말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느끼다시피 왼쪽 앞가슴에 심장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아파나는 심장에 문제가 있구나 자가진단합니다. 오른쪽 앞가슴이 아픕니다. 뒷잔등이가 아픕니다. 룩걸거지 아파납니다. 이게 바로 협심증, 신저통이 반사통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모두어서 협심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룩골이 아픈가? 때때로는 룩골이 아프게 되면 병원에서는 룩골신경통이 아닌가 이렇게도 오해할 수 있고 본인도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데 기술은 40대 중후반부터 해서 50대, 60대, 70대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협심증이 일종 구체 증상이 심장은 룩골이 싸고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요. 그리고 심근경색, 세 번째는 신지경수라 하게 심근경색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중도로 막혔다, 중하게 막혔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중도로 막힌 경우로 놓고 말하면 100분제 40 내지 70 막힌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적게 막혀도 100분제 40이 막힌 걸 중도로 막혔다 합니다. 70까지 그 중도로 막혔다 하는데 우리에게 증상으로 나타날 때게 되면 제일 낮아서 40% 막혔을 때입니다. 보통 4, 50, 60, 70 이때구야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오늘 증상, 가슴이 침침하네, 뭐 자기 힘들어지네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심률을 고르지 않네. 이제 내 오늘부터 시작이구나. 이제 오늘 0으로부터 1, 2 이렇게 올라가는 절대 아닙니다. 이미 절반 그 이상으로 막혔을 때만이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하게 막힌 경우는 100분제 70 내지

92좌우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100%를 중하게 맡겠다 하지 않은가. 100%는 100%로 따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100% 맡기게 되면 주자가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는 카이시용은 가슴을 가르고 큰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이래서 지금 중하게 맡긴 경우로 하게 되면 100분의 70 내지 90 이 정도 막혔다 하면 병원에 어느 순간에 쓰러져서 실려가게 되면 무조건적으로서 주자를 먼저 구급하는 방법을 해야 되니까 그 어느 부분이 심장 관상동맥은 왕자형으로 심장 근육 안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 왕자형으로 배치된 관상동맥이 어느 부분이 막히게 되면 어느 심장 근육의 부분에는 피가 전달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게 되면 그 병원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주자를 하라 하게 주자를 시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오해 가운데는 주자를 하면 심장병 치료의 끝, 어쩌는 내가 심장병 치료에서는 시름 넣게 됐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미 주자를 하신 분들은 MRI 같은 거 절대 못합니다. 물론 심장뿐만 아니라 내 신체 어느 부위에 뭐 철사가 들어갔다 하게 되면 MRI 같은 걸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MRI 하는 거는 허수공전해서 MRI 하는 것은 기술은 뭐 심장병 치료에서의 끝 이게 절대 아닙니다. 좋기는 뭐 주자까지 가지 않도록 보수료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게 되면 넘어져질 상에서 거기 철사를 받거나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MRI 같은 거 못하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좋기는 보수적인 치료 방법 가운데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초은 청심환이다. 평소에 벌써 50대 초반, 40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보조 제품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큰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이 기본으로서 정상적으로서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 아스피린 장용편 100mg짜리를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 한 알 100mg짜리 혹은 그게 좀 민감한 분들 가운데서는 아타바 타딩이라든지 루시바 타딩 가운데서 그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Q10 오메가3 이거는 뭐 20년 30년 그보다 더 긴 시간도 문제없는 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본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혈압이 정상 그리고 모든 공능이 심장 공능이 정상 이렇게 되는 감을 느끼게 되어있을 겁니다. 이 제품 초원 청심환은 시름 넣고 복용하시면 기타 부작용이 없게 되어있고 후유증이 없게 되어있습니다. 아토파 타딩 루시바 타딩이 가운데는 뭐 깡구이 높아지거나 성구이 높아지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가 지창하는 거는 아스피린 장용편 100mg짜리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 1시간 전에 나는 위가 안 좋은데 위에서 용해하지 않습니다. 아침 1시간 전에 복용하면 장도에서 용해하게 되었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그러게 되면 기본으로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몇 가지 심장병 증상은 기본으로 해결받게 되었는데요. 비만하거나 당뇨병이 있거나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심장병을 부르기 쉽게 되어 있으면서 특히 당뇨병 환자들은 혈당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당뇨하고 심장병은 아주 진

0: 전반 대사 평형을 일으키는데 면역계통을 개선해주는데 너무너무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러한 그 물질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또 분비하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분비하면 마지막에 눈방울이 튀어나오거나 목이 부어나거나 이건 갑상선 기능 항질입니다. 그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다면 너무 적게 분비하게 되면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기억이 잘 안 되고 맥이 떨어지고 자기만 하고 뚱뚱해지고 이럴 수 있으니까 갑상선하고 심장병은 또 가까이 있을 수도 있게 되어 있으니까 주의하기 바라면서 특히 지금 백분제 92가 심장병이 백분제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으니까 보온제품을 쓰시고 적재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지금은 고혈압약을 끊었다 가지수를 줄였다 기본 뭐 차수를 줄였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심장병은 정상으로 수축이완 수축이완 심장근육이 이 정도를 하게 되어 있다면 바로 그 과정이 고혈압을 극복하는 과정으로 그게 정상으로 움직이지 못할 때 그다음 수축이완 하지 못할 때 관상동맥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고혈압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고혈압약을 대체하는 이런 제품으로까지 어떤 분들한테는 사용되게 되어 있으면서 어떤 분들은 고관절 상해서 뭐 운동하다가 어쩌다가 걸다 넘어져서 상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전면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수혈을 요구합니다. 수혈을 무엇 때문에 요구하는가 하면 지금 이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 충분한 혈액이 있어야 혈액을 따라서 면역계통 개선을 하면서 빨리 암으로 붙을 수 있는데 이래서 병원에서 권하는 것은 바로 수혈을 권하는데 혈액이 생명주기는 뭐 제일 길어 120일 그리고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가운데서 백혈구 혈소판은 8일 내지 11일 밖에 되지 않거든요. 적혈구만 120일인데 무엇 때문에 수혈을 필요하는가 그때 당시에는 이 혈액이 꼭 면역계통을 개선하는 데는 보충이 되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좋기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청단백 도타이라는 거 이거 견제해서 복용하세요. 그러게 되면 조혈 공능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소를 뜨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전증이라 하게 되었는데요. 손을 뜨는 데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파킨슨 질병 초기에 혹은 간질병이 있는 분들 많게는 심장병으로서 손을 떠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뭘 드시면 되는가? 백자 양시환을 함께 드시는 걸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현에 들어서서는 청단백 도타에 백자 양시환 같은 것은 손을 떠는 분들이 같이 견제하시는 것을 적절히 권하면서 이 제품 자체는 한계 치료 과정은 넉 달로 되어 있으니까 치료 과정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는 것을 기본 여러분들한테 권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이고요. 네, 또 직접 찾아가실 분들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각신약대학방 본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2: 라디오 극장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0: 유착평에서 마지막 전보를 보낸 뒤로 34사와는 소식이 아주 끊기었다. 그는 34사의 일이 항상 마음에 걸려 무전실에 계속 무전을 쳐보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34사 전사를 만나게 된 것이다. 젊은이, 34사라고? 그래, 지금 사형편이 어떻습니까? 고추님은 엉엉 울음을 터뜨리더니 말문을 열지 못했다. 자자자자자, 진정하세요. 진정을 하고 천천히 얘기하세요. 사회에 사람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1: 저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0: 고추님이 울면서 말했다.
1: 뭐? 혼자? 네. 처음에는 5, 6천명이나 됐는데 며칠 싸우고 나니 이 3천명이 죽고 다쳤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진 사장은 당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적을 망한다고 했지요. 중앙종대가 강을 건네자마자 저희들은 포위되었고 더는 빠져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2: 포위를 뚫고 나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 예, 군사위원회에서 보낸 전보를 받고 포위를 뚫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적들이 몇 교포로 둘러싸고 있어서 몇 번이나 시도를 했지만은 실패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진 사장은 몸을 가볍게 해야 하니 서류들을 몽땅 태워버리고 간부나 전사나 보총 한 자루만 남기되 칼을 차라고 했지요. 사장도 보총에 칼을 꽂고는 몸소 앞에서 우리를 거느리고 돌격했습니다. 하지만 겨우 200명 남짓이 빠져나왔습니다. 정의 동지도 희생이 됐습니다.
2: 빠져나와서는 어디로 갔습니까?
1: 군사위원회 지시대로 흥안 동남쪽 산간지대로 가서 유격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적들이 또 쫓아왔습니다. 그곳은 요족만 사는 지역인지라 말이 통하지 않으니 인민들을 설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식량도 구하지 못한 채 우리는 산에 갇혀 있었지요. 그때 진 사장이 말했습니다. 조총 사령이 호남 남부 강서에서 싸울 때도 수백 명밖에 없었지만은 성공했어요. 우리도 따라 비웁시다. 식량은 떨어졌지만은 산에는 풀이 널려 있으니 그걸 먹으면 됩니다. 우리는 정말 산에서 사흘 동안 풀만 먹었습니다.
2: 나중에는요?
1: 더는 버틸 수가 없었으니까 진 사장은 회의를 열고 대책을 의논했습니다. 사람들이 역시 한족 지역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포위를 뚫고 도현으로 가기로 결정지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종기관 총 5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 사장이 총알이 얼마 없다고 2정을 산에 묻으라고 했습니다. 기관 총수들은 너무 아까워서 총을 묻으며 울었지요. 포위를 뚫고 나오면서 두 차례 싸웠는데 도현에 닿았을 때는 8, 90명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2: 왜 도현으로 가려고 했지?
1: 거긴 우리가 봤던 길인지라 얼마쯤 알고 있었으니까요. 만약 정 안 되면은 강서의 소베트 구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도현에 간 지 얼마 안 돼요. 하루는 한 수학교 교원이 찾아왔습니다. 현위원회에서 우리와 연락을 하려고 온 겁니다. 우리는 이제는 희망이 보인다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적들이 또 포위해올 줄을 몰랐어요. 수천 명이 왔는데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우리는 싸우면서 동쪽으로 퇴각을 했죠. 점심때 5, 60명이 싸웠는데 오후에는 10명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진 사장이 갖고 가기 힘드니 중기관 총 2정을 부셔버리라고 해서 결국 마지막 한 정만 남았겠죠.
2: 무전기는요?
1: 무전기야 진작 부셔버렸지요. 해질 얘기를 사장과 호위병, 통신원 그리고 저까지 네 사람만 남았습니다. 놈들은 우리가 몇 사람 남지 않은 걸 보고 얼른 사로잡으라고 구함을 질러댔습니다. 진 사장은 놈들한테 욕을 퍼부었습니다.
2: 백군 개새끼들아!

먹고 싶으면 어서 올라가 봐라. 그러더니 소매를 겉올리고 중기관총을 집어들고 갈기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놈들이 삼대처럼 쓰러졌습니다. 놈들은 소리만 지를 뿐 감히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진사장도 배에 부상을 입고 말았죠. 배에 난 상처 사이로 창자가 흘러나왔습니다. 기관총도 피로 물들었지요. 우리가... 고추님은 목소리가 떨려 한참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어왔다. 우리가 그걸 보고 상처를 싸매주려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놈들이 막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진사장은 눈을 부릅뜨고 철을 밀치면서 말했습니다. 어서 쏴요! 하면서 침착하게 창자를 밀어넣었습니다. 제가 기관총을 잡고 놈들을 막았습니다. 호위병이 진사장의 상처를 싸매주는데 진사장이 나한테 부탁이 하나 있는데 들어주겠나?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사장 동지, 무슨 부탁입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는 빙그레 웃으면서 자기 머리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한 방 쏴줄 수 있겠지. 백군 놈들이 나를 산재로 잡으면 큰 상을 타겠지만은 죽으면 값이 없단 말이야. 우리 울면서 사장 동지 죽어도 함께 죽어야죠. 저희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진사장은 우리를 나무랐습니다. 동지들은 그래 이런 식으로 동지를 아끼고 싶나 하면서 사장은 호위병의 권총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호위병은 울면서 달아났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진사장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아요. 나는 어쩔 수 없는 몸이지만 동지들은 어둠을 타서 빠져나가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져나간다면 그게 바로 혁명의 씨앗을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한테는 총알 하나만 주면 됩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호위병과 통신원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때 진사장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현자, 당신은 이 동지보다 나이를 몇 살 더 먹었으니 살이 좀 들었겠지. 오늘 내가 죽는 건 대수롭지 않은 일이에요. 다만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죽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 34세가 오늘 전멸하게 되면 전광을 포고할 사람마저 없으니 그게 괴로워요. 사장은 제 손을 또다시 꽉 잡았습니다. 고추님 동지, 포위를 뚫고 나가 주왕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내가 사장으로서 동지에게 주는 마지막 임무입니다. 맡아줄 거죠? 분명 틀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모두 죽는다면 전군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꼭 부대를 찾아 주왕에 보고해야 했습니다. 우리 34사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싸웠습니다. 총 한 자루가 남을 때까지 투항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주울래도 눈가가 불그레해지었다. 그가 조용히 물었다. 진수상은요?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어둠을 타서 포위를 예치고 나온 뒤에 이튿날 세 사람이 모두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적들은 진사장을 들것에 싣고 돌아가 궁을 청하려고 했답니다. 진수상 같은 사람이 이런 모욕을 받을 리가 없지요. 하지만 들것에서 죽으려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그는 몰래 저고리를 헤치고 붕대를 찢어 손을 뱃속에 놓고 창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젖먹던 힘을 다해서 물을 뜯었습니다. 적들이 발견하자 그는 눈을 부릅뜨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흰 개들아, 가서 상이나 받으라. 그러고는 금방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담담하게 마음을 주소

부리던 줄대도 끝내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았다. 은혜색 저고리를 입은 사람이 말을 거들었다. 진수상 동지의 일을 우리도 전주에서 들었습니다. 들 것을 들었던 사람들의 소식을 전해주었죠. 이민들은 공산당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꼭 좋은 세상을 이룰 거라고들 합니다. 진수상 동지 이야기는 신문에도 났지요. 제가 오면서 신문을 두 장 갖고 왔습니다. 그는 장사에서 나온 대공보 두 장을 꺼냈다. 줄대가 펼쳐보니 살아있을 때와 죽은 뒤 우리 시 오소문 밖에 살던 사람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공산당 비적 사장 진수상은 도현에서 우리 군에 사살되었다. 진수상의 원명은 수춘으로서 장사 사람이며 오소문 밖에 와옥가 진씨 주택에서 살았다. 지금 나이는 29살이다. 어머니는 살아있고 아내의 이름은 진강령이며 30살이고 슬아의 자네는 없다. 군인 출신으로서 독립 제7사에서 비적군대에 변조를 하여는 올해 사장으로 되었다. 이번에 강서성 흥국으로부터 출발할 때 사에서는 4천 여자를 부충과 경 중기관 총 40여정이 있었고 의무를 받았다. 도강을 의무하면서 국군에 의해 대로가 끊겨오던 길을 되돌아왔는데 남은 101탄은 중기관 총 5정에 보총 3자로밖에 남지 않았다. 어제 발도에서 패배당한 뒤에는 중기관 총 1정 보총 3자로 분이었다. 사장은 심한 부상을 입었기에 오전 8시쯤 성마향에 이르렀을 때 숨을 거두었다. 다음은 진수상을 효수하여 사람들에게 보였다라는 기사였다. 조울래는 눈을 크게 뜨고 한참 동안 제목만 쳐다보았다. 기사를 읽어 내려가는 내내 눈이 흐려지고 글자가 이리저리 흐른 거니였다. 토벌 사령부에서는 홍군 34사 사장 진수상의 머리를 대바구니에 넣어서 오소문 밖에 있는 종살로 오기 돌기둥에 걸어놓고 사람들에게 보이었다. 그리고 이런 포고를 붙이었다. 호남 보안사령부의 말에 따르면 제34사 사장 진수상을 사로잡았고 강서 홍국을 떠난 뒤에 여러 번 국군에게 격파되었으며 파견한 군대에 의해 성마교까지 압송해 왔을 때 상처가 너무 심해 숨을 거두었다. 형량본부 행정부문에서 비적 진수상의 시체를 사진 찍고 동시에 목을 베어보려는 일을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머리를 걸어놓고 사람들에게 보여 모두가 알도록 했다. 기사 아래는 진수상의 시체를 찍은 사진도 실려 있었다. 조울래는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신문을 호위병에게 건네주며 중얼거리었다. 개자식들 두고 보자. 반드시 이 목숨 빚을 반드시 갚을 날이 있을 게다. 조울래는 애써 마음을 가다듬은 다음 고개를 쉬어들고 전주현 위원회에서 온 사람을 보고 말했다. 고맙습니다. 돌아가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로자를 넉넉히 갖고 왔으니 괜찮습니다. 은혜색 저고리를 입은 사람이 대답했다. 그럼 동지는 어쩔 생각입니까? 조울래가 고추님을 바라보았다. 고추님은 굳센 눈길로 마주보며 말했다. 이렇게 대오를 따라잡았으니 장정을 계속해야죠. 좋습니다. 졸레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럼 우선 사령부에 있으면서 배치를 기다리세요. 이제 곧 귀조에 도착을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것입니다. 출발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들리었다. 나팔 소리는 언제 들어봐도 쟁쟁하고 구성지였다.

고요한 골짜기에서는 나팔 소리가 모진 후에도 미아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었다. 마치 겹겹이 둘러선 산들이 대답이라도 하는 것만 같았다. 무거운 사명을 안고 근심과 환난을 겪을 대로 겪은 대우는 다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묵직한 고통을 안고 있는 귀주는 묵직한 열정으로 홍군을 만난다. 연극쟁이와 백정 이발쟁이가 홍군을 도와 현성을 해방한다. 이른 아침 졸래는 전보 한 통을 받았다. 홍군 1군단 제146탄이 어젯밤 호남 광서 귀주 세성의 변계에 있는 려평을 함락했다는 내용이었다. 홍군 선봉대가 이미 귀주에 들어섰다는 말이었다. 승리의 소식이 반갑기는 했으나 이처럼 순조롭다는 것이 어딘가 놀라웠다. 12월도 벌써 반이나 지난 때라 서리가 몇 번 내리자 귀주의 산들은 온통 누렇게 물들었다. 사철은 해가 내리쬐고 운남은 바람이 불고 귀주는 비가 내려야 겨울 같다는 속담이 하나 틀린 데가 없었다. 어젯밤 내린 비에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홍군은 강서를 떠날 때 챙겨온 옷이 모자란 데다가 두 달 동안 행군과 전투를 계속하다 보니 그것마저 누대기처럼 너덜너덜해지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아홉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수인은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니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서태원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젊은 시절은 인생의 항로에 대해 고민하고 방황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건 청춘의 고뇌이기도 한데요. 시대에 따라서 그 고뇌의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인생의 의미나 삶의 가치, 그리고도 꿈의 시련을 두고 가지게 되는 고뇌나 방황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청춘들을 울리고 아프게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사회에 발을 내디딘 지 얼마 안 되는 사회 초년생인 젊은이들의 고민을 헤아려보고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수필 몇 편을 감상해보겠습니다. 먼저 임호연 씨의 수필 거리의 철학자를 감상해보겠습니다. 거리의 철학자 임호연. 그 버스 정류장에는 몇 년째 구두대학 병원이라는 간판이 붙은 구두 수선집이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서 언제나 곱추

아저씨가 열심히 구두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서른을 넘긴 종식이가 처음 이 구두병원에 들른 것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던 무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종식이는 한쪽만 달아버린 구두 밑창을 갈기 위해서 구두병원에 들어섰습니다. 먼저 온 아가씨가 구두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종식이가 아저씨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 구두 밑창 좀 갈아주세요. 네, 그러죠. 좀 앉으세요. 자리에 앉자마자 종식이가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수선비는 얼만가요? 아저씨가 대답했습니다. 시간은 37분쯤 걸리고 요금은 30원입니다. 지금이 7시 17분이니까 정확히 7시 50분에 끝나겠네요. 종식이는 좀 놀랐습니다. 30분도 아니고 40분도 아니 37분이라니. 37분이라고요? 왜요? 못 믿으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구두 고친 게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척하면 삼천리죠. 알았어요. 종식이는 먼저 온 아가씨 옆에 앉아 아저씨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계속 지켜보니 신기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아저씨는 구두 고치는 모든 기기를 불편한 자기 몸에 맞춰 개조를 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구두 뒤쪽을 가는 회전 숫돌은 왼쪽 발 앞에 있는 페달을 밟으면 나오게 돼 있었고 못을 박을 때 필요한 쇠받침대는 오른쪽 페달을 밟으면 몸 앞으로 나오게 돼 있었습니다. 머리 위에도 끈이 여러 개 달려 있어서 어떤 끈을 잡아 당기면은 사포가 내려오고 어떤 끈을 잡아 당기면은 접착제가 담긴 통이 내려오며 어떤 끈을 잡아 당기면은 도구가 내려오게 돼 있었습니다. 종식이가 말을 건넸습니다. 아저씨,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생각을 하셨어요?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씩 아이디어가 생겼죠. 그리고 내 몸에 맞게 연장들을 고치는 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발명이죠. 남들이 알아주지는 않지만은 뭐 어디 알아줘야만 맛인가요? 내가 즐겁고 편하면 되는 거죠. 종식이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아저씨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뭔가 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아저씨가 계속 말을 했습니다. 내가 편하고 즐거워야 손님들도 즐거워하시죠. 종식이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어쨌든 대학 졸업 후에 어렵게 들어간 첫 직장은 조그만 여행사였습니다. 그리고 난 내 일에 만족을 합니다. 명문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변비어난 자격증 하나 없었기 때문에 취직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졸업반 때 열심히 입사 원서를 냈지만은 번번이 서류 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종식이는 이때부터 세상에 대한 불만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월급도 별로 많지 않았고 언제나 귀찮은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수없이 쏟아지는 짜증나는 문의전화, 끝도 없는 서류 처리, 출발 하루 전 여행을 취소하는 사람들, 남의 여권 수백 장을 들고 대사관 앞에 줄을 서야 할 때 느껴지는 자괴감, 서로에 대한 배려가 없는 동료들, 이런 것들을 돌리니 종식이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구두닦이 아저씨에게는 또 다른 신기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아저씨는 일을 하면서 계속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흥얼거렸습니다. 가끔씩 눈을 지그시 감기도 했고 머리를 지휘자처럼 흔들기도 했습니다. 구두 닦는 아저씨와 모차르트를 도울이니 도무지 안 어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클래식 좋아하세요? 왜 내가 클래식 들으니까 이상해요? 당황한 종식이가 얼버무렸습니다. 아, 저도 좋아하거든요. 아저씨의 풍자적인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클래식은 가사가 없어서 좋아요. 가사가 있는 노래를 들으면 자꾸 옛 사연도 떠오르게 되고 노래 가사가 다 내 이야기 같고 그런데 클래식은 가사가 없으니까 곡만 음미할 수 있잖아요.
종식이가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그건 그렇나요? 그러고 보니 아저씨의 왼편에는 시집 한 권이 펼쳐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시도 읽으시네요. 종식이가 눈이 동그래서 자꾸 물어보자 아저씨는 마치 동생에게 이야기하듯이 말을 슬슬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시도 좋아하지. 소설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말을 해. 결국 한 가지 메시지를 위해서 사람도 죽이고 헤어지기도 만들고. 하지만 시는 단 한마디로 많은 걸 전해주잖아. 이쯤하자 종식이는 자기도 모르게 스승 한 명과 이야기를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참 많았습니다. 돈을 많이 버세요? 왜? 자네도 이거 하려고 그러나? 응? 이것도 기업이야. 구두 잘 닦고 친절하게 손님을 대하면 돈 버는 거고 구두 못 닦고 불친절하면 돈 못 버는 거지 뭐. 누구나 아는 얘기지만은 무언가 가슴에 와 닿는 게 있었습니다. 사실 종식이는 한 번도 여행사 일을 자기 일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친절하게 전화를 받지도 않았고 한 번 더 전화를 하고 한 번 더 뛰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대충 일을 하고 오히려 밤늦게 소주잔을 기울이며 회사나 상사를 욕하는 데 더 열심이었습니다. 생각을 멈춘 종식이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면은 아저씨는 행복하세요? 행복이라 글쎄 늘 행복하면은 재미없지 않나? 살다 보면은 행복이나 불행은 교대로 찾아오는 거잖아. 그걸 누가 모르나요? 알기만 하면은 안 되고 그걸 깨달아야지. 그러면은 행복이 왔다고 해서 또는 불행이 날 찾아왔다고 해서 그게 흔들릴 일이 없어. 답은 뻔한 거잖아. 잠깐 불행하다고 영원히 불행할 거라고 비관하지 않고 잠깐 행복하다고 영원히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지 않고 살면은 되는 거지 뭐. 비관하다고 착각하면은 나만 괴로운 거지 뭐. 안 그래? 그럼 아저씨는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공평하고 그러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불공평한 거지 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생각해보게. 내가 이미 세상에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공평할 수 있겠어? 끊임없는 대화를 나누면서도 아저씨 손은 한순간도 쉬지 않았습니다. 먼지를 털고 낡은 뒤축을 뜯어내고 사포질을 한 다음 새로 붙일 밑창에 접착제를 바르고 불에 달구는 모든 과정이 아저씨의 구두약 묻은 손에 의해 차근차근 한 채 오차도 없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네는 직장 다니고 있나?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네, 작은 여행사에 다니고 있어요. 재미있나? 재미있기는요. 죽지 못해 다니는 거죠. 그럼 죽기 아니면 다니긴 해? 아, 그렇게 되나요? 죽는 것과 바꿀 정도로 선택했으면 열심히 다녀야지. 있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해야 더 큰 물로 가는 거야. 열심히 안 사는 것도 버릇되는 거라네. 버릇이라뇨? 지금 있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들은 늘 그렇게 말을 하지. 지금은 열심히 살지 않지만 좋은 직장을 구하거나 자기 사업을 시작하면 열심히 할 거라고. 그런데 그게 잘 안 돼. 한 곳에서도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은 모든 곳에서도 열심히 살지 못해 버릇이 들었기 때문이야. 아저씨가 그걸 어떻게 알았죠? 이보게 내가 이 자리에서 구두를 닦은 지 20년이 넘었어. 이 버스 정류장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여기 오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 변화가 느껴지거든. 일이 잘 풀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구별이 되지. 응? 하여튼 전 직장을 옮기고 싶어요. 내일 옮기더라도 오늘까지는 그런 생각하면 안 되네. 생각도 하면은 안 되나요? 일부러 할 필요는 없지. 왜요? 다른 사람들이 자네 생각을 모를 것 같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뭔가 달라지면은 금방 눈치를 채거든. 아마 자네 직장 상사들은 자네를 보면서 그럴 거야. 저놈 곧 그만둘 놈이라고.
그런데 자네한테 중요한

0: 일을 시키겠나? 응? 종식이는 뭔가 깨달은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저씨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가 지금 직장에서 일하면서 만난 사람들 말이야. 동료든 상사든 거래처 직원이든 고객이든 언젠가는 다 자네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야. 무슨 증인이죠? 세상은 좁네. 우연이라도 자네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은 그 사람들은 자네에 대해서 점수를 매길 거거든. 두렵지 않나? 좀 걱정은 되네요.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마음은 고쳐먹어. 잘한대요. 일단 아침에 소풍 가는 것처럼 기분 좋게 일어나서 나가고 어차피 할 일을 웃으면서 일을 해봐. 머릿속에 자꾸만 쥐꼬리만한 월급 액수가 떠오르면은 지워버리고 월급쟁이 월급 다 거기에서 거기야. 조금 더 받는다고 팔자 고치는 것도 아니고 기껏 차이가 나봐야 소형차와 중형차 차이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그 인상 좀 펴고 다니게. 젊은 사람이 자, 다 됐어. 이거 받아. 아저씨가 어느새 수술한 구두를 내밀었습니다. 순간 종식이는 시계를 올려다 봤습니다. 시계는 정확히 7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 네, 그래서 작자는 사회의 첫 발을 내디딘 초년생인 주인공과 구두를 수선하는 곱추 아저씨의 대화를 통해 사회의 첫 발을 들여놓은 젊은이들의 고민을 엿볼 수 있으며 보잘것없는 일터에서도 사회 일원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구두 수선공 아저씨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는 더 크고 광활한 대학이라고 합니다. 사회의 첫 발을 내디딘 젊은이들이 이 광활한 대학에서 단련해 곤란을 이겨내고 떳떳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이어 남이 씨의 수필,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를 감상하겠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남이. 네, 구멍탄. 북경에도 구멍탄이 있었습니까? 전 한국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한 사무실 젊은 동료의 놀라움에 찬 소리라. 북경에서 30여 년 살아오는 동안 구멍탄만 8년 가까이 떼며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내가 듣기에 그것은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경탄이어서 일순간 어기막혀 말이 나가지 않았지만 또한 그만큼 세월이 흘렀다는 반증으로도 되기에 일단 웃음으로 넘기고 내 추억의 메모리에서 구멍탄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냈다. 누구와 더불어 지난 날을 이야기하랴. 북경에서 1980년대 중반에 결혼을 하고 창고를 개수해 만든 조그마한 뜰창문이 달린 단칸방에서 구멍탄을 떼던 아련한 추억이 되살아난다. 신혼 초 구멍탄불이 자주 꺼져서 이튿날 출근해서 한 사무실 선생님들께 하소연할라 치면 그거 요령을 장악하면 차차 될게요 라고 하면서 구멍탄 떼는 요령을 알려주곤 하셨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았다. 제일 싫은 것이 추운 새벽에 잠자리에서 억지로 일어나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집게로 새 구멍탄을 집어다 갈아야 하는 일이었다. 두 말 할 것 없이 이는 주로 남편 담당이었는데 난로 뚜껑을 열었을 때 석탄불이 빨갛게 살아있으면 그나마 다행이겠으나 꺼져 있으면 추운 대로 꼭 참고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 새 구멍탄을 들고 이웃집에 가서 빨갛게 달아있는 구멍탄을 바꿔다가 다시 불을 살구는데 그 불길이 쉽게 올라오지 않아서 아침밥을 해먹으려면 한겨시나 기다려야 했다. 그런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나마 이웃 간에 오가는 인정이 있어서 많은 위안이 됐다. 아들애가 태어난 뒤 구멍탄 부루에 우유를 올려놓고 끓이는데 불길은 올라오지 않지. 아이는 배고프다고 보채지. 급한 마음에 숟가락으로 우유를 저으며 우유야 우유야 빨리 끓어라 우리 아기 맘마 빨리 끓어라 라고 즉흥적으로 노래를 지어 부르며 애간장을 태우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고생하며 어렵게 키운 아들이 어느덧 장성에 장가까지 갔으니 격세지감이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말하리라. 그때 우리 사는 창고에서 바로 맞은편에 있는 2층 집에서 화려한 선율의 피아노 소리가 들려오고 집에 손님들을 청한 듯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올 때면 그보다 더 부러운 귀족 생활이 또 없었다. 아들애가 한 살이 됐을 무렵의 어느 휴일날 참대로 겨울은 유모차에 아들애를 태우고 산책을 나갔다가 부식물 상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유모차 안에 서 있던

녀석이 오늘결에 매대 위에 있는 앉은뱅이 저울을 확 잡아당기는 바람에 저울이 땅바닥에 떨어지며 저울가름대가 절반으로 동강나는 이외의 일이 발생했다.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당황해 어쩔 바를 몰라 하는데 영업원이 당장 저울을 배상하라고 잡아댄다. 그래도 사정을 봐줘서 절반값만 내라는데 그게 자그만치 그때의 반달로임과 맞먹는 30원이었던 것이다. 때는 한창 아이 키울 때라 가꾸지 않은 내 행색이 초라했던지 나를 녀석의 본모쯤으로 알고 가서 빨리 주인을 데려오란다. 기가 막혔지만 그런 억울한 상황 같은 건 모두 생략한 채 남편한테 가서 자초지종을 말했더니 입을 하 벌린 채 천정만 쳐다본다. 월말이라 생활비가 거의 다 떨어지고 세 달 로임이 나오려면 일주일은 더 기다려야 하는데 어디 가서 그 돈을 구한다. 그때의 막막함이 아직도 가슴에 맞춰오는데 기억을 더듬으니 남편이 선배 동료를 찾아가서 사정 얘기를 한 후 어렵사리 남의 돈을 구워다 저울값을 갚았던 것 같다. 가을이면 겨우내 뗄 구멍탄을 사서 바람벽에 차곡차곡 쌓아놓느라 얼굴에 석탄 검댕이가 묻은 줄도 모르고 환하게 웃음 짓던 남편 얼굴과 김장용 배추를 쌓아놓고 김장을 한다고 분조스레 돌아치던 세댁, 아니 그보다도 보모로 오인될 정도로 초라한 행색의 내 얼굴 모습이 한데 오버랩되며 일시에 감고지혜가 몰려온다. 그렇게 가난할지라도 꿈과 희망이라는 것을 버리지 않고 살던 옛날 일들이 빛바랜 흑백 사진처럼 기억 속에 남아있는데 세월은 사정없이 흘러 먹고 입는 것 때문에 고뇌하던 우리를 이제 물질의 풍요 앞에 세워놓은 것이다. 느닷없이 튀어나온 구멍탄 얘기가 사라진 듯 했던 지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계기가 될 줄 몰랐다. 선배님들이 쩍하면 옛날 얘기를 꺼낼 때면 고리타분한 얘기를 또 꺼낸다고 속으로 웃었는데 내가 이제는 젊은이들과 더불어 지난 날에 그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는 나이가 된 것이다.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는 한편 고태스러워 보이기는 하겠지만 엉뚱발랄한 매력을 풍기며 톡톡 튀는 젊은이들과 어울려 지난 옛 일을 얘기하는 멋 또한 좋다. 지금의 젊은이들과 마주하고 그때 나에게 있어 문학은 숙명과도 같은 것이었다는 등으로 얘기를 할라치면 여러 코드들이 들어맞지 않아서 키득키득 웃으며 리해불가라는 표정을 짓는 그들이 역시 이해불가지만 그래도 그들과 마주하고 지적 대화를 나누는 재미 또한 쏠쏠하다. 그들의 지식 축정량에 한 번 놀라고 솔직함에 당돌함에 두 번 놀라면서 신선함을 느끼기도 한다. 이런 세대들에게 내가 늘 가졌던 잣대는 지금의 젊은 애들은 참라고 하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우세대들이 우리한테 가졌었던 바로 그 잣대이다. 그래서 지금의 젊은이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뇌와 방황을 털어놓을 때면 속으로 고까진 일로 무슨 우리 그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라는 심리를 가지며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제대로 건네준 적 없고 그들의 아픈 마음을 제대로 보듬어 준 적이 없다. 내 젊은 시절 사느라 정신없이 돌아치면서 고뇌만이 아픈 것이고 구멍탄을 사들이는 것 같이 당장 입에 풀칠하는 것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없는 물질의 풍요 시대에 사는 요즘 청년들의 고뇌는 고뇌도 아니라고 간주했었다. 한편 역사를 되돌아보면 우리 세대보다 훨씬 살기 힘들었던 100여 년 전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의 고뇌와 방황인들 어찌 적었으랴. 재직에 가난할지라도 피를 팔아서 책을 사보겠다는 우리 아버지 세대의 이야기에 기가 차다는 생각은 들면서도 그 절실함이 쉽게 피부에

가를 들여놨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과정에 부딪히는 높은 현실의 병만치나 그들의 고뇌와 방황은 심각한 것이었다. 그런 그들에게 연장 잔호라고 어설프게 이도저도 아닌 대안을 제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옛날에 비해서 살기는 더할 나위 없이 편해졌는데 인간의 고뇌는 왜 줄어들 줄 모르고 갈수록 더 많아지고 깊어지는 것일까? 다시금 인간의 정신적 초고의 끝은 어디인가라는 단순한 질문 앞에 마주서게 된다. 결국 청춘의 고뇌란 시대에 따라 그 고뇌의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인생의 의미나 삶의 가치 그리고 꿈의 실현을 두고 가지게 되는 고뇌나 방황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청춘들을 울리고 아프게 한다는 걸 절실히 느끼게 됐다. 그러고 보면 글을 쓰는 과정은 정직하게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다. 글을 쓰면서 자기의 고뇌와 방황을 털어놓고 자기를 성찰하면서 사유의 뜻을 정리하는 과정에 어느덧 혼란스럽던 것들이 가닥이 잡히면서 상처들이 치유된다는 그네들은 말한다. 그래서 글쓰기는 힐링이 되는 과정이라고 기뻐하는 그네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점점 더 멀어져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서른쯤에라는 노래가 앳된 목소리를 타고 절절하게 울린다. 멀어져 가는 것이 어찌 청춘뿐이랴. 이른바 꽃중년도 손가락 튕기는 사이에 훌쩍 가버리는 것임을. 가고 나면 상실의 아픔과 함께 후회가 남고 동탄이 남는다는 것을 지나온 사람은 다 알리라. 한편 나이를 먹어가며 잃은 것도 많지만 얻는 것 또한 적지 않다는 생각을 해본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자신의 고집스런 편견과 세상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가는 과정이며 이 세상을 너그럽게 바라보는 눈을 달아가는 과정이기도 한 것 같다. 그래서 나이가 들었음에도 젊은이들과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을 분복으로 삼고 그들의 고뇌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토로에서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작은 일상에 별치 않은 것을 두고도 목에 핏대를 세우며 한바탕 열변을 토하기도 하는 그런 평범한 일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기도 하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너에게 묻는다는 안도현의 시가 허를 찌르는 겨울밤이다. 아직도 철이 덜 든 채 서른쯤에 머물고 싶어하는 어느 50대 안악의 하루가 또 멀어져 간다.

네, 작자는 그래서 어려웠던 자신의 젊은 시절을 회억하면서 지금은 생활 환경이 많이 좋아졌지만 젊은이들의 또 다른 고민과 방황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의 고민과 방황을 이해하고 자신은 나이가 들었음에도 젊은이들과 어울리면서 젊게 살고 싶다는 속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고 청춘 시절이어서 고민하고 방황을 하게 됩니다. 모든 젊은이들이 자신의 인생관을 올바르게 수립하고 자신의 추구를 향해 청춘을 불태워가면서 열심히 살아가길 바라면서 오늘 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남명일,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나란히 함께하는 모습을 노래한 가요. 김동진 작사, 최학산 작곡의 안룡수 마법자 가수가 부른 나란히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여름이면 고향의 시원한 그늘과 맑은 냇가, 그리고 여름밤 별빛 아래에서 들려오던 풀벌레 소리가 그리워지지요. 박경만 작사 작곡의 김소연 가수가 부른 고향의 여름을 전해드립니다. 뜨거운 여름날의 정겨운 풍경과 그 속에서 자란 우리의 추억을 그려냈습니다. 여름 햇살 아래 반짝이던 시냇물,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던 그 들판, 해가 지고 나면 들려오던 개구리 소리. 여러분도 이 노래를 들으시며 잊지 못할 고향의 그 여름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김광경 작사, 백희남 작곡의 류철석 가수가 부른 날마다 좋은 날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와 함께 기분 좋게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향, 그 한 단어 속에는 얼마나 많은 그리움과 추억이 담겨 있을까요? 석화 작사 방동걸 작곡의 최경주 가수가 부른 고향 그 이름을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구골태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0: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염별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염견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 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 등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근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속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환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무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8곽을 사시면 7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네,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CAMP 더불어서 시신이로 그리고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 이번에 특수한 우대 정책이 실행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제때 파악하시겠다면 내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비법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병상에 누워서 기저귀 차고 바깥 출입을 못하고 이렇게 앉아 계신다면 오히려 곁사람이 힘든 건 그건 둘째치고 내가 힘든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명하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을 잘 들어보시고 많이 여러분들이 만년 생활이 건강하고 씩씩하고 사는 날까지 씩씩하다가 아주 복을 누리면서 사는 방법이 건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는데요. 특히 이번에 우대 활동의 특점은 본 제품을 100% 무료로 주게 되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따라가는 제품 홍남강 치료이기 이게가 좋은 이기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아프게 되면 직접 거기에 대고 조이게 되면 조이는 방법도 이제 이거 숭하는 분이 배달하는 분이 아주 준악하게 조작을 알려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콤파체 부실하면 콤파체, 위가 불편하면 소화계통이 불편하면 위에, 장도가 불편하면 장도에, 그 외에 골격이 불편하면 골격 직접, 그리고 허리가 불편하면 허리에, 그 외에 혈액순환 장애의 문제가 생긴다 하면 총체적으로서 경동맥, 그리고 심장, 어디에든지 이건 뭐 강중약으로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그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소화계통을 통과하지 않고 직접 빛으로서 벌리 얼상싱이라는 거 파하고 이것은 립자가 직접 우리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공능을 조절해주는 데는 한 개 작은 병원을 내 집에다 모신 걸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회니까 이건 황자도 노벨상까지 수여받은 홍남강 치료이기 단순 홍강으로부터 이번에는 남석강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효과가 먼저 홍강 치료이기 두 배 효과를 보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설명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0: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집에 아저씨도 지금 방송 듣고 세신이를 먹는 게 너무 좋습니다, 지금.
1: 세신이로는 좋을 수밖에요.
2: 예. 아, 허리 아프고 무슨 관절마다 아프고 그래서 소변도 저녀석 염증 있으면 염증이 비대고 와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 어쩌면 똑똑똑 하면 누지 못하지, 바로 나가지 못하지. 나가지 못하고 얼굴이 붓기고 다리만 붓기고 이랬을 때다.
1: 그렇죠. 그게 큰일입니다. 예, 제때 해결하지 않으면 여독증까지 예. 갈 수 있습니다.
2: 그래서 예. 먹었는데 한 6달 넘어 먹으니까 나 요즘 정세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너무 잘 복용하시고 예. 계시네요.
2: 예. 이 다리 아프고 허리 아파서 골치도 못했댔습니다. 앉아도 못했었습니다. 근데 콤바치 많이 허가도 해서 그랬는데 그래서 그거 먹고 콤바치도 많이 도와줘서 허리도 술 아프답니다. 오랫동안 앉아있습니다.
1: 콤바치는 세신이로다 그렇게 믿어도 됩니다.
2: 예. 예, 소변에서 냄새 나고 어찌나 찌리 나다 뭐 대표 찌리 나왔댔습니다. 예, 그다 거품이 많고 예. 개교조는 그게 다 증상 다 없어지고 예. 소변 잘 나간단다 지금.
1: 예.
2: 그리고 뭔가 혈압이 막 올라가서 혈압도 지금 많이 떨어졌단다.
1: 아, 그렇죠.
2: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머리도 휑하고 나가지고 증상 많이 좋아졌단다 지금.
1: 콤파치 좋아지면 따라서 심장이 좋아, 심장이 좋아지니까 예. 혈압이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2: 그렇습니다. 그래 모든 게 지금 좋아졌어요. 맥이 나서서. 잘 걸어다닌다. 운동하는 남아 댕긴다.
1: 그럼 됐습니다. 예. 바로 그렇습니다. 예,
2: 그래,
1: 예.
2: 저번에 또 약 살 때 배달 받았습니다. 그 막 홍남강 이런
1: 홍남강 치료액이 좋은 겁니다.
2: 아예 또 넣고 넣지 않습니다. 이기라고
1: 예.
2: 제가 혼자 쓴다. 자꾸 또 빛이 자꾸 다치지 말라. 마사진다. 자꾸 다치게 못한다.
1: 다치게 못한다. 자기 혼자 예. 독점하자 하세요.
2: 예, 마사진다고. 그래서 내 오늘 약을 더 싸면서 내 나도 쓰자고 배달 받겠어.
1: 그렇죠. 지금 이런 제품 자체는 무료로 주는 계단이니까 이렇게 예. 좋은 제품 자체가 나오기는 이러기에도 좋지만 해도 약이 또 좋고 이렇게 하니까 너네께는 아주 잘 예. 머리를 굴리게 되면 건강 장수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해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쓰시기 바랍니다.
2: 예, 너무 좋아서 이렇게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건강 기원입니다.
0: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예, 저는 전 박사의 학원은 한 반년 거의 썼습니다.
1: 예.
0: 예, 쓰고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원래는 예, 자꾸만 어떻게 돼서 머리가 예, 항상 어떻게 돼서 날마다 동무동무니 어지럽고 예, 그리고 예, 이게 어떻게 돼 정신 하나 자꾸만 눈 감고 예, 넣어버리기 쉽고 그래서
1: 예.
0: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그런가 하면 심기가 예, 고르지 못한다.
1: 예.
0: 막 빠르고 언제 늦었다 이러고 이럴 지금 막 빠르 지금 바쁩니다. 막 심장에 가고 막 이게
1: 그게 어느 정도에 가서는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심리를 고르지 않고 이것처럼 어림짐이 나고 이렇게 한다면 절대 그저 그렇거니 하고 그러다 말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0: 예, 그리고 혈압이라는 게 예, 어떻게 그나 어떻게 혈압도 온정 와야 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예. 그게 올라갈 중에 쭉 올라가고 또 내려갈 중에 쭉 내려가고 그랬으면 해라도 그나
1: 그렇죠.
0: 네. 그런 게 지금 이거 반년 어느 정도 있을까나 원래 뭐한 해답이나 이 머리 어지러운 건 봐서 한달다 없을까나 봐서 이 없습니다 알겠어요.
1: 바로 이런 제품들이 그런 효과가 확실합니다.
0: 네, 효과가 참
1: 예.
0: 빠르고 어느 뭐 반년 구도 있을까나 완전 이렇습니다. 이 해답이 하면 지금 그나 제가 보기에는 완전 호전되고 있고 예, 심리도 지금 그렇게 뭐 올라가거나 내가 이중 청사도 없습니다. 이거는
1: 심지어 지금 대략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어요?
0: 그래서 지금 그래서 한 80개 많이 찍은 그래서 한 85개 찍은
1: 너무 이상적인 심률입니다. 예.
0: 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고 그때 심리 학교 지금 바쁩니다. 막
1: 그렇죠. 바쁘다는 게 그게 신호입니다. 예.
0: 그런데 지금 이중 청사도 이렇고 해답도 지금 와서 언정되고 해. 그리고 이거 근데는 옛날에 이거 참 발에하고 발가락이 한 발에함에 손가락 끝에 바늘로 속속 찍어놓은 것좀 젊게 예 이런 증서도 있고 그럼 허리에 저린다 홍사 어떤 때는 저린다
1: 저리다는 게 그게 말초 신경까지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되면 그런 저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0: 예 그런 것도 지금 어제는 완전히 이렇습니다. 이몇 달간에는 근무사 어제는 이런 증서가 없어지고, 그리고 옛날에 자꾸 손발이 시리는 것도 지금 이렇고, 예. 이거 이 약은 정말 진짜 좋은데, 이거 써보니까 지금 고루고루 여름에 다 도와집니다. 지금 이거.
1: 그렇죠.
0: 예. 내가 그래, 이거 구두 있으면, 아, 이거 다른 약 먹을 필요 없구나. 이것만 그래도 내 어제는 구두 있으면 되겠다고 내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 예, 어제는 내, 뭐 이거 그냥 했어도 이렇게
1: 이렇습니다. 이 OTC 공약이니까 예. 아주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예.
0: 예 그럼 내 오늘 전에 또 15개 더 배달 받겠습니다
1: 그렇게 해서 이번이 기회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제가 젊은 효과를 먹고 많은 면에서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1: 그래요?
3: 예. 제가 신장에 저기 파동이 심했는데 지금 이거 먹은 다음부터 지금 저기 혈압이 엄청 잘 되니까 이 어지럼증이 그리 나던 게 지금 어지럼증이 아니냐고 이 경력이 많이 돌아서 그 가슴이 항상 그저 황망하고 뛰고 놀라고 하던 게 이게 지금 이렇습니다.
1: 그래, 심장 가운데 혈관에는 알아주는 제품이죠. 예.
3: 예. 그리고 사병 자수가 지금 이전에는 아르티나게 자수는 10번 일어나던 게 지금 그래서 급성에 한 번, 두번 일어나니까 다음 편에 아이들 같이 일어나면 좀 힘도 나고 그리고 사람들에서 그러던 것이 지금 그게 많이 났으니까 좀 사살 되니까 나빠서 먹고 내기 나니까 그리고
1: 그렇죠.
3: 때문에 증가를 심했는데 이것도 지금은 오늘까지 나서 좀 이렇게 좀 달라졌습니다.
1: 예.
3: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3: 계약이 여러면은 지금 효과 좋으니까 계속 쓰려고 하고, 제 신기를.
2: 신호가 안 좋은데요.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3: 예. 제 신기를.
1: 이제 좋습니다. 예.
3: 예. 우리 신뢰가 이 사변이 자꾸 저리고 아프고, 위가 나빠서 안 돼서 뭐 먹으니까 자꾸 맥이 싸고, 그리고 추위를 쓰게 타고 있는 여기가 개그런지 감기를 빼놓고 하고 기침가래가 심합니다.
1: 예.
3: 이런 데는 조심히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1: 바로 잘 물으셨는데요. 그런데 쓰는 제품이 세신이랍니다. 금번 지금 소변이 작고 저리고 이거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가서 뇌졌중 위험, 신부전증으로부터 뇌졌중 위험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 제품 세신이를 쓰게 되면

0: 건 결국 선두 가지 중약자가 들어가서 여름으로서 종합으로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는 뭐 물론 콩팥이 좋아지니까 골격이 좋아지고 소변이 좋아지고 그 외에 귀가 잘 들리고 이런 것도 있지만 해도 제일 관건의 관건은 이 제품을 쓰게 되면 전노골이라는 이 성분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그 콩팥을 도와주게 돼 있고 콩팥이 전기와 조혈 공능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직접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이런 성분인가 하면 항차 32가지 중약자가 들어가서 이 제품을 쓰게 되면 추위를 말릴 수 있고 그리고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저가 뭐 호흡계통에 문제가 생겨서 힘들던 이런 윤폐 역할하는 맥도 들어갔고 그리고 소화가 잘 되는 건비이기 역할을 하는 몇 가지 닦은 백술이 들어갔다든지 저황계가 들어갔다든지 훌루바란 성분 들과 종합적으로 좋아지는 제품이 바로 여기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 1호의 갑을 이 성분에 속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집에 그 신우분이 이 세신 1호 선택하는 게 아주 준악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1: 예, 알았습니다. 겸 오늘 좀
0: 이하고
1: 배달 받기시오.
0: 예, 그렇게 하시오. 배달 전화번호 직접 502-7766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1: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저는 세신이로 쓰고 있습니다. 예. 예, 이거 쓰기 전에는 허리가 시끌시끌 아프고 소변이 급하고 빈도 나고 저리고 통쇠 나고 맥이 없어서 예, 병원에 가서 하마한 소변 검사를 하마하니까 예, 단백이 나갑니다.
0: 예.
3: 그래서 예, 약방에 약을 예, 며칠 먹다가 예,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인충 짜서 예, 세신이로 쓰는데 항상 수문할 때기 전부터 예, 봤어 예, 소변 차수가 줄어들고 저리던 게 또 없고 예, 진해 없는 게 아니라 저리던 게 났을 때다.
0: 아, 그렇죠.
3: 때다.
0: 예, 예.
3: 예. 그래서 예, 통쇠도 덜하고 또 맥도 나고 이랬을 때다. 그런 게 어쩌니 여러 달 먹으니까 거의 정상으로 진해 완전하진 않지만 예, 거의 정상입니다. 지금 저리고 통쇠도 없습니다.
0: 예, 예. 예.
3: 그리고 예, 소화가 되지 않아서 식사 후에 그냥 그거 소화제를 한두 가지 먹어야 소화됐는데 이거 먹으면부터 예, 소화제를 아예 먹어도 예, 지금 소화가
0: 소화 공력이 좋아졌죠.
3: 예, 예, 예. 아무 음식이나 지금 먹고 있습니다.
0: 예,
3: 예. 그리고 예, 가슴이 그거 항상 황망하고 숨이 차고 답답하고 이랬던 게 지금 마음도 편안하고 심장도 예, 지금 편안 안전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3: 예. 그리고 예, 저는 예, 아, 그런 혈소판 감소증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예, 이것이 약을 쓰기 전에 예, 마지막으로 좀 벌었던 게 그게 없어진다면 지금 그 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몇 달 먹으니까.
0: 그게 예. 그 문제점을 말하게 예. 되었는데 해결을 예. 가져온다는 게 바로 이 제품이 공로에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예.
3: 그래 이 약은 예, 사슴이 전부고 거기 피까지
0: 예.
3: 소름약까지
0: 예. 예.
3: 야 이거 정말 제게는 정말 좋습니다.
0: 잘 내려가고 계세요. 너무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됐죠. 예.
3: 예. 그러니까 예, 기침도 나던 것도 기침도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예, 이 약을 먹기 전엔 그냥 맥이 없어서 거든 누워있기만 했는데 지금 맥이 납니다.
0: 아, 맥이 나지 않을 예. 이유가 없습니다. 이 제품 예. 드시게 되면. 예. 예.
3: 이런 좋은 약을 선생님 강의를 해줘서 예, 감사합니다.
0: 예, 늘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세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륙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륙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륙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슬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

0: 어르신들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하는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1: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신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며 많은 분들이 여름으로서 건파 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각 기관이 시약을 가져오는 것을 해결하는 데는 아주 우수한 제품이라는 것을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로는 귀혈을 보충해줍니다. 여기에 녹혈증이라는 게 들어갔다는 것은 사슴이 피는 우리에게 피를 빨리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점차 적으로서 조혈 공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과학기관의 공능은 저하를 가져오는 게 벌써 7, 80대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는 공능 저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근본을 처세우는 이런 방법 가운데서 조혈 공능을 빨리 도와주는 녹혈증이라는 이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위에서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본 게 그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혈액검사 받아보니까 이런 게 나타난다면 바짝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것은 조혈공능이 많이 저하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우리 혈액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렇게 조성되는데 혈소판은 피를 응고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분들은 그 아스피린 장용편 같은 걸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피를 응고시키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피하에 얼룩덜룩 이렇게 오해를 생기는 경우도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래서 총체적으로서 이 제품을 드시니까 이제 위에서 말씀하셨지만 해도 오해를 생기는 게 그게 퍼렇게 이렇게 임은 것처럼 이렇던 게 그게 없어지더라 적어지더라 이렇게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녹혈증이라는 성분 자체가 들어갔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피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고 특히 이게 공능 주치 가운데서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신지 있으면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불면증이 심각하고 그리고 지금 기혈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 가운데서 허리 다리가 시틀고 양이가 생기고 유정이 생기고 그리고 지금 혈소판 감소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하에 얼룩이 생기거나 어혈이 생기거나 면역력 저하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증상을 개선해주는 데는 세신이로가 효과가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신이로라는 것은 콤파츠 시쳐주는 제일이라 하는 뜻인데요. 콤파츠는 오장을 관리합니다. 콤파츠는 심장을 관리합니다. 콤파츠 허하게다면 많은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래서 여기에서 이 제품 자체는 전록근이라는 성분 자체는 부선종양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콤파츠를 도와주면서 콤파츠 양을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면 추위를 타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전독근이라는 성분 자체가 그런 문제를 풀어주는 데는 아주 유효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정신이 나고 양혈의 역할을 하면서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가 하면 수호양이라는 성분 자체가 여기에 들어갔는데 콤파츠 양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주약이 지금 룬창 통변에 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노폐물이 배출도경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요. 세계도경이라고 하나는 호흡계통 우리가 산소를 호흡했는데 코로 나가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폐기가스 아니겠습니까? 호흡계통 두 번째는 피부 피부를 통해 땀을 통해서 우리 땀은 그 혈액을 씻어서 노폐물로 나가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 노폐물이 나가는데 하나는 피부를 통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피가 줄줄줄줄 흐르는 게 아닙니다. 피를 씻어서 노폐물을 통해서 땀을 통해서 제외 나가는 것은 바로 피부를 통해서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과정으로 되어 있고 세 번째 중요한 도경은 대소변을 통해서 우리 체내에 잠복되어 있던 그리고 혈액을 씻은 이런 노폐물하고 독성물질 같은 것이 대소변을 통해서 재배출되는 게 중요한 노폐물의 배출 도경으로 되어

0: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양이라는 성분 자체가 이게 술에다 닦아서 그 우리 파우저한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룬창 통변해줍니다. 장도를 잘 유난하게 하면서 변이 잘 통하게 하는 역할하는 게 소양이라는 성분 자체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이 잘 통합니다. 노폐물하고 독성물질이 잘 빠져나갑니다. 우리 지금 그 피와 땀은 통연이다. 다 어디에서 오는가? 혈관에서 청소돼서 나오는 게 노폐물 땀으로 나가는 이런 노폐물 배출 동행에 속하게 되고, 이거 완전히 콩팥에서 정돈하고 변, 그 장에 장도에서 간에서 해리해서 변을 통해서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게 이게 중요한 노폐물 배출 동행 소양이라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완전히 네. 변을 일주일에 뭐 몇 번 어떤 분들은 다세, 여세 이렇게 해야만이 변을 한 번씩 본다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1: 예,
0: 등간이 지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말씀하세요.
2: 예, 와이.
0: 예, 잘 들려요. 말씀하세요.
2: 예, 천이 박사 씨가니까?
0: 예, 그렇죠. 예.
2: 예, 천이 박사서는 환자입니다, 나는.
0: 예, 예.
2: 예, 천이 박사의 이야기 좀 좋습니다. 천이 박사, 어느 순지 되더니 1년 넉달입니다.
0: 아, 잘 선택했습니다.
2: 예, 맥주 나고 피부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또 밥을 다 먹을까 좋지. 그 다음에 기억 내기는 정말 이야기만 한 게 없으면 좋습니다, 이야기도.
0: 그렇죠. 기억
2: 내기도.
0: 예, 예.
2: 기억 정시도 맑아지고, 예. 그 다음 가슴 둔 것도 낫고, 또 맥이 난다. 이번 올해 학교에 참가하자 그랬는데.
0: 예, 그렇게 하죠. 잘 네.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많은 분들이 세신리로 천이박사 이걸 배합해서 쓰는 분들이 좋습니다. 천이박사는 식전에 드세요. 심장과 뇌혈관에 있어서는 이 제품을 능가할 제품이 많지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콩팥을 위주로 해서 오장을 관리하는 데는 세신이로가 아주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 가운데서 천이박사 이 제품 자체는 기술 복용하시게 되면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어디에 불편하면 거기에 직접적으로서 모든 공능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고 노폐물이 빠지고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겠고 하는 이런 40여 가지 질병이 원인을 근원에서 찾아서 해결해 주는 제품 자체가 천이박사입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10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5월 20였습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극장 도시 민요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과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 방송국 저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 산책 10시에는 문학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10번째 시간입니다.

이른 아침 졸려는 전보 한 통을 받았다. 홍군 1군단 제146탄이 어젯밤 호남 광서 귀주 세성의 변계에 있는 려평을 함락했다는 내용이었다. 홍군 선봉대가 이미 귀주에 들어섰다는 말이었다. 승리의 소식이 반갑기는 했으나 이처럼 순조롭다는 것이 어딘가 놀라웠다. 12월도 벌써 반이나 지난 때나 서리가 몇 번 내리자 귀주의 산들은 온통 누렇게 물들었다. 사철은 해가 내리쬐고 운남은 바람이 불고 귀주는 비가 내려야 겨울 같다는 속담이 하나 틀린 데가 없었다. 어젯밤 내린 비에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홍군은 강서를 떠날 때 챙겨온 옷이 모자란 데다가 두 달 동안 행군과 전투를 계속하다 보니 그것마저 누대기처럼 너덜너덜해지었다. 소못이 없는 사람들은 한운섭씨 보찜을 해치고 입을 만한 옷은 모두 꺼내 껴입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 누가 뭐래도 진짜 겨울이었다. 졸레는 대춧빛 말을 타고 대호의 앞에 섰다. 작은 시가지는 홍군을 보겠다고 구경 나온 사람들로 북적거리었다. 홍군이 백성을 위한 군대라는 소문이 금세 퍼졌는지 사람들은 도망치지 않았다.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싱글벙글거리며

0: 기웃대는 이도 많았다. 홍군 전사들은 부쩍 사기가 올라 걸음에 힘이 붙었다. 주울래도 낮빛이 밝아져서 말에서 내려 천천히 시가지를 걸었다. 하지만 그저 주할 상황은 아니었다. 길가에는 장사꾼과 인민 몇몇을 빼고는 구걸을 나온 가난한 사람들이 주를 지어 있었다. 노인과 어린이, 아낙들은 이 추운 날씨에도 몸을 겨우 가릴 만한 천조가리만 걸치고 있었다. 낯빛이 누룩구려 하고 겨룹대처럼 여인 것이 마치 지옥에서 금방 나온 죄수들 같았다. 귀주 사람들이 이처럼 가난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주울대는 마음이 쓰려났다. 어린 아이를 아는 아낙 하나가 주울대가 높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보고는 뒤를 따라왔다. 아이는 발가벗은 데다 두 눈은 꽝 하고 뭘 먹었는지 배가 고무공처럼 똥똥하게 튀어나와 있었다. 발다리는 수수대처럼 말랐고 아롱다롱한 갈비뼈가 도드라져 보였다.
1: 장관님, 옷을 좀 주세요. 이 아이가 어려 죽어요.
0: 안아기가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었다. 주울래는 마음이 아파 얼른 호위병을 찾았다.
2: 흥국이, 보따리 옷이 있지? 한벌 꺼내주도록 해요.
3: 모두 군복이고 휘장까지 달려있는 걸요. 뭐든 어떻겠나. 무엇보다 아이가 얼어 죽지 말아야지.
0: 호위병은 말에 걸어놓은 보따리에서 저고리를 꺼내들고는 입이 대빠른 나온 채 툴툴거리었다.
3: 이러다가는 부주석 동지 입으로 또 하나도 안 남겠어요.
0: 조울래는 못 들은 척 군복을 받아 벌거벗은 아이를 덮어주었다. 그 아낙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자꾸만 소리를 지었다.
1: 장관님 고맙습니다. 장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 아주머니, 장관으로 부르지 마십시오. 우리는 동지입니다.
0: 흥국이 곧장 바로 잡아주었다. 주울래 일행이 저만치 간 뒤에도 아낙은 어린아이를 안고는 목이 메어 소리를 지었다.
1: 고맙습니다. 홍군 동지.

0: 배우는 시가지를 벗어나 부르고 누르물에 한 산골짜기를 따라 걸었다. 흥국은 내내 이마살을 찌푸린 채 말이 없었다. 조울래가 힐끔 보고 나서 말을 걸었다. 흥국이 무슨 걱정이라도 있나? 여기가 귀주인가요? 그래, 여기가 바로 귀주이지. 조울래는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가 되자 조울래는 기병 몇 사람과 함께 주왕종대보다 먼저 려평으로 갔다. 동문 어귀에 이르러 보니 경계를 맡은 홍군전사 두 사람이 성문 밖을 지키고 있었다. 안쪽에는 간부 한 사람이 한개 반을 거느리고 서 있었다. 간부가 조울래를 알아보고 재빨리 구령을 외치었다. 두 포초병은 총을 잡은 채 힘있게 굴레를 붙이며 조울래를 보고 웃었다.
1: 동지들은 어제 여기에 왔습니까?
2: 그렇습니다.
0: 간부가 대답했다.
1: 적군 한계탄이 지키고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점령을 했지요?
0: 그러자 그 간부가 신이 나서 말했다. 워낙에는 한바탕 싸워볼 생각으로 성병을 오릴 사다리까지 다 준비해 놓았지요.
1: 그런데 얼마 싸우지도 않았는데 성문이 활짝 열리더니 백성 몇 사람이 나오길래 보니까 손에 조그만 불공기를 들고 폭죽을 터뜨리며 우리를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2: 귀주군대는 남무로로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갔지요. 선설세도 없이 놈들이 줄행랑을 놓는 바람에 우리는 아무것도 못 빼앗았습니다.
0: 이 말을 듣더니 주울래가 크게 웃으며 물었다.
1: 동진에 탄 지휘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주교의

사퇴했습니다. 제가 모시다 드리죠. 졸레와 기병들은 동문으로 들어갔다. 돌이 잔뜩 깔린 거리 사이로 말발굽 소리가 시끄럽게 울렸다. 졸레는 천천히 걸으며 도시 풍경을 살펴보았다. 남쪽으로 꿋꿋이 긴 돌층계가 보였다. 큰 길이 북쪽으로 멀리 산골짜기까지 마치 긴 활처럼 굽어졌다가 다시 우로 뻗어져 있었다. 졸레가 물었다. 그래, 이 도시는 작은 산등성에 위에 있는 건가? 예, 산등성이가 자그만치 다섯 개나 됩니다. 간부가 웃으며 대꾸를 했다. 하나는 황룡산이고 다른 하나는 흑룡산이며 또 다른 하나는 정룡산이라고 하죠. 나머지 둘은 또 무슨 산이라고 하던데 잘 모르겠습니다. 백성들 말로는 다섯 개 산으로 둘러싼 마을이라 해서 의려평을 전에는 온의 산채라고 불렸답니다. 그들은 어느새 100개쯤 되는 돌층계를 걸어 내려가 산골짜기에 이르렀다. 길가에 가게가 쭉 늘어져 있었다. 낡고 오래된 덧문을 단 작은 층집들이었는데 죄다 연기에 검어게 걸려져 있었다. 다들 한창 문을 여는 참이었다. 작은 식당들은 찬바람 속에서 김을 무럭무럭 피우며 분주해지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무섭고 신기하기만 여기던 손님을 맞기 위해 열을 올리었다. 가파른 오르막에 올라서자 전조 교회당 곁으로 큰 집이 하나 보이었다. 집 양쪽으로 담이 높았고 문에는 홍군 보초병이 서 있었다. 저기가 주의보입니다. 안내를 하던 간부는 격리를 하고 돌아갔다. 졸레는 잘 꾸며놓은 마당으로 들어섰다. 본체에 달린 조각 문양을 한 문은 제법 화려하고 정교하게 꾸며졌다. 안에서 말소리 웃음소리가 시끌벅적 들려왔다. 귀주 사투리였다. 집안에 들어서니 육탄 정치위원 연명이 귀주 사람 대여섯이 하는 말을 듣고 있었다. 고생을 하면서 가난하게 사는 백성들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다. 다들 옷차림이 남루했다. 연명은 작은 키에 총명하고 활발해서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인데 오늘따라 더 활기차 보였다. 졸레가 들어서자 그는 서둘러 몸을 일으켰다. 반갑습니다. 졸레 동지. 빨리 도왔군요. 지금 한창 현소배 들으세우려고 의논하던 중입니다. 그는 졸레를 사람들한테 소개를 해주었다. 사람들은 존경에 찬 눈길로 졸레를 바라보면서 어쩔 줄을 몰라했다. 앉으세요. 어서 편히들 앉으십시오. 졸레가 자리를 구원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앉았다. 모두 이거장분들이십니까? 졸레가 물었다. 예, 모두 공신들입니다. 연명이 신이 나서 말했다. 우리 홍군이 이 여평을 이렇게 빨리 점령하게 된 것은 다 이분들이 성문을 열어준 덕분이죠. 어허허, 그랬군요. 졸레는 다시 일어나 사람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고마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모두 여기 이 주화검이 앞장섰기 때문이죠. 우락부락하게 생긴 한 사나이가 말했다. 맞습니다. 모두 주선생이 내놓은 작전이었습니다. 다른 몇 사람도 맞장구를 치었다. 그때 남들이 주화검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얼굴을 붉히면서 고개를 숙이더니 작은 소리로 웅얼거리었다. 여럿이 의논하고 한 일입니다. 뭘... 졸레는 그를 자세히 뜯어보다가 고개를 갸웃거리었다. 이 주화금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남보다 얼굴이 희고 말쑥한 데다 왜 화금이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연명이 눈치 빠르게 끼어들었다. 이 주선생은 현영국반에서 여태 문예활동을 했습니다. 예, 어려서부터 화금 역을 맡았지요. 그런데 거창하게 문예활동을 하니 쑥스럽습니다. 다 가난하니까 밥 벌어먹으려고 한 일인데요. 주화검이 말했다.
졸레는 아까 그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을 보고 물었다. 선사님께서는 뭘 하시는지요? 저는 성이 장씨인데 어려서부터 돼지를 잡았습니다. 사내는 쇠기둥 같은 팔을 휘두르며 헤헤 웃었다. 금방 저들어 서베토 위원을 하라길래 제가 안 된다고 했지요. 저는 돼지 잡는 일 말고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돼지 잡는 일 있으면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그 말에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리었다. 졸레는 손이 새하얗고 나이가 좀 지긋한 사람 쪽으로 고개를 돌리었다. 선생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저는 이발사입니다. 그는 어딘가 서먹해서 말했다. 이 현소재제에서 반평생을 남의 머리만 깎았지요. 샘부름이나 머리 깎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만 소베토 위원은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보니 모두 머리가 길던데요. 여기 며칠 묵는다면 제가 잘 깎아드리죠. 그러면 귀향에 가도 멋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졸레는 또 한바탕 웃었다. 그는 다시 주화금을 보고 물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홍군을 맞으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당신들이 말라깽이들의 대우라는 것을 진작 알고 있었거든요. 주화금이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다. 말라깽이라뇨? 가난한 사람들 말입니다. 연명이 알려주었다. 이 고장에서는 말라깽이라 하죠. 말라깽이라 딱 맞는 말입니다. 어찌나 인민들을 지어짜는지 여긴 빼빼마른 사람들밖에 없더군요. 그 며칠 시가지가 뒤숭숭했죠. 백정 장씨가 말했다. 돈 있는 사람은 다 도망을 가는데 저는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주화감 내 집에 가보니 한창 여유작작하게 조그마한 붉은 깃발을 만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건 뭘 하러 만드느라고 물으니까 웃으면서 다 쓸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쓸모가 있느냐고 하니 홍군이 금방 오니까 홍군을 맞이하는 데 쓰겠다고 합디다. 제가 그만 깜짝 놀라 목이 잘리고 싶어 그러라고 했죠. 그랬더니만 헤헤 웃으면서 어차피 지금도 굶기를 밥 먹듯 하고 잡단 세금 때문에 살기도 숨이 가쁜데 차라리 시원하게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하잖아요. 생각을 해보니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서 저도 하나 만들어주면 따라가겠다고 했지요. 이렇게 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어제 홍군이 오면서 총소리가 울리니까 왕가를 군대는 날 살려라 하고 남문으로 도망쳐버렸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동문으로 달래가 성문을 열어줬지요. 저기 저 장선생이 열었습니다. 주화금이 거들었다. 동문이 달린 그 큰 삼나무 빗장이 어찌나 꽉 박혔는지 급하니가 더 안 빠지더라고요. 이때 장선생이 비켜서러 가면서 군도를 가져다가 몇 번 치니 툭 떨어져 나가더군요. 그 커다란 자물쇠도 끊어져 땅에 떨어졌습니다. 평소에 돼지를 잡아서 그런지 힘이 대단해요. 백정 장씨는 칭찬을 듣자 거무스레한 얼굴이 밝아지며 수줍게 웃었다. 졸레가 손뼉을 치면서 말했다. 이건 동지들이 용기가 있고 그만한 능력도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왜 소베토 위원을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남이 우리를 업신여겨도 안 되지만은 우리 스스로도 자신을 업신여겨서는 안 되지요. 졸레가 차근차근 도리를 말하자 사람들이 하나둘 간복해 맞이하면서 싱글벙글하였다. 그는 곧 나지막한 목소리로 연명에게 속삭였다. 동진의 탄은 좀 더 앞으로 밀고 나가야 합니다. 중앙에서는 역에서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졸레가 말하는 중요한 일이란 역사에서 말하는 유명한 려평회의였다. 며칠 뒤 이 집에서 려평회의가 열리었다. 회의는 짧게 끝났지만은 성과는 아주 컸다. 회의에서는 치열한 논쟁을 거쳐 군대를 귀주로 돌리자는 모 대통의 조장을 받아들였고 전략적 방침을 결정하였다.
즉 사천이나 귀주 돌레에 새로운 근거지를 세우고 우선

준이를 중심으로 하되 조건이 불리해질 때에는 준이 서북 지역으로 옮길 수 있다고 분명하게 결정을 하였다. 그리하여 홍군은 나갈 방향을 분명히 찾게 되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1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진순자 작사, 김홍일 작곡의 리상길 가수가 부른 친구야를 전해드립니다. 멀리 있어도 마음만은 언제나 가까운 친구가 가끔 떠오를 때가 있죠. 노래 함께 감상해 볼까요?

맑은 공기와 시원한 바람, 자연은 우리의 힐링의 공간이기도 하죠. 박장길 작사, 라송도 작곡의 양설야의 산으로 가자를 전해드립니다.

아래 아름다운 우리네 연변을 노래한 가요, 박용일 작사 최학산 작곡의 리헌관 가수가 부른 꽃동네 내 고향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아내의 사랑을 노래한 조려화 작사 강연중 작곡의 아내의 노래를 전해드립니다. 류철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최창준 작사 김일한 작곡의 허미옥 가수가 부른 우리 연변 저울시구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아름다운 연변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호,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후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복경중약대학 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중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은 시간을 내서 길태중이 문진부의 석충량 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량 원장은 일찍이 장춘중학원을 졸업한 분인데 35년이라는 중2서일 임상 경험을 갖춘 분입니다. 현재는 중화중2약학회 회원으로 국가

0: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다음과 같은 질병을 비교적 잘 치료합니다. 심내혈관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의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에 그리고 관심병이라든가 심교통의 심근경색 이러한 마저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골관절 교통의 질병 치료에서의 특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에 요추간판, 돌출증, 자골신경통, 퇴행성 관절염, 족근통 이러한 마저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갑상선 질병 치료에서도 조회를 보이고 있는데요.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낭종에 갑상선 기능 항진, 기능 저하, 여러 가지 류형의 갑상선 염증, 이러한 마저 갑상선에 관계되는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최근에 또 저희들이 리얼한 대학에 보면 피부병 치료에서도 말이죠. 특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드름이라든가 습진에 신마진, 소보진, 대상포진 등 병증들을 열어둘 수 있는데 피부병 치료에서도 조회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술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 하게 되면 길태중인문진부에 오셔서 숙충양 원장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1: 네.
0: 오늘은 시간을 짜내서 심내혈관계통 질병에 대해서 우리 대화를 해봅시다.
1: 네.
0: 우리나라의 전망을 놓고 본다 할 때 심내혈관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데요. 대략 3.3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관심병에 그리고 심근경색, 심교통, 심력쇠갈증 이러한 심혈관계통의 질병을 열어둘 수 있고요. 또한 뇌혈관 질병이라 할 때는 주의하게 말이죠. 뇌졸중. 뇌졸중을 놓고 본다 할 때 우리 중의학에서 중풍이라 하는데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출혈성 중풍. 여기에 보게 되면 뇌출혈이라든가 주먹막 하강 출혈 이러한 말죠. 병증들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결혈성 췌실하는데 결혈성 중풍 여기에 보게 되면 뇌혈전, 뇌전세에 이런 병증들을 열어둘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에서 골라가지고 여러분들께 교대할 문제가 있습니다. 난 아직까지 말이죠. 진단을 똑똑히 말이죠. 받지는 못했는데 도대체 심혈관계통에 문제가 있는가 혹은 뇌혈관계통에 문제가 있는가 이걸 말이죠.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심혈관계통에 문제가 발생했다 할 경우에는 말이죠. 환자분들이 이러한 말이죠. 증상들이 자주로 나타납니다. 늘상 말이죠. 가슴을 무엇으로 누르는 감이 난다. 압박감이 난다. 어떤 분들은 이런 압박감이 있다가도 그 다음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가슴이 아픈 증세를 보일 때 있습니다. 이 아픈 증세를 본다 할 때 어떤 분들은 방사성 통증을 느낄 때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가슴이 아픈 동시에 말이죠. 왼쪽 어깨라든가 왼쪽 팔이라든가 심지어는 아래 턱이라든가 이런 곳까지 말이죠. 줄이 쫙쫙 붙이면서 아파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이죠. 치도 안에 숨이 차다 하는 말씀을 잘합니다. 그리고 뇌혈관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우리 관찰해 보게 되면 늘상 말이죠. 머리가 어지럽다는 분이 많습니다.
1: 네.
0: 어떤 분들은 머리가 어지러우면서 머리가 아플

0: 때도 있고요. 귀에서 소리 나거나 머리에서 소리 난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뇌혈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우리 림상에서 관찰을 해보게 되면 또 다음과 같은 증세를 말이죠. 동반할 때 있습니다. 하나는 말이죠. 세수를 하다 보게 되면 거울을 들여다보는데 말이죠. 표정이 대칭되지 못합니다. 예. 네. 왼쪽 얼굴하고의 오른쪽 얼굴이 대칭되지 못한단 말입니다. 예. 어떤 분들은 또 언어 곤란을 느끼게 되는데 무슨 생각을 해가지고 누구하고 담화를 할 때 무슨 말을 하려 하는데 사실은 그 말이 나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더 심할 때는 말이죠. 혀가 뻣뻣해지면서 말씀할 수 없습니다. 늘상 말이죠. 뇌혈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관찰해 보게 되면 팔다리가 맥이 떨어진다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말이죠. 뇌졸중이 온다 할 경우에는 말이죠. 하나는 반신불수 상태에 빠질 때 있습니다. 펜탄에 왼쪽이라든가 오른쪽이라든가 어느 한쪽을 말이죠. 팔다리를 잘 쓰지 못한다 말입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 받았습니다.
0: 말씀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말씀 주세요.
2: 예. 예.
0: 말씀하세요.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3: 예. 지난번에 어깨하고 팔이 불편해가지고 최영희 주임에게 진구 치료를 받아가 많이 나섰습니다.
0: 예.
3: 예. 근데 이번에 오늘 또 허리하고 무릎이 어제부터 아파가지고 진구 치료 받으러 체질 있게 예약 좀 하겠는데 해주십시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3: 예. 고맙습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말하면 예, 저 원장님 치료받던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4: 예, 피부 가려증이 있어가지고,
0: 예. 예.
4: 했는데 효과 좀 좋습니다.
0: 예,
4: 그래서
0: 그래.
4: 한 번 더 예약하라고 그럽니다.
0: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연결됐습니다.
4: 예.
1: 네.
4: 네. 예, 감사합니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세요.
0: 예.
5: 선생님, 저는 전번에 저 박윤덕 선생님 약을 지어 먹었습니다.
0: 예, 어떤 상황에서 잡습니까?
5: 이래 먹어본 게 콩팥이가 좀 약하고
0: 예.
5: 심자가 좀 나쁘다고 그래서
0: 예.
5: 약 좀 먹은 게 좀 낫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이렇게 손이 좀 저릴 때 있습니다.
0: 예.
5: 예. 그래서 좀 천약을 좀 더 먹어볼까 해서 그럽니다.
0: 예. 됩니다.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5: 아 됩니까. 예.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세요.
1: 예.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6: 예, 제가 뇌경색이 자주 오는 뇌경색 환자입니다.
0: 예.
6: 예, 그래서 며칠 전에 또 혈압이 높고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해서
0: 예.
6: 쓰러질 정도 됐습니다.
0: 어, 심했구만요.
6: 예, 그래서 원장 선생님 약을 두 번 먹었는데
0: 예.
6: 많이 나아졌습니다.
0: 예, 좋은 일입니다.
6: 예, 그래서 오늘 또 예, 약지러 가려고 예, 원장 선생님을 예약합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6: 예,
0: 오십시오.
6: 감사합니다.
0: 예,
6: 감사합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7: 예,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7: 우리 남편이 예, 여름 들어와서 날씨가 더워 그런지 가슴이 답답하고 예,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예, 숨이 차서 예,
0: 예.
7: 오늘 원장 선생님 보일러 가자 그랬는데 예약해 주세요.
0: 예. 예. 연결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7: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8: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8: 예, 네. 기계승리 어제 갔다 왔습니다.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8: 국가급 저기

0: 통증 있어 오셨다 해서 내 오후에 어제 갔다 왔습니다.
1: 예, 예.
0: 예, 그래서 그 선생님 보이니까 예, 조금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이 좀 답디다.
1: 예.
0: 예, 그래서 어제 절반을 맞았습니다. 반신이 이게 척줄로 이랬다 해서 예, 상시하게 보더만은.
1: 예, 예.
0: 그래서 그래 어제 절반 맞고 오늘 가서 했는데 어제 그래 맞고 집에 와서 저녁에 있어보니까 효과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예, 예.
0: 예, 조금 시원한 감각이 있고 예, 믿음이 있고 예, 이랬을 때다.
1: 예.
0: 그래서 저기 오늘 또 가려고 하는데
1: 됩니다.
0: 예, 됩니까?
1: 예, 예, 예.
0: 이사 용합도 좀 따합되다.
1: 예, 예. 치료 방안이 좀 특수하죠. 예, 예.
0: 예, 예, 예. 따합되다. 예, 수고하세요.
1: 예. 예, 건강하세요.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내전할까?
1: 예, 맞습니다.
3: 선생님, 어제 이 골이 계속 힝 하는 소리, 양쪽 귀가 계속 힝 소리가 나서 너무 소리나 듣기 싫어서 석회를 양자 뒷길 틀어 막은 것도 소리 계속 나.
1: 예, 예.
3: 아, 그래서, 아유, 밤, 잠 제대로 못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 휘영 밤맛이 다 이러세요.
1: 예, 예.
3: 그래서 전시 원장 선생님을 타다 보이려고 그래요.
1: 예, 그냥 오세요. 됐습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팔대는 박대사입니다.
1: 예. 예, 예.
4: 그런데 여시간에 토바토 그래느라고 다리 아프지, 허리 아프지, 막 수세나게 아픕니다.
1: 예.
4: 그래서 이 전문가 선생님이, 원장 선생님과 같이 본다 하니까 전문가 선생님이 예약을 해주세요.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네.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우리 지금에 저 티잔 중심에 가서 검사를 하다 보게 되면 보고단에 노경스라고 진단을 받은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런데
2: 네.
1: 이 노경스라는 진단을 받은 분들 속에서 환자분들마다 증상 표현이 다 틀려집니다. 예.
2: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5: 내 전화인가.
1: 예.
5: 예, 예, 네, 오늘이 김태중이 가서 그 박창호 주임 이사한테 병 보일러 갈까 해서 그랬다.
1: 예, 어떤 증상입니까?
5: 나는 주약에 이, 계속 이 목에 예연이 있단 말입니다. 계속, 그래서 예, 감기 걸린 사람 한번 내 앞으로 훌 지나갔다. 그 정도로 예, 그냥 이 감기 걸립니다. 근데 감기 걸려도 예, 목 감기 걸린단 말입니다. 계속 목이 계속 간질간질 하면서 예, 밤에도 잘 수도, 잘 수 없습니다. 그래, 난 그냥 서약을 내 계속 이거 그저 약방에 누기 뭐 좋다면 그거 먹고 이랬는데 방서에 아예 났을 때다. 그래서 내 이 선생님이 아침 이 그 얘기하는 것 듣고 그 선생님이가 내 두 번 약을 썼댔습니다.
1: 네. 예.
5: 좀 차도 있습니다. 내 어제 저녁도 그렇고 그저께 저 영 밤은 그저 꼬꼬지 7시간 내 잤습니다.
1: 네.
5: 예. 영 그 좋지만 이 여름에 그 감기 이렇게 한 저 기침한다는 게 얼마 어떠상가. 버스에 앉아서도 사람들 다 시선이 내데 오는 것 같아요.
1: 그래요? 예.
5: 예. 근데 요 시간에 요 며칠 전에 나선 게 좀 알립니다. 내절로.
1: 예.
5: 그래서 네, 오늘이 아침 일찍 가겠습니다. 약질러 가겠습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예. 예. 예.
5: 그래 박창호 주임 선생님 그런 말과 예약해 주십시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그냥 오세요. 예. 예.
5: 예. 알겠습니다. 예.
2: 예. 예. 예.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6: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6: 예, 저는 예, 위장도 좋지 못해서 예, 밥만 좀 먹고 이러면 내색 없고 속이 부디사고 예, 좀 불편했습니다, 많이.
1: 예, 예.
6: 그리고 길태종이 딱 상호 주임 이사로 보인 게 예, 그 중약을 썼습니다. 그랬던 게 좀 효도는 좀 봅니다.
1: 예, 예.
6: 예, 많이 나사졌습니다.
1: 예.
6: 선생님이 어떻게 예, 자세하게 보고 예, 친절하게 하는데
1: 예, 그렇죠.
6: 병이 낫은 것 같아요.
1: 예, 예, 그렇죠.
6: 예, 예 오늘이 예, 한 번 더 가려고
1: 예.
6: 이력합니다.
1: 예. 그냥 오세요. 시름 넣고 예. 오세요. 예, 예.
6: 예, 수고하세요.
1: 예.
2: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0: 여보세요.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1: 예, 박상호 선생님 이야기하려고 그럽니다.
2: 예, 어떤 상황입니까?
1: 예, 몇번 배워왔습니다.
2: 예.
1: 한번더 가려고요.
2: 예, 그냥 오세요. 예.
1: 예, 감사합니다.
2: 예, 건강하세요.
0: 네, 남자나 봤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안녕하세요.
3: 네, 저는 길태중이의 박윤덕 선생님이 지금 약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2: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3: 원래부터 좀 고혈압도 있고 그다음에 관심병도 있어가지고 어떨 때에는 머리가 그냥 이렇게 어지럽고 그다음에 아프고 그다음에 숨이 좀 많이 차고 가슴이 어떨 때에는 이렇게 벌렁벌렁하면서 맥도 어떨 때에는 빨리 됐다 늦게 됐다 영 고르지 못했습니다.
2: 그렇죠. 예.
3: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맥이 너무 없으니까 식은땀도 많이 나고 이래가지고 밥맛도 없고 해서 거기 길태중이 박윤덕 선생님 데 가서 진찰을 맥을 보니까나 정말 맥도 잘 보고 정말 말씀을 상세하게 잘 해주니까 정말 절반은 병이 낫는 것 같습니다.
2: 그렇죠. 예.
3: 그래가지고 신심 얻어가지고 거기서 약을 어선 이미 두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나 좀 이렇게 어지러운 게 많이 났고 지금 가슴이 답답하고 정말 숨이 차고 이러는 게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을 더 먹자고 오늘이 약 질러가지고 질러가자고 예약하자고 전화했습니다.
2: 예, 예약이 됐습니다. 어디에 오십시오. 예.
3: 네, 수고하십시오.
2: 예, 건강하세요.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급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2: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5: 저는 경수로 인해가지고,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그 다음에 뒷목도 줄이 뻗칠 때가 많습니다.
2: 예.
5: 그래서 오늘 강철수 주임한테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예약하겠습니다.
2: 예, 그냥 옷이, 예, 연결됐습니다. 예.
5: 예, 수고하십시오.
2: 예,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그러니까 이 노경수로 진단받은 분들을 놓고 본다 할 때 증상 표현들이 다 말이죠, 다른데, 관건 문제는 그 경수가 생긴 부위가 어떤 부위인가, 크기가 어떤가, 여기에 관계됩니다. 보통 보게 되게 되면, 이 노경수에 걸린 분들이 경할 때 얼굴이라든가 발다리라든가 감각이 좀 이상한 감이 납니다. 마모라는데 마비되는 거나 마비되는 같거나 절에 나거나 맥을 쓰기 바쁘거나 이러한 증세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말이죠. 일단 중풍이 인기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펜탄이 어느 한쪽을 말죠. 팔다리를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언어장애가 오는데 말씀이 똑똑하지 못하고 입귀에서 늘상 말죠. 춤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언어장애가 옵니다.
0: 네, 아예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저는 머리가 무겁고 또 어떨 때는

0: 눈앞이도 희미해가지고 전번 주에 또 박윤덕 선생님 저기 보였는데 녹공시 부스라고 합디다.
1: 예.
0: 그래서 약 가져다 먹었는데 머리 안개처럼 부옇게 느낌이 없어지고 가벼워진 거 진감이 납니다.
1: 예.
0: 효과 용 좋았을 때다.
1: 예.
0: 그래서 또 오늘 또 저기 뭔가 좀 더 지어 먹으려고.
1: 예.
0: 예약 중입니다. 예.
1: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예. 연결됐습니다. 예.
0: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그러니까 이 녹응수를 고생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말죠. 말씀하는 것이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다. 예. 그리고 말이죠. 예. 걸음걸이가 잘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 잘합니다. 평형을 잡기 바빠합니다. 예. 심할 때는 말이죠. 예. 메스껍고 토하는 현상까지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식장애가 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심혈관 질병하고 뇌혈관 질병을 우리 관찰해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말이죠. 증세를 보이는데 심혈관 질병이 경우에는 가슴이 늘상 답답하거나 심지어는 아파나고 예, 압박감을 느끼고 뇌혈관 병변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늘상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고 예, 사지가 말이죠. 예, 마비되거나 덜어나거나 예, 심지어는 말이죠. 쓰기 불편한 감을 느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증세가 나타날 때는 꼭 말이죠. 예, 먼저 예, 도대체 내 심혈관 계통에 문제가 생겼는가, 뇌혈관 계통에 문제가 생겼는가, 예, 확진을 해야 됩니다. 예, 유관된 검사를 거쳐가지고, 예, 확진을 한 다음에, 예, 우리 길태중인문진부에 오셔서, 예, 여러 선생님들이 다 측장이 있는데, 예, 그 병동에 따라서, 예, 알맞는 선생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예,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관건 문제는 심뇌혈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의 정황을 보게 되면 상당한 수량을 차지하는데 거기에 말이죠. 위험 인소가 있습니다. 사망률이가 말이죠. 아주 높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말이죠. 예. 보통 보게 되면 하늘로의 쯔찰리라는데 여기저기가 문제가 생겨서 병신이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잔질은 예. 우리 뇌졸중 환자를 놓고 본다 할 때 정도 부동하게 말죠. 후유증을 말죠. 띄고 있습니다. 구급을 해서 생명을 건졌는데 이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보게 되면 대략에 75%나 차지한다 말입니다. 예. 어떤 분들은 말씀하기 바쁘고 예. 어떤 분들은 말이죠. 예. 반선 부수에 팔다리를 말죠. 예. 쓰기 바쁘고 예. 어떤 분들은 우리 시내에서도 많이 보고 있지만 중풍으로 고생하다 후유증을 남긴 분들 어떻습니까? 절뚝거린단 말입니다. 예. 절름발이 걸음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이죠. 하늘의 렌즈 공농이라는데 이 장애가 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하고 관계가 아주 좋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 말이죠. 뇌혈관 질병으로 인해서 말이죠. 그 손님을 알아보지 못한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자식들이 방문을 왔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건 문제는 이러한 경우에 말이죠. 환자 본인이 자립할 수가 없습니다. 생활상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가족에서는 방법이 없지 어떻습니까? 보물을 말이죠. 예. 꾸려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본인도 고생이지만은 가정의 경제 부담도 상당해집니다.
2: 그렇죠.
1: 예. 그리고 우리 심장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저도 이 사회생활에서 녹음한 저분이 어제까지 말이야 큰 모병이만 나타나지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 심장이 멎었다 하는가 예? 이게 보게 되면 우리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런 정황에 말이죠 많이 띄우게 됩니다. 그리고 늘상 가슴이 압박감을 느끼고 답답하고 예? 심지어는 말이죠 아파납니다. 심교통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늘상 두근다 끓이고 예? 우리 이사를 놓고 본다 할 때 진단학에서

0: 좀 애로가 있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속에서 어떤 분들은 어깨라든가 등싸디 하는데 뼈부에 이런 부위가 아파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치아가 아파난대, 야통에. 사실은 심장병인데 이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좀 애로가 있습니다. 이거 단순히 약허 병변으로 생각해서는 어떨 때는 오진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심근에 말이죠. 최쇄 최양에 혈이 부족하고 산소가 부족하고 이것이 심하게 되면 심교통이라든가 심지어는 심근경색에 그리고 오랫동안 치료를 했지만은 치료 효과가 좋지 못하면 심력쇠갈증이 나타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고요. 길태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2768-5000번, 2768-5000번입니다.
2: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왕성에서는 홍색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항일 연군 정신을 전승하면서 홍색 인솔, 흥변 부민 특색 발전의 길을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1: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의 설립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2: 7월 1일 우리 조 각계에서는 육속 100일 봉사 난관 공략, 천만 일터 추천 대형 계를 공익 초빙 전문 행동을 펼쳐 전주 산업 발전에 인재 동력을 결집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우리가 혁명 선열들을 추모하는 것은 그들의 유지를 계승하고 그들의 정신을 발행하며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면서 그들이 생명과 선열로 개척한 길에서 꾸준히 영원히 분투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동만 항일투쟁 노혁명 근거지인 왕청에는 두터운 홍색 저력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현재에서는 홍색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항일연군 정신을 전승하며 홍색문화 관광으로 향촌진흥에 힘을 보태고 특색, 녹색 산업과 융합시켜 노혁명 근거지가 새로운 생기를 발산하게 함으로써 홍색 인솔, 흥변 부민 특색 발전의 길을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길림 왕청 애국주의 교양중심 해설은 조지초입니다. 1928년 초 만주 성유는 주동교를 연변에 파견해 당조직을 세우게 했습니다. 그는 민생부 편집 신분으로 비밀리에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같은 해 3월부터 6월까지 북경 향산 자유원 40여 명 사범반 졸업생들이 여러 차례에 나뉘어 연변에 와서 교육 지원 활동을 했습니다. 길림성 민항공항 집단유한회사 연길공항 분회사 종업원 40명이 길림 왕청 애국주의 교양 중심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해설원의 발걸음을 따라 실경 전시와 역사 사실 해설을 통해 몰입식으로 혁명 세월을 되돌아봤으며 깊은 홍색 세례와 정신적 단련을 받았습니다. 길림성 민항공항 집단유한회사 연길공항 분회사 종업원 시가홍입니다. 소왕청 항일 유격 근거지 요적은 동만 항일투쟁의 중요한 진지

0: 수많은 혁명 선열들이 이곳을 굳게 지키며 신앙으로 민족의 희망을 떠받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주재당의 활동을 펼쳤는데 항일연군 정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체득하게 됐습니다. 저는 앞으로 사업에서 착실하게 일하고 어려움을 무릅쓰고 나아가며 실제 행동으로 선열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더 안전하고 편리한 봉사로 광범한 여객들의 출행을 보상하겠습니다. 왕청은 국가 인류 로혁명 근거지이자 동북 항전 시기 중공 동만 특별위원회 기관 소재지입니다. 300여 곳 혁명 묘적 유지가 남아있는 왕청현은 동북 항일연군 제2군의 핵심 활동 구역입니다.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고 로혁명 근거지 동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왕청현 당위와 정부에서는 로혁명 근거지 활용, 전역 관광 발전, 발전 전략을 깊이 관철 실시하면서 선으로 소왕청 항일 요격 근거지 유적, 동장령 열사릉원, 홍일촌 당성 교양기지 등 일련의 홍색 교양진지를 구축하고 홍색 교양, 견학 실천 활동을 상시적으로 펼쳐 홍색 자원이 살아나고 홍색 정신이 전승되게 했습니다. 왕청현 대흥구진 홍일촌 당지부 서기이고 촌민위원회 주임인 유광성입니다. 각지의 당원 간부와 견학팀, 관광객들이 참관 학습하러 기지를 찾습니다. 이 홍색 엔진은 음식, 숙박, 농산물 판매, 해설 봉사 등 부대 업종 발전을 이끌어 촌 집체 경제 증수 경로를 넓혔고 촌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취업하고 안정적으로 소득을 늘리게 촉진했는데 홍색 교양이 무대를 마련하고 향촌 경제가 주역을 맡는 효과를 실현했습니다. 현재 왕청은 체험 교수, 리론 교수, 확장 교수를 일체화한 다원화, 체계화 홍색 교양 체계를 구축했으며 홍색 교양 브랜드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길림 왕청 애국주의 교양 중심 해설은 조지초입니다. 당정기관, 기업사업단위, 대학교와 중소학교,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애국주의 혁명전통 견학실천 등 교수 활동을 펼쳐 연변 홍색교양 홍색관광의 제1브랜드로 떠올랐습니다. 두터운 홍색 저력은 정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문화관광 활력을 활성화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산업 승격과 향촌 전면 진흥에도 강력한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왕청현에서는 홍색으로 정신고취, 녹색으로 산업흥기 이념을 견지하면서 본지 생태자원과 산업토대에 입각해 홍색문화와 특색산업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고 귀버섯 특색 우수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 장대시켰습니다. 그중 총투자가 4억 원인 도원 소목이 버섯 산업단지는 지능화 균봉지 표준화 생산기지로 건설돼 현역 특색농업의 규모화, 지능화, 브랜드화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왕청 도원 소목이 버섯 산업단지 생산단지 주관 양홍강입니다. 우리는 천혜의 자연 조건에 의탁해 귀버섯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 장대시켜 왕청 경제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향촌 진흥을 전면 추진하는데 튼튼한 산업 버팀목을 제공하면서 홍색 인솔, 녹색 발전의 길을 걸어나가립니다. 왕청현에서는 두터운 홍색 문화, 독특한 지리적 위치, 우수한 생태 자원 등 3대 핵심 우수를 깊이 융합시키고 불멸의 홍색 정신을 간부 대중이 사업 창업에 뛰어들고 난관을 돌파하는 강대한 동력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따라서 도시와 농촌 면모가 지속적으로 새로워지고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이 안정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왕청현에서는 홍색 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녹색 산업을 발전 장대시키면서 홍색으로 녹색을 이끌고 문화로 산업을 흥기시키며 산업과 관광을 융합시키는 발전 모식을 심화해 로혁명 근거지와 변경 향촌 전면진흥 새로운 장을 힘차게 써나갈 계획입니다.
1: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의 설립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5년 5월 30일 중공 만조성이 지시에 따라 동만특위와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독립사는 설립 선언을 발표하고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을 정식 조직 설립했습니다. 왕덕태가 군장을 맡고 위증민이 정치위원을 겸임했으며 군부 산하에는 4개 탄을 두고 기관 총련, 교도대와 유격대대를 따로 설치했습니다. 전군 총병력은 1,200여 명이었습니다. 선언은 이 군대가 여러 민족 인민과 애국지사들의 무장력량이며 동만의 모든 반일 부대의 중심 부대라고 하면서 그 주요 임무는 대중을 조직하고 무장시키며 무장력량으로 모든 반일 력량과 협력해 일본 강도들의 모든 세력을 만주에서 몰아내고 중국

0: 돼 완정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전군 장병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항일 구국에 나설 것을 맹세했습니다. 군부는 동시에 민중에게 고하는 글과 각 반일 부대에 고하는 글을 발표해 각계가 단결 협력해 항일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같은 해 6월 제2군은 재차 각 반일 무장에 서한을 보내 동만 항일 연합군 지휘부를 조직할 것을 제의하고 파벌과 민족을 가리지 않고 단결하며 항일을 끝까지 견지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부대는 설립된 후 성위 작전 배치를 관철 실시해 병력을 나누고 조동적으로 출격해 활동 구역을 넓혔으며 여러 곳에 새 유격과 항일 근거지를 개척함으로써 동만 지역 항일 투쟁의 발전을 힘있게 추진했습니다.
1: 주당위 조직부와 공청단 연변 주위에서 연합으로 조치한 2026년 제9기 신시대 실천으로 도리 로남 대강당 및 청년사업에 관한 습금평 총석의 중요 사상 전문 주제 양성이 일전 주당위 당학교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양성은 청년사업에 관한 습금평 총석의 중요 사상을 깊이 관철하고 신시대 당건설로 공청단 건설을 이끄는 사업포치요구를 실시해 전주 공청단 간부들의 정치 소양과 직책 이행 능력을 1층 높이고 청년 사업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양성에서는 중국공산주의 청년단 길림성 단교 공청단 건설 교수 연구실 관련 책임자를 초청해 특강을 했습니다. 특강은 청년 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사상을 제목으로 발전 맥락, 핵심 내용, 실천 요구 등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해설하면서 신시대 청년 사업의 전략적 위치, 직책 사명, 경로 방법을 깊이 천명했습니다. 이번 양성은 주회장 플러스 분회장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주회장에서는 200여 명이 양성에 참가했고 각 현시에서는 분회장을 설치해 동시에 양성에 참가했습니다. 참가 학원들은 이번 양성을 계기로 학습 성과를 사업 추진의 실제 행동으로 1층 전화하고 향후 사업에서 직책 이행 능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연변주 청년사업 고품질 발전에 청춘의 힘을 기여하려다고 표했습니다.
0: 일자리를 늘리고 연결 플랫폼을 구축하며 구직 초빙 경로를 원활히하고 중점 인원들을 위해 충족한 일터 정보를 제공하고자 7월 1일에 우리주 각지에서는 륙속 100일 봉사 난관 공략, 천만 일터 추천 대형 계열 공익 초빙 전문 행동을 펼쳐 취업 봉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초빙 전문 활동을 개최해 기업과 구직자 간의 연거리 연결 교량을 구축하고 편민 취업 봉사망을 촘촘히 짬으로써 전주 산업 발전에 인재 동력을 결집했습니다. 8일 화룡시에서는 2026년 100일 천만 초빙 특별 행동 및 여름철 로무 증수 전문 초빙회를 개최해 취업 봉사가 기층 일선에 직접 닿게 했습니다. 이번 초빙회는 취업 창업 이향이 있는 농촌 노동력, 실업 인원, 림시직 종사자 등 중점 인원들에게 초점을 맞춰 곤란 인원 취업 최저선 보장 부축을 잘하고 농촌 노동력 취업 증수를 촉진했습니다. 초빙회에서는 영파 장춘 90여 개 기업에 500여 개 취업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연인수로 약 200명에게 취업 창업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화룡시 취업봉사국 국장 김주국입니다. 이번 초빙회는 기업과 구직자들을 위해 효율적이고 편리한 쌍방향 연결 플랫폼을 마련해 관할구역 구직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취업하도록 도왔습니다. 앞으로 화룡시 취업봉사국에서는 여름철 로무 증수 행동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기업의 채용 수요와 대중의 구직 수요를 계속 연결하며 취업 경로를 부단히 넓히고 쌍방향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며 구축 봉사지를 높여 대중의 취업 증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도나시에서도 온 오프라인 계열 초빙 활동을 동시에 가동했습니다. 활동 현장에는 19개 기업이 참가해 50여 개 일자리를 제공했는데 의약, 제조, 가사 봉사 등 여러 업종을 포함했습니다. 근 100명 구직자들이 오프라인 현장을 찾았고 온라인 생방송 룩의 시청자는 연인수로 3,000명을 넘었습니다. 구직자들은 자막을 통해 일자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문의했습니다. 현장에서 근 30명이 초보적인 취업 의향을 달성했습니다. 도나 주민 시경동입니다. 도나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공식 사이트를 통해 여름철 초빙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 10여 분 돌아봤는데 일자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중 연변 홍염 보안회사 일자리가 저에게 알맞은 것 같습니다. 도나시 취업 봉

0: 사국 부국장 장염입니다. 매달 8일과 18일 우리는 인력전 및 사회보장국 1층에서 정기적으로 전문 초빙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연 평균 54차례 펼칩니다. 농민공, 장애인, 퇴역군인, 대학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전문 초빙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주 100일 천만 초빙 특별행동은 10월까지 지속됩니다. 각지에서는 대학 졸업생, 농민공, 도시실업인원 등 중점인원들의 구직수에 초점을 맞추고 일자리 창출 능력이 강한 인기업종과 신흥업종, 미래산업, 중점기업 인력수요를 깊이 발굴하며 온 오프라인 초빙 연결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쳐 여러 류형 근로자들의 취업 경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6월부터 9월까지 우리 주 각지에서는 또 여름철 로무 증수 행동을 펼쳐 농촌 노동력 노임 수입을 더 높여 향촌 전면 지능에 조력하게 됩니다.
1: 현재 우리 주는 전면적인 증수기에 들어섰습니다. 주 홍수방지 가뭄대처 지휘부에서는 응급관리, 수리, 자연자원,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 교통운수, 소방구조 등 부문 및 각 현시 향진을 통과해 전역에서 홍수방지 대비 행동을 전개하고 여러 부문이 협동해 홍수재해 종합처리 능력을 전면 제고함으로써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고 있습니다. 일전 도나시 강남진에서는 홍수방지 응급대피 훈련을 펼쳐 진, 촌, 량급 응급 연동 처리 기제를 효과적으로 맞춰보고 각 부문의 협동 배합, 신속 대응, 응급 처리 종합 능력을 1층 제고했습니다. 도나시 강남진 부진장 후양림입니다. 증수기에 들어선 이래 우리는 진, 촌, 격자 3급 책임을 다지고 산홍수, 저지대 등 위험 우한 지점을 조사했으며 홍수방지 물자를 충분히 갖추고 사전에 각종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다음 단계 우리는 훈련을 다지고 단점을 보완하며 위험 조사를 상시화하고 당직 제도를 엄격히 지켜 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을 전력 보장하겠습니다. 증수기에 들어선 이래 안도현에서는 상시적으로 위험 우한 조사와 실전 훈련을 전개하고 홍수방지 물자를 충분히 비축해 증수기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했습니다. 안도현 량병진 홍수방지 응급구조대우가 위험 정황 순찰, 대중 대피, 물자 조달 등 관건 절차를 둘러싸고 실전 훈련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안도현 량병진 량병촌 촌민 모은합입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있어서 이번 훈련은 아주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피로선을 따라 이동해야 하는지를 장악하게 돼 아주 좋습니다. 월드라 안도현에서는 홍수방지 책임을 다지고 증수기 24시간 당직과 지도일꾼 인솔 제도를 엄격히 실시했으며 관할구역 내 하천, 저수지, 제방 등 수리시설과 저지대 침수 취약구역, 지질재해 위험 우한 지점 등 관건구역을 일일이 조사했습니다. 전현에 22개 대피 안치점이 설치되는데 4만 7,8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홍수방지 물자도 근 230만 원어치 비축했습니다. 근일 연길시 소방구조국 삼꽃거리 특근소에서는 불화통화 도시 구간에서 수역구조 실전 훈련을 조직했습니다. 훈련 내용에는 수역구조, 밧줄구조 실제 조작, 잠수 인양 등이 포함됐습니다. 주 소방구조지대 삼꽃거리 특근소 부소장 장보용입니다. 우리는 훈련에서 드러난 박약한 고리를 겨냥해 예비안을 최적화하고 상시화 훈련과 장비 승격을 강화해 관건 시각에 나갈 수 있고 돌격할 수 있으며 이길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인민대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전력 수호하겠습니다. 일전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 활용대대에서는 증수기 실전 수요를 둘러싸고 수역구조 전문 훈련을 전개했습니다. 훈련에서 활용대대는 현지 수역 특점과 결부해 보트 운전, 원심력 구조 및 전복 보트 자체 구조 등 핵심 과목 훈련을 중점적으로 전개해 신입 대원들의 단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하고 구조 절차를 교범화했으며 대어의 협동 작전과 위험 정황 처리 능력을 전면 제고했습니다. 증수기에 들어선 후 우리 주에서는 의논 연구 판단을 강화하고 매번 강수전의 기상, 물 정황 변화를 밀접히 추적했으며 여러 부문 연동으로 위험 추세를 분석하고 제때에 등급별, 류형별로 조기 경보 신호를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예비안 실전 훈련을 착실히 하고 각급 홍수방지 예비안의 대피 처리 절차를 교범화했으며 부문 협동, 도시농촌 연동의 홍수방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전력 보장하고

0: 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1: 안도현 농촌 전력망 승격 개소로 인해 10일부터 14일 사이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량강 10kV 동강 주간선 룡순 분기선 1호부터 56호 전선조, 룡순 분기 전선조 교체와 선로 교체 개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만원 룡순, 리귀 변대, 동강 양식장 내 모든 주민 가구에 대한 전력 공급이 전부 중단됩니다. 정전 기간 선로가 수시로 송전이 회복될 수 있기에 변압기 대저와 전선조에 오르지 말아야 하며 전력시설 보호 구역 내에서 법률 법규로 금지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천룡, 박홍이었습니다.
2: 신시대 대학생으로서 연계 로컬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가꾸어가는 삶의 터전, 서로가 하나 되어 그려가는 행복 그림, 우리 사는 고상은 바로 사랑스런 연변입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생활 플러스.
1: 생활 플러스.

네, 안녕하십니까. 생활플러스에서 인사드리는 리미란입니다.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구름이 많던 데로부터 흐리겠으며 도나 안도 화룡에는 비가 좀 많이 내리겠고 부분적 지역에는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타 지역에는 소낙비 혹은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낙비가 있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편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8도,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20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은 풋풋한 그 잎채소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때 우리 푸릇푸릇한 잎남채를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면을 삶을 때 시금치 한 줌이나 상추님 몇 개를 넣을 수 있고 죽을 끓일 때 다진 남새를 넣을 수 있으며 샌드위치를 만들 때 상추를 몇 장 추가하고 달걀 요리할 때 록색잎 남새를 넣을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으로 민들레, 상추 등은 소스에 찍어 먹거나 샐러드로 만들어 먹기에 적합합니다. 그 다음으로 데쳐서 무칠 수 있는데요. 이런 방법은 다양한 녹색잎 남새를 요리하는 데 적합하며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굴소스, 상추무침, 동갑무침 등입니다. 또 고기 요리를 할 때 약간의 녹색잎 남새를 추가하면 고기 향을 통해 남새의 풍미를 향상시키고 쓴맛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도, 달걀국, 버섯국을 끓일 때 완두콩을 한 움큼 넣고 샤브샤브나 국을 먹을 때는 시금치, 상추, 쑥갓, 상추 등을 넣을 수 있습니다.

0: 현대인이 수여하는 다양한 생활 정보와 독특한 생활 비법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1: 편안함과 여유로움 속에서 생활의 질을 제시해주는 생활 플랫폼.

0: 철학자 플루타르코스는 아이의 마음은 채워야 할 그릇이 아니라 타오르게 해야 할 불씨이다고 말했습니다. 이 방학은 바로 그 불씨를 발견하고 키워가는 시간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넘어 아이의 호기심과 열정이 무엇인지,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순간들이 어떻게 기억으로 남는지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생활 플러스에서는 방학이 아이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와 그 의미를 함께 만들어가는 부모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함께 할 분, 심리상담사 박연화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네. 이 방학이 시작되면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아이가 방학 동안 너무 놀기만 하면 어쩌지? 학습 공백이 생기면 안 되는데. 하지만 반대로 방학인데 좀 쉬게 해야지 하는 마음도 들고요. 방학을 단순한 학업 휴식기가 아닌 아이의 그 전인적 성장을 위한 삶의 교실로 보는 시각은 무엇인지요?
1: 예, 이제 기존의 시각에서는 방학을 학업 휴식기로 보기 때문에 네. 공부를 안 하면 뒤처질까 봐 걱정을 하게 되고 네. 또 학습 공백을 어떻게든 메우려고 계획을 짜게 되고요. 네. 또 쉬는 시간이 낭비하는 시간이라고 보고 또 계획대로 움직여야 성공된 방학이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방학을 우리가 전방위적인 이런 성장으로 보는 삶의 교실로 본다고 할 때는 새로운 시각에서 공부의 다른 영역에서 성장할 기회가 되고 겠고요. 네. 자기 주도성이나 관계 형성, 생활 습관을 기르는 시간, 또 그 중에는 쉼도 잘 쉬어주는 것도 배움의 일부가 되고요. 네. 시행 사고를 경험하는 것을 성장이라고 보는 시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방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시간을 이제 보내는 연습을 통해서 자기 관리 능력을 키울 수가 있고요. 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속에서 공감과 소통을 이제 연습하게 되. 면서 네. 또 관계를 맺는 능력도 키우게 되고 네. 휴식, 취미, 놀이,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통해서 자기 돌봄 능력도 이제 키워가게 되는 겁니다. 네. 이때 부모가 가져야 할 한 가지 태도라면 방학 동안에 아이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배웠나보다는 어떻게 시간을 살았나. 지내 네. 보낸 날을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네. 성적표에는 안 나오지만 너무나도 이제 중요한 인내력, 협력, 창의성, 회복력, 방학은 아마 이런 것들을 배우는 가장 자연스러운 교실이 아닐까 말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방학은 공부를 쉬는 시간이 아니라 네. 삶을 배우는 시간. 네. 그래서 학교가 가르치지 못하는 것들을 아이가 스스로 익혀가는 소중한 기회. 그것이 방학의 진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0: 그렇네요. 공부를 쉬는 시간이 아니라 삶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는 방학이다.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방학이 되면 오히려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죠. 너는 왜 자꾸 개입만 하니? 또 방학 계획은 세웠니? 같은 대화가 반복되다 보면 서로 지치기 마련인데요. 방학을 부모 자녀 관계의 시험대가 아닌 관계를 회복하고 깊어지게 만드는 기회로 삶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예, 이제 평소에는 서로 바빠서 얼굴을 볼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괜찮았는데 네. 이제 하루 종일 함께했다 보니까 아마 잦은 접촉이 오히려 잦은 마찰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방학을 이제 갈등의 장이 아니라 관계 회복과 깊은 연결의 어떤 기회로 삶으려면 네. 저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방학 계획은 세웠니 하는 이 첫마디보다는 대신에 네. 드디어 우리가 함께할 시간이 많아졌구나. 아. 너는 뭐 하고 싶어? 네. 이렇게 시작해 본다면 네. 이제 아이들은 보통 이미 방학 전부터 잔소리를 예상하고 있어요. 네. 그 예상을 깨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첫 걸음이. 그리고 두 번째는 행동을 교정하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네. 이해하려고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게임을 많이 하는 아이에게.

0: 아이에게 왜 자꾸 게임만 하니 이러기보다는 요즘 재밌게 노는 게임이 어떤 거니 나한테도 좀 한번 설명을 해줄래?
1: 네.
0: 이런 식으로 이제 다가갈 수 있는 거죠.
1: 네.
0: 그리고 아이의 행동 이면에는 게임을 통해서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고 네. 성취감도 있고 또 네. 사회적 연결도 이제 아이의 행동 뒤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 이유를 내가 알아가고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갈등이 50%는 줄어준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1: 네.
0: 그리고 세 번째는 감정 수용과 행동 제한은 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1: 네.
0: 감정은 무조건 수용해야 된다 우리가 말하죠.
1: 네.
0: 게임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해. 이건 네. 진짜 받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1: 네.
0: 행동은 함께 이제 규칙과 함께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1: 네.
0: 하루에 게임을 하는 시간을 그러면 우리가 같이 정해볼까?
1: 네.
0: 이렇게 행동에는 또 반드시 제한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1: 네.
0: 감정을 부정당하면 아이는 방어적으로 이제 나오겠죠.
1: 네.
0: 근데 감정을 인정받으면 아이는 협상할 또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이제 네 번째 하루 15분 동안은 15분만이라도 핸드폰을 내려놓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보라고 이제 권하고 싶습니다.
1: 네.
0: 오로지 아이한테 집중하는 시간.
1: 네.
0: 이 시간에는 질문하지도 말고 지적하지도
1: 네.
0: 말고
1: 네.
0: 그냥 함께 이제 있는다거나 아이가 하는 이야기를 오롯이 이제 경청해 듣는 거죠.
1: 네.
0: 이 15분이 하루의 나머지 시간을 결정할 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방학은 완벽히 계획이 성사되는 이런 방학인 것보다는
1: 네.
0: 함께 실패하는 경험을 주는 것도 재밌는데요.
1: 네.
0: 계획대로 안 되는 방학도 괜찮아 이런
1: 네.
0: 마음을 아이와 함께 이제 나눠보고요. 오히려 이제 계획이 이제 비틀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볼까
1: 네.
0: 이런 과정들이 아이한테 더 값진 배움이 되지 않을까
1: 네.
0: 싶습니다.
1: 네.
0: 그래서 방학은 우리 아이를 관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내면을 더 들여다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인 만큼 갈등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관계의 끝이 아니라 서로를 더 알아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면 부모님이 좀 더 편해지면 아이도 편해지면서 그 편안함 속에서 대화가 더 이제 깊어지고 좋아질 것 같습니다.
1: 그렇네요. 네. 이 많은 부모님들 우리 아이의 방학을 위해 빼곡한 시간표를 짜곤 합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계획은 아이의 자발성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반항을 부를 수 있다고 하던데요. 아이와 함께 방학 계획을 세울 때 부모가 꼭 기억해야 할 원칙은 무엇인지요?
0: 이 계획의 성패는 누가 만들었는가가 아니라
1: 네.
0: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아이의 자발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1: 네.
0: 함께 성장하는 방학 계획을 세우려면
1: 네.
0: 이제 일방적인 지시 대신에 질문으로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1: 아.
0: 너의 방학은 방학 계획은 엄마가 이렇게 정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번 방학에 너는 뭘 해보고 싶어
1: 아.
0: 어떻게 지내고 싶어
1: 네.
0: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정해보자 이렇게
1: 네.
0: 얘기하는 게 중요하고요.
1: 네.
0: 아이의 의견을 먼저 듣고 그 위에다 더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1: 네.
0: 아이가 말한 내용을 일단 모두 적어주는 거예요.
1: 네.
0: 뭐 현실성은 이제 구체적인 실현 단계에 가서 조절은 하겠지만은
1: 네.
0: 일단은 아이가 말한 모든 내용을 적고 그래서 거기에 좋아 그럼 엄마는 이런 부분은 이런 걱정이 조금 되는데 요건 어떻게 해결해 볼까
1: 네.
0: 이렇게 아이가 이제 아이의 의견 뒤에 같이 정하고 조정을 하면서
1: 네.
0: 하는 게 중요하고요.
1: 네.
0: 또 하루 전체를 계획하려고 하는 대신에
1: 네.
0: 빈 시간을 꼭 남겨두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1: 네.
0: 그래서 하루 동안에 한 50 정도만 우리가 계획에다 놓고
1: 그렇죠.
0: 나머지 50은 자유 시간으로 남기는데 계획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유연한 이제 대비책도 함께 우리가 몇 개는 준비해 두는 게 좋다고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결과보다는 스스로 실행해 보는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1: 네.
0: 내가 너 자신이 세운 계획을 너가 이제 지켜보는 연습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기
1: 네.
0: 때문에 실패해도 괜찮아. 같이
1: 네.
0: 조절할 수 있어. 이런 네.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이제 계획은 고정된 규칙이 아니라 실행을 해보고 그 뒤에 안 될 때는 조정을 할 수 있다.
1: 네.
0: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1: 네.
0: 매주에 하루는 예를 들어서 일요일은 이제 이번 주를 돌아보면서
1: 네.
0: 계획이 어느 만큼 지켜졌는지도 함께 체크하고 조정을 하고
1: 네.
0: 아이가 이 계획의 주인이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게 꼭 핵심이 아닙니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싶습니다.
1: 네.
0: 부모님은 그 과정을 믿고 지켜보는 조력자 역할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1: 그렇네요.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우리 연구해야겠습니다. 네. 부모가 정해준 그 계획이

가 방학 지나고 나면 거의 실패지 않습니까? 예. 실행할 수가 없어요. 참으로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해야겠습니다. 아이는 방학이면 마음껏 놀고 싶어하고 부모는 조금이라도 더 공부시키고 싶어합니다. 이 갈등을 승자와 패자

0: 이게 좋은데요. 네. 엄마는 네가 방학 동안 공부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또 너를 어떻게든 마음껏 좀 놀게 하면서 휴식하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
1: 네.
0: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해. 이렇게 네. 말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1: 네.
0: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둘 다 기분 좋게 이 방학을 보낼 수 있을까?
1: 네.
0: 그래서 갈등이 아니라 함께 앉아서 해결하는 문제로 이제 우리가 보면 가장 좋겠고요.
1: 네.
0: 시간이 아닌 결과로 타협을 하는 게 좋아요.
1: 네.
0: 가장 우리가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할래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건데
1: 네.
0: 이거를 바꿔보는 거예요.
1: 네.
0: 오늘 하루 동안 너가 스스로 오늘은 이 정도 하면 된다라고 만족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가 돼.
1: 아.
0: 그래서 이 시간을 부모가 정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나는 이만큼 하면 된다고 생각해 하는 그 분량을 정해보자.
1: 네.
0: 예,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네가 좀 자유롭게 쓰는 거야.
1: 네.
0: 예, 그렇게 이제 다가를 간다면 아이도 만족하고 부모님도 이제 그게 또 이제 너무 이제 실행이 안 될 때는 저 정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1: 네.
0: 예를 들어서 아이는 하루에 영어는 한 장만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럼 부모는 아 그러면 영어도 한 장, 어문 한 장, 수학 한 장 요 정도는 괜찮겠니?
1: 네.
0: 이렇게 할 수도 있고
1: 네.
0: 또 최종 합의는 그럼 이제 세 가지 과목을 한 장씩만 하는 거를 우리가 먼저 해보자.
1: 네.
0: 그럼 이날의 공부는 완성하는 거야. 이렇게 네. 시작을 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시간이 얼마나 긴가가 아니라
1: 네.
0: 스스로 정하고 또 그것을 완성하는 자기 주도성에다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아이에게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여지는 놀라운 공식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그 네. 공식이 있어요.
1: 네.
0: 그 공식이 뭔가면 언제 할지는 네가 정해.
1: 네.
0: 다만 한다는 약속은 꼭 지켜줘.
1: 네.
0: 예. 그러면 오전에 할까 오후에 할까 저녁에 할까는 아이가 정하는 거예요.
1: 네.
0: 단지 이제 언제 어떻게를 아이가 선택을 한다면 그 공부 자체에 대한 저항성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1: 네.
0: 아이는 내가 정했다는 주도감으로 이제 안정을 받게 되고요.
1: 네.
0: 부모는 그래도 언제 하든 공부는 했네라는 안도감도 이제 가지게 되기 때문에 네. 갈등을 많이 줄여주게 되고요.
1: 네.
0: 네 번째는 보상을 우리가 좀 주의해 봐야 됩니다.
1: 보상.
0: 공부를 하면 게임 네. 시간을 누려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먼저 공부하고 하면 게임 한 시간 더 놀아도 돼 이렇게 보상을 주는데
1: 네.
0: 이런 보상은 행동의 동기가 외부에서 얻어지기 때문에
1: 네.
0: 단기적으로는 좀 효과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1: 네.
0: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1: 네.
0: 보상이 없으면 안 하게 되거든요.
1: 네. 네.
0: 예. 그래서 이와 이제 반대되는 건강한 대화라면 네가 오늘 할 공부를 스스로 끝내면 나머지 시간은 정말 마음껏 놀 수 있어서 더 재밌게 놀 수 있지 않을까.
1: 네.
0: 그리고 엄마가 지켜보니까 네가 지키고 할 때 좀 더 편하게 놀 수 있는 것 같더라.
1: 네.
0: 나는 네가 정한 그 계획을 네가 스스로 해냈다는 게 너무 기특해 보여.
1: 네.
0: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거를 아이가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게 이제 네. 포인트라고 합니다.
1: 네.
0: 공부는 놀이를 방해하는 존재거나 놀이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
1: 네.
0: 예, 놀이를 더 편하게 즐기기 위한 선제 조건이구나.
1: 네.
0: 공부를 하고 나서 게임을 하면 내가 좀 더 편하게 이제 즐길 수 있구나. 이거를 아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조금 여유를 두는 게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리고 꼭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게 시행착오는 꼭 허용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1: 네.
0: 계획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완벽하게 지켜질 수는 없잖아요.
1: 네.
0: 그래서 중요한 건 오늘은 계획대로 안 됐어. 그래서 이제 다시 다 바꿔야 돼가 아니라
1: 네.
0: 오늘은 계획대로 안 됐는데 그럼 내일은 어떻게 해보면 될까?
1: 네.
0: 이렇게 네 생각은 어떻니? 그래서 이 한마디로 실패해도 괜찮아. 우리는 다시 고칠 수 있는 관계야 라는 메시지를 꼭 전해줘야
1: 네.
0: 아이와 이제 공부 전쟁을 하느라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대신에 아이가 또 스스로 결정하는 경험을 통해서
1: 네.
0: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이것이 부모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1: 그렇네요. 부모가 일일이 챙기 않아도 스스로 이 아이가 학습을 관리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자로 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성장하려면 부모는 어떤 태도와 환경을 제공해야 할까요? 이 감독자가 아닌 조력자로서 부모의 역할 무엇인지요?
0: 예, 이제 감독자가 아닌 조력자로서의 부모의 태도와 역할, 이게 진정한 교육의 핵심이 아닐까, 부모님들이 많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일 것도 같은데요.
1: 네.
0: 자기 주도성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잘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1: 네, 네, 네.
0: 그래서 부모가 손을 놓으라는 뜻이 아니라
1: 네.
0: 손을 대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라는 뜻이에요.
1: 네.
0: 그래서 아이가 평생 부모가 평생 아이 옆에서 숙제를

0: 자녀를 챙겨줄 수는 없잖아요.
1: 네.
0: 그래서 부모의 태도가 믿음이라는 가장 강력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 네.
0: 네가 지대로 하는지 내가 확인을 해야 되겠어, 체크해야 되겠어.
1: 네.
0: 실수를 하면 엄마가 바로 잡아야지.
1: 네.
0: 이제 엄마 방법이 더 효율적이니까 따라. 너는 네. 왜 이렇게밖에 못해? 이런 말들이 감독자가 흔히 하는 말이라면,
1: 네.
0: 나는 내가 스스로 잘할 거라고 믿어.
1: 네.
0: 예. 실수는 배움의 과정이야.
1: 네.
0: 난 괜찮다고 봐.
1: 네.
0: 예. 또 이제 너한테 적합한 방법을 찾아보는 게 더 중요해.
1: 네.
0: 오늘 네가 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잘한 일이야.
1: 네.
0: 이런 말들은 조력자가 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 네.
0: 예. 그리고 이제 자발적인 선택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1: 네.
0: 그중에 첫 번째는 정해진 시간표 대신에
1: 네.
0: 선택 가능한 루틴을 같이 찾아보는 거예요.
1: 네.
0: 감독자는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오전 9시면 무조건 시작해야 돼.
1: 그렇죠.
0: 예, 책상에 꼭 앉아야 돼.
1: 네.
0: 이렇게 요구를 한다면 조력자는 내가 하루 중에서 집중이 가장 잘 되는 시간대가 언제인 것 같아?
1: 네.
0: 함께 그걸 찾아볼까? 이런 물음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요.
1: 네.
0: 아이와 함께 먼저 일주일 동안은 실험해보는 거예요.
1: 네.
0: 예, 아침에 집중이 잘 되는지 저녁에 집중이 잘 되는지 아니면 어떤 아이들은 오후에 또 집중이 잘 되는지
1: 그런 것 같아요.
0: 예, 네.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또 있잖아요.
1: 밤중형도 있잖아요.
0: 예, 밤에도 하는 애도 있어요.
1: 네.
0: 우리 애는 막 저녁에 8시에 할 때도 있어가지고 기다리다가 너무 지쳐요. 근데 하긴 또 하더라
1: 네.
0: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루틴을 정할 수 있게 하는 게
1: 네.
0: 핵심 포인트예요.
1: 네.
0: 그리고 또 이제 학습 공간을 아이의 것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1: 네.
0: 책상 위에다 뭘 놓을지 는 아이가 결정하게 해야 돼요.
1: 아.
0: 근데 부모님들은 보통 반듯하게 다 정리를 해준단 네네. 말이에요. 그래서 학습 자료를 어디에다 둘지 어떻게
1: 네.
0: 정리해야 될지도 아이한테 맡겨보세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게 더 편해. 집중이
1: 네.
0: 더 잘 돼. 이렇게 간섭하고 결정하는 대신에 불편함을 스스로 깨닫고 고쳐가는 경험을
1: 네.
0: 아이가 이제 할 수 있게. 그게
1: 네.
0: 자기주도성의 씨앗이잖아요.
1: 네.
0: 예. 그리고 또 이제 질문을 바꿔보는 것도 도움이 됐는데요.
1: 네.
0: 감독자는 또 이렇게 말해요. 오늘 문제집 몇 페이지 풀었니?
1: 그렇죠.
0: 저는 너무 자주 말했던 것 같아요.
1: 네.
0: 조력자는 오늘 공부하면서 가장 재밌었던 부분이 어느 거야? 이렇게 물어본다고 해요. 어디로서 좀 막혔고 그걸 어떻게 네가 해결했어?
1: 네.
0: 예,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전제로 물어보는 거잖아요.
1: 네.
0: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좀 어떤 걸 좀 다르게 해보고 싶어?
1: 네.
0: 이렇게도 물어본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결과보다는 과정에 초점을 두는 질문을 몇 개를 준비해 두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이제 누누이 우리가 강조를 하는 건데
1: 네.
0: 실패할 권리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1: 실패할 권리.
0: 예.
1: 네.
0: 그래서 자기 주도성을 죽이는 가장 큰 요인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해요.
1: 네.
0: 부모가 아이의 실패를 참지 못해서 개입을 할수록 아이는 이전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1: 네.
0: 그래서 조력자라면 실패를 대처하는 방법이 아 이번 주에는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네.
1: 네.
0: 그럼 이 경험에서 우리가 배운 게 뭐가 있을까?
1: 네.
0: 그럼 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까?
1: 네.
0: 그래서 이번 주에는 만약 내가 10시에 저녁에마다 할 거야. 저녁 8시에 해서 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너무 고뇌해서
1: 네.
0: 졸려서 못했던 적이 있다면
1: 네.
0: 다음 주에는 이 시간을 내가 좀 앞당겨 보겠어요. 이렇게 아이가 말할 때도 있고요.
1: 네.
0: 그래서 아이가 계획대로 안 되는 하루가 있다고 해도 내일은 어떻게 바꿔볼까 이렇게 대화 속에서 아이가 자기의 선택에 책임지는 연습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이제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면 칭찬보다는 구체적인 이제 피드백. 예를 들어서
1: 네.
0: 와 대단하다 이러면 아이는 들어도 자기랑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못한대요. 뭐지
1: 네.
0: 그냥 이렇게
1: 네.
0: 넘어간대요.
1: 네.
0: 그럼 구체적인 조력한다는 이제 피드백은 오늘은 어제보다 네가 스스로 시작하는 시간이 10분이나 빨라졌더라.
1: 아.
0: 네가 그 부분을 좀 알고 행동이 바뀐 것 같아 이렇게 말해주는 게 아이도 나도 바뀌었네를 볼 수 있는
1: 네.
0: 이제 좋은 기회라고 하고요.
1: 네.
0: 이제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게 기다림이라고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부모가 조력자의 역할을 하자면 가장 큰 덕목이 인내라고 하는데 아이가 스스로 깨닫기까지 기다려주자면 진짜 이제 입을 꼭 깨물고
1: 네.
0: 많이 기다려주는 게 중요해요.
1: 네.
0: 그래서 엉뚱한 방법으로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것도 입을 꼭 다물고 지켜봐야 되고요.
1: 네.
0: 아이가 스스로 엄마 이거 도와줘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1: 네.
0: 게 예, 중요하다고 합니다.
1: 네.
0: 너무 부모가 앞서가면 아이는 이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해요.
1: 네.
0: 그래서 우리가 꼭 할 건 자기 주도적인 학습자는
1: 네.
0: 완벽한 아이가 아니라
1: 네.
0: 자신의 부족점을 알고 스스로 보완하는 아이.
1: 네.
0: 그래서 그 아이의 뒤에도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1: 네.
0: 아이의 불완전함을 안

0: 놔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부모가 있다고 하니까 네. 쪽 이제 이번 방학에는 인내심을 좀 길러가기를 바랍니다.
1: 네. 네, 이 방학이 되면 아이의 기상 시간과 취침 시간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생활 리듬이 무너지면 아이의 정서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우리 부모는 아이 생활 패턴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0: 예, 이제 생활 리듬이 무너지면 아이한테 또 영향이 있습니다.
1: 네.
0: 일단은 주침 시간이 지연되면서 성장 호르몬이 늦게 자면서 네. 성장 호르몬 분비가 저하해서 또 낮 시간에는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학습 효율도 이제 떨어지게 되겠죠.
1: 네.
0: 또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기억력이나 문제 해결력, 장애성도 감소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1: 네.
0: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과다 수면이라고 해서
1: 네.
0: 아이가 12시간 이상 이 수면이 지속 될 때는 오히려 피로감이 증가되고 우울감도 상승할 가능성이 아, 높아진다고 합니다.
1: 네.
0: 예, 수면 중에 또 우리 뇌는 낮에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저장되게 되는데
1: 네.
0: 방학 동안에 수면 패턴이 흐려지면서 학습 공백보다 더 심각하게 뇌 정리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아, 이런 말도 있습니다.
1: 그래요.
0: 그리고 또 이제 수면 네. 부족은 정서나 행동에 미치는 영향으로 볼 때 감정 조정 능력을 이제 떨어뜨리게 된다고 해요.
1: 네.
0: 그러면 짜증과 예민감도 좀 이제 증가될 수 있고요. 늦잠이 반복되면 이제 일어날 때 이미 점심이 되면 반이 지났잖아요.
1: 네.
0: 그럼 오늘도 하루를 놓쳤다는 죄책감이 생기면서 아이도 무기력감을 또 경험하게
1: 네.
0: 됩니다. 그리고 늦잠으로 인해서 햇빛도 부족을 하게 되면
1: 네.
0: 세로토닌 분비를 이제 저하시키면서 우울감 증가.
1: 네.
0: 이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신체 건강적으로 볼 때 성장 호르몬 분비가 가장 많이 분비되는 게 밤 10시부터 새벽 2시라고 해요.
1: 네.
0: 그래서 이 시간을 아이가 넘어간다고 할 때는 성장 장애가 네. 올 수도 있고요.
1: 네.
0: 면역력 이제 잘 때 면역력이 이제 면역력 이제 세포 활동이 감소시키면서 면역력도 저하될 수가 있고
1: 네.
0: 늦은 밤에 또 아이들이 간식을 또 자꾸 먹어요.
1: 네.
0: 예, 늦게까지 놀고
1: 그렇죠.
0: 이러면 밤중에 나와 자꾸 뭘 찾더라고요.
1: 네.
0: 그리고 또 아침은 안 먹게 돼요.
1: 네.
0: 그러면 또 대사 문제 때문에 비만의 위험도 증가될 수
1: 그렇죠.
0: 있다. 이런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1: 네.
0: 건강한 리듬은 꼭 우리가 중시를 해야 되는데 건강한 생활 리듬을 형성하려면 세 가지의 주의를 해야 된다.
1: 네.
0: 이렇게 얘기를 해요.
1: 네.
0: 완전한 자유가 아닌 유연한 규칙 이렇게 얘기를
1: 네.
0: 합니다.
1: 네.
0: 방학이니까 마음껏 자게 놔둬야지 하는 마음이랑 방학이라고 마음대로 놔두면 안 돼. 이 두 마음이 부모님들은 이제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 둘 다 극단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1: 네.
0: 정답은 중간에 있다고 하는데
1: 네.
0: 규칙 없이 방치하기보다는 학기 중보다 한두 시간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학기 중이랑 똑같은 시간으로 강제로 요구해도 안 돼요.
1: 네.
0: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지켜보면서
1: 네.
0: 가능한 기상 시간을 설정하고 조절해보자 이렇게
1: 네.
0: 얘기를 하고요.
1: 네.
0: 두 번째는 아이의 생체 시계를 존중하라. 우리
1: 네.
0: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1: 네.
0: 아이마다 타고난 수면 패턴이 있어요.
1: 그렇죠.
0: 아침형. 이제
1: 네.
0: 방학은 아이의 리듬을 관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데요.
1: 네.
0: 관찰을 할 때는 아이가 몇 시쯤에 자연스럽게 잠이 오는지
1: 네.
0: 졸려하는지 또 아침에는 또 몇 시쯤에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는지 또 낮에 아이가 활력이 가장 넘치는 시간대는 언제인지를 좀 체크를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아이한테 맞는 리듬을 같이 정해주는 게 좋아요.
1: 네.
0: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8시 정도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배고파
1: 네.
0: 이러면서
1: 네.
0: 나오고요. 저녁에는 또 9시 정도에는 또 이제 자기 절로 노는가 보면 잘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1: 네.
0: 그러면 시간을 이 시간으로 정하고
1: 네.
0: 낮에 얼마나 어느 시간에 가장 활력이 좋은지를 봐가지고
1: 네.
0: 그 전에 공부를 시작하든지
1: 네.
0: 이거를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1: 네.
0: 그리고 세 번째는 강제가 아니라 함께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1: 네.
0: 중요한 게 부모가 아침에 늦잠을 자면서 너는 안 돼 이러면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생활 리듬은
1: 네.
0: 한 가족 전체의 문화라고 볼 수 있어요.
1: 네.
0: 다 그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아침 식사를 함께하는 루틴을 만드는 게
1: 네.
0: 중요합니다.
1: 네.
0: 그리고 가족이 모두가 함께하는 아침 루틴 혹은 저녁 루틴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녁 7시에는 같이 산책을 하거나 저녁 9시에는 같이 책을 반 시간 읽거나
1: 네.
0: 이런 루틴들을 한다면 아이의 리듬이 자연스럽게 이제 정상화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리듬의 목표는 완벽이 아니에요.
1: 네.
0: 한두 번 흐트러지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1: 네.
0: 그래서 중요한 건 아 내가 오늘은 조금 늦었구나 내일은 조금 조절해보자 이제 서로 이제 스스로 스스로 인식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라고 봅니다.
1: 네, 이 학기 중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아이의 관심사나

0: 재능이 방학 동안 드러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부모가 아이의 진짜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고 키워주기 위해 어떤 관찰과 대화 기회를 제공해야 할까요?
1: 예. 이제 학기 중에는 학교 시간표에 쫓겨서 아이가 다니다 보니까 표면적인 네. 모습만 보게 되는데 방학은 아이의 내면이 진짜 그대로 드러나는 시간이잖아요. 네. 갑자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거나 네. 레고로 복잡한 시간, 네. 복잡한 걸 뭔가 만들더거나 요리에 자기도 모르게 푹 빠져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애한테 저런 면도 있었나 놀랄 때가 꼭 있었을 네.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관찰할 때 아이의 관심사하고 재능을 좀 구별을 해서 보는 게 좋아요. 관심사는 아이가 좋아하고 몰입하고 네. 그 과정에서 즐겁고 호기심이 동기가 된다면 그리고 또 할 때 행복해 하는구나 이걸 통해서 관심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네. 재능은 그거랑 조금 다르게 네. 아이가 뛰어나게 잘하는 거예요.
0: 네.
1: 타고난 소질도 있고 연습도 있겠지만 네. 잘하는 게 재능이거든요.
0: 네.
1: 이건 너무 빨리 잘 배우네 이런 네. 것도 있고 네. 너무 이제 말을 안 해도 이제 척척 해내네 이런 네. 것도 있고
0: 네.
1: 무엇을 남들 보고 쉽게 잘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네. 재능은 알 수 있어요.
0: 네.
1: 중요한 건 관심사는 재능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0: 네.
1: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관심사를 강제로 재능으로 만들기보다는 관심사가 꽃을 피울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0: 네.
1: 그러면 먼저 어떻게 알아보고 키워주지?
0: 네.
1: 관찰이 이제 그 1단계예요.
0: 네.
1: 그러면 이제 관찰 포인트 몇 개만 이제 우리가 나눠볼게요.
0: 관찰.
1: 아이가 자유시간에 자발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0: 네.
1: 이거를 좀 볼 수가 있고요.
0: 네.
1: 어떤 활동을 할 때 우리 아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있는지
0: 네.
1: 예. 그리고 아이가 가장 신나서 이야기하는 주제가 어떤 건지.
0: 네.
1: 예. 그리고 또 아이가, 어떤 활동 뒤에 아이가 가장 기뻐하고 뿌듯해 하는지.
0: 네.
1: 예. 그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자꾸 시도를 하는 게 어떤 활동인지.
0: 네.
1: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의 관심사를 이제 관찰해 갈 수 있고.
0: 네.
1: 또 부모의 입장에서 관찰 일기를 활용하는 것도 있어요.
0: 네.
1: 매일 한두 문장씩 적어보는 거예요.
0: 네.
1: 오늘 혜정이는 비가 오는 날 정원에서 개미의 이동 경로를 30분 동안 관찰했어.
0: 네.
1: 달팽이를 30분 동안 갖고 놀았어.
0: 네.
1: 이제 이런 식으로 일주일 동안만 기록을 모아보면 자연스러운 패턴이 보이게 돼요.
0: 네.
1: 그래서 이때 주의할 것은 관찰이 판단이 아니라 기록이어야 돼요.
0: 네.
1: 그림에 소질이 있네 이런 판단이 아니라
0: 네.
1: 그림을 2시간 동안 그리더라
0: 네.
1: 이런 기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아이의 관심사를 발견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0: 네.
1: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대화인데요.
0: 네.
1: 넌 뭐 좋아해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네. 너무 이 질문은 광범위해서 대답하기를 어려워해요.
0: 네.
1: 그러면 단계별 대화법이라고 해서
0: 네.
1: 열린 질문을 물어보는 거예요.
0: 네.
1: 게임을 좋아해 대신 게임할 때 가장 재미있는 순간이 어떤 거야?
0: 네.
1: 과학을 좋아해? 라고 물어보는 대신에 과학 시간에 배운 것 중에 가장 신기했던 게 어떤 거야?
0: 네.
1: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어떻게 시간을 보내? 이런 것들 아니라 친구들이랑 놀 때 가장 웃겼던 게 어느 순간들이었어?
0: 네.
1: 가장 재밌었던 게 어떤 순간들이었어? 이렇게 네. 물어보고요.
0: 네.
1: 두 번째는 또 이제 좋아하는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0: 네.
1: 너가 요즘 많이 보는 영상 중에 어떤 거가 제일 재밌어?
0: 네.
1: 또 그 영상에 어떤 부분이 그렇게 재밌었어?
0: 네.
1: 가장 이제 네가 듣기 좋아하는 노래 중에 어느 부분이 너를 이제 빠져들게 해?
0: 네.
1: 이런 거를 물어보다 보면 아이의 취미가 알려요.
0: 네. 네.
1: 그래서 아이의 대답 속에서 아이의 이제 창조성이나 이제 아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욕구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0: 네.
1: 그 3단계는 만약에로 상상력을 좀 펼쳐보는 건데요.
0: 네.
1: 아이가 아직 자기의 관심사를 명확하게 몰랐을 때,
0: 네.
1: 만약 하루 종일 아무 제약이 없이 뭐든지 할 수 있다면 너무 하고 싶어.
0: 네.
1: 네가 가장 이제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야?
0: 네.
1: 그 사람이 어떤 점을 네가 담고 싶어?
0: 네.
1: 네가 그 사람이 된다면 어떤 거를 많이 하고 싶어?
0: 네.
1: 그리고 네가 책을 쓴다면 어떤 내용으로 쓰고 싶어?
0: 네.
1: 네가 게임을 만든다면 어떤 내용으로 만들고 싶어? 이렇게 할 수 있고요.
0: 네.
1: 이렇게 앞에서 3단계를 통한 다음에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0: 네.
1: 예를 들어서 그림을 좋아하는 아이다 한다면
0: 네.
1: 다양한 미술 재료를 제공하고 지역 미술관을 찾아가 같이 봐주는 것도 좋고요.
0: 네.
1: 아이가 요리를 좋아한다고 할 때 주말은 네가 마음껏 이제 네 마음대로 요리를 해봐
0: 네.
1: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요.
0: 네.
1: 같이 요리 영상을 시청하는 것도 좋고요.
0: 네.
1: 아이가 글쓰기를 좋아한다면 일기 대신에 만화를 만들게 한다던가
0: 네.
1: 가족 신문

0: 문을 네가 만들어봐. 네. 네가 소설을 한번 써봐. 이렇게 네. 하는 것도 좋고요. 네. 음악을 좋아한다면 다양한 장르를 들을 수 있게 또 제공해 주는 것도 좋아요.
1: 네. 네.
0: 이런 식으로 기회를 주는 게 네. 많이 펼쳐주는 게 좋습니다.
1: 그렇네요. 이 방학은 아이가 스마트폰 게임에 빠지기 쉬운 시기죠. 네. 예, 부모는 어떤 방식으로 아이와 건강한 미디어 사용 규칙 함께 만들 수 있을까요?
0: 예, 이제 금지가 아닌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또 말하고 싶습니다.
1: 네.
0: 방학의 현실이 하루 종일 폰만 붙잡고 게임은 그만해 막 이렇게 이제 싸우는 게 일상인데요.
1: 네.
0: 미디어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는 건 지금 현실에서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네. 오히려 금지될수록 유혹과 네. 갈망만 더 키우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중요한 건 얼마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인데요.
1: 네.
0: 먼저 미디어에 대한 세 가지 오해와 진실을 이제 우리가 인식 전환이 꼭 필요해요.
1: 네.
0: 게임은 시간 낭비다. 이건 네. 오해예요.
1: 네.
0: 게임은 통해서 이제 문제 해결력이거나 전략적인 사고거나 협력 능력을 키울 수 있어요.
1: 네.
0: 스마트폰은 완전히 나쁘다.
1: 네.
0: 이것도 오해예요.
1: 네.
0: 스마트폰은 학습 도구로 쓸 수도 있고 뭔가를 네. 만드는 창조 도구로 쓸 수도 있고
1: 그렇죠.
0: 소통 도구로도 쓸 수가 있고요.
1: 네.
0: 또 사용 시간만 줄이면 된다. 이건 오해예요.
1: 네.
0: 중요한 건 사용 시간보다 사용 패턴과 뭘 보는지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1: 네.
0: 그래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제 미디어는 적이 아니라 도구야.
1: 네.
0: 그래서 도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네. 도구를 사용하는 방식을 우리가 키워보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건데요.
1: 네.
0: 단계별로 규칙을 만들어봐요.
1: 네.
0: 첫 단계는 왜 규칙이 필요한지를 아이의 눈높이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1: 그렇네요.
0: 나는 내가 게임을 하는 건 반대하지 않아.
1: 네.
0: 근데 오히려 게임에서 배우는 게 많다고 인정해.
1: 네.
0: 근데 하루 종일 놓으면 건강이 우려가 돼.
1: 네.
0: 자세도 문제가 되고 눈도 안 좋고.
1: 네.
0: 그래서 어떻게 게임도 하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게 우리가 해볼까. 이게 첫 단계예요.
1: 네.
0: 두 번째는 사용 시간과 사용 패턴을 함께 정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시간만 정하는 대신에 예를 들어서 게임은 45분 하고 15분 쉬자. 하루에 두 번 할 수 있어.
1: 네.
0: 그럼 내용 중심으로 할 때는 공부하는 앱은 30분 보자.
1: 네.
0: 그리고 또 뭔가를 만들 때 쓰는 앱은 또 30분 볼 수 있어.
1: 네.
0: 게임도 30분. 이렇게 네. 분리를 했으면 좋겠어.
1: 네.
0: 다가갈 수 있고요.
1: 네.
0: 상황을 중심으로 할 때는 약속한 일이나 공부나 운동을 끝난 다음에 네가 쓰는 건 어떠니?
1: 네.
0: 이렇게 또 이제 준비할 수 있고요.
1: 네.
0: 세 번째는 규칙 이제 정말 중요해요. 실행 규칙을 함께 써서 걸어놓는 거예요. 붙여놓는
1: 네.
0: 거예요. 내가 직접 손으로 쓰면 이게 내가 정했다는 자기 주도성하고 이제 주도성이 있어가지고 지킬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1: 네.
0: 꼭 같이 써보는 게 중요해요.
1: 네.
0: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네. 부모도 함께 이 규칙을 지켜야 돼요.
1: 네.
0: 부모는 핸드폰을 들고 있는데 너는 안 돼. 이건 불공평하잖아요.
1: 그렇네요.
0: 그래서 부모도 함께 사용 시간을 정하고 예를 들어서 자기 전 한 시간 동안은 못한다 할 때 부모도 같이 꼭 지켜줘야 되는
1: 네.
0: 거예요.
1: 네. 네. 이 방학을 통해서 아이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성장은 무엇이며 부모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깨달음 무엇일까요?
0: 예, 이제 아이의 성장으로 볼 때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거를 완성하는 경험을 통해서
1: 네.
0: 자기 존재감과 자기 효능감을 이제 확인하게 되고요.
1: 네.
0: 실패하고 고쳐가는 경험을 통해서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고요.
1: 네.
0: 부모와의 갈등 속에서도 관계가 유지되고 깊어지는 것을 통해서
1: 네.
0: 정서적인 안정감을 더 단단히 채워갈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부모의 깨달음은요. 내 아이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아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1: 네.
0: 수 있고요.
1: 네.
0: 내 불안이 아이를 이제 쪼이지는 않았나 자기 인식도 높일 수가 있고요.
1: 네.
0: 아이는 내가 가르치는 것보다 스스로 더 많이 배운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방학은 아이가 자신을 발견하고 부모는 아이를 발견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1: 네. 심리상담사 박연아 선생님을 모시고 아이가 의미 있게 방학을 보내도록 돕는 부모의 역할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 방학이 아이에게 남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학원 시간표와 과제의 기억일까요? 아니면 가족과 나는 웃음과 대화의 온기일까요? 우리는 종종 아이의 방학을 채워야 할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방학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을 이루어내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하느냐에 있다고 합니다. 이번 방학 부모님들이 아이 과제보다 아이 질문에 더 귀 기울여보면 어떨까요? 네, 그것이 어쩌면 부모가